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인터넷에 돈 한 푼 안 쓰고 행복해지는 방법은?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오자 사람들은 자신만의 꿀팁을 공유했죠.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해볼게요. 가장 예쁜 양말을 신고 산책하기, 내가 가진 물건 중에 안 써본 거 써보기,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자리만 차지하는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소소한 일이지만요, 막상 해보면 꽤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돈 들이지 않고도 누릴 수 있는 행복, 또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아침봉 오늘 첫 곡은요. 에픽하이 플라이였고요. 남궁미란 님께서 첫 곡부터 제 최애 그룹의 노래를 틀어주시다니 공짜로 행복해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런 거 좋은데요. 공짜로 행복해졌다. 2704 님께서 깨끗하게 빨래하고 잘 말린 이불을 덮었을 때 너무 행복해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죠? 그 뭐라고 할까요? 바스락거린다고 해야 되나요? 그 바스락바스락거리는 새 이불의 느낌 너무 좋죠? 5290님이 저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우리 막내한테 푹 안기기 이러면 진짜 포근하고 행복해요. 야, 막내인데 나보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크다. 이 느낌은 뭔가 굉장히 특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막내는 여자이라서 저보다는 당연히 덩치가 커지면 안 되겠죠? 이 기분은 어떨까요? 네, 이렇게 돈 한 푼 들이지 않고도 행복해지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좋아하는 사람에게 연락하기, 불필요한 물건 버리기, 예쁜 양말을 신고 산책, 예쁜 커피잔에 마시는 커피 한 잔, 뭐 이런 댓글들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막상 해보면 기분이 꽤 좋을 것 같아요. 돈 안 들이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저만의 꿀팁은 아무래도 가족들이죠. 저는 가족들이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있는 걸 보면은 굉장히 행복해지더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또 돈이 들어가네요. 그런 게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아이들이 행복하게 놀고 있는 모습, 뭔가 사이좋게 놀고 있는 모습, 그런 모습 바라보면 행복해지죠. 또 이런 질문에 가장 먼저 달려야 하는 댓글이 제가 생각할 때 있는 것 같아요. 뭐냐고요? 아침 9시에 아침봉을 듣는다. 라디오만 있으면 와이파이만 있으면 고릴라도 공짜고요. 심지어 고릴라로 사연을 보내는 것도 무료예요. 그리고 어쩌면 당첨이 된다면 선물을 받을 수도 있고요. 정말 최고죠.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 지금 듣고 싶은 노래까지 편하게 보내주시고요. 저는 광고 먼저 듣고 돌아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쇼리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2: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한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나도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케어 원해요.
6: 케어원 헤어.
5: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6: 케어원 헤어.
5: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6: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에어니플.
3: 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아침봉 청취자들의 층입니다. 우리 봉글에 여러분이 보내주신 메시지 만나볼게요. 그 아까 그 오프닝 멘트에서 막내한테 푹 안긴다고 하셨던 봉글의 분이 다시 문자를 주셨는데요. 5290님이 아 딸인데요. 크크크 19살에 174cm 몸무게는 비밀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이런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거. 엄마는 안길 수도 있겠네요. 정말로 폭하고 그 몸무게 그런 거와 상관없이. 아 근데 이제 제 기준에서 너무 얘기하려다 보니까 네 딸이라는 걸 배제했네요. 저희 딸, 그러니까 저희 둘째 막내죠. 막내. 네 딸인데 그 친구한테 안기려면은 제 키를 계산해보면 어우 저희 딸은 한 2m 정도는 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야지 제가 여유 있게 푹 안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네. 3950님께서 아이들이 연휴 끝나고 학교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거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네요. 하하하. 그러니까요. 이번 연휴도 굉장히 길었죠. 네. 아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저희 아이들도 오늘 학교를 가는데 아우 뭔가 뭐라고 할까요? 하체 운동을 끝낸 그런 느낌? 헬스장에서 하체 운동하고 난 느낌 있잖아요. 너무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될 어떤 일을 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노래 한 곡 듣고요.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만나보도록 할게요. 넬리 퍼타도 I'm like a bird.

일상의 모든 사연 그리고 그 장면을 더 빛내줄 제목이 마지막에 찾아옵니다.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 얼마 전에 아이와 밥을 먹는데 뜬금없이 엄마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어요. 사 먹는 것 같아요. 칭찬을 하는데 평소 같으면 그냥 웃으며 넘어갔을 거예요. 하지만 제 눈을 맞추며 또박또박 말을 하는 게 이상해서 왜? 이거 반찬 가게에서 사온 반찬 같아서? 아니거든. 엄마가 한 거거든. 저도 모르게 삐딱한 말이 나갔거든요. 다행히 아이는 별말 없이 다시 밥을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 먼 얘기에 슬쩍 웃었더니 엄마는 참 웃는 게 소탕하세요. 소탕? 에이, 소탕이 아니고 호탕이겠지. 소탕은 적을 다 쓸어버리는 거고. 설마 엄마 웃음이 무섭다는 뜻으로 쓴 말이야? 야이 진짜 나 밥 안 먹을래. 소탕이나 호탕이나. 아이가 투덜거리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단어를 잘못 말한 건 자기면서 왜 나한테 짜증을 내고 그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제도 아이가 밥을 먹으면서 자꾸 제 눈치를 보길래 물었죠. 왜? 엄마한테 할 말 있어? 엄마는 참 배가 위대하세요. 너무 위대해요. 뭐? 위대하다고? 너 엄마 배 나왔다고 놀리는 거지? 어? 어제부터 왜 이래? 그냥 밥이나 먹어. 뭔가 찔렸던 걸까요? 저도 모르게 버럭하고 말았는데요. 아이가 엄마는 왜 내가 칭찬만 하면 화를 내? 씩씩대면서 방에 들어갔다 오더니 공책 하나를 건네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다가오는 어버이날까지 부모님께 은밀하게 칭찬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반응이 어땠는지 적어오세요. 아, 자기 나름대로 숙제하느라 칭찬을 했던 건데 그때마다 제 반응이 별로라서 아이가 실망을 했었나 봐요. 너무 미안하고 또 웃겨서 아이를 꼭 안아주며 말을 했습니다. 엄마, 칭찬 많이 해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랑해. 근데 칭찬할 때는 이 단어 선택을 좀 제대로 해볼까? 순간 아이의 눈빛에서 진절머리를 느낀 건 제 착각이었을까요? 미안하다. 그래도 이왕 칭찬 제대로 받고 싶다. 오늘 사연의 제목, 은밀하고 위대한 칭찬.

사연의 제목을 입력하세요에 이어서 듣고 오신 노래는요. 바비킴 고래의 꿈이었고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정화득님께는 과일배 세트, 쑥 인절미 세트, 김치 세트까지 아침봉 3종 세트 보내드릴게요. 784님, 어머니 완전 티! 5290님, 듣는 저도 진절머니, 아유 엄마 왜 그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박지영님이 저도 아들이 칭찬을 하면 완전 어색하고 쑥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러게요. 이게 아마 화등님이 뭐 티인 것도 있을 테고 뭐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뜬금없이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좀 어색해서 그러셨던 거 아닐까요? 왜냐면 아들들은 어떤 나이가 지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스윗한 모습 있잖아요. 이런 거를 뭐 물론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만 조금 부끄러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화등님이 갑자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놀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고요. 조오수님께서 가족끼리 칭찬 릴레이 미션도 좋더라고요. 봉디도 한번 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항상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가족들끼리는 서로 나쁜 말 하지 말자. 그 다음에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상냥하게 얘기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고 있는 나를 보는데 상냥하지 않은 다분히 훈육의 느낌이 드는 그런 톤으로 얘기하는 저를 발견하고는 하죠. 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EBS에서 어떤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이런 비슷한 거를 다큐멘터리로 찍은 걸 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방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엄마 아빠의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네, 칭찬이랑 비슷한 건데 그걸 이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장점, 엄마 아빠의 좋은 점을 찾아보라고 한 거예요. 뭐 그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어서 뭔가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모습을 그려낸 그런 프로였는데 약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8848님께서 나중에 애기 오면 장조림 해주려고 아침부터 메추리알 아주 많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삶아서 직접 껍질 까고 있는데요. 제 손이 쪼글쪼글 부르트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저의 느낌인가요? 아니요. 아, 메추리알은 쉽지 않아요. 정말 까는 게. 정말 까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손톱이 없잖아요. 그리고 더 힘들고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조금 가격을 준다 하더라도 까 있는 걸 사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메추리알 껍질째 먹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게 진짜 건강에 좋을까요? 저는 2부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1: 우리 돼지

0: 워크밸리.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3: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3: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5: 함께 만드는 기쁨.

조원선 도레미파 솔라시도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사연 소개된 모든 봉글에게 커피 한 잔이 갑니다. 김지연님께서 봉디 연휴 마지막 날이던 어제 아침에 생전에 안 나던 코피가 난 거 있죠. 아이들과 뮤지컬도 보고 여러 행사 참여도 하면서 즐겁게 보냈는데 저도 모르게 힘들었나 봐요. 아니에요 지연님. 알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항상 괜찮다 괜찮다 하잖아요. 네. 아 근데 코피가 날 정도면은 정말 무리하시기는 하셨나 보네요. 네. 오늘 점심은 특별히 약간 보양식으로 드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리고 연휴 동안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셨지만 우리 부모님들 네 특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구 일사님께서 곧 어버이날이라 부산 친정에 다녀왔습니다. 저녁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부모님이 갑자기 약속이 잡히셨다는 거예요. 니들끼리 놀고 있어라 하셔서 남편과 둘이 바다 보며 회도 먹고 관광했습니다. 40대인 우리보다 바쁜 70대 부모님. 지금 봉디 목소리 들으며 서울 갑니다. 아 근데 너무 좋았겠네요. 저도 저희 배우자랑 바다도 보고 회도 먹고 부산에서 관광하고 싶어요. 부산에 맛있는 것도 진짜 많고 볼 것도 진짜 많잖아요. 아 언제쯤 단둘이 부산으로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이 정빈님께서 라디오 듣다가 캔커피를 키보드에 쏟았는데요. 키보드가 잘 안 눌리는 느낌이 드네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걸까요? 아니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기려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점심시간에 나가서 복권을 한 장 사볼까 봐요. 괜찮은 하루가 될 듯합니다. 라고 이 정빈님께서 제가 할 얘기까지 이렇게 자문자답으로 보내주셨어요. 정빈님 이렇게 보내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정빈님의 이 사연을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정도 있겠는데요. 노래 들을까요? 존 레전드 썸데이.

존 레전드의 썸데이 그리고 너드 커넥션의 좋은 밤 좋은 꿈까지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문자는 커피가 된다. 우리 봉글레들의 문자 만나볼게요. 안경화님께서 연휴 기간에 집에 붙어있질 않았더니 집도 지저분하고 빨래통에 빨래도 산처럼 쌓여있네요. 만사가 귀찮아서 시작이 너무 힘들어요. 달달한 봉디 목소리 들으며 정신 차리고 움직여야겠죠? 근데 경화님 약간 제 목소리가 달달하다면 정신을 더 못 차리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 아닐까요? 네, 그냥 경화님 오늘은 쉬어요. 네, 제 방송이 11시에 끝나거든요. 11시까지 쉬어요. 왜냐하면 달달한 제 목소리 들으면 스파이크 오거든요. 당 스파이크. 더 힘드니까요.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쉬어요. 네, 우리 11시까지 쉬어요. 1618님. 봉디 안녕하세요. 반팔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아 5월부터 다이어트 중인데요. 어제부터 순댓국이 너무나 먹고 싶어서 지금 인터넷에서 순댓국 검색해서 눈으로 먹고 있는 중이에요. 다이어트 끝나면 영등포 시장으로 달려가서 뜨끈한 순댓국 한 그릇 완뚝할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1618님 5월부터 다이어트면 정말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순댓국이 먹고 싶으면 어떡해요. 너무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다이어트 끝나면 영등포 시장에 가서 뜨끈한 순댓국 완뜩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쪽에 진짜 맛있는 곳 있거든요. 광화문이라. 네, 검색해보시면 나올 텐데 그쪽도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70055님께서 8살 딸에게 줄 어린이날 선물을 해외 직구로 시켰더니 어제 저녁 늦게 왔어요. 메이크업 박스였는데 딸이 너무 좋아하면서 예쁜 손글씨로 편지를 남겨놨네요. 너무 좋아. 엄마 거보다 더 좋다고 나 몰래 바르지 마 이렇게 적어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어린이날 선물을 미리 줬거든요. 근데 어제 둘째 딸이 엄마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뭐 없어? 그래서 뭐? 그랬더니 어린이날인데 뭐가 없냐고. 그래서 저희 배우자가 아니 선물 줬잖아 라고 했더니 아니 그래도 당일날 뭔가 쿠폰 같은 거라도 줘야지. 엄마가 나에게 잘해주기. 이런 쿠폰이라도 줘야지. 엄마 어버이날 선물 받고 싶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우리 아이들 정말 귀엽죠. 김혜정님께서 봉디 오늘 아침에 빵을 사서 회사 책상 위에 뒀거든요. 근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온 사이 그 빵이 사라진 거 있죠?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정말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주위를 둘러봐도 다 일하고 있는 모습들만 보이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답답합니다. 내 빵이라고 하셨네요. 오, 이거 신기하네요. 이거 정말 누가 먹은 건 아니겠죠? 동료들이? 왜냐면 요즘에는 진짜 우리나라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이 가장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자리 맡아 놓을 때 카페 가거나 그럴 때 핸드폰 올려 놓잖아요, 우리나라는. 근데 이게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래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이런 경우, 특히 먹는 거면은 더 건드리지 않을 텐데, 정말 신기하네요, 회장님. 대박. 거기에 블랙홀이 있나 봐요, 책상에. 그래서 빵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제3세계로? 그런 거 아닐까요? 회장님, 회장님도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 앉을 때 앞으로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광고 듣고 올게요.

0: 지는 푹신한
1: 잠두잠.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밭보리 인어엔 와!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광고까지 듣고 오셨고요. 오늘의 커피도 완판입니다. 2부 끝곡으로는 엘라니스 모리스의 땡큐 들으시면서 저는 3부 시대착오 퀴즈로 돌아올게요.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봄이라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쉽게 지친다면 단순히 체력이 떨어진 탓일까요? 어쩌면 몸속 미네랄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미네랄은 근육과 신경의 균형을 돕는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땀과 함께 미네랄도 빠져나가면 금방 피로해지고 회복도 더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후에는 미네랄이 들어있는 물 한 잔으로 몸의 균형을 다시 채워보는 것도 좋겠죠? 건강한 물 습관으로 봄날 더 가벼워지세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선스킨.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2: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봄나마에 가면 5가지
4: 육수,
3: 30가지
4: 소스,
3: 90가지
4: 재료에
3: 봄을 담았다.
4: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담아, 샤브샤브 봄담아,
4: 보글보글
3: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담아.
6: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과거로 불시착한 태규의 그 시절 퀴즈, 시대착오 퀴즈. 1996년에 불시착한 태규,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보고 물었다. 야, 너 밤샜어? 다크서클이 완전 턱끝까지 내려왔네. 야, 태규야, 너는 공부 좀 했어? 야, 공부가 뭐 어렵냐? 난 세상에서 공부가 쉽더라. 아, 진짜로? 설거지 하다가 그릇 깨서 큰 누나한테 혼나고, 작은 누나한테 라면 끓여줬다가 맛없다고 욕먹고, 그런 거에 비하면 야,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훨씬 낫지. 태규야, 근데 너는 앉아서 졸기만 하잖아. 그니까 내 말이.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앉아서 졸아도 되고 딴짓해도 되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이번 중간고사에서도 뒤에서 1등을 한 태규였다. 여기서 문제. 6년간 건설노동, 배달, 택시기사 등 다양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서울대 법대에 입학했던 장승수 씨의 책 제목이죠.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과연 공부는 어떨까요? 공부가 가자. 네,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보내주시면 됩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정답자, 오답자 몇 분께 마스크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0: 소란.
1: 너를 공부해 듣고 왔고요. 게시판이 굉장히 소란스럽네요. 오늘따라. 얼그레이님께서 크크크. 봉디 덕분에 오늘은 정답 주워 먹기가 가장 쉬웠어요. 네. 공구이님 크크크. 정답 유출하기가 가장 쉬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런가요? 네. 같이 일하는 건설 노동자분들이 행가래 해주던 장면이 떠오르는데요. 정답은 공부가 가장 쉬워요. 아, 오늘은 시대착오 퀴즈가 가장 어려웠어요. 네, 저에겐 그러네요. 네, 정답 맞춰주신 분들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7205님, 정답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어릴 때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커보니 진짜 공부가 나아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김동규님이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봉디도 읽으면서 동의 못해서 그냥 말해버린 거죠. 저도 동의 못해요. 약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동규님 제 마음을 읽으셨는데요. 동의를 못하겠더라고요. 공부가 가장 쉽다는 걸. 7199님이 정답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저도 꽁트 속 태규처럼 입만 산 스타일이었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번엔 오답 만나볼게요. 네, 문종국님이 김치가 쉬었어요. 네, 익은 김치는 맛있죠. 안광호님 공부가 가장 시시했어요. 백용기님 쉽다고? 재수없어. 공부가 가장 재수없었어요. 제가 학생 때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용기님과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분께 마스크팩 세트 보내드릴게요. 광고 듣고 와서요. 봉그레들의 사연과 신청곡 만나볼게요.
2: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3: 깨끗.

0: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0: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0: 제조원 현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효소에 대한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잠깐.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3: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함께하고 계시고요. 1092님께서 동료가 엄청 좋은 화장품인데 싸게 판다며 사재기를 해놨다고 하길래 속으로 뭐 저렇게까지 하면서 비웃었는데요. 그게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지더니 이젠 재고가 없어서 못 구하는 화장품이 됐어요. 동료가 자랑할 때마다 부러워서 배가 아픕니다. 이제는 중고 마켓에서 웃돈 주고 사야 된대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런 경우가 있죠. 네, 아마 최근에는 약간 주식이 그런 경우 아닐까요? 네, 아 너무 고점이래, 너무 높대라고 해서 미루고 미뤘는데 계속 올라가는 주식을 보면서 비슷한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오늘은 사촌 땅이라는 주제로 봉글의 여러분의 사연을 만나볼게요. 다른 사람이 잘 돼서 부럽고 질투나고 배까지 아팠던 그야말로 사촌 땅 같은 존재는 뭐였는지 사연을 보내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 긴 문자는 100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는 동안 사연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장기야, 부럽지가 않아.

지가 않아. 어? 너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네가 가진 게 많겠니? 내가 가진 게 많겠니? 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보자고. 너한테 10만 원이 있고 나한테 100만 원이 있어. 그럼 상당히 너는 내가 부럽겠지, 짜증나겠지. 근데 입장을 한번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나는 과연 네 덕분에 행복할까? 내가 더 많이 가져서 만족할까? 아니지, 세상에는 천만 원을 가진 놈도 있지. 난 그 놈을 부러워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누가 더 짜증날까? 널까? 날까? 몰라 나는. 근데 세상에는 말이야, 부러움이라는 거를 모르는 놈도 있거든. 그게 누구냐면 바로 나야.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고 자 자랑을 하고 부부부부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부러워지고. 하지만 너무 부러울 테니까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한 개도 부럽지가 않아. 어? 너네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 난 괜찮아. 왜냐면 난 부럽지가 않아. 전혀 부럽지가 않아.

0: 괜찮아. 난 잔다.
1: 노래 듣고 왔고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지금부터는 사촌 땅. 남이 잘 돼서 부럽고 질투나고 배 아팠던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요.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사연이에요. 홍영덕님. 친구가 주식으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는 겁니다. 배가 아파서 주식 종목 알아내서 저도 샀는데 제가 사니 떨어지네요. 친구에게 너 믿고 샀더니 떨어졌다 했더니 친구알. 너 그거 샀어? 난 나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눈물만 납니다. 에휴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이런 경우가 사실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주식에 관련된 얘기예요. 누군가 주식을 해서 큰 돈을 벌어서 뭐 샀냐고 물어봐서 내가 그거를 샀더니 똑같이 샀더니 그때는 주식이 떨어지더라.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주식 처음 할 때 아, 네가 들어가니까 이제 주식 빠져야지 네가 들어가면 다 들어간 거다라는 그런 조롱을 좀 당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요, 만약에 주식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은 뭐 올랐다 안 올랐다 그런 것보다도 본인이 스스로 공부하시는 게 조금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영도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요즘 불장이에요. 한번 잘 알아보시고요. 오윤영님이 저는 하시시방님이 부럽네요. 봉디가 이렇게 다정다감, 스윗한 사랑꾼일지 몰랐네요. 그죠? 저 완전 다정당함, 스윗한 사랑꾼이에요. 소문 좀 많이 내주세요, 이런 거. 근데 그 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정말 이런 게 없었나 봐요. 그래도 저는 꽤나 뭔가 이런 이미지를 구축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라디오 하고 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조금 섭섭하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제라도 다정당함, 스윗한 사랑꾼 느낌을 알아주셔서 기분이 좋기도 하고요. 윤영님 그리고 이 라디오를 듣고 있는 봉구레들 소문 많이 내주시고요.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네. 9873님 친구들이 부러워요. 다들 아이가 사회인이거나 고등학생이라 자유를 누리는데 우리 집은 막내가 7살이에요. 언제 클까요? 저는 왜 결혼을 늦게 해서 애를 셋 낳았을까요? 아니 근데 와 9873님 저는 애가 둘이잖아요. 오히려 저는 9873님이 좀 부러운데요? 왜냐하면 저 요즘에 애들 보면 저희 배우자랑 같이 너무 예뻐서 막 미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셋째를 낳았어야 됐는데 지금 셋째를 낳았으면 이만했을까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오 7살이요? 그럼 아직 애기 얘기한 거잖아요. 9873님 저는 오히려 너무 부러워요. 네. 어우 아마 약간 이제 아이들이 좀 자란 분들은 9873님을 좀 부러워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1882님 저희 부모님이 요새 솔로인 제 앞에서 자꾸 사이좋게 연애를 하시는데 배 아파요. 꽃놀이도 두 분이서만 가시고 저 안 보이시는 걸까요? 네.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언제지? 3일 전에 첫째 아이가 저랑 이제 그 배우자랑 뭔가 스킨십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더니 정색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노 로맨스. 우리 집에서는 노 로맨스야. 정말. 정말 느끼해.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막 한참 웃었는데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첫째가. 네.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저는 첫째를 안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 들을까요? 영준 사이먼 디 꽃보다 그대가.

계속해서 사촌 땅 남이 잘 돼서 부럽고 질투나고 배 아팠던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3415님이 어제 제가 부러워요. 오늘 너무 피곤하네요. 일하는데 계속 눈이 감겨요. 그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쉬는 분들이 꽤 많았으니까요. 네, 휴일을 보내고 있는 내가 가장 부러울 때가 있죠. 김현수님이 취미가 같은 부부 부러워요. 옆집 형님 부부는 낚시를 함께 다니시더라고요. 현수님,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저희 추측인데요. 현수님은 취미가 같은 부부가 부러운 게 아니라 낚시를 좋아하는 부부가 부러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옆집 형님 부부가 낚시가 아니었다라면은 같이 공유하고 있는 취미가 낚시가 아니었다라면 현수님께서 과연 부러워했을까라는 그런 의문점이 드는데요. 네. 아, 참 낚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아침봉 하면서 정말 낚시를 해보려고요. 네,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한번 해봐야겠다. 도대체 낚시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우리 많은 봉글레들이 이렇게 낚시에 빠져드는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정우님이 아내가 부럽습니다. 아이가 아내는 끌어안고 뽀뽀하다가 저만 보면 저리 가라고 짜증을 냅니다. 정우님 혹시 아이가 따님일까요? 저희 딸도 약간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필요할 때만 저한테 와요. 근데 저희 배우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딸들은 그렇다고. 근데 좀 섭섭할 때가 있기는 해요. 그죠? 정우님 아마 지금 아내는 끌어안고 뽀뽀하는데 가라고 하는 거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따님인 것 같은데 딸들은 그렇대요. 근데 참 어릴 때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또 잘 때는 엄청 달콤하게 아빠 안아줘, 옆에 누워서 안아줘, 뽀뽀해줘 이렇게 하는데 날이 밝을 때는 자기 전에는 막 저리 가라 그러고 뭐라 그러고 하더라고요. 7173님이 친구가 피부과 가서 돈만 많이 쓰고 엄청 아팠다 그랬는데 만나서 보니 피부가 20대 같더라고요. 사촌 땅 같은 친구 피부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죠. 이런 게 참 부럽죠. 그죠. 피부 이런 게. 근데 뭐 요즘에는 워낙 그 뭐라고 할까요? 화장품이나 팩이나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나와서요. 집에서 홈케어라고 하죠. 그런 관리를 열심히 하셔도 피부과만큼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피부가 좋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4부에서도 봉글레 여러분의 사연 만나볼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우회전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올해로 4년째입니다. 그럼 실제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여전히 기준을 헷갈려하는 운전자들이 많은데요. 우회전하는 차량은 정방신호가 빨간불일 경우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또 우측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죠. 모두 지켜야 하는 의무라서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신호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0: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1: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아침봉 4부가 시작이 됐고요. 계속해서 사촌 땅 남이잘 때서 부럽고 질투나고 배아팠던 사연들 만나볼게요. 소개되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쿠폰 보내드릴게요. 5328님이 제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해요. 인물 좋고 다정다감한 남편 만나서 사랑받고 사는 모습이 너무 부럽대요. 울 남편은 자다깨도 잘생겼어요. 오, 이번 호는 저희 배우자가 아닌데. 네. 이거는 하시박 작가님이 보낸 게 아닌 것 같은데. 핸드폰이 하나 더 있나? 네. 아니, 누가 봐도 이거는 저희 배우자가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어서요. 네. 그만하라고요? 네, 그만할게요. 5328님, 네. 참, 부럽네요. 네. 5844님. 티코가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즉석 복권에 티코가 당첨 상품이었거든요. 제가 복권 한 장 사고 제 친구가 바로 다음에 샀는데 친구가 당첨이 되었어요. 만약 제가 두 장만 더 샀어도 티코는 제 거였는데 너무 아까웠던 기억이 있네요. 참고로 그때 친구는 면허증이 없었답니다. 어? 그럼 친구분은 그 티코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티코와 관련된 아주 재미난 에피소드는 뭐가 있냐면요. 지금도 있나요? 그 무가지로에서 예전에는 그 벼룩시장이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네, 이렇게 나눠주는 것 중에 이제 거기에 뭐 팔아야 될 물건들을 올려놓는 지금의 약간 당근 같은 거죠. 네네. 근데 거기에 게임기가 CD랑 해서 23만 원 정도에 올라와 있었거든요. 그 플레이 스테이땡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기가 그 무가지에 23만 원인가 올라와 있었는데 티코가 10만 원에 올려와 있더라고요. 판다고. 네. 그래서 한참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김유미님이 이번에 중간고사 치고 온 중1 아들한테 시험 잘 봤어? 하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수학이 쉬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점 물었더니 64점 이러는 거 있죠. 친구 딸은 전과목 평균이 90점이라던데 하, 제일 죽여말어. 근데 유미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아드님이 그 전에 수학을 뭐 몇 점을 받았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64점이지만 수학이 쉬웠다라고 하는 거는 이 다음 시험에 훨씬 더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어렵진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오류는 생겼지만 그래도 이 문제를 풀면서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 따님 것 같은 평균 90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제가 생각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제가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걸까요? 왜냐면 만약에 이게 정말 어려웠으면 64점이면 아 망했어 라고 할 텐데 전혀 다른 말이 나온 거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기말고사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8613님. 결혼하고 야식 먹는 거 좋아하는 남편이랑 맛집도 많이 다니고 야식도 자주 먹었는데요. 왜 저만 뚱뚱이가 된 거죠? 제가 먹지 말자고 말자고 말했는데 결국 저만 쪘어요. 8613님이 조금 더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야? 남편분은 야식 좋아하고 맛있는 거 좋아하는데 소식하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런 경우 있거든요. 제 주변에도 야식도 좋아하고 맛집도 좋아하고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 양이 정말 적은 사람이 있거든요. 혹시 남편분이 그런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부부가 먹는 걸 만약에 같이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이렇게 일정 정도는 비슷한 비율로 살이 찌긴 찌더라고요. 9503님이 아이스하키 2년 차 열심히 배우는 중인데요. 저보다 늦게 들어온 젊은 회원들의 실력이 느는 속도 보면 너무 부럽습니다. 어쩜 그렇게 거침없이 잘 따라하는지 그 열정과 체력이 부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전 어른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뭐 배우더라도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 했나 봐요. 그죠? 저는 아이들 볼때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막 별거 안 했는데 엄청 빨리 늘어요. 특히 언어 관련된 것들 있잖아요. 영어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제일 부럽긴 한것 같아요. 1052님이 저는 새치도 많고 머리숱도 적어서 일찍 염색을 했는데요. 친구는 아직도 머리숱이 수풀처럼 빽빽하고 새치도 없어 멋내기 염색만 한다네요. 만날 때마다 머리만 보게 됩니다. 부럽다 부러워라고 보내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은 이런 것들이 더 그렇게 부럽게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도 염색할 수 있는 머리가 있다는 게 어디예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왜냐면 그 염색을 하고 싶어도 그 조금의 염색도 못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네, 1052님, 김은실님이 저는 친구가 긴 머리 단발로 자르고 펌하고 왔는데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 미모 상승된 친구가 너무 부럽네요. 저는 머리빨이라 짧게 자르질 못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그 친구분은 은실님을 보면서 부러워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는 저렇게 긴 머리 하면 안 어울리니까 다른 머리 해볼까 하고 단발로 자른 걸 수도 있어요, 이슬님.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잭 존슨, Better Together.

김혜님께서 요새 밥값이 너무 비싸서 신랑 도시락으로 쪽파에 호박에 양파 당근 메밀가루 넣어서 점 부쳐놓고 가져가라고 한다는 게 깜빡하고 못 챙겨줘서 지금 제가 먹고 있네요. 엄청 맛있어요. 내일은 잊지 말고 챙겨줘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지금 재료만 들어도 너무 맛있겠는데요. 이거 어떻게 바삭하게 구우셨을까요? 네, 저는 전을 약간 좀 튀기듯이 그렇게 굽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강정익님이 동네에 마트 오픈하면서 수박 한 덩이 선착순으로 만 원에 판다고 옆집 아짐이 오픈런 하자고 하더라고요. 수박을 조만한 거 하겠지 무시하고 안 갔어요. 그런데요. 수박이 축구공만 한 거였네요. 얼마나 후회가 되던지. 와 저도 언제지? 그저께 장 보면서 수박이 있더라고요. 근데 축구공만 하지는 않았는데 아 약간 비슷했나요? 아 근데 아 저게 맛있을까? 지금 나오는 수박이 맛있을까 싶어서 안 샀거든요. 아 근데 안 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래도 맛있었겠지? 저거 엄청 맛있었겠지라는 생각이 약간 후회가 되는데 정님님이 뭐 저랑 상황은 좀 다르긴 했습니다만 그죠? 네 지금 수박을 선착순으로 준다라고 하면 더군다나 만 원이야. 그러면 저라도 좀 에이 별로일 거야 라고 하고 안 갈 것 같아요. 이하나87님이 육아선배 봉디의 의견을 구해요. 6살 아들이 자꾸 저랑 남편에게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며 즐거워하는데요. 하지 말라고 좋게 말하다가 오늘 아침에 너무 화가 나서 혼내버렸어요. 이 장난기는 언제 줄어드나요? 후. 안 줄어들 수도 있어요. 네, 안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근데 저는 호칭 있잖아요. 좀 시간 지나면 안 하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그 6살 아들이 재밌어서 하긴 하는데 저도 잠깐 고민했던 적이 있거든요. 저한테는 아저씨라고 안 그러고 다른 걸로 불렀거든요. 이름을 불렀어요. 봉태규 막 이렇게요. 아 근데 이걸 뭐라고 할까 하다가 좀 지켜봤는데 어느 순간 본인의 재미가 떨어지면 안 하게 되니까 그런 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장난기도 아들이니까 한 4학년 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긴 할 거예요. 3101님께서 우체국에 스티커형 티니핑 우표가 나왔다길래 우체국에서 일하는 남편한테 부탁해서 하나 사왔어요. 아이에게 잘 간직하라고 하고 줬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아이가 A4 용지에 막 붙여놨네요. 왜 전 이게 아까울까요? 어른들 입장에서는 아까운데 스티커 있죠? 그 꼭 우표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 스티커 팔잖아요. 근데 그 스티커가 그냥 스티커가 아니라 굉장히 두껍게 약간 스폰지처럼 되어 있는 조금 비싼 스티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사주면 와 사갖고 온 날 다 붙이잖아요. 그것도 뭐 저희 생각에는 아 뭔가 이렇게 필요한데 내가 뭔가 이 스티커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붙이고 올 것 같은데 진짜로 A4 용지 막 스케치북 이런 데다 다 붙여서 전혀 이 스티커가 쓸모없게 만들잖아요. 근데 애들이니까 네. 근데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아깝죠. 근데 우체국의 티니핑 우표 이건 굉장히 좋은 정보인데요. 저도 한번 가봐야겠어요. 노래 듣고 오도록 할게요. 하림 여기보다 어딘가에.

0: 케어 원해요?
1: 케어원 헤어
0: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1: 케어원 헤어
0: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1: 케어원 헤어
0: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4: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5: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4: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봉디야 그래야 봉글에 귀신이 왔다.
2: 쉬, 조용히 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간이란 말이야.
1: 아니 귀신이보다 중요한 게 뭔데?
2: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아산 원예 농협에서 아산 맑은 배,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엔젤 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로즈 캐모마일 마스크팩,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1: 우와 이거 다 받으면 완전 봉 잡는 거네. 뻥뻥뻥뻥이 왔어요.
2: 조용히 해. 이어서 소개할게요.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 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 김치,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탐나는 피부 고운 미래 화장품에서 마스크팩, 식단 파트너 득금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 참여 안 하면 완전 손해다. 규진이 또 올게. 손해야.
3: 대한민국 1등 채널 SBS 파워 FM. 이어서 박하선의 시네타운이 방송됩니다.
4: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진봉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 끝곡으로는 World Republic Nobody 듣고요.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될 겁니다.

0: 입맛을 돋우는 적당한 소금기를 표현할 때 맞는 표현은 짭짤하답니다. 짭짤하다는 감칠맛 있게 약간 짠 상태를 뜻하는 표준어인데요. 맞춤법 규정상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습니다. 따라서 짭 뒤에 다시 짤을 붙여서 짭짤하다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짭짤하다는 일이 잘 되어 실속이 있다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부업이 짭짤하게 들어온다와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겠죠. 또 살림솜씨가 짭짤하다에서는 규모 있고 야무지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에어니플.
4: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4: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4: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6: 인쇄는 와우프레스.
7: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6: 뉴바옴.
7: 운동할 때도
6: 뉴바옴.
7: 장 건강에도
6: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7: 뉴바옴.
8: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서선의 시내 타운. 영화 반지의 제왕 반지 원정대의 앞부분 호빗 빌보는 오래 간직해온 절대 반지를 내려놓으려 합니다. 이제 이걸 다른 이에게 맡기고 훌훌 휴가를 떠나고 싶네.

더 찌뿌둥한 건 네, 비단 뭐 우리만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도 오늘 날씨만큼은 참 좋네요. 아이슬란드에는 날씨가 좋으면 갑자기 쉬는 날씨 휴가라는 게 있대요. 어머 이게 뭐야 너무 좋겠다. 반지를 견뎌낸 빌보처럼 연휴 동안 저마다의 무게를 짊어진 여러분,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에게도 그런 날씨 휴가가 주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죠? 저희 아이도 아침에 참 가기 싫어했는데. 안녕하세요, 박하선의 시네타운 박하선입니다.

5월 6일 수요일 박하산의 시네타운 첫 곡은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애니아의 May It Be 듣고 왔습니다. 아, 끝이 이렇게 끝났군요. 갑자기 새로운 곡인 줄. 경림님.

0: 님이 와 몽환적이고 오전 시작이 좋아요. 반지 찾아 떠나야 할 것 같다고. 2001년에 개봉한 반지의 제왕 반지원정대의 앞부분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긴 연휴 잘 보내셨어요? 저는 노동절에는 일을 했지만 주말에는 아이에게 봉사를 했지만 네, 참 재밌었어요. 계속 어젯밤에 안 오겠다 그래서 너무 늦게 오느라고 좀 피곤하긴 한데 아이도 아침에 쉬고 싶다 그래서 실컷 쉬었거든 했는데 혜령님이 와우 좋겠다 날씨가 그러게요 날씨 좋은 날 진짜 일도 뭐 다른 것도 하기 싫은 날 있잖아요 그때 와 아이슬란드는 너무 좋으면 오늘 그냥 쉽시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 너무 낭만적인 나라네 그래서 요정을 믿고 막 그러나 보다 그 나라는 부럽네 6029님이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친정에 갔다가 어제 왔대요. 신랑도 출근하고 아기도 등원하고 집에는 할 일이 산더미네요. 너무 행복해요. 하핫 혼자 있으니 비로소 쉬는 것 같다고. 맞아요. 하루만 혼자 있으면 좋겠죠. 2365님은 저는 솔로라서 푹 쉬었대요. 저한테는 어른이 날이었다고. 그래도 좋죠. 0923님이 오늘 결혼 20주년이에요. 이혼한다고 법원도 한번 갔었는데 너무 재밌다. 어느덧 20주년까지 왔어요. 법원 가는 건 참 쉽지 않은데 그만큼 힘들었는데 20주년까지 잘 오셨네요. 우리 쌍둥이 애들은 10살이 되었고요. 이제 저도 쉰이 되었어요. 축하해주세요 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입니다. 또 살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럼 또 이수캠에 오셔도 되고요. 진짜 좋아지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우리 0923님 선물이라도 하나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선물 남아있나요? 네, 20주년 선물 드릴게요. 1부 끝곡은요. 늘 큐시트 비워놓고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우고 있어요. 듣고 싶은 영화 음악, 지금 바로 무료인 고릴라나 샵1077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고 2부에는요. 노래와 선물이 쏟아지는 무비 꼼꼼으로 이어집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니까 손가락을 풀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우리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돌아온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5: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방탄꼭지 에어니플.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0: 죽이네.
1: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5: 시내타운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백화점 상품권 서울을 위해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 잡티 톤업 케어템 아비브에서 톤업 선크림과 글루타치온 아이패치. 프리미엄 수제 간식 아르넛에서 피칸 호두 전과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건강한 습관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가정용 수경재배기 수경팜에서 새싹 둥둥이. 백화점 에코백 미아앤솔에서 가벼운 타이백 방수 가방.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토마스 풀에서 다용도 날짜 표시 다이얼 스텐 용기. 제주 화장품 삼다 올레에서 올인원 제마인 마유 크림을 드립니다.

영화는 방울방울. 한편의 영화와 함께 영화에 담긴 추억을 떠올려보는 시간, 영화는 방울방울. 선자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고등학생 아들이 영화 한 편을 보고 있더라고요. 학교에서 레전드 영화 한 편 보고 감상문 써오라고 해서 영화 봐야 돼. 엄마도 같이 보자. 레전드 영화라 아들이 뭘 골랐나 궁금했는데 타이타닉을 골랐더라고요. 어머, 아들이랑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보는데 갑자기 웃음이 났습니다. 그 타이타닉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장면 있죠? 뱃머리에서 로즈가 두 팔을 벌리고 세계 그녀를 뒤에서 안는 그 장면. 한때 그 장면 따라하는 게 유행이었잖아요. 남편이랑 연애하던 시절 철부지였던 저도 그 장면 따라해보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랑 둘이 유람선을 탔더랬죠. 아우, 분위기도 좋고 날씨도 좋고 딱 여기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뱃머리로 가서 로즈처럼 팔을 쫙 펼쳤어요. 무뚝뚝한 저희 남편이 정말 하기 싫은 표정으로 엉금엉금 다가와서 제 뒤에 서더라고요. 내가 날고 있어요. 로즈의 대사를 따라 하려던 찰나 갑자기 배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거의 뱃머리 두 분 거의 그렇게 서 계시면 위험해요. 내려오세요. 타이타닉 따라하지 마. 그 방송에 주변 사람들도 저희를 보고 웃기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얼굴이 새빨갛게 변해서 내려왔습니다. 남편은 창피한지 옆에서 아 그러니까 내가 싫다고 했잖아 소심하게 외치더라고요. 영화의 명장면을 따라해보고 싶었던 철없는 마음이 지금 생각해보니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뭐 그래도 아들 덕에 오랜만에 타이타닉도 보고 옛 추억도 떠올렸네요. 근데 그때 저만 이 장면 따라했던 거 아니죠? 다들 한 번씩 따라했던 추억 있으시죠? 그쵸?

영화 타이타닉에서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듣고 왔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도 크게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리네. 은주님이 이 음악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의 평온이 찾아오고 신랑과 연애할 때 기억이 머리를 스쳐간다고. 좋은 추억이 있나 봐요. 98년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타이타닉.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케이트 윈슬렛이 주연을 맡았고 타이타닉 호에서 벌어지는 두 남녀의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철부지 아니에요. 이거 다 따라하지 않았나? 저도 되게 틴데 따라해봤어요. 7929님이 신혼여행지에서 가이드 코치 받으며 함께 간 커플 4쌍 모두 돌아가며 타이타닉 따라했다고. 이거 그래도 하게 해주셨네요. 이거 잘 못하게 하는데 위험하다고. 20년 전에 해봤다고. 저희 남편은 항상 본인은 자동차 씬을 꼭 따라하고 싶었다고. 다들 어떤 장면인지 아시죠? 하셨습니다. 그거 초등학생 때 다 같이 모여봐서 막 되게 민망했던 기억이 나요. 이거 어머니랑 모자분께서 이거 보기 이거 괜찮았나? 자, 영화에 얽힌 이런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세요. 시네타운 홈페이지 들어와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는 백화점 상품권을 드려요. 무려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이에요.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생애를 그린 영화 마이클 예매권. 기대되죠? 한선아 주연의 코믹 호러 영화 교생실습 예매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선 두 형제의 심리 서스펜스 영화 피어스 예매권 드려요. 보고 싶은 작품의 제목을 적어서요. 고릴라 또는 샵1077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세요.

주시거나 시네타운 홈페이지 문화선물 게시판에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지인님은 스티븐 스필버그의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가 올 6월 개봉일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에서 선임 비서역이었던 에밀리 블런트가 또 주연이라 기대가 된다고.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1편과 2편에서 모두 나오는 노래요. 그 마돈나의 보그 신청해요 하셔서 이 노래 듣고 계속해서 얘기 나눠봐요.

주말에 신랑이랑 캔디 라디오 들으면서 오빤 영화하면 어떤 음악 듣고 싶어? 신청하래잖아 하니 난 그녀는 그녀를 믿지 마세요. 뭐 그 왜 20대 때쯤 본 것 같은데 가끔 생각나. 뭐 특별했던 건 없었던 것 같은데 머리에 계속 남아있어 하더라고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 이 곡 들려주세요 하셔서 영화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서 박혜경 씨가 부른 그녀를 믿지 마세요 들려드립니다. 잠시 후 2부

0: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1건설.
2: 우리 돼지 포크.

0: 워크밸리.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시엘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시엘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계절의 여왕 5월답게 날씨가 좋습니다. 화창한 하늘 드러났고요. 공기의 질도 깨끗합니다. 쌀쌀했던 아침과는 달리 기온은 쑥쑥 오르고 있는데요. 이미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넘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기온이 좀 더 올라 서울 24도, 광주 25도, 대구 강릉은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햇볕이 강해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입고 벗기 쉬운 옷차림으로 체온 조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내일은 점차 흐려지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 중부지방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서 내일 서울 한낮 기온 19도에 머물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나 지금 전철 안에 있어요. 이제는 예전처럼 예쁜 여자들을 쳐다보지 않아요. 앞으로 새 정거장? 조금만 기다려. 그때 그 벤치에서

영화 봄날의 곰을 좋아하세요에서 윤종신의 매우 느끼한 환생 들었습니다. 아, 네. 중간에 힘들었어요. 네. 잘 만드셨네요. 매우 느끼했습니다. 우리 영희님이 순간 한석규 배우님이 부르신 줄 알았는데 제목이 느끼한 환생이고 부르신 분이 유희열님인 걸 보고 깜짝 놀랐다고. 아, 그렇구나. 아, 선규님이 제목이 찰떡이라고. 그러게요. 아, 너무 니글거려. 잠시만요. 아, 뭐 먹을 거 없나? 우리 유림님이 리 마리오급 느끼함이었다고 노래가 너무 미끌미끌하다고. 아, 그러게요.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아요. 네. 1024님이 꿈에 하선 언니가 나왔어요. 홍도 공연 끝나고 만났는데 언니 예뻐요. 호들갑 떨고 라디오 듣는 티내고 싶어서 별명이 박하사탕이라 캔디 맞죠? 했는데 언니가 막 웃으면서 손 잡아주셨어요. 언니가 손 꽉 잡아주셨는데 손이 저려서 잠에서 깼어요. 손을 베고 잤나 봐요. 크크크. 그래도 좋았다고. 아우, 오늘 광주 리허설 가는데 아우, 네. 이제 전국 투어 이번 주부터 도는데 그래서 꾸셨나?

저 나왔으니까 롯땡 사시는 거 어떠세요? 네, 복권. 네. 저는 약간 연예인 나오면 얼마 전에 변혁 씨가 나와서 또 샀지. 낙첨됐지만, 네. 한 번씩 그런 뭐 누가 유명인이 나오면 한번 사보는데. 너무 유명인이라고 너무 잘난 척했나? 너무 재수가. 네, 죄송합니다. 자, 그럼 무비 꽃고무 시작을 해볼게요.

영화의 꼬리를 무는 무비꼬꼬무. 선물로 꽉 채우는 시간이죠. 무비꼬꼬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시 영화를 드려요. 그럼 그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자유롭게 연상이 되는 영화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시 영화의 꼬리를 물어서 계속해서 바뀌니까요. 귀 쫑긋 선물 한가득 가져가세요. 그럼 첫 번째 제시 영화는 바로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미션 임파서블이었습니다. 에단 헌트 요원이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를 수행하며 세계 위협을 막는 액션 영화죠. 영화 미션 임파서블, 이 작품을 생각하면 어떤 또 다른 영화가 떠오르세요? 뭐 예를 들면 영화 제이슨 본이요. 이 작품의 주인공인 맷 데이먼과 미션 임파서블의 톰 크루즈, 비밀 요원계의 양대 산맥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자유롭게 꼬리를 물어서 연상해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려요. 지금 바로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문자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에서 미션 임파서블 테마 듣고 우리 다시 만나요.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은표님이요. 톰 크루즈가 줄 타고 내려오는 씬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스파이더맨이 생각이 난다고 거미줄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라고. 1085님은 인셉션이요. 꿈속의 미션 임파서블이잖아요. 치밀한 설계와 긴박한 탈출이 닮아있다고. 2793님은 존 윅이요. 아 이런 류 영화들 다 나오네. 좋아요. 불가능은 절대 없는 액션 영화 같다고. 키아누 리브스 액션 연기도 정말 최고라고. 종현님이 007 시리즈요. 요원 영화 중 제일 좋아하는 미션 임파서블과 007. 언제 봐도 긴장감이 넘치죠. 허길님이 당연히 탐 크루즈 주연의 탑건이죠. 고공비행 전투 액션도 좋고 최근까지 시리즈로 나와서 톰 크루즈 아저씨가 전설이라는 게 다시 한번 증명이 되었으니까요 하셨습니다.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고요. 아 명작 액션 영화들 다 나왔네. 좋네요. 이번엔 영화 탑건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영화 탑건에서 베를린의 Take My Breath Away 듣고 다시 만나요.

영화 탑건하면 연상이 되는 영화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8733님은 영화 업! 탑건은 웅장한 엔진 소리와 화려한 비행이라면 업은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비행이잖아요. 하늘 나는 건 뭐 다 똑같잖아요. 크크 하셨고요. 우리 지은님은 탑건은 전투기라면 저는 자동차 액션 영화가 생각이 난다고. 자동차 액션하면 역시 분노의 질주죠 하셨고요. 우리 정우님은 탐크루즈 하면 크고 높은 코가 생각이 나고 코 하면 우리나라의 신현준 배우죠. 맨발의 기봉이 생각난다고. 아 너무 좋은 의식의 흐름이네. 우리 현덕님은 파일럿 영화 하면 한국 영화 파일럿이 떠올라요. 조정석 배우의 여장 너무 재밌었잖아요. 믿고 보는 배우 조정석님입니다 하셨고요. 우리 소개된 모든 분께 선물 드리면서 그럼 신나게 또 영화 파일럿의 꼬리를 물어주세요.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뭐 지금 당장 떠날 수 없지만 이렇게라도 네 파일럿, 탑건 이런 식으로 비행을 계속해봐요. 우리 영화 파일럿에서 따마의 플라이 어웨이 듣고 다시 만나요.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4: 오래오래 락토핏
3: 종근당 건강
5: 건강기능식품.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레노
2: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르노
3: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2시부터 즐거운 오후의 시작 12시엔 주현영이 방송됩니다.
4: 네, 마지막으로 영화 파일럿의 꼬리를 물어주셨습니다. 혜원님이요. 여장으로 변신하는 조정석님의 기가 막힌 연기력. 여장하는 영화하면 또 미세스 다우파이어가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아, 이 뮤지컬을 또 조정석님이 하시면 너무 재밌겠다. 영수님은 중경섭님이요. 응? 왜요? 양조위가 사랑했던 그녀가 승무원이었고 아 그를 짝사랑했던 여주인공도 나중에 승무원이 되는 장면이 나온다고. 아 그래서 그럼 끝곡으로는 영화 중경섭님의 선곡 듣죠. 마마스 앤 파파스의 캘리포니아 드리밍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영화처럼.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3: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4: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봄나마에 가면 5가지
6: 육수,
5: 30가지
6: 소스,
5: 90가지
6: 재료에
5: 봄을 담았다.
6: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7: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6: 보글보글
5: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8: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5월 어린이날 갔다 했더니 어버이날에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진짜 쉴 틈 없이 이벤트 팝업 뜬 날이죠. 달력은 꽉 차고 내 지갑은 텅 비는 날. 그래도 이런 날들이 있어서 고마워, 사랑해요, 잘 지내시죠? 이렇게 그동안 바쁘고 쑥스럽던 핑계로 못했던 말들도 전하게 되는데요. 비록 카드값 알림은 조금 무섭더라도 마음만큼은 몽글몽글 풍성해지는 5월. 오늘도 제가 우리 주주님들의 마음에 행복 한 스푼 크게 퍼드릴게요. 기념일도 사람도 사랑도 꽉 채워지는 계절, 12시엔 주현영입니다.

12시엔 주현영 문 열었습니다. 저는 DJ 주현영이고요. 첫 곡으로 달샤벳의 수파두파 디바 듣고 왔습니다. 어린이날까지 끝나고 어떻게 좀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나요? 5월은 이 각종 이벤트가 정말 많아요. 뭐 어린이날부터 시작해서 어버이날, 스승의 날, 또 성년의 날, 부부의 날까지 너무너무 해피한 달이에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사랑이 넘치는 달인데 이제 그만큼 우리 또 출혈이 조금 크죠. 그쵸? 저도 사실 이번 어버이날에 안 그래도 좀 출혈이 있을 예정인데 거기에 이제 아빠 칠순잔치랑 저희 어머니 생신까지 다 연달아 있어가지고 너무 다행히도 또 제가 뭐 외동이었다면은 정말 감당하기 벅찼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세자매여가지고 언니들이랑 요렇게롬 잘 나눠가지고 또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지출은 크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가족 식사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좀 그런 포근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도 좀 지출은 크더라도 마음만은 포근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도 주주님들의 마음에 저 주디가 행복을 더해드리겠습니다. 우리 6628님께서 5월에 행사도 많은데 결혼식도 이달에 두 건이 더 있어서 아주 지갑을 쥐어짜내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네요. 또 결혼하기에도 딱 좋은 달이잖아요. 그쵸? 또 우리 1040님도 한동안 못 들어오다가 모처럼 들어왔어요. 맞아요. 5월에 돈은 많이 들더라도 부모님에게 감사함도 표현하고 손편지까지 쓸 생각하니까 설레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어릴 때는 참 부모님께 손편지를 많이 쓰고 더 나아가서 뭐 반 친구들한테 뭐 롤링페이퍼로 우리 엄마 아빠 생신인데 좀 써줘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뭐 편지도 모아가지고 교회 친구들한테도 막 모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막 전지에다 해서 그런 이벤트도 해드리고 했었는데 성인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이벤트는 해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0: 이번에는 이번에도 안 하려고요. 이번에도 너무 괜찮아요. 전제에 나가는 거는 그래서 예쁘게 마음을 꾹꾹 담아가지고 손편지 쓸 예정입니다. 또 우리 황하영님도 조디 상큼 검은 옷을 입어도 상큼함이 가려지지 않네요.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있잖아요. 볼터치 하는 거랑 입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립 제품 이런 거에도 진심이에요. 검은색 옷을 입어도 칙칙해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에 또 제가 관심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하더라도 슥 한번 뭐 쓰는지도 이렇게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1부에서는요, 우리 주주님들의 일상 속 에피소드를 꽁트로 만나보는 시크릿 주주. 그리고 2, 3부는 오로지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시간이죠. 그러니 우리 주주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꽉 채워주셔야 해요. 주주총회 함께 할 건데요. 오늘도 보는 라디오 열려 있고요. 그럼 저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0: 간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4: 엄마 손은 약손, 마다 쓰제야.
2: 약국에서 만나요.
5: 맨날 하는 회의 MG는 집.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우와, 건강한데 맛있네.
4: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3: 죽이네.
5: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8: 하이엠솔루텍
6: 1544-8777.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0: 르노.
1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10: 르노.

0: 나 또 왔어. 아니 우리 가족들은 모이면 왜 그렇게 옛날 얘기, 아니, 그것도 내 흑역사 얘기를 많이 하는 걸까? 근데 내가 들어도 나 중2 때 가관이긴 했더라고.
1: 아이고 혜영아, 학교 다녀왔냐? 혜영아 오늘 시험 잘 봤어? 어떻게 됐어? 시험 어땠어? 찍기라도 잘한 거요?
0: 아 됐어, 맨날 결과만 묻는 세상 지겨워.
1: 야 이 새끼, 이 새끼 이제 지 누굴 닮아가지고. 씨 윤주야, 현영이 쟤는 요즘 하는 말이 뭐 됐어, 뭐 짜증나, 건들지 마, 요 딱 세 개요, 세 개. 아이 무서워서 무슨 대화를 못 하겠어.
2: 오 아버지, 쟤 요즘 중2 호르몬 세게 나오는 중이잖아. 아 근데 누구는 사춘기 안 겪어봤나, 아주 혼자 유난이야 기집애.
1: 야 윤주야, 너 말은 똑바로 해야지 마. 너도 몇 년 전에, 저 몇 년 전만 해도 아주 말도 못했어. 내가 보기에는 현영이는 애교야 애교.
0: 아 엄마, 또 내 방 치웠어? 아 내가 내 물건 마음대로 건드리지 말라 그랬잖아. 프라이버시도 몰라? 아니 빨래 좀 가지고 나오느라고 잠깐 들어갔다가 뭐 그렇게 된 거야. 아 그 잠깐도 들어오지 말라. 아 몰라 됐어.
1: 야 이 새끼, 야 이놈아.
0: 아 바람 소리라고.
1: 에휴 누구 딸인지 힘이 장사여 장사. 그냥 문짝 떨어지겠어.
0: 근데 주주야 너도 알잖아, 누구한테나 사춘기는 오고 중2 시절도 지나가는 거. 너도 그렇지 않았어? 뭐 들어보니까 내 남사친 현돌이는 나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진 않았더라고. 현돌이 싸이월드 대문글 바꿨네? 어디 볼까?
3: 험난한 my life, 입실한 벽 앞에 선 lonely fighter.
0: 와, 와 현돌이 글을 좀 잘 쓰긴 한단 말이야. 현돌이다. 현돌! 하이, 너 학원 가냐?
2: 아니, 나 집에서 쫓겨났어.
0: 왜? 시험 망쳐서?
2: 아니, 시험은 늘 망치는 거고. 아니,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외식 갔거든. 할아버지 말씀하실 때 내가 이어폰 꽂고 우리 어셔 형님 음악 듣고 있었거든?
0: 근데 그건 좀 버릇없는 거 아니야?
2: 아니 그냥 나는 세상에 번잡한 소음과 거리를 두고 싶었을 뿐이야. 아니 그나저나 야 너 배 안 고프냐? 아, 우리 떡볶이 사 먹으러
0: 아 나 학원 가야 된다. 바빠서 갈게. 안녕.
2: 야 아 야 주현이야, 아 떡볶이 먹고 가라고. 나 배고프다고. 아 용돈 다 끊겼다고. 네가 사줘야 된다고.

정말 너무 무서워.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돋아요. 정말 눈이 이렇게 정말 커지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나오라고 한 다음에 정말 두들겨 맞았던 기억이 엄마한테 감히 어떻게 뭐 그러냐 하면서 두들겨 맞고 그날 이제 뭐 시퍼렇게 멍들고 새학기여서 책을 새롭게 다 설레는 마음으로 새학기 책을 다 받았는 그 받은 날이었는데 그거를 밖에 비가 오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그거를 비 오는 밖에다 그걸 다 던져버리셨어요. 아빠가 가서 너가 비 맞으면서 주워 오라고 그러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사춘기가 되게 빨리 지나갔던 것 같아요. 더 대들면 이제 아빠한테 이제 그렇게 뚜적에 맞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근데 그러고 나서 꼭 자고 있으면 이제 눈물 흘리면서 베개 적시면서 잠들고 있으면 이제 아빠가 들어오셔가지고 약 발라주시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춘기가 좀 빨리 끝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또 우리 주주님께서 이렇게 사연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사춘기를 정말 요란하게 보내서 우리 엄마가 톡하면 저한테 딱너 닮은 딸 낳아서 길러봐라 라고 악담 아닌 악담을 하셨는데요. 요즘 우리 딸이 정말 중2를 요란하게 보내고 있네요. 주디, 이것도 언젠가 끝나긴 하는 거겠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자연스럽게 그냥 지나가는 것 같고, 그게 너무 꼴 보기 싫고, 선을 넘으면 이제 어르신들이 불호령 내리고, 아주 그냥 다시는 대들지 못하도록 혼쭐을 내줘야죠. 기억나요? 저도 사춘기 잠깐 있었을 때 저희 고모께서, 혜영이는 그때 잠깐 중학교 2학년 때 되게 너무 싸가지 없었어. 라고 이렇게. 나중에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아, 고모 죄송해요. 제가 그랬었나요?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다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9214님께서는 우리 딸도 일명 중2병 엄청 세게 왔었는데요. 진짜 진짜 피 터지게 싸웠거든요. 그 뒤로 중2병 멀리 멀리 도망갔답니다. 그니까 이게 피 터지게 정말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도 사람인데, 그쵸? 또 우리 권민주님께서는 맞아요. 저도 집에서 가족 소음 듣기 싫어서 계속 이어폰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이염까지 걸려서 병원 다녔었잖아요. 너무 심하다. 뭐 중이염까지 중이병이라서 중이염까지 걸려버렸네요. 또 우리 9257님께서는 저는 그 시절 GOD의 육아일기 본방사수 하려고 가족여행 안 간다고 선언했어요. 그 당시엔 다시 보기도 없던 시절이라 무조건 본방사수 했어야 했거든요. 그러네요. 뭐 우리가 OTT로 뭐 다시 보기를 할수 있기를 해요. 뭘 해요. 그때는 뭐나 엑스맨 봐야 돼서 여행 가기 싫어. 약간 이런 거랑 또 비슷한 거죠. 자, 오늘 1부에서 이렇게 문자 소개된 주주님들 중 추첨을 통해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다면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 12시 22분 38초를 지나가고 있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계속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반예진님께서, 주디, 오늘 엄마랑 싸웠는데 엄마한테 점심시간에 전화했는데 안 받네요. 왜안 받아? 아유, 박은서 여사, 전화 좀 받아달라고 말좀 전해주세요. 엄마가 주디 엄청 좋아하시니까, 주디가 박은서 여사 이름 불러주면 저도 괜히 용서받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니까, 이게 엄마랑 싸우고 화해하는 게 제일 어렵기는 해. 저도 한 일주일 정도 말안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청 진짜 무슨 여자 그 자매들 싸우듯이, 아니, 말을 왜 그렇게 하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싸우고 일주일 동안 얘기도 안 하고 그 어색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냈었어요. 근데 또 엄마가 다 해주니까 밥도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이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저는 이제 길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튼 우리 박은서 여사님, 우리 예진아 씨가 우리 예진 씨가 우리 좀 어머니께 좀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또 주디의 힘을 빌려가지고 또 이렇게 사연도 보내주셨는데 우리 은서 여사님 조금 기분 아직도 울적하시더라도 얼른 풀어주세요. 또 우리 이수연님께서는 저는 5월 긴 연휴에 등산과 라디오에 빠졌어요. 몸이 아파서 연휴도 못 즐겼지만 그래도 라디오가 있어서 시원한 산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보냈네요. 12시엔 주연형 파이팅!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해요, 수연님. 우리 수연님도 파이팅이에요. 몸이 아프다는 거는

저는 또 그거는 또 쉬어가라는 어떤 의미 같아요. 우리 수연님한테 어떤 그런 충분히 회복하고 쉬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4988님도 주디 시골에서 고사리 보내왔다고 옆집에서 나눠주네요. 들깨가루 넣고 자박자박 볶았는데 밥두 공기 각이에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맛있겠다. 또갓 이렇게 볶아가지고 한그 고사리 그것도 진짜 맛있는데. 우리 4988님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요. 자, 잠시 후 2부 오로지 주주님들을 위해 풍성하게 채워드리는 주주총회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프라이머리의 Bless You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

0: 요즘 혹시 도전하고 있는 거 있으세요?
1: 저는 최근에 메이크업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화장을 진짜 못하거든요. 종종 금손이신 분들 보면 너무 부러웠는데 제대로 화장을 배워서 예쁘게 하고 다니고 싶어요.
2: 홈트레이닝이요. 집에서 운동을 시작해봤어요. 집에서 운동하는 게 꾸준히 하기가 힘든데 동영상 보면서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면서 몸 만들기 도전해보고 있어요.
3: 도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활기가 넘치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가끔은 남의 시선보다 나의 마음을 귀 기울여 보세요. 해보고 싶었던 것, 미뤄왔던 것,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도전은 언제나 아름다우니까요.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지한이었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세 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압녀 압녀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여기가 뉴욕입니까?
7: 이곳이 파리입니까?
6: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7: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8: 단체티가 필요할 땐
9: 아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2: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1: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3: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4: 리아야, 놀러 갈게.
3: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4: 리아야, 함께하자.
3: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4: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5: 레노.
6: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5: 레노.

사랑하는 주주 여러분 모두 착석하셨습니까? 지금부터 주식회사 12시엔 주연영 제78회 주주총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2시엔 주연영에 관심과 사랑을 투자해주신 우리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선물을 배당해드리는 주주총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수많은 주주님들이 참석해 주신 덕분에 총회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이종수님께서 마음만은 대주주 이종수 입장합니다. 다들 비켜주시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좋아요. 종수님. 기세 좋아요. 또 우리 1621님은요. 오늘 처음 문자 보내는 새싹 주주입니다. 주주총회 참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일단 참석이 되신 거예요. 네, 자연스럽게도 참석이 되셨고요. 2시까지 쭉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조은희님께서는 주디 밥 후딱 먹고 주주총회 참석합니다. 이번 주주총회도 북적북적이네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종종 어떤 주주님들이 주주총회 참석하려고 막 밥을 후딱 먹었다 또는 밥을 걸렀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여기서 같이 먹으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뭐 빨래 개면서 밥 먹으면서 그러니까 할 거 다 가져오셔가지고 하면서 주주총회 참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최대한 많은 주주님들에게 선물을 쏘기 위해 제78회 주주총회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주총회 의제부터 발표해볼까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준비해본 의제입니다. 바로 웬만해서

우리 가족을 막을 수 없다! 입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정도로 특이하고 재밌는 우리 가족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재빠르게 사연을 보내주신 주주님이 계셔가지고 먼저 또 소개해드릴게요. 우리 삼치의 사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주디 빵 터지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손녀랑 산책하는데 어린이집 앞에 노래기 벌레가 있더라고요. 손녀한테 어머나 이 노래기가 어린이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했더니 우리 손녀 왈 괜찮아요. 비밀번호 몰라서 못 들어가요. 너무 귀엽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참 이 아이들의 이 순수함은 어떻게 흉내를 내려고 해도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노래기가 비밀번호를 몰라서 못 들어간대요. 자, 일단은 뭐 빵 터지진 않았긴 한데 그래도 귀여운 우리 손녀딸의 이야기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삼칠 사모님처럼 소소하고 귀여운 우리 가족 에피소드도 환영하고요. 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아빠 자연인이 되고 싶다면서 파리도 무서워서 못 잡아요 라든가 어린이날에 조카 만났는데 갈수록 저 닮아간다고 했더니 오열하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또 뭐 우리 할머니 노인정에서 할아버지 두 명이 동시에 구애하는 바람에 동네에 파무파탈로 소문났대요 등등 가족과 관련된 재밌는 일화라면 뭐든 좋습니다. 이건 되게 소소한 거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그냥 다섯 명이 한 곳에 모여있는 거를 뭐랄까 별로 뭐 행복하긴 한데 또 원하진 또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 각자가 너무 자기 이야기로 상대방 이야기를 덮으려고 해요. 다들 데시벨이 너무 크고 밖에서는 안 그러거든요. 저도 엄마도 아빠도 되게 아빠 과묵하시고 저도 언니들도 그냥 뭐 그냥저냥 얘기 들어주고 내 얘기 조금 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데 왜 그 가족이 저희가 다섯 명이 모이면 그 조금은 차 안에서 그렇게 서로 자기 얘기로 완전히 그냥 압도하려고 막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시끌시끌하고 그래서 더 뭐 활기차고 그런 것도 뭐 좋게 보면 활기찬 건데 안 좋게 보면은 너무 시끄럽고 정신없어가지고 나중에는 막 싸우고도 이랬는데 요즘엔 그냥 너무 웃기고 그냥 웃음 나더라고요. 자, 이렇게 또 우리 주주님들이 제보하고 싶은 우리 엄마, 아빠, 형제, 자매, 아내, 남편,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 고모, 삼촌, 조카, 기타 등등 모든 우리 가족 이야기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또는 무료인 고릴라게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또 소개되신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방송에 소개되시면 자동으로 제 78회 오늘의 주주 후보가 됩니다. 주디 마음대로 2부 끝에 제 78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딱 선정해서요. 갈비 매장 이용권까지 얹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사연 보내주세요. 우리 7일 이사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분도 우리 엄마는 말이 많아도 너무 많으세요. 심지어 그 말에 속사포로 엄청 빠르게 다다다다다다다 말씀하신답니다. 며칠 전에도 엄마랑 사우나 다녀왔는데 귀에 진짜 피나고 왔네요. 근데 주디 충격적인 건 우리 엄마 내년 7월에 저희 집 앞 아파트로 이사 오신대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뭔지는 알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다 들어드리기는 하는데 이차부터 진짜로 평상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빠가 얘기를 참 잘 안 들어주나 보다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엄마가 이렇게 막 아다다다다다 뭐 나한테 얘기할 때는 아유 우리 아빠가 얘기를 잘 안 들어주는구나, 어디 가서 우리 엄마 이런 거 다 얘기를 못 해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또 하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머니 얘기 좀 이렇게 많이 들어주세요. 귀에 또 피 안 닿게 단련하시고. 또 우리 0224님께서는 애기 정밀 초음파 봤는데 울산 바위 마냥 얼굴이 크고 울퉁불퉁해서 남편이랑 서로 상대방 닮았다고 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오면 다르겠죠? 건강히 만나자 뽀롱아 라고 보내주셨어요. 근데 뭐 초음파에는 원래 그 굴곡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정말 그 초음파를 뚫고도 아름다운 그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면은 웬만해서 모든 아이들은 다 그 초음파 사진은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벌써부터 또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만약에 그대로 나왔다 하면은 서로 탓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뽀롱이 건강하게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희는 사연 받는

네, 뉴진스의 슈퍼샤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이 널리 소문내고 싶은 가족 이야기, 웬만해선 우리 가족을 막을 수 없다. 특이하고 재밌는 문자들이 많이 도착했거든요.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5396님께서 와, 저희 할머니는 올해 한국 나이로 93세신데요. 제일 쿨하고 멋지세요. 저보고 요새 김재원 배우가 핫하다며 라고 말씀하셔서 깜놀했습니다. 와, 뭐 너튜브라든지 뭐 다양하게 좀 인터넷이라든지 TV를 좀 이렇게 보시나 보다. 참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는 생각 들어요. 우리 5396님 할머니한테 조만간 버터떡이랑 두중구랑 이런 거 좀 사드리세요. 우리 할머니는 왠지 플레이리스트도 다른 할머님들하고 다를 것 같아요. 막 아일린 노래 듣고 계실 것 같아. 막 Good anymore 이렇게 듣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코르티스 노래 들으시고. 또 우리 2914님은요. 연휴에 가족과 친인척이 단체로 카페에 갔는데 음료 주문하는 걸 7살 조카가 자기가 하겠다면서 주문을 했어요. 아이스티 3개랑 아이스 아프리카노 10개 주세요. 라고 하니 직원이 웃으면서 주문 받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저도 좀 저는 장난기가 좀 있는 편이라 만약에 제가 이 주문을 받았다면 뭐라고요? 아프리카노요? 아프리카노? 아프리카노는 없어요. 이렇게 했을 텐데. 아이고 어떡해요. 아프리카노는 없어요. 이렇게 장난쳤을 것 같은데. 또 우리 1525님은 우리 남편은요. 차에서 어머 웬일이야. 차에서 방귀 낄 때 내려져 있던 창문도 올리고 잠깐만요. 내려져 있던 창문을 올리고 방귀를 껴요. 그리고는 밀실 살인이래요. 그 있잖아요. 특히 이게 이걸 꼭 남자만 그리고 또 남편만 아빠만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많아요. 왜 우리 아빠들은 다 방구 냄새가 왜 더 지독하지? 왜 더 지독하지? 그 이유가 뭘까? 똑같이 밥 먹는 건데 왜 방구 냄새가 그렇게 정말 밀실 살인이 될 만큼 그 미수가 될 만큼 왜 그렇게 지독한 걸까요? 저희도 참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 아 괜찮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그 있잖아요. 팬티가 트렁크 팬티가 그러니까 자주 좀 이렇게 사셨어야 됐어요. 아 방구를 너무 세게 끼시니까 그래서 나중에 약간 구멍이 나는 저희 집만 이런가요? 저희 집만 이런가? 우리 주주님들도 혹시 그 구멍난 아빠 팬티 보셨다면은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많이 끼셔가지고 나중에는 아 얼른 그 속옷을 바꿔야 되는 뭐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더라고요. 근데 결론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에는 이것도 사실 굉장히 또 유쾌한 또 화목한 집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 7197님께서는 5살 아들이 손톱 깎아줬는데 너무 짧게 깎아줬나 봐요. 잠자기 전에 엄마 손톱 너무 짧아서 코딱지를 못 파잖아 라고 해서 빵 터졌네요. 그쵸 여러분 앞으로 기억하세요. 우리 어린 아이 이제 아이들이 있는 우리 주주님들은 손톱을 너무 짧게 깎지 마세요. 코딱지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심심할 때마다 파줘야 되고 책상 밑에도 붙여야 되고 그렇거든요. 또 우리 3083님은 우리 아빠는 모순이 많아요. 아빠한테 생일 선물 티셔츠 사준다고 사이즈 뭐 입냐고 물어보니 절대 사지 마. 아유, 사지 마. 105. 105라고 하시네요라고 보내 주셨어요. 다 그런 것 같아요. 모순이 참 많죠. 엄마 뭐 생일 선물 뭐 사줄까? 그러면 아니야 됐어. 엄마가 뭐가 그게 필요해 하는데 이제 그 디자인 사진을 몇개 보내주면은 이번이 예쁘네 라고 하세요. 저희 아빠도 저 얼마 전에 뭐 벨트 사다 드리고 싶어가지고 벨트를 되게 오래 쓰셔서 다 해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빠 벨트 하나 좀 새로 사줄게 하고 대신 했는데 아빠가 필요 없다고. 아빠가 어디 뭐 서울 가는 것도 아니고 맨날 일하는데 뭘 좋은 벨트가 뭐 필요하냐고 했는데 제가 후보 3개를 보냈더니 2번이 멋지다잉 이렇게 하셔가지고 2번도 사드렸거든요. 또 우리 김영철님도 주디 저는 누나만 넷인 집안의 막내인데요. 우리 가족 가훈이 가족이 힘이다 뭉쳐야 산다예요. 그래서 공휴일이나 빨간 날은 거의 뭉치는데 너무 보기 좋다. 이제 어제 어린이날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영화 보러 갔는데 우와, 또 영화는 다 흩어져서 봤어요. 각자 취향대로 세개 영화로 나눠서 관람했어요. 우리 가족 너무 웃기지 않나요? 저는 누나들이 버거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지금은 또 버겁게 느끼실지 몰라도, 아니다. 나중에도 버겁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누나들이, 든든한 누나들이 있으면은 나중에 분명히 우리 또 영철님이 우리 누나들한테 보호받거나 도움받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참 재밌긴 하네요. 가족끼리 또 다른 영화를 보는 거는. 또 우리 정혜영 님도 저희 아들 대학생이라서 자취방구에서 독립한다고 좋아하더니 자취방에 손가락만한 대왕 바퀴벌레 남았다고 기겁하며 전화 왔어요. 벌레 엄청 싫어하는 아들. 해병대 나왔다는 건 비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뭐 해병대를 나오든 뭐든 벌레라는 거는 참 이런 존재인 것 같아요. 저도 막 무서운 것도 잘 타고 무서운 것도 잘 보고 막 이러는데 유일하게 벌레, 이 바퀴벌레나 이런 거에는 굉장히 또 쥐약이라 예전에 집에서 발견했을 때는 그거를 가둬놓고 어떻게 처리하지 못하고 아빠가 한 3일 뒤에 오시는 거였는데 3일 동안 그거를 치우지 않고 가만히 그 컵라면 용기였거든요. 그거 덮어놓고 3일 동안 그대로 뒀었어요. 아빠 오면은 그거 치워달라고 하려고. 또 우리 8977님도 저희 집 강아지는, 이제 강아지 얘기 나왔어요. 자, 저희 집 강아지는 어머나, 이쁜 사람 보면 오줌을 싸요. 그래서 항상 기저귀를 차고 다니는데, 어이구, 그걸 안 우리 할머니가 자꾸 기저귀를 확인해 보자고 하세요. 자기 봐가지고 분명히 오줌 쌌을 거라면서요. 하지만 기저귀는 뽀송하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뭐이 정도면은 한번 강아지가 억지로 쥐어 짜내서라도 쉬야를 한번 해줘야겠다. 할머니 앞에서.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요. 우리 강아지는 이쁜 사람 보면 좋아가지고 쉬야해. 이 얘기 들으면 저도 확인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쉬했는지 안 했는지. 또 우리 4840님은 제 여동생 딸이 학교 숙제로 가족 소개한 건데요. 이모가 좋아하는 음식 란에 막걸리를 적었네요. 리제야, 이모가 술을 줄여볼게.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줄여요? 못 줄이세요. 자, 방금 소개된 모든 주주님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이분들 중 가장 특별한 가족 이야기를 보내주신 제78회 오늘의 주주 한 분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너무 다 너무 귀엽고 소소하고 특이하고 이래가지고 꼽기가 참 어려웠었는데요. 자, 제가 뽑은 오늘의 주주님은 바로 밀시 살인을 시도한 1호 2호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죄송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우리가 점심시간 되고 다들 맛있는 거 드시고 계실 텐데 본의 아니게 자꾸 뭐 이런 원초적인 얘기에 주디의 마음이 좀 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밀실살인을 시도하신 부분에서 뭐랄까 이 코는 좀 괴롭지만 어쨌든 다들 어이없어서 한 번씩 좀 웃기라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가족의 모습이 너무나도 황당하면서도 화목해 보여서 참 이 방구 밀실살인 사건이 참 보기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1호 2호님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네, 우리 1호 2호님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갈비 매장 아, 큰일 났다. 갈비 드시면 더 심해질 텐데. 아, 또 이게 양념갈비면은 냄새가 더 심해질 텐데. 아유, 어떡해요. 뭐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거 이용권까지 얹어서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대신 갈비 드시고 그 갈비 방구는 창문을 꼭 여시는 걸로 우리 약속해요. 자, 우리 주주님들의 재밌는 가족 이야기 쇽쇽 모아서 소개해봤는데요. 우리 주주님들의 가족이라면 제 가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어디 가서 소문내고 싶은 패밀리 뉴스가 생기신다면 12시엔 주연영에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그럼 저희는 몬스타엑스의 말하자면 듣고요. 3부에서 다시 만나요.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

0: 요즘 인생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3단지 명함 다 있어 yeah.
1: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0: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 플러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을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12시 주현영
1: 12시엔 주현영 3부 제78회 주주총회 다시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 주주총회에서 또 깜짝 등장했던 팝업 코너가 있었죠. 우리 주주님 한 분과 전화 연결을 진행했고 그 주주님이 우리 해피돈까스님이 직접 그 노래 퀴즈까지 내주셨잖아요. 이거 해주셨잖아요. 그쵸? 그때 사실 저희 또 이 최초 전화 연결이라 설레는 마음 반 그리고 걱정 반 뭐 이랬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해피 돈까스님이 너무 또 잘해주셨고 또 우리 주주님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어요. 우리 3251님도 오늘은 전화 연결 안 하나요? 새 코너 너무 재밌고 새롭고 제가 다 두근두근했어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그리고 맞아요, 우리 김승표님께서도 주디 책임져요, 저 일주일 내내 봄바람이 해피 돈까스님 허밍 버전으로 들렸어요. 아!

딩딩딩딩딩딩 라일락 맞아요. 그래서 또 오늘은 또 어떤 또 굉장히 독특한 기괴하고도 귀여운 허밍이 등장할지 또 기대되는데요. 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주주님과 직접 이야기도 나눠보고 노래 퀴즈도 풀어보는 시간. 주주 노래해주. 네, 지난주에 많은 주주님들이 저도 주제랑 전화해보고 싶어요. 텐션 좋아요. 잘할 수 있어요.

0: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주주 한 분을 미리 섭외했습니다. 잠시 후에 실시간 전화 연결할 건데요. 연결된 주주님이 직접 허밍으로 노래 퀴즈를 내주실 거예요. 그 주주님만 정답을 알고 있고요. 저도 정답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우리 주주님이 허밍으로 부른 노래의 제목,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도 한번 열심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초스피드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주님과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주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지금 띵땅
1: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어, 여보세요?
0: 어, 주주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어, 어, 안녕하세요. 혹시
1: 네,
0: 어,
1: 안녕하세요.
0: 어머나, 어디서 어, 뭐 하고 계세요?
1: 저는 꽃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0: 아, 꽃집을 운영하시는구나. 네. 어머나, 어머나. 어, 자기 소개 한 번만 또 부탁드려요.
1: 네. 저는 경기도 평택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플로리스트, 20년 차 플로리스트입니다.
0: 와, 20년 차 플로리스트. 그리고 또 어, 여기 닉네임을 보니까 오드리 될 뻔이라고.
1: 네네.
0: 어머, 오드리 될 뻔. 너무 이 장명 자체가 너무 센스가 넘치는데 어떻게 이 오드리 될 뻔이 되신 거예요?
1: 아, 제가 오드리 헵번을 좋아하는데 오드리 헵번은 될 수가 없어서 네. 될 뻔으로?
0: 될 뻔으로. 어, 뭔가 좀 남다르신 분이시다.
1: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0: 아니, 우리 주주님이 신청 문자에 주디 텐션을 이길 수 있답니다. 전화 주대요! 라고 보내주셨거든요.
1: 네네.
0: 어, 어떻게 평상시에 좀 이렇게 한 텐션 좀 하시나 봐요.
1: 네, 맞아요. 슈퍼 E라서.
0: 아, 슈퍼 E. 오, MBTI가 어떻게 되세요?
1: ESFP.
0: 아, ESFP가 진짜 그 연예인 MBTI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와, 그러면요, 일단 우리 오드리 될 뻔님, 지금 네? 바로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5초 발언권, 네,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1: 네.
0: 네, 준비되셨나요?
1: 아, 제가 가게 홍보를 좀 해도 될까요?
0: 아, 그럼요, 뭐든지 다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5초 드립니다.
1: 평택 한두 농원에 있는 데이지 플라워입니다. 다가오는 오버인날 꽃으로 사랑을 전해보세요. 데이지 플라워로 오세요.
0: 오! 너무 빨리 얘기해가지고 조금 근데 혹시 베이비 플라워 맞나요?
1: 베이지, 데이지.
0: 베이지 플라워구나. 아이고, 잘못할 뻔했다. 베이지 플라워 평택에.
1: 네, 네네.
0: 야, 오늘도 또 열심히 또 아침부터 일하고 계신 거예요?
1: 그럼요.
0: 오늘 진짜로 우리 주주님들 꼭 찾아갔으면 좋겠다.
1: 아, 어, 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 방송 듣고.
0: 그러니까요.
1: 네네.
0: 아니, 저희가 또 이제 그 허밍을 불러주셔야 되는데.
1: 네.
0: 평소에 좀 이렇게 노래 좀 하세요. 어때요?
1: 노래는 잘 못하지만 합창단 출신입니다.
0: 아, 너무 뭔가 설레, 뭔가 좀 기대되면서 걱정되는 것 같아요. 합창단 출신이지만 잘하지는 못한다. 아, 혹시 합창단을 혹시 몇 살 때 하셨어요?
1: 지금 10년 됐고요.
0: 네.
1: 어, 제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어서.
0: 어머, 웬일이야. 근데 목소리가 더 훨씬 영하세요.
1: 감사합니다.
0: 아, 정말로. 자, 그러면은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네. 한번 더 문제를 또 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1: 예.
0: 네, 준비되셨나요?
1: 네.
0: 네, 그럼 바로 문제 주세요.
1: 아시겠나요?
0: 아니요,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줘요. 아, 합창단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1: 아, 다시 드릴까요?
0: 다시 주세요. 아니면 약간 다른 버전으로 다른 느낌으로 혹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0: 아, 이게 혹시 이것만 힌트만 주세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음이에요? 아니면은 이 노래 중간
1: 정도?
0: 후렴 부분이에요?
1: 네네.
0: 이 가수가 혼자 솔로예요? 아니면 그룹이에요? 여기까지만
1: 그룹이에요.
0: 주세요. 그룹이에요?
1: 네.
0: 저는 사실 느낌이 오긴 했는데 왜냐면 역시 합창단 출신이라서 그런지 바로 또 정확하게도 리듬감을 또 캐치해서 해주셨거든요.
1: 네.
0: 자, 좋습니다. 자, 일단 우리 주주님들 또 아시는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우리 주주님 오늘 우리 베이지 플라워 평택에 있는
1: 네.
0: 그쵸. 우리 많은 주주님들이 또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저희 네. 전화를 이제 또 마무리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부탁드려요.
1: 제가 꽃집을 20년 동안 하고 있는데
0: 네.
1: 어버이날마다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준비한 상품이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평택에 계신 분들 꽃 사러 오세요. 데이지 플라워입니다.
0: 어머어머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우리 평택에 계신 주주님들 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자, 그러면 또 신청곡 있으세요? 듣고 싶은 노래?
1: 아.

0: 네, 너무너무 듣고 싶은 노래인데요.
1: 네.
0: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이요.
1: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왜 요즘 여행 가고 싶으세요?
0: 여행이 계획이 돼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1: 또 그럼 여행을 기다리면서 또 기분 네. 좋게 이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힘내십시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자, 너무 텐션 너무 좋으시다. 자, 오드리 델보님이 어떤 노래를 부르셨는지 여러분 예상 가시는 분들은 정답이나 재밌는 오답 지금 바로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 무료입니다.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나가고요. 저희는 오드리 델보님이 신청해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올게요.

네, 오드리 델번 주주님의 신청곡이죠.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듣고 왔습니다. 와, 저 지금 그 인터넷으로 우리 오드리 델번님의 이 데이지 플라워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예약도 되고 주차도 되고 포장 배달 방문 접수 출장 다 가능하다고 써져 있어요. 너무나 친절한 곳이에요. 오늘 또 밤 10시까지 영업한다고 되어 있네요. 뭐 또 이렇게 퇴근하시고 꽃 하나 또 해가지고 오랜만에 이벤트 하고 싶으신 분들도 가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9223님께서 샵에서 고객님 속눈썹 파마 해드리면서 큰 문자 보내봐요. 주현영님도 청취자 주주님도 너무 사랑스러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떡해요, 우리 9223님도 이렇게 한 텐션 좀 하시면은, 아니면 숨겨왔던 그걸 뭔가 끼를 발산하고 싶으시면은 한번 샵 홍보도 하실 겸 또 나중에 저희도 전화 연결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또 하고 싶으시면은 또 문자 주세요. 자, 오늘의 주주 노래해주 오드리 델번 주주님이 허밍으로 직접 노래 퀴즈를 내주셨는데요. 아, 저는 딱 처음 들었을 때는 감이 안 왔고 두세 번 들었을 때는 사실 걸스데이의 여자 대통령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어떤 그 부분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제 여자신데 그 예전에 되게 옛날에 나왔던 그 노래를 생각했어요. 라고 하셔서 우리나라 대통령 이건가? 그래서 걸스데이의 이 여자 대통령을 생각을 하긴 했는데 일단 우리 주주님들도 다양하게 보내주셨거든요. 정답은 아니긴 한데 우리 하이로님께서는 링딩 링딩동. 왜 링딩동을 떠올렸을까? 링딩딩딩딩딩딩 뭐 이런. 또 5830님은 유재석 이적의 바람났어. 나 오늘 바람났어. 이 부분 아니에요? 라고 하셨는데 심지어 바람났어도 유재석 선배님하고 이적 아니시죠? 그쵸? 아마도 박명수 그쵸? 아 지드래곤 박명수의 바람났어. 이걸 거예요. 이거 우리 그럼 주주님 맞게 보내주셨구나. 그쵸? 아무튼, 지드래곤 박명수의 바람났어. 나 오늘 바람났어. 이렇게. 이것도 뭐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0841님은 정답 차승원. 아, 나 이거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서영 락대리. 이런 느낌이죠. 아, 이거는 그 잘하는 개그맨 분 계셔가지고. 아이고 그래요. 자 일단은 기분입니다. 자 우리 오답자분들도 선물 챙겨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에스파의 슈퍼노바였습니다. 이게 슈퍼노바 이걸 하셨나봐요. 우리 7140님은 정답 슈퍼노바. 데이지플라워 한국 전력 후문에 있는 그 집 맞죠? 저 단골이에요. 가서 아는 척하면 할인해 주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어떻게요? 우리 또 오드리 델버님 우리 7140님이 저 라디오 듣고 왔어요 라고 하면은 조금 그렇게 또 할인 뭐 그거는 우리 주주님 마음이긴 하지만은 아무튼 뭐 이런 또 문자도 왔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또 우리 1458님은 에스파 슈퍼노바 주디 닮아 주주분들 목소리가 너무 깜찍하시네요. 텐션도 좋고 주주님 목소리 들으니 기분 좋아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와 목소리가 정말 저번 해피돈가스님도 그렇고 너무 활기차시고 너무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도 덩달아서 기분이 너무 좋아졌던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맞아요. 박중선님께서 에스파 슈퍼노바 주주님 목소리에서 긍정의 기운이 팍팍 느껴져서 좋았어요. 전화 연결 재밌네요. 라고 또 보내주셨고요. 이렇게 긍정의 기운이 넘치시는 분들도 너무 좋지만은 뭐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반대로 역으로도 주디가 또 그런 에너지를 팍팍 드릴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너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마시고 또 이렇게 많이 신청 문자 보내주세요. 아 모두 축하드리고요. 방송에 소개된 모든 분들께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찾아온 팝업 코너 주주 노래해 주 이제 팝업이 아니라 고정 코너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 문제 내준 우리 오드리 델번님께 기능성 베개 보내드리고요. 그럼 여기서 문제의 그곡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올게요.

에스파의 슈퍼노바 듣고 왔고요. 주주총회 마지막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주주 여러분의 사연에 빈칸을 뚫고 네모에 들어갈 말을 맞춰보는 시간이죠. 네모네모 퀴즈! 이번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6754 주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주디, 포항에 혼자 여행 왔는데 여기는 아직도 길거리에 네모가 있네요. 너무 반갑고 신기해서 괜히 부스 안에 들어가보고 수화기도 들어봤어요. 네모 쓸 때 뒷사람을 위해 잔돈을 놓고 가거나 수화기를 전화기 위에 올려두고 나오던 추억도 소환했네요. 저 학창시절 때는 이 네모가 엄청 흔했는데 주디는 네모 써봤나요? 네, 6754님이 포항에 여행 가셔서 길거리에 설치된 네모를 보셨대요. 또 예전에는 흔했지만 요새는 만나기 쉽지 않은 네모. 객관식 문제니까요. 보기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고양이 전화. 2번 고라니 전화. 아! 3번 공사장 전화. 4번 공중 전화. 자, 이 중에서 사연 속 네모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고요. 정답과 재미있는 오답들 환영합니다. 여러분도 이 네모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함께 보내주시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되신 모든 분께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사연 받는 동안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5: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6: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에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한 권 토이
2: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한 권 토이 해커스 토이 한 권으로 끝내주는 해커스 토이
1: 토익은 해커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자, 정답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6754님의 사연 속에 네모는 바로 4번 공중전화였습니다. 아, 이 추억의 공중전화 참 어렸을 때 전 그래도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썼어요. 왜냐면 핸드폰이 없을 때는 없을 때 이제 콜렉트콜로 전화해서 15 땡땡이라든지 뭐 요런 걸로 16 땡땡이라든지 번호로 전화해서 엄마가 연결이 되면 엄마 나 야근치 마! 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엄마 나 뭐 어딘데 데리러 와 뭐 이렇게 연락도 많이 했었고 고등학교 때도 뭐 핸드폰 배터리가 이제 나가면 그러면 이제 그 지하철역 안에 있는 공중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야 또 끊지 마 이렇게 했었죠. 엄마 나야 끊지 마를 정말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확실히 많이 없어지긴 해서 이렇게 좀 가다가 발견하면 엄청 반갑고 그러죠. 되게 뭔가 옛날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6754님께서 이런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뒷사람을 위해 잔돈을 놓고 가거나 시간이 남았다면 전화를 끊지 않고 수화기를 올려두고 나오는 공중전화 매너 이런 거 어릴 때는 뭐 근데 이런 거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정답 맞춰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지금 이 공중전화와 관련된 추억담도 엄청 보내주고 계세요. 3683님은 4번 공중전화 군대에서 공중전화로 차여보기도 하고 참 많이 썼지요. 전역하고 나니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있어서 생각해보니 안 쓴 지 정말 오래됐네요. 못 본 지도 오래됐고 라고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자, 이렇게 또 그 외에 선물 받으실 당첨자분들은요 이따가 선곡표 게시판 확인해 보시고요. 여기서 공중전화가 나오는 노래 동물원의 유리로 만든 배 듣고 4부로 돌아올게요.

0: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 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1: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2: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0: 최초 동물복지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키워드가 있죠. 바로 저포드맵 식단입니다. 포드맵이란 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고 가스를 만들어 복부팽만이나 복통, 설사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탄수화물인데요. 이런 성분이 적은 음식을 찾아 섭취하는 것이 저포드맵 식단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포드맵엔 쌀, 감자, 딸기처럼 소화가 편한 음식이 있고요. 소화가 잘 안 되는 사과와 양파, 마늘, 밀가루 등이 고포드맵 음식에 포함됩니다. 3일간 먹은 음식을 기록하고 먹은 직후 불편했던 음식을 찾아가면 나만의 저포드맵 식단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오늘 점심 식사 후 더부룩했던 분들은 그 메뉴부터 기록하면서 저포드맵 식단에 도전해보세요.
0: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별것도 아닌 소식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해드리는 별게 다 뉴스. 이 시간 주요 소식 빠르게 만나봅니다. 문현숙님이 연휴 후유증으로 극심한 무기력에 빠졌다는 소식입니다. 현숙님은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금 전 현숙님이 회사 구내식당에 등갈비 구이가 특식으로 나왔다는데요. 현숙님은 현재 고기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면서 웃음을 다시 되찾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 아침 권애영님은 지하철에서 금방 내릴 것 같은 학생을 포착하고 일부러 그 앞에 서서 자리가 나길 기다렸다고 하는데

네, 별다뉴에 이어서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식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은 지금 어디서 뭐라며 라디오 듣고 계신가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우리 주주님들의 소식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그럼 주주님들의 문자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서정현님께서 가족 여행으로 펜션 놀러와 있는데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아까 주디가 내는 고라니 소리 듣고 진짜 고라니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이거 맞아요? 약간 난 이런 느낌일 거. 아! 아! 이런 느낌. 약간 어디 산골이나 뒷산 있고 이런 여기서 좀 듣는 분들은 실제로 뭔가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건가 지금 고라니 소린가 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난 그럼 너무 뿌듯하지. 자, 또 우리 괜찮아요. 제가 이게 또 고라니 특징이 다 긁지 않거든요. 공기를 막 마찰시켜가지고 살짝만 긁는 거기 때문에 네, 걱정 많이 안 해주셔도 됩니다. 또 우리 2109님께서는요. 오늘 늦잠 자서 정신없이 출근했는데 그만 아내의 핸드폰을 가져와 버렸어요. 어머나, 둘 다 같은 기종이다 보니 착각해서 가져왔는데 아내가 제 핸드폰에서 비상금 내역을 봤는지 할 말 있어 빨리 와 하고 지금 문자 왔어요. 저 어쩌죠? 라고 하셨어요. 어쩌긴요.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세상에 뭐 숨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숨길 수는 있는데 뭐 들통나는 건 또 한순간인 것 같아요.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뭐 이왕 이렇게 된 거 다 뜻이 있을 거니까 한번 아내분이랑 좀 잘 얘기 좀 해보시고 평화롭게 이야기가 마무리되시길 바랄게요. 또 우리 2914님께서는 주디 너무 고마워요. 주디가 보내준 갈비 식사권으로 황금 연휴에 남편과 아이 둘이랑 갈비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주디가 홍보하고 있어서 그런가 더 맛있었어요. 매달 가족 회식 때마다 주디가 홍보한 갈비집 가기로 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너무너무 다행이다. 또 여기 이 갈비 매장에 제 판넬이 뭐 다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은 지점에 제 판넬이 있는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인증샷을 저한테 막 인별그램 DM으로도 보내주시고 우리 주주님들이 또는 다른 팬분들이 보내주시기도 하더라고요. 한번 가보셨을 때 주디랑 같이 이렇게 또 사진도 찍고 보내주시면은 주디가 또 제가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우리 3240님께서는 맞아요 주디 어제 오랜만에 주디가 광고하는 찐 사랑하는 곳에 가봤는데 매장 전체가 주디가 가득하더라고요. 괜히 반가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니까요. 우리 3240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또 우리 1816님도 주디 우리 회사는 어제도 일하고 회식했어요. 회식 후 다음날 정상 출근은 힘드네요. 오전에 커피를 두 잔 마시고는 두 눈 부릅뜨고 일하고 있네요. 주디가 에너지 팍팍 쏴주세요. K-Will 네가 필요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회식하고 그 다음날에는 사실 맨날 피곤하잖아요. 맨날 피곤한데 특히나 이런 날엔 저는 더 피곤하다기보단 오히려 더 각성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히려 더 힘이 불끈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1816님도 남은 근무 시간 동안 또 파이팅 하시라고 또 신청해주신 노래 주디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816님이 청해주신 K-Will의 네가 필요해 듣고요. 우리 주주님들의 문자 더 만나볼게요.

네, K-Will의 네가 필요해 듣고 왔습니다. 우리 김수진님께서 주디 오늘 춘향제 보러 남원 광안루 가는 중입니다. 지금 고속도로 위인데 주디 고라니 소리 따라하면서 신나게 가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춘향제, 남원 광안루에서 오늘 춘향제가 열리는군요. 전혀 몰랐어요. 수진님 조심히 가시고요. 가시면서 계속 고라니 소리 신나게 따라하면서 가세요. 또 우리 0100님은 축하해주세요. 퇴원했어요. 취미 만들기 도전한다고 인라인 타다가 넘어져서 허벅지가 부러져서 수술했거든요. 이제 살랑살랑 걷고 재활 빨리 해서 건강히 걸을 일만 남았어요. 이제 인라인 안 타고 다음 취미인 자전거 타렵니다. 아, 제 나이는 62년생이에요. 주디 잘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멋진, 아, 좀 다치셨다고 했지만 허벅지가 부러지셨다고 했지만 너무 멋진 부분이 사실은 뭐랄까 이렇게 한번 다치면은 확 뭔가 좀 움츠러들 것 같거든요. 아 괜히 좀 뭔가를 한다고 나섰다가 이렇게 다치는구나 하고 얼른 나와서 또 뭘 해야지? 라는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주주님은 아 빨리 나와가지고 또 다음에 자전거 타야지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게 참 멋있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 이게 뭐 뼈가 안 붙거나 회복이 다 안 됐는데 또 시도를 하시면은 그쵸 거기가 또 완벽하게 회복이 안 돼서 나중에 또 막 비우거나 뭐하고 이러면 조금 걷고 이러면은 막 쑤시고 아프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웬만하면 회복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가지시고 그리고 자전거도 천천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 7913님은요. 오전에 화물 운송하고 점심 식사하려고 이제 주차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완전 8월 날씨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여름이 또 빨리 온다고 하니까 근데 또 밤에는 추워요. 그래서 일교차가 좀 심하니까 여러분 좀 그래도 따뜻하게 외투 챙겨 다니시고요. 또 우리 5990님께서는 저는 파티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근처 보육시설에 어린이날 선물로 풍선을 가져다 드렸어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가져다 드리는 동안 저도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그 풍선을 보고 그 날이 되게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그 모습들이. 어릴 때는 참 이런 귀여운 풍선들, 큰 대형 풍선들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안 좋아하는 애기들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 날에 아이들이 그 풍선과 함께 너무 까르르르 막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분명히. 자, 그리고 또 문자 보내주신 네 분 다 새싹 주주님이세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일단은 커피 쿠폰을 저희 막내 작가님이 허락해 주셨다고 커피 보내도 된대요. 그래서 커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은 여기까지 만나보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소리 질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5: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6: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7: 케어 원해요?
8: 케어 원해요
7: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8: 케어 원해요
7: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8: 케어 원해요
7: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9: 돌아온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9: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0: 방탄꼭지 에어닉스
11: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2: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닥터피엘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엘 닥터피엘
1: 저 됐어요. 12시엔 주연영에서 선물 당첨.

0: 좀 됐어요. 샵 1077로 문자만 보냈을 뿐인데 이거 실한가요? 코너도 재밌고 선물도 다양하고 무엇보다 DJ 주현영이 너무 귀여워요. 샤방!
1: 선물 맛집 12시엔 주현영에서 준비한 5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명륜은 찐 사랑 명륜 진사갈비에서 식사권,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아늑한 호텔 침구 아늑 애톰에서 고이고이 호텔 베개, 하루를 이기는 100번에서 게임형 체중 관리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 세트, 명품 덴탈 케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치약 칫솔 세트, 디퓨저는 라미오에서 아로마 퍼퓸 디퓨저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쑥 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 세트, 호두과자 전문점 코코호두에서 호두과자 상품 교환권, 스타일 리더들의 패션 슈즈 텐디에서 구두 교환권, 한방 비건 AWE에서 오초석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차류 전문 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213-5099 번호로 문자 발송되니까요.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0: 개인정보 입력해 주세요. 샤방!
2: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2시부터는 2시 탈출 컬트쇼가 시작됩니다.
3: 네,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우리 장윤영님께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주디 오랜만에 생방 들어요. 저는 지금 광주로 여행 가는 기차 안이랍니다. 생애 첫 혼자 가는 여행이라 너무너무 설레요. 즐거운 여행 될 수 있게 응원 한마디 부탁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윤영님 생애 첫 혼자 여행 혼여 무조건 안전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정말로 무탈하게 몸 건강히 갔다가 돌아오실 거고, 그리고 막 윤영님이 계획하지 않았던 정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우연치 않게 행복한 일들, 그런 추억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또 여행 중에 만나게 될 거고, 여기 맛 없을 줄 알았는데 뭐야 되게 맛있네 하면서 그런 어떤 추억들을 소소하게 쌓고 오실 겁니다. 윤영님 조심히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셔서 또 문자 주세요. 또 우리 4452님도 주디 오늘 전 퇴사하려고 얘기하려고 해요. 시원섭섭하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그만두는 거라 마음 편히 생각하려고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또 판단이 서신 거잖아요. 근데 이걸 또 쉽게 결정하신 건 아닐 거잖아요. 그쵸? 신중하게 또 생각하고 결정하신 거니까 다 모든 선택, 어떤 선택이든 뭔가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4452님 앞으로 또 긍정적으로 좋은 일들만 많이 생기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께도 보내드리고요. 12시엔 주현영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끝곡으로 크래비티의 어웨이크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도 12시엔 주현영 안녕.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갈증이 날 때 음료부터 찾는 분들 많으시죠? 최근 5년간 음료 섭취량이 약 2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무가당 커피, 저당 음료를 찾는 사람이 늘었지만 여전히 단맛이 강한 가당 음료를 많이 마신다고 하는데요. 성장기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단 음료를 자주 마시면 비만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죠. 우리 몸이 원하는 수분을 채울 가장 확실한 방법. 음료 대신 물을 마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You get sprung.
1: 도시 탈출
2: 컬투 쇼! 쇼!
1: 예! 날이면 날마다 every single day 어김없이 여러분의 귓구녕을 찾아오는 남자 여러분들의 달팽이관 절친 고막 베프 정민의 이은상근 균디와 함께 오늘 수요일 센터의 저의 파트너는 열정적인 이 남자입니다.
2: 그렇습니다. 컬투쇼의 센터죠. 컬투쇼 수요일이면

0: 수요일 치열이 남자
1: 수요일 치열이 남
0: 남대 이열철 황철입니다.
1: 아 지난주에 한 주에 수요일 날이 네. 특집 쪽 아니고 막 그래갖고
0: 맞아요.
1: 수요일에 못하고 금요일 5월 1일에 이제 20명이 때로 올 때 그때 같이 섞여서 와갖고
0: 예.
1: 되게 멋있게 입고 왔는데 그날
0: 그때 꾸꾸꾸라고 하셔가지고 네, 꾸미고 꾸미고 꾸민 스타일로 오라고 작가님께서 해주셔가지고
1: 수트를 그냥 쫙 빼입고 예. 왔는데 너무 멋졌잖아.
0: 간만에 슛도 입고
1: 슛도
0: 예.
1: 슛도 입었어.
0: 멋있게 하고 왔었습니다.
1: 야
0: 아, 예.
1: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개그 욕심이 많아져갖고 우리 치열이가
0: 네 그죠.
1: 예. 네, 근데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0: 말을 많이 모였어요.
1: 그래갖고 오늘 마음껏 해.
0: 예 속상했어요 그래갖고. 아 치고 들어갔어야 됐는데.
1: 어 그럴 수
0: 아, 예, 예. 예. 개그 욕심이 막 무럭무럭 자라고 있거든요. 예.
1: 어, 오늘도 뭐 멋지게 흰 셔츠 하나를 딱 입었는데.
0: 예.
1: 야, 요거 오늘 컨셉이 뭐죠?
0: 지중해 남자.
1: 지중해.
0: 예. 예.
1: 지중해 남자. 아 지중해 남자. 아, 지중해 남자. 어 하나 더 풀어. 오 풀었어 풀었어. 아, 하나 더 풀어. 하나 더 풀어 하나 더 풀어. 아하. 예 예. 아 이 앞에 누님들이 엄청 좋아하세요.
0: 예, 예. 예. 어 많이 좋아하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1: 자 오늘 여기 그냥 시원한 지중해라고 생각하시고.
0: 예 그럼요.
1: 예. 자 오늘 방송 시원하게 해드리도록 하죠.
0: 네 좋습니다.
1: 아 좋습니다. 아. 오늘 첫 곡 멋쟁이 지중해 남자처럼 고급스러운 영어 발음으로 첫 곡 소개해 주시죠.
0: Cheers. 크리스토퍼 그리고 청하가 부릅니다. When I Get Old.
1: 아 발음 지중해식 발음.
0: 예, 예. 예. 석석 들어오지요.
1: When I Get Old.

0: 있을 때 예, 예. When I get old
1: 나이가 들면 아프죠
0: 어디가요?
1: 몸이요
0: 안 아플 수도 있고
1: 예, 예 그럼요
0: 예, 예 우리가 웃자고 지금 재밌게 행복하게 살자고 사는 건데 네. 그죠? 아무리 걱정 같은 거는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컬투쇼를 그냥 매일 2시간씩 들으면은
1: 맞아
0: 그냥 자연 비타민이에요 자연 비타민
1: 그렇죠
0: 예, 예, 그럼
1: 웃다 보면은 정말 몸에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오죠
0: 당연하지
1: 네, 건강해지는
0: 방. 웃을 때 저희 몸에 있는 근육이 동시에 231개 근육이 움직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럼 네. 운동 효과도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횡격막도 막 요동치잖아요
0: 오.
1: 엄청 좋죠 네.
0: 이렇게 웃을 때 한 번 딱 네. 웃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웃을 때 1분 동안 열심히 달린 효과랑 똑같아요
1: 맞아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논문으로 나와
0: 진짜 하버드대학교 박사 예. 연구 논문에 예, 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1: 그렇습니다
0: 자, 많이 웃으시기 바랍니다
1: 그렇습니다 9072님께서 지중해의 남자 자중해야 하는 남자 황치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자중해.
0: 자중하지 마.
1: 자중해.
0: 아, 하지 마 그냥. 자 김경수 씨.
2: 알바 가는데 컬투쇼를 들으니 가기 싫어졌어요. 책임져.
1: 예, 알바 이제 가는 동안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0: 그래도 가셔야죠. 약속한 거니까 예, 일은 그렇죠. 하셔야 되니까 오늘 안 간다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가세요, 김경수 씨. 예.
1: 가세요?
0: 일하러 가세요.
1: 알바 화이팅.
0: 예. 알바하면서 귀에 꽂고 좀 들으면서 하면
1: 되지. 네, 그래, 맞아요.
0: 무슨 알바인지 모르겠지만. 자, 오늘 3, 4부는 대한민국의 중간만을 찾아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
1: 네.
0: 컬투쇼 패밀리 현조의 아빠.
1: 아하.
0: 예, 멧돼지 러너.
1: 멧돼지 예, 러너.
0: 분명히 매일 달리는데 살이 계속 찌는 남자.
1: 정말 신기해요.
0: 예. 멧돼지 러너 개그맨 강재준 함께하고요.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이 더 있는데 아, 사실 이분이 컬투쇼 초창기부터 자주 여러분 나와주셨던 분이에요.
1: 네.
0: 원조 공연의 신이고 저랑도 뭐 공연을 같이 할 뻔하다가
1: 네.
0: 뭔가 잘 안 되고 못 했는데 여튼간 뭐 예전 대학로 시절 공연할 때부터 늘 게스트 같이 서주고 와주고 막 그랬던 형이에요. 고마운 형이죠.
1: 공연의 신이죠.
0: 예, 요즘에 그냥 난리예요, 이 형.
1: 난리예요.
0: 아, 여기저기 예. 그냥 저도 계속 이 형이 그 알고리즘이 뜨는데 하니 어우 하니 많이 보고 싶어. 그 누구의 가슴에서 울고 있나요?
1: 조만간 아침이다.
0: 그 형 조만간 큰 닭이 될 수도 있는 형. 가수 김장훈 형님을 감사하며 모셔봅니다.
1: 아니 아직 아니에요. 왜 다 오른쪽으로 아직
0: 이따가.
1: 네, 예, 예.
0: 이따가 3, 4부에 3, 4부.
1: 너무, 방금 너무 놀랐어요. 다 오른쪽을 보시길래 다 왼쪽을 보시길래
0: 왔나 했네 진짜로. 네,
1: 놀랐어요. 자 이번에는 행만행전 노래 이어부르기가 있습니다. 균디 율디랑 같이 노래를 부르고 싶다면 지금부터 미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방송국놈들이 만족할 때까지 가사 음정 박자 정확하게 맞히면 뭐를 주느냐 백화점 상품권 정립. 신청은 문자로만 받습니다. 골라는
2: 싫어 주문 안 돼.
0: 자 이제 여러분 문자 보낼 번호 외칠 시간입니다. 집중하세요. 우리 치열해야 돼. 집중하세요.
1: 갑니다.
0: 여러분. 자 50원 100원 150원 무료 네, 이거 갑니다. 외치는 거예요.
1: 크게 감을 질러 보겠습니다.
0: 감을
1: 샵에 2077
3: 50원
1: 긴 문자
3: 100원
1: 합쳐서
3: 150원
1: 고릴라는
3: 무료
1: 좋습니다.
0: 나이스 컬투쇼 1부는요 고추처럼 화끈한 충북 괴산에서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빠바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합니다 광고요 Here we go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7: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5: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꽃 주가 있는
4: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5: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에즈랜드
6: 돌아온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7: 방탄꼭지 에어니플
8: 흑표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9: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1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1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안전화.

0: 다시 들어도 또 재밌어.
1: 다시 들어도 저항 없이 터지는 바로 그것은
0: 걸출 레전드 사연. 레전드 사연이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들여버리는 곧단 시간.
2: 렛고 렛고 무
0: 렛고 무 레전드 사연의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드리는 렛고무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걸티수에서 방송된 역대급의 레전드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해도 해도 너무너무 많아요.
1: 너무 많아요.
0: 들어도 들어도 또 재밌는 사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 내가 소개했는데 내가 들어도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재밌는 사연이 많아요. 그 사연들 중에 레전드 사연을 한 편 소개해드리고요. 네. 그리고 사연에 꼬리를 물고 문자 주제를 저희가 던져드리면 거기에 맞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선물을 드리는 곧단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어떤 사연이 준비되는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훈 형님이 소개해준 사연이라고 합니다. 컬투쇼 레전드 사연 다시 듣기 가죠.
0: 다시 들어봅시다.
1: 두고 가죠.
3: 자, 퍼온글이라고 밝혀주셨어요.
0: 퍼온글 좋아요. 소식해라. 밝혀야 네. 돼요.
4: 제 성은 조금 특이합니다. 성이 가씨예요. 가가. 가.
3: 네, 가씨. 가가.
0: 투수 중에 있었죠, 예전에. 가드겸.
3: 있었죠, 가드겸 투수. 네. 롯데 자이언츠 예, 예. 투수였죠. 예.
4: 웬만하면 저와 같은 성씨를 만날 기회가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 회사 사장님이 가씨인 거예요. 그래서인지 직원들이 저랑 사장님이랑 가족 내지는 친척인 줄 알고 저한테 공주 대접을 하면서
0: 그럴 수 있지. 특이한 성이니까.
4: 일도 잘 안 시키고 항상 제 눈치를 보고 그러시는 거예요. 전혀 아무 관계가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아무도 안 물어보는데 제가 먼저 사장님이랑 저랑 아무 관계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혼자 고민하다가 사장님께 슬쩍 메일로 이런 고충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요. 바로 사장님이 사내 메시지로 답을 보내셨더라고요.
5: 누려라.
0: 오, 누려라.
4: 그래서 은근히 누리고 있답니다.
0: 뭐 집안이라고 생각한 거죠. 누려라.
3: 네. 사실 이 정도 되면 집안 아닙니까? 가깝지 않아요?
0: 아씨가 집안이 하나면 뭐 어떻게 그냥 먼 친척이고 그럴 수 있죠.
1: 그럴 수 있죠. 그럴 따지고 수 보면. 누려라.
0: 네, 누려라. 자, 특이한 성씨라는 사연이었는데요. 예, 오늘 문자 주제 알려줘요.
1: 네, 오늘 사연을 듣고 번뜩 생각이 나서 정해버린 주제. 내가 알고 있는 특이한 이름.
0: 예, 특이한 이름 진짜 많죠. 주변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와, 그 이름 진짜 특이하다. 웃겼던 이름 같은 것도 좋고 그런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특이한 이름을 찾아봤어요. 한국에서 실제로 이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개명 신청을 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김칫국.
1: 진짜로요?
0: 강아지.
1: 강아지?
0: 아, 이거 스트레스 받았겠다. 성이 고신데 양이, 고양이.
1: 고양이.
0: 손신데 이름이 가락이에요. 손가락. 아, 이거 장난도 아니고 이름이 왜 이렇게 줬을까, 그죠?
1: 그러니까요.
0: 도우씨가 있는데 이름이 우너예요. 도우너.
1: 도우너.
0: 여기 외계에서 왔나? 박신대 이름이 비듬.
1: 어, 충격이다 이거. 박비듬. 박비듬.
0: 아, 임신대 신중.
1: 임신중.
0: 석자 성이 있는데 이름이 을련. 석을련.
1: 그리고 오씨 중에 또 567. 마신대 마진가. 조신대 조진년.
0: 진년이란 이름이죠.
1: 네, 진년이란 이름도 예. 진년 씨. 네, 참 특이한 이름 많은데, 자 내가 알고 있는 특이한 이름 이름만 딱 보내지 마시고 그 이름 때문에 생긴 재미있는 에피소드도 구체적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예, 아? 예전에 레전드 사연 중에 남자친구랑 여자친구랑 이제 만났어요. 근데 이름이 이제 짐이에요. 여자친구 이름이 이쁘죠.
1: 네, 짐이 이쁘다.
0: 짐인데 성이 조예요. 조.
1: 아, 저
0: 예. 어떻게 넌 남자친구 물어봐서 너 왜 어떻게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줬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사실 이렇게 준 게 다행이라는 거야. 우리 아빠가 사실 미국 대통령 중에 지미 카터 대통령을 좋아했는데 그 지미로 준 게 다행이라는 거죠. 카터로 줬으면
1: 그렇네요.
0: 차라리 지미가 낫다는 거지.
1: 예예. 예. 예. 그냥 이름만 들었을 땐 괜찮은데 그렇죠. 네.
0: 자 이런 것들 재미난 이름들 예. 잊지 못할 개성 있는 이름도 좋고요. 문자 네.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4077
1: 50원
0: 김문찬은
1: 100원
0: 앞차서
1: 150원
0: 고릴라는 문자가 소개되고 징동댕을 받으면 올해 제철 음식이 바로 매실입니다.
1: 아 매실 좋죠.
0: 생매실을 저희가 드릴레다가 만들어 먹기 힘드니까 귀찮으니까
1: 네, 그렇죠.
0: 받기 싫어할까봐 먹기 편한 걸로 매실 음료 500ml 12병을 쏩니다. 야호! 12병 12병 네.
1: 눈에 좋은 초록색.
0: 야 이거 소화에 좋고 예. 비타민도 들어가고 괜찮아. 이거 12병 착불로 쏩니다.
1: 너무 좋죠. 밥 먹고 마시면 진짜 그죠.
0: 소화되지 소화되지. 예. 배 아플 때 먹어도 좋고.
1: 너무 좋습니다. 예.
0: 자 문자 받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오는데요. 자 우리 제 옆에 앉아 있는 저의 동생 우리 가수 우리 황치열이가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디싱인데요. 디지털 싱글. 별이 될게 정말 노래 좋더라고요.
1: 네, 뭔가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곡이죠.
0: 신곡이 1년 2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 노래입니까?
1: 네,
0: 예. 어떤 노래입니까 이게?
1: 이제 힘들고 지칠 때 노래를 듣고 힘을 내라는 그런 가사에 있는 곡인데
0: 발라드예요?
1: 발라드입니다.
0: 발라드.
1: 예, 뭔가 잔잔하이.
0: 잔잔하이 발라드?
1: 예, 잔발라.
0: 잔발라. 예. 잔발라. 치열이만의 발라드 치발이.
1: 위로를 좀 할 수 있는
0: 위발이죠. 예. 예.
1: 들으시면서 이제 작게나마 위로를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
0: 후렴구. 제일 포인트.

0: 여러분들은 별이니까요. 항상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니까요.
1: 한 소절만 불러달라 는데 왜 이렇게 길게 불러요?
0: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신곡이 나왔기 때문에.
1: 자, 완곡을 음원으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문자 특이한 이름 많이 보내주세요.
0: 많이 보내주세요.
1: 황치열의 별이 될게.
0: 별이 될게.

0: 우리들 보냈어요.
1: 자, 갑작스럽게 네. 지금 기계상의 문제로 인해서 예, 예. 네, 방송에 비상음악이 좀 나갔어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1: 뭐, 치열이도 이거 컬투시 하면서 이런 일 없었잖아요, 그죠?
0: 저도 지금 7년 정도 했는데 처음 저도 겪어봤는데.
1: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8억짜리 콘솔을 들어오면서 네. 이 친구가 좀 적응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0: 아, 그렇죠. 예, 예. 예. 저 친구도 낯을 좀 가리니까. 예,
1: 아무리 좀 비싼 거라도 이제 한국에 적응을 좀 해야 돼갖고.
0: 맞습니다.
1: 영국에서 온 친구라.
0: 예, 예. 예.
1: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문자 주제는요, 내가 알고 있는 특이한 이름, 매실음료 500ml 12병을 좀 드린다. 예, 요딴 얘기를 좀 예. 드렸고요. 뮤직비디오가 나오자마자 바로 매실음료 이렇게 사진이 나오니까 네가 조성뭔지 알았다. 여기까지 얘기가 방송이
0: 그렇죠,
1: 나갔나
0: 나갔다가,
1: 안 나갔나 모르겠어요.
0: 예, 예.
1: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드립니다. 문자 소개해 주시죠.
0: 자, 3794님, 저희 새언니가 병원 근무합니다. 아, 이름이 특이하네요. 도토리가 있어서
1: 아이고
0: 이름이 도토리. 귀엽게 도토리님 하고 불렀는데 80대 할아버지가 네!
1: 아, 할아버지가 도토리였구나.
0: 도토리님 네! 하고 일어났대요. 다시 한번 도토리님 맞으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맞아. 내가 도토리요. 하시면서 체외실로 들어가셨대요.
1: 아, 너무 귀엽다 할아버지. 내가 도토리요. 왜? 자, 5698 드리고요.
0: 드리고요.
1: 매실. 자, 5698님. 제가 아는 분 존함이 메롱입니다.
0: 아, 메씨.
1: 성은 문씨. 문메롱.
0: 아, 문메롱.
1: 전화 받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 메롱입니다. 라고 해서 깜짝 놀라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와, 메롱이야 이름이.
0: 메롱.
1: 자, 2부에서 네. 이름 사연 저희가 기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네. 더 소개하고 행보 행전으로 갈게요.
0: 좋습니다. 2부로 렛츠고.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안녕하세요. 배우 이규영입니다. 함께 작품을 하며 친해진 분들과 1년에 한두 번 쌀국수를 먹고 디저트를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름을 붙이려 했던 건 아닌데 어느새 자연스럽게 쌀국수 모임이 됐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지나쳤을 평범한 한 끼가 조금은 특별해졌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으신가요? 동료와 바쁜 업무를 끝내고 마주 앉아 마시는 커피 한 잔, 날 좋은 날 함께 먹는 냉면 한 그릇, 소소해서 그냥 흘려보냈던 그 순간에 오늘 슬며시 이름을 붙여보세요. 이름이 생긴 일상은 오래오래 곁에 남을 테니까요. 지금까지 이규영이었습니다.

0: 쇼. 자, 걸스 2부의 문을 엽니다.
1: 오픈 더 2부.
0: 아, 내가 알고 있는 특이한 이름, 재미난 이름. 네. 저희가 이제 계속 한번 소개해 드리고 나서 행번 행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3062님, 저희 돌아가신 할머니만큼 특이한 이름을 못 봤어요. 저희 외할머니 성함이 남자라서 스트레스셨는데 친할머니 이름 들으시고 이름 콤플렉스가 싹 사라지셨어요.
0: 성함이 남자야.
1: 남자. 외할머니 성함이
0: 남자.
1: 남자셨는데 친할머니 이름 듣고 콤플렉스가 싹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 할머니 성함은 박타월입니다.
0: 박타월. 타월.
1: 타월. 타월.
0: 수건. 수건. 수건. 왜 이렇게 이름 줬지? 우리 또 센스 있다. 영어로 줬잖아.
1: 그 당시 그 예, 장명면 센스가 있는 거. 예.
0: 그 이제 이태리 타월 이런 걸 되게 좋아했나 봐. 예, 떼밀고 타, 이런 타월. 거. 어?
1: 이런 걸. 타월.
0: 박타워.
1: 타워.
2: 제 이름은요. 박타월이에요. 제 이름은 남자예요.
0: 타월. 와.
2: 남자 타월.
0: 월자 들어간 이름 많았죠. 명월. 뭐 월. 뭐, 무슨 월자는 많았는데 예. 타월은 자 드릴게요.
1: 재밌네요.
0: 매실. 1222 고객센터에서 근무할 때 전화 걸려온 고객 이름이 이세상 점점점으로 되어 있길래 이세상하고 점점점으로 되어 있길래

0: 고객 이름 부르다가 언제까지 나오는 거지? 예, 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 긴 이름도 있지.
1: 이씨이신 거죠? 어,
0: 이 네. 세상 누구보다 밝게 빛나라. 와. 그래서 아마 이나라라고 했을 것 같은데 줄여서.
1: 아, 그런데 그 줄여서 이구빛.
0: 예, 드리고요. 드리고요.
1: 드리고요. 2316님 같은 과 남자의 이름이 김소중인데.
0: 소중.
1: 소중이도 같이 가자. 이럴 때 늘 민망해요라고.
0: 아유, 우리 예. 우리 소중이는 어때? 아, 저는 괜찮은데.
1: 소중아 괜찮아?
0: 소중이가 괜찮답니다.
1: 아, 예. 이럴 때 민망해요. 보내주셨어요.
0: 장희진 씨.
2: 제가 아는 분은요. 이름이 김미예요. 그냥 외자. 원래 아, 김미숙이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이 한자를 빼먹었대요. 그래서 평생 김미로 살고 있어요.
3: 김미 김미 김미 김미 김미 김미 사랑을 텔미 텔미 텔미 텔미.
1: 어허.
0: 야, 그 빼먹어서 그렇게 또.
1: 예전에 다 수기로.
0: 수기로 했다가 숫자를 빼먹을 수가 있어.
1: 있죠, 있죠.
0: 좀 이상한데 두자 맞나요? 이렇게 한번 했어야 되는데 네. 그냥 김미로 적으셨어요.
1: 김미요. 자, 신은주 씨, 아, 제 친구 중에 고자임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다 붙이면 고자임. 어. 다행히 여자랍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0: 아우, 다행히 여자네요. 예, 예. 고자임 씨.
1: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고자임. 아유, 네, 이름은 고자임.
0: 걸출쇼에 진짜 되게 재밌는 이름인 초창기 때도 아, 레전드 사연 이름이 많았지만 네. 신남현 씨.
1: 신남현.
0: 어, 여보세요. 우리 신남현. 예,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신남현인데요. 아, 장난치면 제 이름 신남현이라고요. 왜요? 예, 신남현.
1: 신남현.
0: 예예. 예. 할머니 자매 이름 주길자 죽은자.
1: 아, 주길자.
0: 주길자. 주근자.
1: 주근자. 아.
0: 주길자하고 죽은자가 있는 거야.
1: 아.
0: 그러니까 할아버지 형제도 나 돈 줘 나도 줘 할아버지.
1: 나 돈 줘 나도 줘.
0: 그런 사연들이 있었습니다.
1: 맞아.
0: 자, 저희는 행만행전으로 갑니다.
1: 갑니다.
0: 행운을 아 드립니다.
2: 드립니다.
0: 아 쇼단원께 드립니다. 허. 자 백화점 상품권으로 선물을 드려요. 아 29만 7천원 짜리 새땡이를 돌려다보면 행운의 번호가 나오겠지 나오겠지. 돌아간다 돌리고 잡고 들어 빼고 1 2 3 4 5 6 7 한 번호가 나오면 랜덤으로 뽑아서 노래 이어부르기 미션까지 성공하면 백화점 상품권이 온다. 아 도랑치고 가지 잡고 뒤적고 매부적고 구황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동전 적는 행번행전 시간이 돌아왔어요.
1: 행번행전 컴온.
0: 자, 오늘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무작위로 저희가 방송론 마음대로 저희가 번호판을 돌려서 랜덤으로 전화를 겁니다. 단 신청하신 분의 하나요 랜덤으로 전화를 겁니다. 신청도 안 해놓고 나한테 전화가 오는 거 아니야? 가슴 떨려 하시는 분들은 이상한 사람들인 거죠.
1: 그렇죠.
0: 자, 저희의 균디와 요울디가 노래를 부르고 끊긴 부분부터 뒤를 최대한 멜로디와 가사를 정확하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딩동댕을 올릴 때까지 노래를 맞추면 선물을 드립니다. 선물 보장! 빠밤! 선물 보장!
3: 빠밤!
0: 선물 보장!
3: 빠밤!
0: 안 한 사람 있어! 선물 보장! 안 한 사람 있어! 선물 보장! 누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을 겁니다. 익명 보장!
3: 빠밤!
1: 좋습니다. 미션 성공할 때마다 아 여기 에너지를 다 쓰면 어떡해. 자, 성공할 때마다 쭉쭉 만 원씩 적립됩니다. 최대 적립금은 10만 원까지고요. 3명이 성공하면 성공하신 분도 모두 3만 원. 7명이 성공하면
4: 10만 원.
1: 10명이 성공하면
4: 10만 원.
1: 단 실패하신 분들은 선물이 없습니다.
2: So sad.
1: 너무 슬퍼. 들으지 말고 빠르게 많은 분들이 맞춰야겠죠. 지금 도전하세요.
0: 빠밤.
1: 앞에서 놀라셨어.
0: 해야지. 놀라지 말고. 네. 지금 도전하세요.
1: 빠밤. 좋습니다. 전화를 받은 꼭 여보세요라고 말씀해 주시고 노래를 잘 몰라도 뭐든 그냥 불러 지켜주세요. 지금 연습하세요.
0: 빠밤. 지금 도전하세요.
4: 빠밤.
1: 지금 연습하세요.
4: 빠밤.
0: 김태기는
4: 빠밤.
1: 앞에 두 분께서 확신에 찬 눈빛으로 빠밤. 김태균 빠밤을 외쳤습니다.
0: 김태균은 빠밤이었습니다.
1: 네.
0: 자, 연습 한번 해요. 전화 왔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여보세요, 크게.
5: 여보세요.
1: 마른 하늘을 달려 아!

0: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만원 정리. 연습한 거예요.
1: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문자 신청하십시오. 지금 신청하세요.
0: 빠밤. 지금 도전하세요.
1: 황치현은
0: 저도 오늘 빠밤이 됐습니다. 빠밤 형제.
1: 예.
0: 빠밤 브라더스.
1: 자, 첫 번째 번호 돌려주세요.
0: 갑니다.
1: 첫 번. 몇 번? 여러분 끝 번호.
0: 첫 번째 번호.
1: 빠밤 빠밤.
0: 첫 번째 번호 앞에서 남자분이 빠밤.
1: 8번. 8번입니다. Number 8. The first number is number 8.
0: 8번.
1: 8번. 88 끓는 번호.
0: 아 뜨거.
1: 88888.
0: 왼 팔 오른 팔.
1: 왼 팔 오른 팔. 내 팔.
0: 내 팔.
1: 내 팔. 내 팔.
0: 88 88 흐이비안. 여보세요?
2: 네.

0: 그거면 됐다.
1: 뭐야?
0: 그거면 됐다.
1: 아는데?
0: 그거면 됐다.
1: 아는데?
0: 아는데 그럼 왜 못해? 왜 아는데 못해? 얼마나 멜로드라마 괜찮은 것만 그거면 됐다. 아.
2: 아, 자 다른 8번 Another number 8으로 I'll call you.
3: 예, 사랑을 했단데요.
2: Yeah, call you, please. Number 8, last number of 8, end of the number 8.
3: 8?
2: 8, please.
3: English very well, 8.
2: Yeah, please. Pick up the phone.
3: 받으란 얘기죠.
2: Take the phone call.
3: 전화 들으란 얘기죠.
2: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4: 널 사랑했다
2: 그렇지! 그렇지! 만원 정해 인터뷰 따윈 하지 않아요
3: 갑니다 다음 번호 나와봐라 나와봐라 1번
2: 두 번째 The second number is number one 1번입니다 Number one
3: wow.
2: Number one You're still my number one
3: 전화받으세요 전화받으세요
2: 전화받으세요 Pick up the phone Please hurry up
3: 들어가는 얘기
4: 여보세요
2: 나비야 나 이거 아니야. 아 동요네 아이고
0: 나비야

0: 어? 어 맞아 뭐
1: 주물 어 맞았어 맞았어 아 나는 당연히 하동균 노래인 줄 알고 아, 나비야만 보고 나비야 나비야 이러고 그러는데 이리 날아오라가 있는 거야
0: 이리 날아오너라 나를 보며 웃어주던 호랑나비 나비
1: 미쳤나봐
0: 아, 말은 되네요 그래도 좋습니다 2만원 정리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자 다음 번호 다음 번호
1: 아, 몇 번 몇 번 몇 번이야 몇 번 3번입니다
0: 3번
1: 넘버 3 누가 넘버 3이래 3번입니다
0: 넘버 3이래
1: 3번 3번 3, 4만 번호죠
0: 3 산삼
1: 3번 3, 인삼
0: 홍삼
1: 홍삼
0: 3 맞다
1: 여보세요
0: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아

0: I can't stop.
1: Love, love, love.
2: 그렇지. 어렵지 않았어요.
3: 아, 정말 쉬웠어요. 아, 자, 시권증 심합니다. 행반 행전으로 소리 한번 지르고 싶네요라고 보내주세요.
2: 예, 소리 한번 질러. 소리 질러.
1: 우와.
2: 네, 끊어요. 소리 질렀으니까 끊어야지.
3: 예, 질렀으니까.
2: 예, 3만 원 적립.
3: 아, 갑니다. 3만 원 적립. 다음 번호,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는요.
2: 좋아, 좋아.
3: 다음 번호.
2: 오늘 잘 가고 있어. 잘 가고 있어. 잘 가. 아이고야.
3: 0번.
2: 0번입니다. 0번. 자, 영어로 zero.

0: 제로 당제로
1: 제로
0: 제로 코할라
1: 영번 빵번 제로 제로
0: 베놈 아닌가 베놈
1: 베놈
2: 내고 여행이 나갈까
3: 뭔 소리야
1: 학창 시절에 함께 추웠던
0: 자자자
1: 잊지 못할 사랑의 트위스트
0: 헐자 사랑의 트위스트
1: 나팔바지에 아, 빵집을 누비던
0: 먹고 싶어 빵집
1: 아, 추억 속에
4: 사랑의 트위스트
3: 그렇지 원 투 쓰리 포 상하이
4: 상하이 상하이
1: 아 트위스트 추면서
0: 어제 맞추셨어요.
3: 예,
0: 맞췄습니다.
3: 이정재 안녕하세요. 이정재 성대의 주크 박스입니다.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정재 성대가 뭐예요?
0: 회사 잘하시나 본데.
5: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정재입니다.
3: 아 이름이 본명이?
5: 아니요, 제 성대가 이정재 목소리입니다.
3: 전혀 아닌 것 같은데요.
5: 그럼 이 작전은 우리 셋만 하는 건가요?
1: 그게 이정재 성대모사인가요? 그게 왕의 대례상인가?
5: 이순재 목소리도 잠깐 납니다.
0: 약간 강원도 사람 같은데요.
1: 아무래도 낚인 것 같습니다.
0: 예.
1: 이순재 아닙니까? 이순재 한번 해보세요.
5: 야한 동영상.
1: 야동순재. 예.
0: 아, 대단합니다.
1: 인터뷰는 하지 말걸 그랬습니다.
5: 예.
0: 이성재 성대 주크박스라 그랬는데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1: 예, 끊습니다. 총 두 마리지요.
3: 제 진짜 끊었어요. 자, 4만 원정님.
0: 4만 원정님, 다음으로 갑니다. 다음으로! 9번.
3: 9번입니다. 넘버 나인. 나인. 비둘기 넘버.
6: 떨어진 거 다 주워 먹어야지.
7: 그
6: 빵구석을 떨어뜨리라고.
7: 그.
0: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들며 아쉬워하는
1: 아쉬워하는
0: 말을 거예요.
2: 아하. 아하. 얼마 전에 다녀간 우리 소라 누나의 노래였는데요.
3: 예, 그러니까요.
2: 다른 9번으로 가겠습니다.
3: 다른 9번.
2: 어나더 비둘기 넘버에게 전화할 겁니다.
3: 갑니다.
4: 그 다 쫓아 먹을 거야.
3: 청혼이라는 노래인데.
2: 어나더 넘버 나인.
5: 여보세요.

0: 그렇지.
1: 이분 지금 배탈 이슈로 화장실 들락날락 하고 있다고 하시거든요.
0: 아, 배탈 이슈가 있구나. 장 트러블이에요?
2: 네.
0: 장 트러블타. 뭘 먹었는데 그래 장 트러블타예요?
2: 아, 중식당 무한리필 갔다 와서 너무 많이 먹었어요.
0: 무한리필 가서 너무 많이 먹었구나. 아, 기름기 있는 걸 많이 먹으니까 설사하지.
1: 그러니까요. 지금은 어디세요 그러면?
2: 지금 화장실.
0: 나이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1: 그렇죠. 어, 듣고 싶다. 오랜만에 시원하게 물 내려가는
0: 지금
1: 소리.
0: 변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2: 네.
0: 좋아요. 시원하게 전원이 갖다 대고 물 내리는 소리 들려줘요. 들려 물 내려요. 이봐요.
2: 네네 그, 네.
0: 물 내려요.
2: 물 내렸어요 방금.
1: 아, 안 들리네.
0: 아, 이게 아, 크게 안 들리네. 아, 네.
1: 크게 안 들렸나 봐요. 예, 예.
0: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1: 예.
0: 네, 계속 일 보세요.
1: 예, 예. 수압이 좀 약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 화장실이.
0: 예예예. 예, 예. 계속 앉아 계십시오. 예. 예.
1: 얼른 나오세요.

0: 아 끊었어요. 예, 민망한 지 먼저 끊었습니다. 자, 5만 원 정립.
1: 5만 원 정립. 다음 번으로 갑니다. 다음 번호. 다음 번호. 5번.
0: 5번입니다. 자, 서프라이즈 넘버. 놀랄 때 쓰는 번호죠. 5번.
1: 와!
0: 5번.
1: 오!
0: 감동스러울 때 쓰는 번호이기도 하죠. 5번.
2: 여보세요?
0: 그대여 나와 같다면 내 마음과
2: 똑같다면
0: 야! 아! 그냥 나에게 오면 돼.
1: 그래.
0: 예, 이따 장훈영 나오죠? 그냥 예, 끊어버렸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6만 원
1: 정리. 다음 번호 갑니다. 다음 번호. Happy World. 다음 번호. 다음 번호. 그 자리로.
3: 럭키 세븐.
0: 럭키. 럭키 세븐입니다.
1: 럭키 세븐. 아, 두 분이시군요.
0: 세븐 아닙니다. 두 분, 네 분, 다섯 분. 여러분이 오셨어요. 럭키 세븐. 럭키 세븐입니다. 예, 7번입니다. 7번.
1: 7번.
0: 7번. Lucky 7.
1: Lucky 7.
0: 7.
1: 여보세요?

0: 야, 이거 음이 뒤가 무슨 트로트가 됐어. 만 볼 수 있게.
1: 예, 계단 내려오시나 봅니다. 예.
0: 7만 원 정리.
1: 난 볼 수 있게. 좋습니다.
0: 아. 자, 여보세요. 아, 끊으셨어요. 네. 아, 광고로 간답니다.
1: 아, 광고로 갑니다.
0: 오늘 7만 원 정리.
1: 오늘 7만 원 많이 갔어 그래도.
0: 아, 6만 원 정리입니다. 7만 원 정리.
1: 7만 원.
0: 자, 광고요.
1: 광고요.
0: Here we go.
2: Here we go.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5: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8: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9: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1: 암요 암요 서감이요.
0: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0: 마리.
1: 뭐야?
0: 거예요. 이제 우리 결혼해요.
1: 자, 우리 설아 누나의 청혼. 이 노래 예. 언제 또 행번행점 문제로 나올지 모릅니다.
2: 맞습니다.
1: 미리 공부해 두십시오.
2: 네, 윤성아 씨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크크크 오늘 코너의 감상평은 쓸데없이 높은 고퀄 하모니.
1: 그래요. 아 정말. 자, 이 노래 듣고 저희는 3, 4부로 넘어가서 중간 만가지 강재준 우리 장훈이 형을 만납니다.
2: 만납니다.

0: 있잖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슬.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0: 와우
2: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0: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0: 멧돼지 줄 알았지.
1: 멧돼지인 줄 알았어.
2: 공연의 신, 피부 전사.
3: 자신 있게 하세요.
1: 자신 있게, 자신 있게 하셔야 돼요.
0: 왜 이렇게 쑥스러워하세요? 네.
2: 제가 쓴 거 아니에요. 명곡 제조기, 연예인 1호 장기 기증자, 대한민국 최초로 USB 앨범을 선보인 가수, 전 세계 최초의 극장인 이태리 골든 시어트 공연한 최초 아티안 아티스트, 아티안이 아니라 아시안 아티스트, 뭐 이런 대단한 수치가 많이 있지만 지금의 날 웃겨하는 이름은 숲튼 훈. 남들이 산에서 득음할 때 숲에서 특훈하며 득음한 조롱도 자랑으로 만들어버린 대인배 김장훈 어르신, 대한민국에서 가장 웃기는 노인, 최근 별명 네덜란드 할머니, 진정한 인기 연예인은 기와빠를 같이 가져간 데 산증인, 웃기지 말고 싶지 않은 대세연인 유리 야하.
1: 평균 이상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중간을 찾는다.
0: 대한민국 비대위도 중간만
1: 가자.
0: 자, 1등만 알아주는 더러운 세상에서 벗어나 우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중간만 가자라는 의미에서 만들어진 예. 코너. 자, 오늘 패밀리를 소개합니다. 의외로 달리기를 너무 좋아하고 요즘도 그럼요.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계속 근육이 붙는 게 아니라 살이 붙고 있는
1: 정말 신기하죠.
0: 멧돼지 러너 개그맨 강재준.
3: 아, 네, 안녕하세요. 근육돼지 멧돼지 강재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의 특별 게스트입니다. 바로 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짱짱한 일락 일렉 기타 창법, 압정 밟은 창법, 뭐 전기 감정 감전된 창법, 이런 걸로 MZ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연봉 80억 전성기를 뛰어넘는 지금이 당신은 리즈 시즌 젠지 세대들의 허니 형님 가수 김장훈.
3: 감사합니다. 너무 팬입니다 진짜.
2: 아, 고맙습니다.
0: 뭐 요즘에 예전에 그 꽃기어라는 노래를 들고 네. 정승환이랑 같이 이렇게 왔을 때 와, 그 이후로 형님 완전 막 지금 승승장구예요.
2: 네, 컬투도 지분이 있습니다.
0: 아, 있어요, 있어요.
2: 아, 있다가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0: 그때 입고 왔던 그 닭옷은 어디 있어요?
2: 그 저 아카이브로 연구 보관해서
0: 아카이브
2: 보관한 저 오골계 표시도 있거든요. 그게 이렇게 집에 가면 걸려 있어. 아, 진짜로 진짜.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보이는 데 걸어놔서. 이게 뭐 이런 체험 프로그램 오면은 되게 난감해하더라고요. 저 떼면 안 된다고 그거는. 크리스찬인데 부적을 사용하는 거죠.
0: 약간 토테미즘 느낌이잖아. 아,
2: 그렇죠. 코로나. 토테미인데 근데 신앙심은 깊어요. 아. 엄마가 환장하죠. 엄마가 목사인데 아들은 토테미즘으로 가니까.
0: 어머니 목사님이죠. 예.
2: 그것도 옷에다가.
0: 아. 야. 아니 근데 신곡 공부하러 오늘 나오신 거예요.
2: 네. 와. 근데 신곡이 애매한 게 오늘 허니 요즘 제가 세계로 활동하는데 네. 저 혼자 솔로 활동. 매주 이제 공연도 하고
0: 매주 공연.
2: 그리고 강균성 군이랑 이제 허니를 했고
0: 같이 내신 거죠?
2: 네, 듀엣으로. 그리고 얼마 전에 하하랑 노래한 블러치를 또 냈어요.
0: 오, 그 SNS 나 개인적으로 네. 진짜 좋아하는 노래인데. 네.
2: 그래서 제가 컬투쇼 나올 때 하하야 균성이야 그랬더니 균성이요. 뭐 이렇게 헷갈려요. 그래서
3: 아하,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2: 세 가지 세 명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너무 이거 좋은 재밌는 것 같아요.
0: 아, 노래한 블러치 나랑 하지 그랬어요.
2: 아 얘기하지.
0: 아, 그걸 할줄 몰랐지 내가 형이.
2: 그렇지. 아니 근데 뭐 이렇게 애드립 생각이 안 난다. 나랑 하지 그랬어요. 근데 뭐 거기서 니까지 게 뭔데 이러기도 그렇고.
1: 니까지.
2: 아니 그러니까 안 하잖아. 너 땅이랑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내가 사랑하는 동생인데.
0: 네, 그렇게 하기엔 네. 내가 너무 슈퍼스타고 하니까. 신곡 그러니까 우리가 곡을 같이 낸 강균성 씨가 스케줄을 바빠서 해외를 나가셨대요. 에이, 그리고 오늘 형이 혼자 나오신 거죠?
2: 해외를 해봐요. 뭐 거제도면 제주도예요. 뭐.
0: 바다 바깥으로.
2: 네, 그렇죠. 아. 그리고 앞에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그 장훈 형 나온다고 하죠. 김장훈 형으로 해야지. 지난번에 명수 거였나? 장훈 형 나온다 그랬다. 제가 빈축을 샀는데. 청취자들이 장원영 나오는 줄 알고
0: 아 장원영
2: 아, 진짜 실제로
1: 장원영
0: 그래서 아, 너무 많은 차이가 있는데
2: 아니 장원영 하니까 장원영 나온 줄 알고 기대하고 장원영. 들어왔다가 네덜란드 할머니가 나오니까 그 실망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예. 이해가 되더라고 욕하는 게
0: 장원영 김장훈이 나왔습니다
2: 예. 그렇습니다 예.
1: 예, 김장훈 형님
2: 아무 상관 없습니다 장원영이랑
0: 작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6월 3일에 우리 정승환 씨랑 같이 나왔던 영상이 아주 화제가 됐었고 예. 조회수도 엄청났는데 아 정승환 씨가 군대에 가기 전에 김장훈 형 오골계 창법으로 성대모사를 하고 입대했다가 저녁하고 컬투쇼에서 도망댕기다가 김장훈 형한테 예. 여기서 잡힌 거예요.
2: 여기서 잡혔어요. 그날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날 또 했어요 그거를.
0: 그리고 히든싱어 8의 시즌 8에서 김장훈 편에 정승환 씨도 나왔잖아요.
2: 그리고 또 했어요.
0: 우와.
2: Beautiful life.

0: 네. 이걸
1: 크로시 씨의 뷰티풀 라이프를 형창법으로 부르는 게 있는데 이 영상 잠깐 볼까요 그러면?
0: 어 그런 게 있어. 이걸 내가 흉내냈다.
2: 뷰티풀라? 뷰티풀라?
0: 어 1등. 아 1등이야 1등. 진짜
3: 잘 살리셨네요.
1: 진짜 예. 형에서 더 발전한 닭이네요, 저거는.
0: 맞아, 맞아, 맞아.
2: 뷰티풀
0: 어느 순간 내가 저걸 못 참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집에 가만히 있다가 밥 먹고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나도 모르게 뷰티풀 그래서 뭐,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아 진짜.
1: 어 장원영님이 올해 데뷔한 지 34주.
0: 와.
3: 야.
1: 맞아요? 정확히?
0: 35. 91년 데뷔니까
1: 뭐 그러면 35년
0: 됐겠다.
3: 35주년.
1: 와.
0: 그래 뭐 활동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게 무명이 길었고 또 이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좀 자수 기간이 있어서 좀 쉬는 기간이 그렇게 뭐 공황 뭐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풋풋한 그런 게 지나고 나니까 많이 활동을 안 한 좀 풋풋한 맛이 있더라고요. 35년 활동했으면 물리는데 에, 실제로 에. 활동을 한 15년밖에 안 되니까 에. 20년을 쉬었네. 지나고 나니 좋더라고요.
1: 아. 형은 진짜 공연에 특화된
3: 그럼요.
1: 맛이기 때문에 에. 지금도 공연을 계속 하고 계시죠?
0: 네, 공연하고 있고 뭐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뭐 방송 이렇게 하고 나서 요즘에는 그래도 공연이 다시 올라온 분위기가 느껴지고. 야,
1: 아, 그러니까
0: 아, 아까 하하군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울산 가면서 전화 와서 하하랑도 공연을 해요. 그거 하하라고 제가 그건 안 하겠습니다. 하하랑 처음으로 이제 하는데 6월 아니,
1: 둘이 같이 공연을 하는
3: 같이 네. 둘이요? 스컬이 형 빼고요?
0: 네. 그, 둘 다 뭐 그만할 때 됐죠 뭐 이제 둘이 이렇게 싸운 것 같아요. 네. 네,
1: 그래.
0: 막 던지는 거죠.
1: 예, 뭐 혼자 하는 것도 괜찮아요.
0: 맞아요.
1: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0: 어, 6월 13. 아유 농담이에요. 어, 놀래요. 저 앞에 분이 진짜? 6월 13일.
3: 6월 13일. 어.
0: 특이하게 낮 2시에.
3: 오. 아, 낮 2시.
1: 한 번 그냥.
0: 오. 네, 왜냐면 10일부터 14일까지 제 공연인데. 차려져 있으니까. 거기서 해가지고 레게와 락과 발라드의 만남으로. 하하랑 잘 맞던데 공연이.
1: 오, 그래요?
0: 네, 좋습니다.
3: 그 레게를 좋아해가지고 하하 형이.
0: 맞습니다.
1: 네. 야, 우리 이게 장흥 형 아까 데뷔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91년 네. 9월 15일 앨범 늘 우리 사이엔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 앨범이 잘 됐나요 안 됐나요?
0: 그 사람들은 4집을 1집으로 알더라. 우리 엄마가 아, 4집이 나와가 때문에 나왔거든요.
1: 그게 1집인지 아는 사람. 네,
0: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걸 몰라요. 야 너는 그래도 1집이 제일 좋지 않니 그랬더니 어 그 역시 가족들은 아는구나 늘 그렇게 생각했더니 역시 나와 갔다면이 그 4집의 엄마 엄마가 제발
3: 4집을 1집을 알고 계시는 거죠.
0: 엄마가 제발
1: 어머니도 교회 일 때문에 바쁘셔 그렇죠.
0: 엄마 얘기 좀 하지 말라고 성도들이 비웃는다고. 근데 엄마 얘기하는 게 제일 웃겨서 이제 소재도 없고
1: 예 맞아요. 야 아니 근데 재준이랑 우리 야. 장훈이 형이랑은 좀 인연이 있나요?
3: 아, 처음 뵀는데
1: 오늘?
0: 아 그런가?
3: 네,
0: 그래서 본 것 같은 아 유튜브에서 봐서 그런가?
3: 그렇죠. 저도 아... 이제 조롱잔치 용진이 거 나오신 거
0: 아, 예.
3: 그러고서 몇 번 있다가 제가 나갔거든요. 아... 그 모니터를 하는데 너무 이제 나가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는 게 장훈이 형님보다 웃길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그치.
3: 너무 빵빵 터트리셔가지고.
0: 맞아, 맞아. 네. 뭐 제가 웃겼다기보다 뭐 저는 그냥 당하고만 있었고 뭐.
3: 네. 네. 네. 아니, 그래도 근데 이제 형님이 이제 처음 이제 만날 생각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아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되지 하다가 그냥 화장실 먼저 가야겠다 했는데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가장 어색한 그 공간인 거 아시잖아요.
0: 그것도 각자 일을 보면서.
1: 아 좋네요.
0: 고개만 돌려서 어, 그냥 나가서 하지 거기서 이렇게 좀 더 형 안녕하세요.
1: 그치 거기서
0: 그럼 또 서로 또 견제가 들어가거든요 남자들은. 약간 견제가 들어가요.
1: 너 앞으로 묻게 되죠.
3: 네. 네. 그리고 손을 씻었는데 이거를 못 닦았거든요. 아니, 난, 악수를 했어요 제가.
0: 아니, 난 이렇게 하면 뭐 물 묻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철퍽철퍽한 손으로 나 얘 성격 진짜 좋아. 그래서 난 그래서 다한증도 이러진 않아. 아니 진짜 철퍽철퍽
1: 안증이 아무리 심해도 이러진 않은데
3: 진짜 흥건했거든요 진짜. 예.
0: 아, 그래서 그냥 아, 저는 좋게 생각하니까 아 성격이 좋구나. 되게 그 정도면 아 형님 젖어서 다음에 뭐 이렇게 하잖아요.
1: 네, 그래야 되는데
0: 바지 딱 그냥 이렇게 들어서
3: 바지 닦지도 않았어요.

0: 나 그냥 예 네, 흔거니 저는 그 소변으로 오해하실까봐
1: 그냥...
2: 예. 예, 뭐 좋은 첫인상은 아닌 것 같네요. 예.
0: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 말을 안 거시더라고요.
3: 아니. 예. 아, 재준이 좋아하죠. 아, 예.
1: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을의 강균성 씨와 입을 맞춰 리메이크 음원을 발매를 했습니다. 아, 젠들 사이에서 화제인 그 노래 흔히.
2: 예, 허니 허니.
0: 아, 흔히요.
3: 취해는 고향 어디요?
2: 흔히
4: 서울입니다.
3: 아, 그래 근데 흔히 예. 아, 서울입니다.
4: 예, 서울만 잘 쓰죠.
3: 아, 흔히는 진짜.
2: 요게 그 강균성 씨랑 그 SNS 상에서 예, 고음 대결 막 그쵸, 하는 그
4: 맞아.
2: 그걸 화제가 된 거잖아요. 네.
1: 그게... 균성이 형이 또 그 잘하시잖아요. 또 그
3: 균성이가 원조예요. 그 씨암탑. 맞죠.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걔는 진짜
2: 진짜 잘하지.
3: 네. 어, 걔는 그 노래를 워낙 잘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거기서 웃음거리로 한 게. 한 전부 합치면 한 2,500만 정도 나왔어요 쇼츠. 뭐 900만, 600만 그래서 야 그나저나 너나 나나 발라드하는 가수인데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웃음기 쫙 빼고 각 잡고 한번 노래 해볼래?
2: 제대로 한번 해보자.
3: 그리고 허니가 높잖아요.
2: 어, 높죠.
3: 거기에 고음 화음은 강균성 말고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둘이 그냥 웃음기 빼고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2: 아, 난 너무 반갑더라고. 계속 이게 알고리즘이 뜨니까
1: 맞아.
2: 아, 신나요. 장훈이 네. 형이 조금 쉬시다가 잘 되고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1: 맞아. 저는 어. 심지어 전 부르면 곡에서 허니를 불렀잖아요.
3: 어. 오, 아, 진짜?
1: 네, 네. 했었었어요.
3: 아, 저 뭐 이러다 말겠죠. 뭐 그때뿐이 제철이죠. 한철이죠, 뭐.
2: 예. 네, 노래하세요.
3: 노래요?
2: 네, 노래하세요.
1: 제가 한철이라뇨.
3: 저 갖고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균성이가 못 와서 제가 여러분들 선물로
2: 아, 선물로 강균성 씨 왔어요?
3: 네.
2: 어,
1: 오셨네. 오!
3: 노래 좀
2: 부릅니다.
1: 자, 오셨습니다 강균성.
2: 오 강균성이 오, 들어옵니다. 강균성이
1: 아하 아하 오셨네요 오셨게.
2: 예 오긴 왔네요.
1: 네, 예.
2: 네. 등신대로 왔어요.
1: 등신대예요 저게. 아 왔어요.
3: 예 네, 웃긴 거는 이거를 제 돈으로 제가 해온 거예요. 어제 어린이날 놀아서 오늘 아침 프린터 다 뒤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2: 그래도 제가 오늘 방송하러 왔더니. 균성이가 저런 상태로 먼저 와 있더라고요.
3: 네. 이게 둘이 하다가 혼자 하니까 훨씬 아 이거 웃기면 안 되는 곡인데 이거 진짜.
2: 예, 예. 예. 자 그러면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3: 네네네.
2: 예.
3: 노래는 진지합니다.
2: 장훈이 형의 허니.

0: 아, 대박이다. 감동, 감동, 감동입니다. 야, 아, 역시 역시는 역시다.
1: 균성이가 안 왔는데도 균성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2: 맞아, 맞아.
3: 오히려 안 온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좀.
0: 김주현 씨께서 이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대박 오늘 쇼다운 개 탔네요. 강균성 씨 등신대도 보고.
1: 아니 저 강균성이 노을로 우리 방송에 진짜 스페셜 DJ도 많이 출연했었는데 등신대 출연은 처음이에요.
0: 처음인 것 같아요.
3: 이렇게라도 또 이렇게 작은 거지만 라디오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1: 아, 진짜 형 아, 이거 놔두고 갈 거 아니죠? 저희 가져갈 거죠, 형이?
3: 가져서 집에 오골계 옆에 또 이렇게 해놔야지.
1: 오골
3: 아카이브로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균성이 줘야죠. 선물로.
1: 1945님 장훈이 형 노래 듣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모든 순간이 행복하길 바래요, 장훈이 형.
3: 고맙습니다. 예.
1: 와 이거 좀
3: 문제. 여기서 이제 좀 삐뚤어진 애들은 야 어떻게 모든 순간이 행복하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삐뚤어진 애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예. 모든 순간이 행복하길 저도 요즘은 바랍니다. 이제.
1: 예. 형이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모든 순간이 행복해? 형이 그랬을 텐데.
3: 아, 아, 이제 진짜. 진짜 한 순간도 이제 불행하고 싶지가 않아요. 예.
1: 다들 모든 순간 행복하십시오.
0: 아, 진짜 행복하실 겁니다.
1: 우리 형들 포함해서 저희 4부로 넘어가서 중간만 가서 해볼게요.
0: 갑니다. 4부.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데이제이도 노래하고
2: 여기 모여라,
1: 청취자도 노래하고 DJ도 웃고 청취자도 웃고, 이것이 진짜 라디오다. 본격 오감만족 라디오 쇼, 오후 4시 황제 파워 소리 질러.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생활정보.
3: 5월이면은 형형색색의 꽃들로 물드는 도시가 있습니다. 바로 스페인 남부의 코르도바인데요. 이 시기에는 집 안뜰인 파티오를 꽃으로 꾸미는 파티오 축제가 열리기 때문입니다. 꽃으로 가득 채운 파티오를 이웃과 여행객 모두에게 개방하고 플라멩고 공연도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코르도바 파티오 축제는 스페인의 더운 날씨 속에 집안을 시원하게 만들기 위해서 중앙에 안뜰을 두고 식물을 키우던 오랜 풍습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이런 전통이 점차 개인의 공간을 이웃과 나누며 즐거움을 함께하는 문화로 발전하게 된 거죠. 꽃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곳, 5월을 즐기는 코르도바만의 축제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성문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자, 우리 율디와 함께 재준이 그리고 우리 장훈 형님과 함께 4부에 문을 엽니다.
1: 3장 4부.
2: 아, 진짜. 아, 요들로 하니까 너무 좋은데?
0: 그래요?
2: 아, 순간 생각났는데 공연 때 요들을 좀 섞어야겠다. 어. 되게 재밌겠다.
0: 어, 그래요?
2: 요럴레이드 요럴레이드 요럴레이드 요럴레이드 어,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3: 어, 잘하실 것 같은데?
0: 형님 닭 창법이랑 같이 섞어.
2: 아, 그렇죠, 약간. 요럴레이드 약간 다 뱉어. 요럴레이드 요럴레이드 이렇게 닭을 맞이 뱉는 거로.
0: 아, 닭을 뱉어야 돼. 네. 어, 닭을 닭이 나올 때마다 뱉는 거.
2: 그렇죠, 연습 좋은데?
4: 자, 컬투쇼가 지난주 저희 금요일에 5월 1일 20주년 기념으로 게스트 20명이랑 순금 한돈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0: 아, 정말 재밌었습니다.
3: 여기서 재밌었어요.
0: 네, 20명이 왔었어요. 네. 게스트가
4: 이 자리. 아, 그런데 재준 씨를 응원하는 문자가 많이 왔다고 해요.
0: 아, 그래요? 네, 의외로?
4: 1476님께서 재준님 컬투쇼 20주년이라고 옷에다가 유성 매직으로 축하 메시지 쏜 노고가 정말 멋있네요. 응원의 의미로 예전 사진 찾아서 보래요. 순금 꼭 따시길.
0: 저거는 이제 연예 대상 때 SBS 그때 처음 맞췄던 옷인 거예요. 예,
2: 맞아요. 그게 재준이에요?
0: 예, 제, 네. 이게 몇 년 전이야? 와.
3: 저게 이제 펭귄맨 시절인데 한 15년 전?
0: 15년 전인데 네, 15... 저 옷을 그대로 저기 하얀 저 카, 네. 카라에다가 네. 헐투쇼 20주년 축하해요라고 유성매직으로 그냥 써갖고 네.
4: 의미 있는 옷에 의미 있는 글씨를 써서 네. 오셨죠.
3: 왜냐하면 네. 정말 축하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네. 이 의미 있는 옷에 유성매직으로 마지막 불꽃을 태워야겠다 하고서 입고 왔습니다.
4: 그러나 순금을 타지 못했죠.
3: 순금은 이제 살찐 황재성이 탔죠. 예, 예, 예.
0: 네. 이렇게 이렇게
2: 네. 아, 저렇게
4: 네. 네. 의미 있게
3: 의미 있었습니다.
0: 그래서 이제 30주년 되면 저 2를 30으로 살짝 바꾸면 네, 되는 거니까
3: 바꾸면 되죠. 예. 30주년까지 제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죠.
2: 디자이너 서은길 아니에요? 서은길?
3: 서은길? 예?
2: 아니요, 안 변해. 아, 은길이 옷이랑 비슷해가지고 예. 아... 은길이라고 있어요.
3: 예예. 예, 예.
2: 아, 아 맞다 맞다. 아까 거진 뉴스 아까 골드오니얼 공연 나왔잖아요. 근데 갔다가 갔는데 드골 공항에서 악기 배달 사고 나서 공연을 못했어요. 저.
0: 아 그때 못한 가긴 갔는데.
2: 네.
0: 아그 이거 바로 잡는 거군요.
2: 바로 잡아요. 바로 잡아요. 갔다가 이탈리아까지 갔다가 외국은 그 배달 사고가 많아요. 네.

0: 악기가 안 온 거예요.
1: 아,
0: 그걸 못 하고 그 쓰는 건 제가
2: 이태리 골도니 시어터에서 공연을 한 최초의 뭐 아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아, 결국엔 공연을 못 했다는 얘기.
0: 그게 이제
2: 아,
3: 이태리 골도니
0: 인류 최초의 극장인데 네. 어떻게 그 당시 이제 베네치아 카니발 교황청에 얘기가 돼서 공연을 최초로 하기로 했다가
2: 나가
0: 청혼의 꿈을 안고 갔다가 아 말도 안 되는 데서 돈만 날리고
1: 어.
0: 아. 그때가 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이제 그때. 예.
2: 예예.
3: 예. 아. 예 알겠습니다.
0: 네, 네.
4: 바로 잡는
0: 예,
4: 바로 잡는.
0: 예, 예. 예. 예.
3: 네.
2: 자 본격적으로
0: 중간 화장실.
2: 네. 중간만 가자 코너 시작해 볼게요. 네. 자 설명.
0: 제가요?
2: 아니요.
3: 제가 하겠습니다. 특정 주제를 놓고 과연 한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설문 조사를 해보는 시간 중간만 가자입니다. 단 최대도 최소도 아닌 딱 중간의 생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네. 기준은 바로 저 황치열, 강재준, 김장훈 형님 이렇게 셋이고요.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태균 형님 오늘 진행 부탁드려요.
2: 나이스.
3: 자 이렇게 셋의 생각과 일치하신 분들 중 제일 많거나 제일 적은 분은 탈락이고요. 딱 중간인 분들께 선물 쏩니다.
2: 네, 자 중간만 가자. 오늘 도전 분야를 발표합니다.
3: 갑니다.
2: 자, 김장훈 강균성 씨가 리메이크한 노래 허니는 그냥 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네. 사람을 부를 때 쓰는 애칭 허니
3: 흔히를
2: 사무치듯 그리워하며 부르는 노래. 누군가를 이렇게 목 놓아 불러본 적은 언제였던가.
3: 아하.
2: 생각해보고자 골라본 주제 남자들이 사랑할 때 여자친구 아내에게 불러본 애칭은.
0: 와,
2: 허니, 달링, 뭐 여보.
3: 여자분들께서 이제 들어본 애칭을 적어주시면 네.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2: 아니면 들어본 옆에서 들어본 뭐 닭살 흔히. 닭살 돋는 뭐 애칭도 좋고요.
3: 허니, 네. 어, 이거 좀
0: 들어. 우리 자매 이런 걸 잘 못해.
2: 예.
0: 옛날 사람이라서.
2: 저는 우리 연애 시절에 와이프한테 이름을 주로 많이 불렀는데 그 외에 불렀던 애칭은 지금 가끔 부르는 게 여보 정도.
3: 여보.
0: 아, 여보. 지금 연애 시절에 여보라.
2: 연애, 예. 연애 시절에도 여보라고 그랬어요. 여보.
3: 여보.
4: 예, 네, 은영이가 저기 있네. 은영.
2: 어, 이은영 씨. 아, 이은영 씨가 지나가고 있는 거야. 같이 와이프, 보여.
0: 와이프. 아, 진짜?
2: 네.
3: 아, 은영 안녕.
2: 은영이하고 재준이하고 결혼했어요.
0: 그래요?
4: 아, 그래요?
0: 왜?
3: 아,
0: 왜?
3: 그래요?
0: 왜?
2: 몰라.
0: 왜 했어? 나 좀 아까 제 태경이도 결혼했나 좀.
3: 장훈 형이 왜?
2: 이은영 씨 이상형이 강재준이었대요.
0: 진짜? 왜?
4: 그래서 저는 은영이한테 애칭이 깡총 천사였어요.
2: 깡총
4: 네, 눈이 너무 이뻐가지고 깡총이 같아가지고.
0: 그래서 깡총.
4: 네, 깡총 천사.
0: 나는 깡총 그래가지고.
4: 깡촌이요?
0: 산골 예. 산골에서 자란.
4: 설마 여자친구한테 깡촌 천사라고. 예.
2: 아. 깡촌.
3: 깡촌.
4: 깡촌.
2: 뭐 귀염둥이라고 부르는 친구도 가끔 본 것 같고.
3: 귀염둥이 뭐.
2: 뭐 예쁜이도 가끔 쓸 때가 있었는데 조금 이제 그냥 예쁠 때가 있어. 그럴 때 이제 아이고 예쁜이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
0: 저런 게 애매한 것 같아요. 그 좋아할 자는 뭐 그 뭐. 꽃돼지 뭐 이렇게 하면은 꽃은 좋은데 돼지는 조금 와이프한테
2: 예.
0: 그러니까 그 좀 잘 알아봐.
3: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예.
2: 그죠? 통통한가 보죠.
4: 맞아.
0: 예?
2: 통통한가 보죠 와이프가.
0: 그렇겠죠. 뭐
2: 그렇겠죠.
0: 뼈 말랐는데 돼지라고는 안 하겠지. 그래도 돼지는.
3: 예. 뭐 또 뭐 보스도 있어요 여기 예제 보스.
4: 아, 보스.
3: 그렇죠. 우리 강아지 뭐 예. 이렇게.
0: 저거 어때? 물주.
4: 물주?
2: 물주?
0: 물주야, 예. 물주야, 돈 좀 줘.
2: 예. 가끔 뭐 회장님이라고 부르신 분들도 있죠.
0: 그렇지.
3: 회장님,
2: 예, 예.
3: 여왕님,
2: 예. 여왕님 그렇게 부르세요.
4: 그 마눌님이라고 하는 아, 친구.
3: 마난님.
2: 예. 옛날 우리 아빠들은 어이,
4: 어이,
2: 어이,
4: 어이, 거기, 거기.
3: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구 엄마?
2: 그렇지 그건
3: 치열이 엄마, 네. 열이 엄마. 이렇게 예.
2: 맞아, 누구 엄마, 누구 엄마.
3: 누구 네. 엄마.
2: 그거는 공식적으로 누구 엄마로 가겠습니다. 누구 엄마.
3: 아, 누구,
2: 누구 엄마. 네. 뭐 당신도 많죠. 네. 당신.
3: 당신.
0: 제일 많은 게 자기 여보겠죠.
3: 자기 여보.
2: 자기 여보. 예. 여보가 자기 제일 여보. 많고.
3: 아기.
2: 예. 아기야. 네. 아기도 많고.
0: 아, 아기야 진짜.
2: 아기.
4: 그 공주님.
2: 아기야. 네.
4: 공주님.
3: 공주님.
2: 베이비도 있고.
3: 베이비. 네. My baby. 네. 어.
0: 애기야는 그냥 박신양 씨만 해야 돼요.
4: 아 맞아.
0: 예전에 뭐야 그 프라한가 아. 그거 있잖아.
3: 연인.
0: 와.
3: 예. 네.
0: 딴 사람 한번.
3: 연인 맞나?
2: 햇살도 있어 햇살.
3: 아, 프라이 연인.
2: 나의 햇살.
3: 아 파리 연인.
4: 파리 연인.
3: 프라이 연인. 프라이 연인. 뭐 예 예.
2: 너 매. 나 외국이고 매한가지.
3: 어차피 가봐 비행기.
0: 유럽이니까 유럽이니까.
3: 예 예.
4: 예.
3: 꼬맹이도 있네요. 꼬맹이 예제. 꼬맹이.
2: 꼬맹이도 있고 여신님이 있대요. 박인대님은 네. 여신님이라고 부른다는데요.
3: 아~ 뭔가 예쁘다. 여신.
2: 박범준님은 내무부 장관이라고 부르네.
4: 내무부 장관.

0: 배덕하시 웃긴다. 그 시기.
1: 어 이거는 사투리잖아요. 어, 그렇죠?
0: 전라도
1: 사투리.
0: 그 시기.
2: 아 근데 그 시기는 좀.
0: 그 시기 좀 그렇다.
2: 그 시기는 물건할 때 하는
0: 거. 그 시기하네요 진짜.
1: 경상 그 경상 어요 하는 것 같은데. 아 어요.
2: 예전에는 그. 진짜 옛날에는 이름이 자자로 끝나는 게 많아서
0: 자야 자야 말자 희자 네.
2: 일본 이름이 꼬로 끝나면 자잖아요.
0: 아 맞아 그래요.
2: 영자 순자 복자 뭐 이렇게 네. 혹시 자자로 끝나시는 분? 네.
0: 제일 우리 네. 큰 누나 제일 꼴 큰 누나요.
2: 맞아, 그러니까
0: 오늘 큰 누나요. 옛날 그 일제 시대 자네죠.
2: 그렇죠. 네. 아 일제 시대 살았을 수도 있겠죠.
3: 그렇죠. 그렇죠.
2: 동안이시니까. 네.
0: 저희 어머니도 이름이 희자였어요. 희자. 네. 어.
3: 저희 엄마도 영자예요.
1: 우리 어머니도 네. 정자.
0: 정자.
3: 네. 네.
0: 정자. 어머니가 정자예요.
2: 아 이게 별거 아닌데 우리 엄마만 자자하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0: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2: 우리 엄마 김성애.
0: 성애. 예. 알겠습니다.
1: 예.
0: 갑자기 자자했으면 좋았을 텐데.
2: 엄마 이름을 왜 내가 왜 대답한 거야? 아 우리 엄마 막 엄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0: 다 얘기했잖아요.
2: 아 진짜 왜 얘기했지? 아.
0: 넌 나의 달짝지근한 슈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뭐 있고 네,
3: 슈가. 강아지도 있고
2: 네. 김성애 목사님
3: 얘기 안 한다면서요?
2: 아니 그러니까 이왕 한 거 뭐 보니까 뭐 자자 성자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한 거가 걸려가지고
0: 자 네. 여러분들도 부르는 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나는 뭐라고 불리고 있고 뭐라고 예. 불렀고 하는 거 있었으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1: 이런 문자 왔네요. 0405님 저는 여자고요. 몰래 방귀 뀌다 들켜가지고 그 뒤로 전화기에 13년째 제 이름은 뽕뽕이네요. 뽕뽕아.
0: 아, 예, 뽕뽕아.
1: 뽕뽕아.
2: 그래도 뿌지기보단 낫네요.
1: 예, 뿌지기. 예스야 이렇게.
0: 자 장훈영을 검색을 해봤대요. 우리 방송놈들이 네. 방송놈들이 제일 잘하는 게 검색이거든요. 최근 기사 타이틀에 김장훈 연애 20년 스킨십도 아, 15년 전 끝나 이제 연상이면 70 결혼보다는 따로 또 같이 뭐 이딴 얘기를 하셨나 봐요 형.
3: 어, 진짜요? 어딨어?
2: 기억이 안 납니다.
0: 아하. 그래도 이제 형도 뭐 연애를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라도.
2: 모르죠. 뭐 순리대로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데 안 할 확률이 좀 높죠.
0: 아, 네. 형 마음을 뺏어갈 사람이 있겠지.
1: 맞아.
0: 있지.
2: 아, 근데 그 고통도 총량이 있듯이 사랑도 약간 정해진 게 있는데 저는 많이 썼어요.
0: 어 이미 사랑에 대한 어떤 그 세포를
2: 세 번 반 진한 사랑을 3.5번 해봤어요. 어, 3번 반.
3: 그 0.5번은 뭐예요?
2: 0.5는
0: 사랑 사랑인지
2: 짧았어.
0: 짧았어.
2: 아~ 그래서 노래를 0.5의 사랑이라고 하나 써볼까 생각. 20년째 하고 있는데.
0: 그리고 그 허니는 누구를 생각하면서?
2: 허니는 윤명신 작곡가가 작곡했어요.
0: 아, 나 지금 여자 이름 얘기하잖아.
2: 아이 사람아.
0: 이름 얘기해.
2: 큰일 나지.
0: 윤명신 씨와 연애 때 불렀던.
2: 그리고 심지어 명신이는 작은 누나 친구 이름이야. 그 진짜 이상해지는 거야 좋고. 명신 누나 잘 있어? 근데 유명 그 어머나 쓴 그 친구가 작곡한 거야.
0: 아.
2: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아, 걔도 결혼해?
0: 형 윤명신이 아니고 윤명선이라는데요.
2: 아, 윤명선 맞아, 윤명선.
1: 윤명선 작곡가님.
0: 아, 유명한 뭐, 분이죠.
1: 네, 아, 아시죠.
2: 60대가 그렇지 뭐. 윤명선, 아, 윤명신 왜 나왔지?
0: 에이, 맞네.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야 이름이.
3: 그러니까.
0: 사귀었던 여자 맞네.
3: 어, 그 0.5 그분 아니세요?
2: 아니. 걔는.
1: 어, 나올 뻔했어.
0: 아, 나왔어야 되는데.
1: 아, 나올 뻔했어.
2: 그러니까. 와, 이거 약간 그. 게임할 때 영어 말하면 한 잔 마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 사람 이름 말하면 한 잔 마시고. 와 큰일 날 뻔했다. 걔 낳고 잘 사는데 와.
0: 어 그래도 소식은 알고 계신 모양이구나. 네.
2: 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0: 오.
2: 제가 사랑했던 그 친구의 남동생이랑 만나서 술 마신.
0: 어, 와 쿨한 사이네.
2: 고등학교 때부터 봐서 야, 누나 뭐 이혼할 김이 없냐. 안 돼 형. 아이 그냥 결혼해. 야, 뭐 이렇게 매형이랑 앉아. 아, 잘 살아.
0: 아, 그분 기다리느라고 지금 안 하실 거예요? 네.
2: 그런 때도 있었어요.
0: 와, 아, 진짜.
2: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그거 진짜 어렸을 때나 하는 건데 누구랑 헤어지면 네. 그 친구들 만나면 그 느낌 소식이라도 듣고 이렇듯이 네. 우연히 행사 갔다 교회를 만났는데 은행에 근무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야, 너 나중에 봐. 그래서 야, 누나 잘 있냐? 그랬더니 잘 있대. 그래서 이렇게 김이 없어 그때. 그래서 그때가 한 20년 된 것 같아. 그래서 걔랑 어디까지 발전했냐면 그 살아있던 친구 그 남동생이랑 그 집에서 다 안 돼요. 그래서 어. 걔랑 지금 둘이 식당 하나 하기로

0: 식당.
1: 아 같이 사업까지.
2: 예. 네.
3: 뭐 형 지금 식당 하시잖아요.
2: 하고 있는데.
3: 저도 생선구이집 하잖아요.
2: 계속 그걸 이제 낼 거거든. 잘 돼서.
1: 아 체인점이요?
3: 네. 전 여친의 남동생과 체인점을 계속 넓혀간다고요?
2: 예. 네.
3: 예. 되게 특이하시다.
2: 아 걔가 또 은행 지점장을 해가지고 그런 거 밝아가지고.
0: 아.
2: 뭐 그건 그거고. 또 그렇게 하면 또 누나가 밥 먹으러 한 끼 먹으러 오겠죠.
3: 옷 입고 있어.
2: 사실은 그 친구가 생선 좋아했습니다.
3: 언젠간 밥 먹으러 한번 와라. 난 너를 위해서 생선구이집을 차렸어. 야 정말 애틋한 사랑 얘기네요. 정말.
2: 그러고 와. 살아. 그러고 살아요.
3: 네. 애칭이랑 있었어요? 좀 이렇게 네. 연애할 때?
2: 저는 그냥 이름 불렀어요.
3: 아 이름. 어. 나랑 똑같다.
1: 네. 형사. 이름 뭐였죠?
2: 그러니까 이름이 그 저 애칭 그냥 애칭이라서 그냥 동파나오라고 제가 이렇게
1: 예? 동파육이요?
2: 아 애칭이 동파나
3: 동파
1: 동파육
2: 동판화
3: 동판화
1: 동판화
2: 그게 애칭이잖아.
3: 어
2: 미안해.
3: 아그
2: 미술 아 이건 진짜 이건 웃기려고 한게 아니라 예. 미술할 때 애칭이라고 부식 시켜서 하는 동파나 그거 기억 안 나요?
3: 그걸 동파나라고 한다.
2: 염산 이렇게 시켜가지고 아 모르는구나.
3: 예, 모르는 사람 많아요.
2: 아 그래 미안합니다. 아 저는 예. 제가 좀 오해했네요. 인텔리로 다
3: 이렇게 네, 형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돼.
2: 제가 검정고시 준비해가지고 검정고시 다음 중 뭐 애칭은 동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0: 아~
2: 네, 죄송합니다.
3: 예, 예.
2: 이름을 불렀는데 이름은 밝힐 수 없죠.
3: 검정고시 그래갖고 어떻게 몇 점 나왔어요?
2: 거기는 그 60, 평균 60 이상이면 합격이니까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붙었어요.
3: 아,
2: 난 제일 웃긴 게 검정고시 공부하러 제가 절에 들어갔었거든요.
3: 교회
1: 딸이
3: 엄마가 목사님이
0: 어머니께서 목사님이신데
2: 아니 근데
0: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아니에요?
2: 아니 진짜 그때 운부암이라고 대구에 있는 데 엄마가 이제 야, 또 하도 제가 사고 치니까 고등학교 중퇴하고 갔는데 고시 공부하는데 거기가 이제 판검사를 많이 낸 데인데 주지스님이 오셨어. 오셔가지고 밥 먹자 그러더니 자네는 판사 쪽을 생각하나 검사 그러니까 그거로 한 거예요.
3: 판검사 공부하러 오니까
2: 설마 고등학교 잘려서 검정고시 상장 못한 거라서 죄송한데 스님 저희 고등학교 사고 치고 잘려가지고요. 졸업자 그랬더니 수갈 부르르 떨면서 나가셨어요 그냥. 아, 왜냐면 거기가 진짜 유서 깊은 판검사를 많이 했는데요. 그 당시에 그게 유명했거든. 여식교 우리 절에 이런 얘가 없었는데 나 그거 잊을 수가 없어.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하니까 아 진짜 검정고시 공부하러 저는 면허 시험 준비할 때도 정덕 도서관 갔잖아요.
3: 정덕 도서관.
2: 네.
3: 정덕 도서관.
2: 그 공부하려고.
3: 와. 알았어.
1: 진짜 특이하시네.
3: 아, 자 이제 빨리 갑시다.
0: 아, 자 좋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남자.
3: 형 가만히 놔두면 계속 이상한 얘기한다고.
0: 이거 끝이 없어.
2: 야, 40,
3: 아무 얘기나 다.
2: 47분이야.
3: 빨리 해, 빨리.
0: 자, 빨리 해야 돼. 자 남자들이 사랑할 때 여자친구 아내에게 불러본 애칭은 무엇인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중간이 되신 분들께 스탱벅스 카페에서는 주문한 음료가 나오면은 본인이 직접 등록한 애칭 별명을 넣어서 땡땡땡님 이렇게 불러주는데요. 내 거친 생강찬님.
3: 아.
0: 별 그지 같은 데서 온 그대. 님 친정간 금자님 금자씨님 웅진탕해님 빛가송금님 등등 재미진 게 많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친 남친도 없고 외롭고 심심할 때 카페 가서 요거 주문하고 전광판이나 한 번씩 쳐다보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네, 자 한 문제당 기회는 한 번뿐 여러 개의 답을 보내주시면 안 되고요. 문자로만 받습니다.
3: 자 애칭입니다. 서로를 부르던 이성 간의 연애에 할 때 아니면 부부 간에도 좋고 문자 네. 보내시는 동안에 광고 듣고 올게요.
0: 광고요.
3: Here we go.
0: Here we go. Cheers. 소리 질러!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5: 리아양 놀러 갈게.
4: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5: 리아양 함께하자.
4: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5: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6: 레노.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레노.

0: 자, 문자는 마감했습니다. 핸드폰에서 네. 손 떼세요.
1: 손 떼.
0: 자, 3시 50분 54초까지 보내주신 분들만 인정. 자, 남자들이 사랑할 때 여자친구 아내에게 불러온 애칭 바로 답을 공개합니다. 황태열 네. 답을 공개하시죠.
2: 아, 저는 정말 많이 나올 것 같은 거를 써봤습니다. 자기야.
0: 자기야.
2: 다 되는 거죠.
0: 네. 예.
2: 자기야 다 되는 거죠. 어?
3: 자기야 내 여보야.
0: 네. 네. 장훈영 답을 아 강재준부터.
4: 네네네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중간으로 이제 게스트 분을 밀어드리는데 오늘은 양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여보.
2: 여보. 네. 여보세요.
0: 여보.
2: 여보시오.
5: 저는 사실 3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여보를 하길래 할 수 없이 제가 헌의를 썼는데 어. 그것도 있고 중의적으로 좀 약간 여러 가지를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헌의인데.
0: 헌의. 뭘 그냥 지저분해요 이렇게.
2: 뭘 이렇게. 강균성 하 이거 뭐예요 이제.
5: 헌의를 이제 강균성이라고 하랑 노래만
0: 불렀지를 했다.
5: 6월 13일 2시에 공연하는 거 이렇게.
2: 아 홍보하시려고.
5: 홍보. 아 뭐 이까짓 거 마침 뭐 합니까? 그냥 홍보를 하는 거지. 나 금 싫어.
0: 근데 그 맞추면 금... 기분 좋다?
5: 아 싫어. 차라리 저는 티켓 팔린 게 나아요.
0: 그러니까 형 이름으로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다 쏘는 거예요.
2: 네 맞아요.
5: 아니 그런 것도 됐어. 그냥 공연만 잘 되면 되고 저는.
0: 그래, 알았어요.
5: 네. 금도 저는 몇 기가 좋아요 몇 기.
0: 예예. 금도 몇 기가 좋다.
5: 네, 14기 아, 부담돼. 순금 부담돼.
0: 도금 좋아요. 네.
2: 아, 좋습니다. 아...
0: 자 그러면 자기야. 몇 명이 나왔을까요?
2: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저와 같은 자기를 적어주신
5: 아유 허니가 3등.
2: 하라!
0: 자, 몇 명인가요? 자기!
2: 바로!
0: 실시간으로 몇 분이 적어줬나요? 105명! 적었습니다. 105명입니다.
4: 오, 많으시다. 아,
0: 자, 이제
2: 적당합니다.
0: 강재준의 답을 네, 공개합니다.
4: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 답은 바로!
0: 여보! 여보를 아, 보내주시면
4: 돼요. 바로 여보!
0: 여보를 보내주시면 돼요.
2: 아니, 나올 것?
4: 64명
5: 와, 일단 어
0: 가능성 있어.
5: 잠깐만
0: 어? 가능성 있어.
5: 65에서 104 사이야.
0: 그렇지.
5: 네. 65에서 이 편이 요즘 편이지.
2: 어. 너 별로 아, 아니 형 별로 안 해도 된다면서.
0: 삼등 왔네
2: 배.
0: 다 지웠어. 다 지웠어.
5: 아 이까지 공연이 뭔 상관이야.
0: 다 지웠어.
5: 아, 노래는 지가 알아서 뜨는 거지. 그걸 내가 뭐 거기까지 쥐들 오지도 않고서 뭐 됐어. 난 순금을 제일 좋아.
0: 아, 몇 개 아니고? 아, 자 좋아요.
5: 쥐들이 뭐 오지도 않고서 뭐 해달라 그래.
0: 64와 105 사이에 들어가면 장훈이 형이 중간을 가게 되고.
2: 네. 가만히 있어.
0: 자 좋습니다. 살짝 홍보할 기회를 더 잡게 되죠.
5: 홍보 안 해도 돼.
0: 자 갑니다. 몇 명인가요?
2: 바로!
0: 허니를 적어주신
5: 분! 7!
0: 바로!
2: 바로!
0: 아! 57명! 아!
2: 야!
0: 안 해도 된다면서 왜

0: 이렇게 아쉬워해.
1: 홍보 쓰고 다 지웠는데.
2: 너무 절실하지 않았어요 그 전에. 네.
1: 자, 중간만가자 강재준의 이름으로 여보 보내주신 64명 전원에게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하.
3: 뭐 마지막으로 인사도 해주시고 네. 뭐 홍보하실 거 있으면 홍보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4: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사는 게 요즘처럼 감사한 날이 없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끝이에요? 공연 홍보.
4: 공연 알아서 가끔 벽보를 확인하시고요. 하여튼 저기 저의 빗대서 말씀드리면 항상 입 조심하고 삽시다. 예. 아침에 일어나면 입 조심하자. 열 번 하면 입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예. 어떻게 들어온 분인데 이제 가면 안 됩니다 저는.
1: 아니 형 예. 공연 홍보 시간이.
4: 아 됐어요.
0: 입 조심 홍보를 하고.
4: 아 입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예.
0: 그 여자친구 이름 뭐라고요?
4: 명시 누나. 잘 살지.
0: 아 장훈이 오랜만에 또 나왔고 언제나 재밌어요 형님 오시면. 예, 컬투쇼에 자주 나올 수 있게 입 조심하세요.
4: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0: 다시는 자 우리 강재준 씨도 고생하셨고요.
2: 네 감사합니다.
0: 네 우리 황철 우리 열디 너무 자, 재밌었어요. 네,
1: 대장 또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오늘 와주신 분들 즐거웠죠? 네. 예, 열심히 사시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열심히 살 테니까 여러분들도 입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 입 조심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4: 다시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1: 아니 장훈이 형 공연 홍보해야 되는데.
4: 아 됐어.
0: 자, 우리 방송놈들도 수고했고요. 네? 여러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성공 홍보물 역시 성원에드피아.
1: 국민인쇄.

0: 것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

0: 2,000명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봄나마에 가면 5가지
2: 육수
1: 30가지
2: 소스
1: 90가지
2: 재료에
1: 봄을 담았다
2: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3: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담아
2: 보글보글
1: 샤브샤브에 봄을 담다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보라로는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What the you? 다들 제 얼굴 보고 싶으셨나요? 앙! 자, 제 앞머리 잘 자라고 있는지 어떻게 궁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제 얼굴 보라로 잘 나가고 있나요? 지난 토요일에 아산에서 황제파워 특집 공개 방송도 잘했고 어제 어린이날은 우리 집 어린이들과 잘 보냈고 자 오늘은 분홍이 방에 찾아온 게스트와 함께 황제파워 또 재밌게 맹글어 볼 겁니다. 이어 누가 뭐래도 황제파워는 듣는 재미 플러스 보는 재미. 네, 제 얼굴 보고 2부에는 게스트 얼굴도 보고 기왕이면 보라로 황제파워 함께 즐겨주십시오. 오늘도 내시는 황제파워 납시오!

2026년 5월 6일 수요일 황제파워의 황재성 인사드립니다. 헬로! 첫 곡은 AOA 빙글뱅글 듣고 오셨습니다. 아, 뭐부터 얘기해야 될지 지금 오랜만에 보라로 여러분들을 뵈가지고 일단 아산 공개방송부터 저희가 이제 후기 후토크를 좀 하자면은 간식도 그냥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아, 대기실 가니까 그냥 그때부터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간식도 너무 많이 챙겨주시고 그리고 배웅해 주실 때도 아우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양쪽으로 그냥 줄을 쫙 쉬어서 쫙 서셔가지고 배웅해 주신 분들 아 모든 분들의 사진을 다 찍어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울 따름이다. 오랜만에 근데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아산은 제가 몇 번 한 두 번 정도 가봤나? 아산 안 가봤나?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네 근데 아산에 그 보니까는 볼거리들이랑 먹거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 멋있을 텐데 들러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과자를 서포트해 주신 우리 부산 주상복합님 그리고 북옥하와이님 타오리님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랜만에 얼굴 뵙네요 이분들도. 그리고 이제 또 논란의 사건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정현님께서 안 그래도 말을 꺼내주셨는데 컬트쇼에서 받은 금 한 돈 크크 잘 갖고 있으신가요 크크크크 0729님 빵디 컬트쇼에서 받고 받은 금 들고 먹튀 한 줄. 이제 금의 행방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볼 것 같았습니다. 안 그래도 네, 이 얘기가 지금 나올 줄 알고 저희가 지금 이 금을 어떻게 해야 재밌게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 있을까 금으로 재미난 거를 하나 만들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어서 요거 제가 안 씁니다. 지금 뭐 녹여가지고 팔목에 차거나 그러지 않고 그대로 지금 제가 잘 보관하고 있다. 제가 이거를 그 저희 매니저 친구한테 잠깐 보관해달라고 했는데 지금 잘 보관하고 있나요? 대답 안 하네? 어? 뭐야? 아니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해? 형이 그치? 너 줬지? 아 잠깐만 여러분 음악 자, 내 곡만 듣고 웃기 너 제정신이야? 아니 잠깐만 왜 대답을 안 해? 자, 여러분 제가 왜 웃기만 하고 대답을 안 하죠? 네 일단 금은 이따가 어차피 저희가 광고를 듣고 와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그 박진아님께서 앞머리가 많이 자랐네요. 많이 자랐는데 이 정도라는 거. 네, 박범주님 하얀색 자켓에 하얀색 셔츠라니 무슨 일이시봉? 회시한 리더들만 입는 색인데 안 그래도 얇은 자켓에 이제 입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뜨거워 죽겠어요 이제. 그래서 빨리 입어봤고요. 어쨌든 기분 좋은 이런 이슈들 이벤트들이 많아가지고 요즘 황제파워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너무 좋아하는 게스트가 나오고요. 안 그래도 게스트 퀴즈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황제의 선물을 쏘겠습니다. 오늘 간헐적 초대석에는 코미디언 김준현 씨가 나옵니다. 김준현 씨의 유행어는 다음 중 뭘까요? 1번 고래. 자 2번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다섯 분을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습니다. 둘 다 사람이 녹음한 겁니다.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1번 고래. 자 2번

동물 울음소리, 뭐, 네, 해양생물, 뭐, 다 있지만, 둘 다 포유류고요. 자, 1번 고래, 2번 음매. 네. 자,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는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보내주시고, 정답 보내주실 때 꼭 여러분

0: 없죠?
1: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2: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열이요, 선열이요.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탄탄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0: 고객님의 성공을 돕는 바이네르.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2: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3: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4: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3: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5: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6: 르노.
7: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6: 르노.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드릴게요. 오늘 마지막으로 이름 불리시는 분께는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리고요. 자, 오늘 출첵 첫 곡 긴 건 뭐 드라마로 출발!

0: 전 형아님, 아 오늘 왜 잘생겼지?
1: 가끔
0: 네, 몇 번씩 이렇게 걸려들더라고요. 아 일단 형아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거 귀한 문자라서 그냥 사심 없이 받을게요. 유휘은님, 아 얼굴이 아주 그냥 환하다 환해. 대왕 찹쌀떡 같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시작이네 이 양반들이. 자 어서 오십시오. 남은 시간도 우리 황제.

날씨가 굉장히 좋아버리죠. 지금 여러분들 기분이가 많이 들떠있을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안 챙기시고 어디 가시는 분들 많은데 라디오 잘 챙겨가지고 꼭 황제파워 들으면서 이동하시라. 자, 변재훈님 그리고 김민아님 어서 오십시오. 황인홍님, 김은혜님, 네 반갑습니다. 장창수님도 입장.

이수영의 빵디 아산 무대 나올 때 재성이 형 하고 외친 남학생 바로 옆이었는데 아우 귀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크크크크. 왜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많은 팬분들이 있지만 남자 팬분들은 저한테 미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아우들 그리고 형님들이

8840님, 황디 튀김 옷 입은 생닭 같고 아주 멋있네요 라고 해주셨어요. 네, 아주 좋네요. 여전히 문장들이 아주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고맙습니다. 3940님 살짝 이제 긁히네요. 네, 오혜영님 그리고 세은님, 박미애님 어서 오십시오. 송독자님, 김혜진님도 출제.

다음 곡입니다. 모노 넌 언제나. 자, 퀴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간헐적 초대석에는 코미디언 김준현 씨가 나오십니다. 김준현 씨의 유행어는 다음 중 뭘까요? 1번 고래. 자, 2번 자, 이 두 가지 소리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정답. 컴온! 자, 박강노님. 둘 다 사람이 내는 소리라고요? 크크크. 신기하네. 놀랍지만 둘 다 사람입니다. 신기하죠? 자, 헷갈리겠지만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찬우님 어서 오십시오. 이선희님도 반갑습니다. 아, 천혜선님 와주셨고요. 이강형님 그리고 강주영님도 어서 오세요. 허미연님도 어서 와버려. 아직 시간이 있는데. 정주연님, 이야, 오랜만에 봐도 참 재미있는 얼굴이에요. 보고 싶었어요. 아, 또 얼굴로 뽑힌 애가 아니긴 하거든요, 제가 코미디언을. 주연님, 걸리기만 걸려봐요. 아무튼 김현주님, 빵디 요즘 살이 많이 오른 거

0: 여러분들이 아무리 저를 놀려도 알죠? 제 마음
1: 사랑해요.
2: 이제 여기까지.
0: 김우현님, 연희찬님, 진병규님, 이용배님, 도채련님도

자, 김지훈님께서 경남 고성 옥수수밭에서 잡초 제거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빵디, 여긴 옥수수 시금치가 유명합니다. 둘 다 좋아하는 거네요. 아, 시금치 잘못 치니까 어렸을 때 못 먹었는데 크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식감이랑. 자, 옥수수 시금치 잘 자라라고 일단 우리 지훈님 옥수수 키우니까 둘 다 풍년빔 싸드리겠습니다. 옥수수와 시금치가 풍년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풍년들어라.

0: 이혜원님, 연휴 지나고 첫날이라 후유증이 시게 왔어요. 그럴 수밖에요. 그냥 연휴 동안 여러분들 노는 거 오며가며 봤는데 눈동자가 없더라고요. 예, 아주 그냥 정신을 놓고 다들 놀고 있더라고요.
1: 정신 차려!
0: 일상으로 복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출첵 끝곡 샤크라 난 너에게.

변정은님 라민 한입까지 입장. 자, 김유진님께서 헐 토요일에 아산에 온 줄 몰랐네요. 아니 괜히 온천 가서 목욕만 하고 왔네. 에 유유유. 유진님 우리가 아산 간다고 한 달 전부터 공지를 저희가 드렸는데 지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0: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1: 안경홍님 그리고 은기남님, 아, 귀남님 요즘 자주 보이시네요. 어, 이주영님도, 이성훈님, 아 여기는 뭐 정예군이네. 김남인이까지.

0: 오늘따라 황제 파워 외치는 빵디 발성이 너무 좋습니다. 네, 목소리가 조금 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황세영의 빵디 모란시장에서 땅콩 잘 파는 사장님 같아요. 뭐든 잘 팔면 좋은 거죠. 영혼만 안 팔면 되죠. 네, 세영님 칭찬 감사.
1: 차가
0: 아, 이따가 우리 게스트 오면은 저랑 똑같이 좀 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죠? 오늘 모습이 어떤지 이런 것들 비슷한 결로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지혜님 그리고 이인혜님, 아예 백채원님 어서 오십시오.

선명님, 김미라니까지 입장. 아유, 정찬우님, 샤인머스킷 농장에서 듣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 빵댕이들 샤인머스킷 농장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이 자라라, 머스킷들아, 샤인머스킷 풍년빔. 자, 요로코롬 정찬우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름이 불리셨기 때문에 정찬우님께는 부침 요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를 선물로 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효과음, 제가 직접 집에서 부침개를 부치면서 녹음했다는 거, 정확히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부치는 걸 옆에서 제가 녹음해왔다는 거 생색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출처를. 네, 너무 잘했죠? 맛깔나는 소리가 입혀졌죠? 네. 자, 검색 퀴즈 정답도 발표해드리겠습니다. 김준현 씨의 유행어 뭐냐? 제가 문제 내드렸죠. 1번. 자, 2번. 자, 정답은 바로 1번. 고래였습니다. 자, 다섯 분을 추첨했고요. 1번 고래. 네. 4469님, 1976님, 2412님, 박종우님, 최서연님까지 콩글레츄레이션. 자, 끝곡은 피프티피프티의 푸키 준비했고요. 우리 또 알죠? 황제팡어의 전통문화 준현으로 이행시, 준현 이행시 보내서 이따 발표하면서 김준현 씨 한번 반영을 해보자고요. 이 노래 듣고 2부로 넘어갑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물에는 놀라운 에너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여름철엔 대기보다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혈 에너지인데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규모 사업인 영동대로 지하공간 개발에 이 수혈 에너지를 도입해 건물 전체의 냉난방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기존 방식보다 에너지 소비를 35%나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정말 획기적이지요. 기후 위기 시대, 물 에너지 기술은 지구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네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 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물 굿즈는 세종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르노.
1: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0: 르노.

0: 캐푼산소 옹달샘처럼 조용하고 아주 인적이 드문 분홍이 방에 오늘도 휴먼이 찾아왔습니다. 개미도 찾지 않는 이 분홍이 방. 2007년 KBS 22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 벌써 개그 경력 20년. 그런데 알고 보면 드럼, 기타, 하모니카 연주도 잘하고 불후의 명곡 우승자 경력이 있는 음악인. 이번에 신인 가수로 입성한 본인 콘서트 홍보하러 황제파워 분홍이 방에 입성한 김준현 씨 모셨습니다.
1: 와,
0: 반갑습니다.
1: 그래,
0: 고. 고래를 3초 이상 굴렸다는 거 열심히 하겠다는 뜻입니다. 김준현 씨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자, 걷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거동이 좀 불편하십니다, 저분이. 네. 도착하셨나요?
2: 예, 도착했습니다.
0: 제 얘기 들립니까?
2: 들립니다.
0: 네.
2: 아, 에너지가 좋네.
0: 여기요? 예. 아, 여긴 졸리면 안 됩니다.
2: 아, 그렇지.
0: 네네, 절대 졸리면 안 됩니다. 우리 네. 황제파워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2: 아, 반갑습니다. 개그맨 김준현입니다. 아까
0: 어라. 네, 우리 팡댕이 여러분들께 인사를. 네,
2: 팡댕이네요.
0: 네.
2: 좋았어.
0: 아, 근데 이게 이제 사실 네. 예전에 이 효과음.
2: 고래?
0: 이거 제가 녹음해달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어딘지?
2: 어? 어디서 했지 이거?
0: 이거 그 예. 저희 대기할 때 녹화 대기할 때 저 라디오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때 막 그랬어요. 저희 쉬는 시간에 4시 되면은 다 같이 막 우리 거 들어주고 녹음돼 있는 거
2: 맞아.
0: 그때 김준현 씨에게 이거 좀 쓰고 싶다고 예. 이거 녹음을 부탁드려서 거기서 했고요.
2: 맞아 맞아.
0: 이
2: 그때 120만 원 입금한다 그랬는데 아직 얘기가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0: 브루마블 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2: 아,
0: 시아드랭 거라고.
2: 아, 부르마블머니.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0: 네. 요 소리는 문세윤 씨가 화장실에서.
2: 네.
0: 아, 녹음할 때 창피하니까 따라오지 말라고 네. 한 다음에 화장실에서 이 소리를 녹음을 해줬죠.
2: 맞지요, 그렇지요.
0: 네.
2: 예, 예.
0: 사실은 뭐 저랑은, 예. 저와는 이미 이제 같은 프로그램에서 예. 저희가 이제 얼굴을 좀 자주 보고.
2: 그렇죠.
0: 얼마 전에도 또 같이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서 김창완 선생님 노래 가지고 산울림 노래를 저희가 예. 개사를 해가지고 많이 막 훼손하고 놀면서.
2: 아, 그렇지.
0: 네.
2: 아주 뭐 불타는 밤이었어요.
0: 맞아요.
2: 낭만이 넘쳤고.
0: 맞습니다.
2: 맞았어요.
0: 아니 이렇게 그 서로 좀 멀쩡한 모습은
2: 네.
0: 좀 간만인 것 같아요. 오늘 저한테도 어디 가냐고 그러셨죠?
2: 아니 부츠를 신고 왔더라고요. 구두 이렇게 반딱반딱하는 발목 올라오는 부츠를 청바지에다가 바짝 입고
0: 죄송한데 부츠는 먹는 거고 부츠
2: 부츠
0: 네 아니 부츠. 저는 마신 녀석들 찍을 때는 네. 사실 그 이걸 부어가지고 신지를 못합니다. 이거 반지도 사실 아침에
2: 부어서.
0: 끼면 저녁에 부어가지고 이게 빼질 못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착용을 못하다가 여기는 이제 붓기 다 빠진 상태로 와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2: 아직 아마추어예요 네. 이게. 아예 나를 옥죄는 모든 것은 다 벗어 던지고 와야지.
0: 나 진짜 그럼.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압니까?
2: 뭐요?
0: 김준현 씨 그 휴대용 선풍기요.
2: 아 우리.
0: 선풍기는 원래 여러분 겨울에 쉬거든요. 아, 김준현 씨는 사시사철 쉬지가 않고
2: 예, 예.
0: 얼마 전에 그 하얀색 선풍기 친구가 목이 부러진 채 발견됐죠.
2: 목이 부러진 채 차에서 발견됐습니다.
0: 네, 그래서 검은색 친구를 다시 영입을 하고
2: 더 이상 날개를 돌리지 않아요. 예, 아예
0: 그 선풍기만 보면 그냥 불쌍해 죽겠습니다.
2: 그래, 아 그래도 아직은 좀 선선해서 좀 있으면 여름인데.
0: 거짓말하지 마요. 계속 틀잖아요 그거.
2: 아, 제 기준 말고, 네. 제 기준 말고, 아,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0: 그렇죠, 그렇죠. 아 그리고 이 방송 정체성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2: 황제성의
0: 네.
2: 라디오.
0: 아니,
2: 예.
0: 제목 말고.
2: 뭐요?
0: 이 프로그램 장르가 뭐예요? 컬투쇼는 예능이잖아요. 우리 프로그램 뭐냐고요?
2: 고품격 음악 방송 아니에요? 알지 그거
0: 정답입니다.
2: 알지 그럼 우리 광대기 여러분들과는 고품격 음악 방송
0: 그냥 무슨 저잣거리에 그냥 광대 방송인 줄 알고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2: 아, 근데 밤 꾸며진 거는 뭐 여기 그렇죠. 막 야 이게 뭐
0: 난리가 나죠.
2: 난리가 나.
0: 서두르면은 난리 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네. 김준현 씨가 오면 게스트가 오면은 항상 이제 이름 이행시로 저희가
2: 네.
0: 환영을 하거든요.
2: 네네.
0: 도착했습니다. 준현 이행시 읽어주시죠.
2: 6993님이
0: 준
2: 준현이는
0: 현
2: 현미밥 시죠.
0: 정답입니다.
2: 예.
0: 네, 아니 근데 밥은 좋아요. 현미밥은 좋아요.
2: 예, 현미밥 좋아하는데 현미밥 좋아하는데 흰쌀밥을 좀 더 좋아하고.
0: 아, 그거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네, 그건 어쩔 수 없죠.
2: 어쩔 수 없어요.
0: 네. 그리고 7097님.
2: 7097님.
0: 이거는 살려 주셔야 됩니다.
2: 알았어요.
0: 준.
2: 준다리 샤바라 빠빠빠.
0: 현.
2: 현 빠빠빠빠빠빠. 아유, 긁었다.
0: 아. 아, 무슨 또 예. 목이 그렇게 약해.

0: 어이 성대가 많이 약한 편입니다.
1: 네. 어 일단은 같은 동족이 와가지고 이거 뭐 따로 제가 살릴 필요가 없어가지고 다행이고요.
0: 현파 빠빠는 네. 잘 갖다 붙이셨는데요.
1: 아, 저희 기세로 또 가는 분들이
0: 아, 기세로 계세요. 가야죠. 기세로 가야죠.
1: 김종수님 준
0: 준현아
1: 네. 현
0: 현금 10만 원만.
1: 네. 아, 예. 자 1000님 준 네.
0: 준수한 외모.
1: 아 좋다. 현
0: 현란한 입담.
1: 그렇지.
0: 김혜준 최고.
1: 네.
0: 최악이에요.
1: 뭘 최악이에요?
0: 너무하네요.
1: 왜 최악이에요?
0: 혜준이 최고지 뭐.
1: 이 중에 뽑아가지고 한 명만 선물 드려볼까요? 네.
0: 저한테도 한번 띄워주세요.
1: 준.
0: 황재성.
1: 현.
0: 거짓들 와. 아니 어서. 아 그 짤을 봤는데 너무 웃겨서.
1: 나가라지 꺼져.
0: 아 나가요? 아 죄송합니다.
1: 팬 어. 황재성 티 예. 나가라. 아, 팬티
0: 맞다 맞다 맞다 맞다 맞다.
1: 꺼져가 아닌데.
0: 아니 근데 황재성 씨한테 이런
1: 그 이행시가
0: 너무 이런 게 잘 어울려.
1: 아, 항상 하루에 한 번씩 몇 번씩 이렇게 찾아옵니다.
0: 아
1: 그
0: 찾아와요.
1: 네. 어허. 이 중에 한 명만 뽑아볼까요?
0: 어 이 중에 사실 이 오후 시간에 네. 가장 좀 신나게 해주신 우리 친일 7097님.
1: 아 7097님께 어, 선물 드립니다.
0: 네. 어 여기서 다 누르는 거구나.
1: 아, 제가 그냥 다.
0: 아, 네, 멋있다.
1: 아 예, 또 이제 이런 모습 사실 김준현 씨한테 그렇죠, 보여준 그렇죠. 적이 없어요.
0: 전혀 없어요. 근데 네. 되게 멋있다. 여기서 막 이런 거 하고.
1: 아 제 삶입니다. 여기 이제 제 라이프 스타일.
0: 그러네. 네.
1: 사실 우리 이제 김준현 씨를 네. 여러분 모신 이유가 굉장히 예능으로서도 훌륭한 MC고 코미디언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아닙니다.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 신인 가수로. 네 김준현씨가 드디어 정식으로 가수 데뷔를 했습니다. 무려 밴드 아무타 밴드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0: 감사합니다. 아무타
1: 아무타
0: 밴드 아무타.
1: 네. 네. 아시는 분들은 아무타를 아시는데
0: 그렇죠.
1: 모르시는 분들은 뭐 아무나 묻지마 뭐 이런 밴드로 지금 그렇죠. 부르거든요. 아무타 밴드
0: 저희가 아무타입니다. 아무타 밴드가 이제 네. 처음에 결성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음악의 장르를 할까 근데 네. 하고 싶은 거 그냥 다 하자. 멤버들 하고 싶은 거 우리 부르고 싶은 거 그래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고 싶은 음악 하자. 그래서 아무따 밴드예요.
1: 멤버는 그래도 좀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0: 멤버는 처음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네. 홍경민 씨가 네.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사진과 뭐라구요? 함께 나 이런 전자드럼이 생겼다.
1: 아.
0: 우리가 근데 그 전에 밴드를 하자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직장인 밴드를 하자.
1: 네네.
0: 어차피 연예계도 우리들의 직장이니. 그래서 네. 때가 됐다. 더 늙기 전에 하자. 네가 드럼을 치면 내가 베이스로 전향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둘이 했다가 그럼 누구랑 할까 하다가 이제 기타의 전인혁 씨,
1: 네,
0: 야다 전인혁 씨 그리고 우리 트로트 여신 조정민 양.
1: 네네네.
0: 그렇게 해서 이제 넷이 모였다가 차태현 씨가 이제 조영수 씨랑 그냥 안부 전화하다가
1: 네.
0: 친구야 뭐하다 오는 길이야? 그래서 안부를 물었는데 나 밴드 만들었어 얘들이랑 그랬더니 조영수 씨가 갑자기 어 그럼 나도 할래. 진짜? 어 진짜 할래 그래서. 일이 커졌습니다.
1: 아 그래서 335 모여가지고 지금에 총 몇 명이죠?
0: 총 5명이고
1: 네.
0: 객원 보컬이자 메인 보컬 차태현 씨까지 6명입니다.
1: 6분. 지금 스튜디오가 좁아가지고 오늘 혼자 나오신다고 했다고.
0: 저희가 얼마 전에 컬투쇼에서 리뉴얼 네. 기념 라이브를 했거든요.
1: 네네.
0: 거의 널찍해서 6명이 나가는데
1: 네.
0: 어, 여기는 저기 좁다고.
1: 네 맞습니다.
0: 혼자 오라고 그러는데.
1: 네. 맞아요.
0: 예, 예, 예.
1: 제가 봤을 때 제작진이 김준현 씨를 어디까지 그 넓은 사람으로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2명 정도는 더 올 수 있거든요.
0: 올 수 있죠. 올 수.
1: 근데 혹시 준현 씨 오시면 예. 자리가 부족하지 않을까?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혼자 초대했다고.
0: 그렇죠. 무슨 생각을 어디까지 네.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빼면 멤버들이 진짜 바빠요. 이게 6명 뭐 맞추려면 쉽지 않아서
1: 네.
0: 오늘 다행히도 날이 맞아가지고 이제 혼자 이렇게 한번 예 한번 나와봤습니다.
1: 근데 보컬 차태현 씨 저항이 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뭔 소리예요?
0: 아 저항이 요즘 좀 있는데.
1: 네 요즘에요?
0: 나 영입할 때는
1: 네.
0: 저항할 사이도 없었습니다. 저희가 첫 합주를 끝내고
1: 네.
0: 그 친구잖아요 홍경민 씨랑
1: 네네, 그렇죠. 그렇죠.
0: 저녁 먹으러 와라. 그래서 뭐 이렇게 하다가 어 우리 이런 밴드 만들어서 얘기하다가 어 그럼 노래 하나 할까? 뭐 태현이 좋아하는 거 뭐 있어? 어 그럼 다음 합주 때 오지?
1: 네.
0: 그래서 그냥 보컬이 되어버렸습니다.
1: 아.
0: 그래서 차태현 씨는 저희 단체방에 그 단체 톡방에 있지 않아요. 그 깊이 들어오는 거를 좀
1: 이거 밴드 내 괴롭힘 아닙니까? 밴드 내 따돌림.
0: 아 그거는 보컬이 스스로 나는 그렇게까지 깊이는 안 들어가겠다.
1: 아 본인이.
0: 예 본인이.
1: 아 약간 발을 반만 담그고 있군요.
0: 난 영원한 객원이다.
1: 네.
0: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데서 홍보도 많이 하고
1: 네.
0: 열심히는 하는데 어느 정도 선은 또 긋고 있더라고요.
1: 아 근데 이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0: 예.
1: 아 이게 혼신의 힘을 지금 다하지 않으신다.
0: 차태현 씨가.
1: 네 지금 반만 걸치고 있다. 아 이거는 그럼 다른 보컬로 네. 좀 경각심을 줄 필요도 있어요.
0: 그러기에는 아직 저희가 구하지 못했습니다.
1: 네.
0: 없습니다.

0: 이게 예.
1: 그 이 밴드가 지금 예. 사실 불후의 명곡도 지금 우승도 하고 했는데 그렇죠. 아직 많이 지금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아무따 밴드.
0: 아무따 밴드.
1: 이선주님 다 묻다 밴드요라고 해주시는데요.
0: 저희가 가끔은 다 묻다로 가기도 해요.
1: 네, 다산 콜센터 같은 느낌이네요. 다 묻다.
0: 다 묻다.
1: 이거 어플 이름 같기도 하고.
0: 다 많이 묻다 해가지고 네. 다 묻다로 가겠네. 다 묻다. 아 묻다.
1: 아 묻답니다. 9909님 네. 아무따 밴드 비주얼은 누군가요? 비주얼 센터.
0: 우리는 우리 마스코트 조정민 씨입니다. 조정민 씨.
1: 아 차태현 씨도 아니네요.
0: 아니에요.
1: 아 유일한 저희, 여성 멤버죠.
0: 예, 유일한 우리 홍일점이고 막내라서 네. 비주얼 센터는 조정민 씨입니다.
1: 조정민 씨. 거의 평균 연령이 다 합치면 어떻게 되나? 일단 다 합치면 500살 넘죠.
0: 65 아니 554 434 어떻게 되지?
1: 한 400살 되나요?
0: 6424 한 300살쯤 될 거예요.
1: 아, 300살쯤
0: 다 합치면.
1: 아 밴드도 고령화가 지금 시작이 됐네요.
0: 그러니까 이게 봄, 죽기 전에 하려고
1: 봄, 여름, 가을, 겨울 형님들이라고 이렇게
0: 그렇게
1: 멤버 다 나이 합치면 비슷하 어비슷할 수도 있겠네요.
0: 그렇지 그렇지. 저희는 그래도 마음은 청춘이에요.
1: 뭘 자꾸 드시는 거예요?
0: 아니 아까 들어오기 전에 네가 사탕 줬잖아요.
1: 하나 줬잖아요. 근데 아직도 뭘 드시는 거예요?
0: 아니, 파인애플 사탕 이거.
1: 아 그 향을 계속 드시는 거예요?
0: 너무 맛있어요. 네. 조그만데.
1: 이것도 궁금하네요. 조원우님. 네. 회식은 누가 쏩니까? 연장자가 쏩니까? 최고 체중이 쏩니까?
0: 이게 무슨 기준이에요 이게 조원우 씨?
1: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연장자.
1: 궁금할 수 있잖아요.
0: 일반적으로 회식을 할 때 최고 체중이 쏘진 않잖아요.
1: 아니, 저희는 발 사이즈 제일 큰 사람이 쏴요 우리 팀은.
0: 아 그래요?
1: 네, 그런 게 있어요. 다 그 문화마다.
0: 아, 그런 게 있어요?
1: 연장자입니까? 최고 체중입니까? 누가 쏩니까?
0: 아 이 밴드가 아름다운 밴드인 게 네. 회식을 하면은 서로 내겠다고.
1: 다들 이거 배가 불러가지고 예, 아주 그냥 그래. 돈을 많이 돈을 잘 버니까 다들
0: 아니 다들 네. 또 부담스러울까봐 네. 뭐 이렇게 하는데
1: 선량하네.
0: 제가 제일 정말 많이 먹은 날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1: 돌아가면서 계산한, 사실 그게 제일 편하죠.
0: 대체로 근데 조영수 씨가 네. 이렇게 그렇게 날렵해요.
1: 네. 먼저
0: 닌자처럼 이렇게 가가지고 네. 계산해놓고 그러더라고.
1: 대부분 근데 수익이 제일 많으신 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0: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영수 형이 되게 많이 사세요.
1: 히트곡이 엄청 많으시니까.
0: 대한민국 1등이니까 저작권료가.
1: 자 다음 두 번째 축하할 일입니다.
0: 예.
1: 여러분 아무따 밴드가 5월 17일 부산을 시작으로 콘서트를 합니다.
0: 화이.
1: 지금 제가 빵빠레로 울리기는 했지만 네. 이거 좀 문제 삼아야 돼요 이거.
0: 아니 왜 문제를?
1: 아니 이게 지금
0: 뭐 얘기도 안 했는데 문제를 왜 삼는 거야?
1: 보니까 지금 아무따 밴드의 목적이 네. 지금 돈이 아닌가? 돈을 향해 지금 달려가는 밴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0: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 노래가 지금 몇 곡이죠? 아무따 밴드?
0: 저희 밴드요?
1: 네.
0: 한 곡이요.
1: 한 곡 가지고 지금 여러분 콘서트면은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되는데 이걸로 콘텐츠를 만든다? 이거 이거 한 냄새가 살짝 나는데요. 어떻게 만듭니까? 한 시간 동안.
0: 말이에요. 저희가 사실 콘서트를 저희가 밴드를 결성한 지 한 1년 정도 됐어요. 이제
1: 네?
0: 한 1년 거의 9개월 됐나 모르는데 저희가 사실 이제 먼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콘서트를 하자. 업체에서.
1: 그렇구나.
0: 그래서 일단 우리 곡이 한 곡인데 어떡하지 하면서 일단은 하겠다 그랬어요. 저질러 놓고. 일단 저질러 놓고.
1: 노래가 한 곡인데
0: 어떡하지 하는데 네. 따지고 보면 이 히트곡을 갖고 있는 가수들이 너무 많아요.
1: 아 그러네.
0: 그렇지.
1: 차태현 형도
0: 차태현 씨가
1: I love you.
0: I love you가 그 1등 했었다고.
1: 야다 형님
0: 그거 있지. 이 I love you 있지. 2차선 달에 있지.
1: 그래
0: 우리 저기 불후에서 했던 뭐 불후의 명곡에서 했던 거 있지. 조정민 씨도 뭐 유리벽 평행선 뭐 있지.
1: 그렇지 홍경민 씨
0: 흔들린 있지. 네. 그리고 뭐 내 남은 사랑을 그 있지. 그리고 야다의 이미 슬픈 사랑이랑 뭐 진원 뭐 있지.
1: 와, 있네.
0: 있지.
1: 김준현 씨 고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저작거리에서 부르는 노래들
0: 많잖아요. 저도 그 뭐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지만 그 녹턴. 커버 앨범으로 녹턴이 하나 있고
1: 우리 방송에 틀었어요 진짜.
0: 고마워요.
1: 그거 틀고 감독님한테 귀싸대기 맞았습니다.
0: 그래.
1: 네, 틀지 말라고 그래요. 했는데 왜 틀었냐고.
0: 몇 대 더 맞았어야 돼요.
1: 네,
0: 낮 시간에 그거 틀면 쳐져.
1: 여러분 말아요. 들으면 엄청 좋기는 합니다. 녹턴.
0: 아니 그것도 있고 뭐 기타 연주곡도 있고 그래서 하니까
1: 네. 얼추
0: 저희가 이제 맥곡하고 쇼케이스 때 사실 네. 저희가 하면서 토크도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또 이제 그 꾼들이 있거든요. 토크 꾼들이 경민 씨나 뭐 차태현 씨랑 같이 했는데 그 멘트 없이도 노래만으로 해봤는데 그 러닝 타임을 따져봤더니 거의 2시간 나와요.
1: 하긴 뭐 여기는 사실 멤버 하나하나가 자세히 네. 뜯어보면은 혼자 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시간 걱정은 안 하고 중요한 예. 거는 5월 예. 17일 예. 부산이고요. 서울이 언제죠?
0: 5월 17일이 부산 KBS 홀에서 하고 네. 서울은 5월 30날입니다.
1: 5월 30날?
0: 예, 상암동에서 합니다.
1: 17일에서 30일까지 시간이 좀 비는데
0: 예.
1: 이때 뭐 하시길래 비죠?
0: 왜요?
1: 그때 뭐
0: 그

0: 중간에 또
1: 체력이 많이 지치시나요, 어르신들?
0: 아, 중간에 자기 본업이 있고 직장인 밴드다 보니까 네. 뭐 이렇게 하고. 5월 30날은 저희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근처 어딘가에서
1: 근처
0: 합니다.
1: 어딘가에서.
0: 어딘가에서.
1: 아, 경기장에서 하는 줄 알고 잠깐만.
0: 아, 경기장에서 하면
1: 아, 난리나. 그 적자 소용. 적자.
0: 안 그래도 지금 계속 적자 밴드예요.
1: 네, 빨리 밴드. 빠른 수익화를 네.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0: 5월 17일 부산 콘서트. 네. 자리가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1: 네, 아직
0: 시간이 아직 얼마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나온 이렇게 예. 생방송이죠. 5월 17일 부산 콘서트. 부산에 계시는 분들, 그 인근에 계시는 분들도 예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1: 여러분
0: 자리가 차지 않으면 거기서 까만 천막을 쳐야 돼요. 그래서 아 지금 평화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1: 제가 지금 김준현 씨를 아는데 이거 진짜입니다. 지금 눈이 예. 아, 가짜 눈이 아니고 예, 진짜 눈이고요.
0: 진짜, 여러분 5월 17일입니다. 아, 네. 네 예.
1: 도와주십시오.
0: 네, 잠깐 네. 잠깐 들렸다 가시면 돼요.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1: 레퍼토리가
0: 많습니다. 예.
1: 네, 저희가 그 오늘 네. 황지파워에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계시잖아요.
0: 네네.
1: 오늘 여기 한 몇 장 정도 좀 선물로 좀 주시면 안 됩니까?
0: 아 그럼요, 그럼요. 그거 근데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1: 네네네네.
0: 하여튼 뭐 그 얘기해 보겠습니다.
1: 네. 네네네. 초대권도 저희가.
0: 아 그럼요,
1: 네.
0: 그럼요.
1: 가기 싫어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혹시나
0: 예.
1: 네, 이미영님, 예. 준현님 콘서트 핑계로 맛집 술래 다니는 거 아니냐고.
0: 아 이거 아 근데
1: 맞잖아요.
0: 가긴 가야지.
1: 예. 뭐 식당은 진정성 있게 해주세요.
0: 진정성 있게
1: 가실 거죠. 전날 가셔가지고 혹은 전전날 가셔서 예. 맛집 투어 하시고 연습도 하고 하실 거죠?
0: 전전날 갑니다. 전전날 가서
1: 네.
0: 일단 뭐 복국 하나 먹고.
1: 네
0: 다음 날 맛있는
1: 봐봐.
0: 거 먹고 이렇게
1: 벌써
0: 했고요.
1: 벌써 머리에 지금 맵을 짜놨습니다.
0: 아, 그럼요.
1: 아 그리고 콘서트의 꽃은 사실
0: 예.
1: 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러 가는 게 그 객원 보컬이라든지 게스트라든지
0: 게스트.
1: 좀 준비가 돼 있나요 부산에?
0: 지금 부산에 현재 없습니다. 예.
1: 아직 부산에 정해지지 예. 않았다. 제가 봤을 때는
0: 않았습니다.
1: 주변 인맥 중에 예. 스케줄 남는
0: 예.
1: 혹시
0: 예.
1: 비는 날 있는 사람 맞춰가지고
0: 예. 맞 그렇죠.
1: 거의 유령 회사처럼 꾸리시네요.
0: 저희가
1: 밴드를.
0: 저희가 그 게스트 한 두 분 정도가 부산에 오실 수도 있는데 아직 확정이 아니어서
1: 자 그럼 여기까지
0: 말씀은 못 드려요.
1: 여기서 비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일단 아무따 밴드의 알고 있잖아
0: 예.
1: 2부 끝곡으로 들려드리고요. 요거 듣고 3부 케니준 씨와 함께 케니준 코너 해보도록 할게요.
0: 예.

0: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산책 즐기는 분들이 많은 요즘,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만 숨차고 땀이 나는 중강도 이상의 신체 활동을 할 정도로 국내 신체 활동 부족률은 전 세계 대비 2배 가까이 높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일상의 작은 움직임뿐 아니라 중강도 이상 신체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숨찰 정도의 움직임.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봐도 좋겠죠?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에어니플.
3: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4: 와우
3: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5: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3: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1: 인쇄는 와우프레스.
6: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1: 뉴바옴.
6: 운동할 때도
1: 뉴바옴.
6: 당 건강에도
1: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6: 뉴바옴.
7: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매트리스는 폭신한 잠누잠.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5: SBS.
4: 1등 인터넷

0: 라디오는
1: 고릴라.
0: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1: 매출.
0: 광고기 가성비 갑.
2: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딱 붙이면 파워FM 황제 파워.
1: 황제 파워 선부가 시작됐습니다. 김준현 씨?
2: 예.
1: 네, 아직 같이 있고요. 자, 3부에도 우리 김준현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 오래.
1: 오래. 네, 이 참 좋아요. 자기 목소리 녹음해 놓으면은 내가 소리 지르지 않아도
3: 오래.
1: 하나씩.
3: 좋았어.
1: 네. 이게 이제 연속으로 10번 정도 난사했을 때 목에서 네. 피만 나는 것들 있잖아요.
2: 있지.
1: 그런 건 녹음해 놓으면 아주 좋다.
2: 괜찮네.
1: 네. 특히 이제 김준현 씨와 저는 이제 친분이 꽤 많이 이제 좀 깊어져 가지고 처음 뵀을 때보다 너무 깊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저와 이제 맛있는 녀석들을 함께 하고 계시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는 사실 우리 김준현 씨가 초창기 오픈식부터 하셨으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정확히 얼마나 됐습니까?
2: 우리가 11주년인가? 10주년, 11년 됐죠, 이제. 전체 그렇죠. 프로그램이.
1: 11년 차.
2: 11년 차고.
1: 네.
2: 그 중에 한 2년을 제가 나갔다 왔어요.
1: 외도를 했죠.
2: 외도를 했죠.
1: 여기 명품 방송국 SBS에서 외도했잖아요.
2: 어디?
1: 여기.
2: 아, 플러스.
1: 그렇죠, 플러스에서.
2: 그렇지, 그렇지.
1: 네. 그때 외도 기간이 2년 정도 있었고.
2: 외도 및 계도 기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1: 계도 기간, 정신교육, 그리고. 네. 근데 그 그냥 다쳐서.
2: 다쳐서
1: 11년 11년 차.
2: 아, 그래 오래됐어요.
1: 대한민국에 사실 그 정도 오래된 프로그램이 많이 없잖아요, 이제.
2: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또 케이블 쪽에서도 네. 그런 프로그램 거의 뭐
1: 그렇죠.
2: 없죠.
1: 특히나.
2: 맞아, 맞아.
1: 뭐 그동안 먹은 음식 개수를 세어 보라고 하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많은 어불성설이고. 좀 수많은 음식을 먹어 보셨겠지만
2: 네.
1: 질문 자체가 좀 송구스럽습니다.
2: 네.
1: 남은 인생 한 가지 음식을 먹으라면 뭘 드시고 싶으신지.
2: 한 가지만?
1: 한 가지만. 벌써 스트레스가 좀 오죠?
2: 이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이거 좀... 이거는...
1: 그러니까, 이건 죄송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러면 이거 물어볼게요.
2: 무례하네요.
1: 장례식장에서 내가 나를 찾아온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음식.
2: 아, 그 돼지갈비.
1: 자, 이겁니다.
2: 방송에서도 얘기했었죠.
1: 돼지갈비. 김준현 씨는 혹시 나의 장례식장에서 돼지갈비를 네. 오는 손님한테 주고 싶다.
2: 그거를...
1: 네.
2: 진짜로 가끔씩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1: 벌써 준비하시는 거예요?
2: 아니 뭐 미리미리 하면 좋잖아요. 언제
1: 형.
2: 하늘 쳐다보지 마요.
1: 어디
2: 아직 여기 앞에 있잖아요.
1: 그래
2: 왜
1: 있군요.
2: 하늘을 쳐다봐.
1: 혹시 그래. 저도 연습해야죠.
2: 해야지.
1: 해야죠. 형 갈비 맛있다. 잘 재웠네.
2: 재성아.
1: 저는 계획이 없는데 왜 하늘
2: 이러면 안 되지, 재성아.
1: 저는 먼저 갈 계획이 없습니다.
2: 없어요.
1: 아직 준비 안 해요.
2: 아, 그럼.
1: 네.
2: 하여튼 정말 뭐 그런 거 있어. 저는 진짜 멋지게 네.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또 추모해 주러 오는 자리에
1: 네.
2: 제가 생전에 좋아했던 음악을 계속 틀어놓고 정말 좋아했던 음식을 어쨌든 뭐 평생 먹방은 할 것 같으니까 좋아했던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하고 싶어요. 그리고 굉장히 막 즐겁고 신나지는 않아도 뭔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는.
1: 코미디언들이 좀 그런 게 좀 있긴
2: 그런 게 있나 봐.
1: 혹시 음악도 나옵니까? 장식장?
2: 음악 계속 틀어져 있어요.
1: 아무따 밴드 거?
2: 아무따 나오죠.
1: 알고 있잖아.
2: 무조건 나와야지.
1: 나 오늘 갈 거 알고 있었잖아.
2: 이게 재성 씨랑 이거 하다 보니까 수위를 확 넘어가고 싶네요.
1: 안 됩니다.
2: 사담 나누는 것
1: 됩니다.
2: 같아서.
1: 지금 뭐 도착했어요.
2: 네.
1: 0018님께서 재성아 가는 거 순서 없다.
2: 그렇지요.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잘 챙겨야 돼요.
2: 빵댕이 분들이 네, 정확하시네.
1: 좋아요, 좋아요.
2: 가는 데 순서 없어요.
1: 그러면 이제 김준현 씨가 보는 네. 동생 황재성의 식성.
2: 식성.
1: 네.
2: 입이 짧아요.
1: 네네.
2: 짧았는데.
1: 네.

0: 요즘 뭐 이게 뭐 환영을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지만 좀 저 입이 좀 배꼽이 좀 커졌어요. 역시 많이 먹고.
1: 아, 정답입니다.
0: 자기가 좋아하는 쪽에서는 아 많이 네. 먹더라고.
1: 어, 맞아요.
0: 그리고 이렇게 그 반주 소에서 뭐 이제 술을 즐기지 않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주류를 굉장히 좋아.
1: 엄청 좋아합니다.
0: 엄청 좋아해요.
1: 네.
0: 그걸 즐기는 거를.
1: 맞습니다.
0: 그래서 요즘 조금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하면서 하면서.
1: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이제. 요즘 들어서 제일 큰 변화를 느끼는 게 뭐냐면 밥그릇이 좀 바뀌었습니다.
0: 아 어떻게?
1: 뭘 먹든 대접에 먹어요. 거기다가 이제 곁들임 토핑들 이렇게 좀 얹어가지고 따로 이제 밥그릇이 대접으로 바뀌더라고요. 좀 양이 진짜 늘었어요.
0: 는다니까.
1: 네.
0: 그래서 누군가 그랬어요. 비만도 전염된다. 전염병이에요. 커진다 재성아 너 나랑 이태원 한번 간다 진짜.
1: 아 김혜준 씨가 언젠가 네네. 한번 파워 FM이 됐었죠.
0: 아왜 그런
1: 몸무게가 107이 돼서 그때 우리가 박수를 그랬네. 치고
0: 그렇지
1: 좋아했다.
0: 아 지금 다시 뺐는데
1: 네.
0: 아직 또 건강하게 먹어야죠.
1: 그럼요 그럼요.
0: 재성 씨는 뭐 소문난 미식가는 아니지만 확실한 제아의 미식가입니다.
1: 네, 저...
0: 맛있는 거 진짜 좋아요. 잘 알고
1: 할머니가 손맛이 좋으셔가지고
0: 그렇죠 그렇죠.
1: 자, 우리 김준현 씨와 이제 3부 케니 준과 함께 만나볼 시간이 드디어 왔습니다.
0: 예.
1: 3부는 코미디계의 낭만 드러머 그리고 뛰어난 기타리스트 더불어 하모니카 연주 하모니카 한국분이십니다.
0: 하모니카
1: 하모니카 예. 한국분이십니다. 하모니카 연주자 김준현 씨와 함께 케니 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바로 이어갑니다. 광고하면은 까꿍 좀 귀엽게 해주세요.
0: 오케이.
1: 광고
0: 까꿍.
2: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3: 아우 남는 게 없어요.
2: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케어, 원해요?
3: 케어 원해요.
2: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3: 케어 원해요.
2: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3: 케어 원해요.
2: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0: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단체 티가 필요할 땐
6: 아이디!

0: 밤길에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2: 사랑해요. 흑표옥 침대.
3: 안녕, 딸이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0: 맑은 쌀 10kg,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주식회사 상과 드레에서 한줌 견과 선물 세트, 각질의 고수 한방 아라한수에서 묵은 각질 벗기는 필링젤 세트를 드립니다.
1: 언제 변합시오. Let's go! 오후 4시 파워FM 107.7MHz 황재성의 황제파워 널 좋아해!

0: 컨템포러리 크로스오버 재즈 선율에 나를 당가 보고 싶다. 레코더 위에서 춤추는 내 손가락들, 그대는 아는가 이 영롱한 선율을.
1: 자, 고품격 음악 전문 프로그램 황제파워가 자랑하는 전문 연주 코너 캐니팡. 뭐 하시는 거예요?
2: 네.
1: 아, 캐니팡 씨가 얘기하실 때는
2: 네네.
1: 아, 옆에서 아무 소리도 내면 안 됩니다.
2: 아, 죄송합니다.
1: 아, 되게 예민한 친구여가지고.
2: 아, sorry, sorry.
1: 하지 마세요.
2: 아, sorry, 캐니팡.
1: 애가 흔들렸잖아요. 아, 평소 이 북한산에서 거주를 하시고 리코더 연주를 또 굉장히 훌륭하게 해내시는 캐니팡 씨와 원래는 함께 하는데 요즘에 또 이제 기 엄청 세다는 관악산에서 하산한 또 한 연주자가 계셔서 캐니준 씨를 오늘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니준 씨 들어오고 계십니다. 박수! 야, 우리 캐니준 씨 기타랑 하모니카 연주를 아주 수준급으로 하신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니 언제부터 갈고 닦은 실력이죠?
3: 반가워요. 캐니 준이에요.
1: 아, 캐니준 씨가 또 나왔네요.
3: 캐니 준이에요.
1: 네. 아, 우리 에코 같은 거 있으면은 좀 몇 큰술, 두 큰술 정도 주시겠습니까?
3: 여보세요. 배고파요.
1: 아, 몸 참았다가 터트리는 듯한 이런 발성법을 갖고 계시는데.
3: 캐니 준이에요.
1: 케이 준이면은 먹는 그 치킨 말씀하신.
3: 예, 케이 준이. 매콤한 맛이에요.
1: 네, 매콤한 캐니 준 씨.
3: 예.
1: 네, 아니 원래 집안이 좀 음악과 관련이 있나요? 여러 악기를 다루시네요.
3: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아버지가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고,
1: 네,
3: 어머니도.
1: 죄송한데 캐니준으로.
3: 아버지가 음악 그냥 하면 안 돼요?
1: 안 돼요.
3: 안 돼요.
1: 안 돼요.
3: 아버지가 음악 노래하는 거 좋아하시고, 기타 치는 것도 좋아하시고, 그냥 좋아하십니다. 예.
1: 자, 엄마 아빠가 기타 치는 거 좋아하고 음악하는 거 좋아한다. 아, 솔직히 뭐 지금 아내분에게 좀 잘 보이려고 어필하려고 여자한테 인기 끌려고 악기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은데 본인도 그러셨나요?
3: 악기 기타 치는 남자들의 98%는 여성을 꼬시기 위합니다. 라고.
0: 저도 그렇습니다.
1: 네, 캐니팡 씨 오늘 출연은 안 하시는데
3: 네.
1: 저도 듣긴 들었습니다. 98%가 거의 100%죠 사실.
3: 그렇게 시작해서 네. 빨리 성공을 하면 기타에서 손을 놓고
1: 네.
3: 성공을 못한 분들은 평생 기타를. 아, 그래서 예예. 예.
1: 담임 선생님들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공부 잘하면은 네 여자친구 예뻐진다. 훌륭한 사람 만날 것이다.
3: 너.
1: 네. 일단은 저도 얼렁뚱땅 이제 뭐 기타를 좀 배워보기는 했는데.
3: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1: 혹시 캐니준은 보셨습니까? 제 기타 치는 거를.
3: 봤어요. 봤어요.
1: 어떻든가요?
3: 뭐 어디 뭐 이렇게 내세울 정도는 아니에요.
1: 네.
3: 어디 가서 친다고 네. 할 정도는 아닌데. 아, 근데 잘 쳐요. 잘 쳐요. 느낌
1: 정확하게
3: 있어.
1: 이제 이성을 겨냥한 실력이죠.
3: 아, 그렇죠.
1: 네, 이성을 겨냥해서 꾸준히 혼자 연습을 하면은 그 정도는 된다. 네.
3: 한번 들려주세요.
1: 살짝 들려드릴게요. 살짝이면은 이성을 꼬시기 위해서는 이런 거 해야죠. 쓰리핑거.

0: 밥 먹어 재상아, 헛짓거리 하지 말고 밥 먹어 이놈 새끼야.
1: 네.
2: 자 일단 네. 오늘은 케니 팡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우리 케니 준 씨와 함께 연주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3: 오케이.
2: 아 그럼 오늘 뭐 기타를 고르시겠습니까? 하모니카를 고르시겠습니까?
0: 하모니카.
2: 하모니카 한국분을 고르셨군요.
3: 하모니카 한국분이십니다.
2: 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케니 준의 하모니카 연주를 들으시고. 무슨 곡을 연주하는지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리나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을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어떤 각오로 좀 연주를 하실 건지
3: 이거를 근데 잘 맞추게 연주를 해야 돼요? 아니면 잘 못 맞추게 연주를 해야 돼요?
2: 저스트 중간으로.
3: 아, 저스트 중간?
2: 네,
3: 오케이.
2: 저스트 중간으로. 너무 오케이. 쉬우면 또 안 되고.
3: 오케이, 미디엄.
2: 네, 너무 어려워도 안 되고.
3: Oh, not well done.
2: 네, yeah. 미디엄으로.
3: 오케이, 미디엄.
2: 아, 그리고 오늘 케니준 씨 오신다고 네. 이런 일이 지금 3년 동안 유례가 없었는데 제작진이 500원을 내고 유료 악보를 뽑아왔다고
3: 합니다. 오 마이 갓, 저 악보 볼 줄 몰라요?
2: 아, 이거 반전입니다.
3: 볼 줄 몰라요. 코드만 보는데
2: 순식간에 와. 500원이 지금 공중분해 되었고요.
3: 땡큐 제작진.
2: 네, 자 지금부터 갑니다. 멜로디언 연주 주세요.

0: 이거 방송에서 이렇게 해도 네. 되는 거예요?
1: 아 이런 방송입니다.
0: 아, 이런 아,
1: 지금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고요. 아, 혹시 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아시는 분들 빨리 정답 보내주시고요. 아 전 몰랐는데 네. 어, 원래 케니준이 연주할 때 껴들면 안 되는데 케니 팡이 어. 본인도 하고 싶었나봐요.
0: 팡디 케니 팡도 한번 케니 팡의 연주도 한번 들어볼게요.
1: 케니 팡이요?
0: 케니 팡.
1: 아 케니 팡 돼요? 되겠어요? 아 근데 출연료 오늘 안 받기는 하는데 네. 한번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0: 아 됐네요.
1: 아, 어,
0: 이 친구가 멋있다. 굉장히 그 연주를 하면서 가사도 동시에 부를 수 있는 친구예요.
1: 대단하네요.
0: 네, 아 마지막 합주 한번 더 가시겠습니까?
1: 아, 이거 합주를 하자고요.
0: 캐니팡이랑 빠르게 갑니다. 5, 6, 7, 8.

0: No.
1: 아, 됐다.
0: 됐다.
1: 완벽한 하모니였고요. 어, 예. 케니진과 케니팡이 연주한 노래 어떤 노래인지 노래 제목을 적어서 샵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나 고릴라 게시판으로 노래 제목 컴온! 자, 김준현 씨의 신청곡인데 어, 이런 취향인지 몰랐습니다. 언제 했을 때 이런 노래를 좀 들으십니까?
0: 아, 아니 이제 오늘 또 나오는데 네네. 오늘 칭찬해 우리 밴드 아무튼 밴드 멤버들의 좀 노래를 아, 신나는 노래 위주로 갖고 네네네네. 왔어요. 이거는 이제 조영수 씨의 조영수 작곡가가
1: 히트곡.
0: 작곡하신
1: 네 예. 오렌지 캐러멜
0: 마법소녀
1: 듣고 올게요. 너무 좋아요.

0: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예. 아, 오늘 김준현 씨는 코미디언 김준현으로 나온 게 아니고요. 네. 아무렴 밴드였나요?
1: 아무따.
0: 아무나 들어올 수 밴드 뭐였죠? 아무따
1: 아무것도
0: 밴드.
1: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든 장. 네. 오렌지 카라멜 지금 마법소녀도 네. 저희 콘서트에 오시면 이거 라이브 버전으로 합니다.
0: 아, 옷까지 직접 입으신다고요?
1: 괜찮네요.
0: 네. 아,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 어, 예전에는 이 옷을 입고 가발을 네. 쓰고 많이 했었어요. 어, 개그 콘서트나 이런 데서. 아. 개그 공연에서도 하고.
0: 네. 아, 봤습니다. 얼마 전에 그 영상이 떴던데 그 생활의 발견이란 코너에서.
1: 네네.
0: 그 민효린 씨 나왔을 때 김준현 씨가 옆에서 같이 원피스 드레스를 입고 나왔더라고요.
1: 뭐, 많이 했습니다.
0: 네.
1: 샤론스톤부터 해가지고.
0: 보기 좋았어요.
1: 보기 좋았어요.
0: 네네.
1: 하긴 황재성 씨 이렇게 막 벗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니까.
0: 저는 뭐, 거의 하나만 입고 나오죠. 뭐 개수로 따지면 하나만 입고 나왔을 때가 굉장히 많았죠. 자, 오늘은 케니 팡이 아닌 케니 준님이 나와서 연주를 해주셨고요. 어, 일단 정답을 공개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케니 준도 아무 따에 나오나요?
1: 케니 준 씨는 나오지 않습니다.
0: 케니 준은
1: 케니 씨는 자꾸 나오려고 그러는데
0: 네.
1: 어, 저희가 장소를 안 알려주고 있어요.
0: 아, 그래요. 회식도
1: 아,
0: 따로.
1: 아, 민폐예요.
0: 네. 자, 준. 오늘 정답 직접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은
1: 진우션의 말해줘였습니다.
0: 말해줘. 자, 연주하세요. 연주 같이.

0: 진짜 제가 진짜 깜짝 놀랐죠. 야, 하모니카로 여기 자연스럽게 타고 들어가 버리네요.
1: 어, 예.
0: 와, 진짜 형 대박이다 진짜.
2: 우리는 이렇게 노는 걸 좋아해요.
0: 네. 와, 진짜 너무 근데 잘 어울린다 하모니카가.
2: 아, 이 하모니카 슬프기도 하지만 이런 거 할 때 또 신나네.
0: 아, 이런 거를 지금 아무타 밴드 가면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2: 하모니카를 볼 수 있어요. 케니즈는 오지 않습니다.
1: 하모니카 그냥 하모니카는
2: 하모니카
1: 한국분으로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2: 아니, 하모니카 연주 지금 잠깐 이런 거 말고 네. 아, 발라드로 있죠.
1: 아, 발라드로 있죠.
2: 좋은 게 또 있죠.
0: 자, 5033님 네. 각각 연주할 때는 몰랐는데 놀랍게도 합주해서 알게 되었어요. 이치 환상이라고.
2: 이분 대단한 분이신데.
0: 9909님 캐니팡 은퇴하라고. 아, 안 됩니다. 가성비는 제일 좋은 친구예요.
2: 아, 저기 휴가 갈 때 네네네. 잠깐 좀 볼게요.
0: 캐니준. 캐니팡 휴가 갈 때.
2: 캐니팡 휴가 가면 캐니준 좀 올게요. 예.
0: 좋습니다. 나쁘지 오케이, 않습니다.
2: 오케이, 오케이. 난 너무 좋지.
0: 7195님 와, 멋짐이라는 게 폭발한다. 암흑의 밴드 응원합니다.
2: 이분이 정말 센스가 있으신 게 네. 암흑의 밴드라 그러면 또 아무따 한번 찍으라고 찍으라고 아무따 밴드.
0: 네.
2: 5월 17일 부산 자리가 많이 남았습니다. 예. 5월 30일 서울도 자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0: 노래 나갈
2: 도와주십시오.
0: 때,
2: 네,
0: 노래 나갈 때 잠깐 들었는데 지금 긴급 상황입니다. 비상 비상.
2: 예.
0: 네, 빠른 예매 부탁드리겠고요.
2: 네?
0: 박혜선님도 김준현 씨 웃을 때도 주전자 끓는 소리가 살짝 난다고.
2: 무슨 소리지?
0: 그런 소리 있잖아. 지금 이거.
2: 아니, 진짜 웃길 때.
0: 네, 앞에 호흡을 한번 다 빼고 나서. 자, 당첨자분들 발표해 주시죠.
2: 네, 4562님, 0842님, 이지희님, 한민규님 축하드립니다.
0: 이 노래도 김준현 씨의 신청곡입니다. 조정민 요리벽 준비했고요. 이거 듣고 4부로 넘어갑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 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 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심의필.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7: SBS 생활정보.
8: 어린이의 날은 있어도 어른의 날은 없죠. 성년의 날이 있긴 하지만 오롯이 어른을 위한 날.

0: 말은 없어 조금 아쉽기도 해요. 그렇다면 어른은 어디서 온 말일까요? 어른은 중세 한국어 얼운에서 유래했는데요. 당시에는 짝을 이룬 사람을 뜻했다고 해요. 또 영어로는 어덜트, 생물학적 성장을 뜻하는 라틴어 아둘투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른이 된다는 건 실패와 실수를 마주 볼 수 있어야 하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 뼘 성장해 어른이 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나이를 먹는 건 시간의 일, 진짜 어른이 되는 건 태도의 일 아닐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혜영이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아빠, 너네 잘하고 싶은 라디오 있으면 얼마든지 응, 괜찮아. 왜냐면 나는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한 게 부럽지가 않아. 파워 FM 오후 4시 할 거야. 황재성의 황제파워. 너네 잘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난 괜찮아. 황재성의 황제파워가 있어서 전혀 부럽지가 않아. 난 6시에 갈 때 진행시켜.

0: 하면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쌀쌀 보리 이노엔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2: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불안하신가요? 불안은 안정액.
5: 두근거림에도 안정액.
4: 초조할 때도 안정액. 불안하고 두근거릴 땐 안정액. 삼진제약 안정액. 약국에 있어요.
6: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8: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9: 황재성의 황제파워.
10: 일주일치 이 코너 노래를 다 미리 선곡해놨어요. 노래를 사연에 갖다 붙일 거예요. 2026년 5월 6일 주간 황재성

오늘도 사연 주신 분이 입장하고 계십니다. 달력을 보면서 다음 휴일까지 며칠 남았나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십니다.

0: 아, 일단 오늘부터 우리 살자고요. 네, 사연 받았습니다. 김수연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빵디, 조카가 플리마켓에서 장난감을 팔았어요. 조카가 화장실 간 사이에 한 꼬마 손님이 오길래 인형 하나를 기분 좋게 팔았거든요. 그런데 한참 뒤 돌아온 조카 보민이가,
1: 내 인형 어디 갔어? 내 인형, 아, 인형 내놔.
0: 보민이는 여자. 여자.
1: 내 인형 어디 갔어?
0: 알고 보니 제가 판 게 보민이의 애착 인형이라네요. 보민이는 뭘 했길래. 자, 괜히 도와준답시고 나서서는 조카의 최애 인형을 제 손으로 팔아먹은 거죠. 졸지에 동심 파괴범이 된 저는 남은 플리마켓 내내 보민이 달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보민아, 이모가 잠깐 돈독이 올랐나 봐. 이번 주말에 장난감 백화점 가서 이모 카드를 시원하게 오픈할 테니까 제발 이모 좀 용서해줘. 미안하다. 사랑한다. 아, 오늘은 조카의 애착 인형을 팔아넘긴 김수현님의 사연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김준현 씨 이 사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2: 이게 애착 인형이라는 거는,
0: 네,
2: 이거는 사라져서는 안 되거든요. 정말
0: 평생.
2: 그럼요. 어느 일정 정도 나이까지는,
0: 네,
2: 이거 팔아먹은 거는, 혹시 보민이가 아직 이 사실을, 없어진 사실은 알아도 이모가 팔아먹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0: 네,
2: 하면 끝까지 비밀로
0: 부터까지,
2: 네, 묻어두셔야 됩니다.
0: 아니면 저처럼 요즘 저의 애착 인형은 사실 김준현 씨로 적었거든요. 요즘 알아가면서,
2: 예,
0: 굉장히 애착 인형으로서 훌륭하다. 왜 그렇게 세윤이가 자꾸 우리 준현이 형, 우리 준현이 형 하는지, 이제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한정훈님께서 보민아라고 김준현 씨가 연기한 보민이의,
2: 미안해요,
0: 박보민님, 보민이 악령들님이라고 해주셨고요. 7199님, 에나벨 아닌가요? 어떤 느낌으로 보민이를 연기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3: 너네, 내가 다 찾아낼 거야. 719구, 박보민 다 찾아갈 거야.
0: 보민이가 흑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2: 보민이 화가 많이 났어.
0: 하지만 저는 오늘 제가 선곡한 노래 크라잉넛의 좋지 않냐인가 선곡을 해놨네요. 이모와 조카가 이런 그 장사를 해보는 이 모습 자체가 이 노래 제목처럼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보민이와 이모를 위해서 들려드릴게요. 크라잉넛 좋지 아니한가.

남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까지 우리 모두 달려보자고요. Ladies and gentlemen, brother and sister, grandpa and grandma, dog and cat, coffee and turtle, welcome to world.

0: 면 근육으로 똘똘 뭉친 근육형 개그맨이자 근육형 음악인 준현이 형과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큰 소리로 월뮤페 외쳐주실 거죠?
1: 뭐요?
0: 하나 둘 셋 하면은 큰 소리로 월뮤페라고 외쳐주세요.
1: 오케이.
0: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월뮤페. 자 이제 김준현 씨 정말 싫겠지만. 정말 죽기보다 싫겠지만 걸어서 이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정말 힘드시겠지만 이 시간은 이쪽으로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월 17일 오후 7시 부산에서 열리는 아무따 밴드 부산 상륙 콘서트 꽝댕이 다섯 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현 씨의 고래 소리와 동시에 문자 보내주신 분 다섯 분을 추첨해서 각각 두 장씩 총 티켓 10장을 선물하겠습니다. 자 3일 하면 아 저희 효과음으로 안 하겠습니다. 네. 김준현씨 육성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래도 괜찮고 고추도 괜찮고 고추는 회의 크겠죠. 고래는 당첨. 자 갑니다. 하나 3 여러분 전송 버튼에 손가락 올리세요. 아무거나 적고 티켓 나갑니다. 3 2 1
2: 가라.
0: 카레 나왔습니다. 카레. 자 고래 아니고 카레 나왔죠. 자 다시 갑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 그냥 뽑아보죠. 그냥 이건 예행 연습.
3: 오케이.
0: 3 2

0: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무따 밴드 히트곡을 트는 것이 린지상정.
1: 좋았어.
0: 자, 김준영과 함께하는 고래잡이. 자, 일단 당첨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고래잡이 첫 번째 당첨자 발표해 주시죠.
2: 김남희 파운딩 축하합니다.
0: Congratulations. 자, 문자도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0: 조원우님, 아니 준현 씨 더위 타는데 에어컨 3도만 더 내리죠?
1: 내려주세요.
0: 자, 몇 도 내릴까요?
1: 4도 내렸어요. 4도. 계속 꽁꽁 얼어 죽더라.
0: 4도 내리라고? 야. 코미디언이 4도 내리게 돼 있습니까?
1: 저기 5도 내려주세요.
0: 자, 에어컨 5도로 네, 내려주시고요. 네. 안 되면 30도로 내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러세요. 자, 8234님. 그가 일어났다. 예, 일어났습니다.
0: 네, 이거 뭐 진짜 아끼는 사람 아니면 잘 안 일어났거든요. 예. 그냥 사실 솔직히 말하면 저 바퀴 달리는 이제 뒤에서 휠체어처럼 밀고 오고 싶었습니다. 예. 하지만 일어나줬고요. 예. 6268님께서 오늘 점액추 제일 기대된다고.

0: 추천해 주셔야 됩니다.
1: 자, 자 오늘 저녁 이따가 추천하면 돼요?
0: 지금 하면 됩니다.
1: 저는 오늘 날씨 비빔막국수에 감자전 추천드립니다.
0: 야 오늘 저녁 비빔막국수에 감자전으로 진행시켜.
2: 자 조원우님 목동은 10층 조심하십시오. 준현씨가 일어났습니다.
0: 죄송합니다. 안돼 조심해. 안돼
1: SBS 드려요.
0: 10층 조심해.
1: SBS 드려요.
2: 자 우리 박정은님께서 아, 준현씨 얼굴이 점점 빨개지고 있어요. 괜찮아요 라고 했어요.
1: 괜찮아요. 숨찬데 괜찮아요.
2: 네 그래서 크게 움직이지 않고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예. 현재 덥습니다 여러분. 방이 더워요. 처음으로 원래 추운데. 다음 노래 DJ 뉴씨 뱃놀이로 고래잡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준현씨 티켓은 준비됐습니까?
1: 오케이.
2: 갑니다. 5초 갑니다. 5 여러분 전송 버튼 손 올리세요. 5 4 3 2 1
1: 고래
2: 고래다 환영을 전하는다. 어기여 자디여 자 고래 잡으러 가자. 자 두 번째 고래는 누가 잡았을지. 이병민님 부산 KTX 표 끊었습니다.
1: 어머머머
2: 당첨만 되면 됩니다.
1: 당첨만 되면 되는데.
2: 자 그럼 박선정님 나도 남자친구랑 갈래요.
1: 오세요 오세요.
2: 연인들끼리 가면 너무 좋죠.
1: 너무 좋죠.
2: 네
1: 신나기도 하고 낭만도 네. 있고 감미롭기도 하고.
2: 이런 분들 꼭 와야 된다라는 분 있습니까?
1: 이런 분들 모든 분들 누구라도 와주세요.
2: 네
1: 아직 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 사람만 계시다면 오시면 됩니다.
1: 예예 예.
2: 사람만 계신 분들은 다 오시면 되고요.
1: 예.
2: 자 시청자 퀴즈입니다. 김동주님이 내주셨습니다. 김준현 씨 옷 맨 윗단추를 잠글 수 있는지 여쭤보셨거든요. 아직 잠그지 마시고요. 자,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김준현 셔츠의 맨 윗단추는 잠길까요? 안 잠길까요? 자,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잠긴다, 2번 안 잠긴다. 자 9185님 문자 읽어주시죠.
1: 어머머 감사합니다. 9185님 와 김준현 씨 팬이에요. 한 살 차이 나는데 초등학생 때 우연히 검도하는 모습 보고 반했던 기억이 나네요. 광명동초였나? 맞습니다. 광명동초 맞아요 맞아요.
0: 마가수 동문이다.
1: 아이 감사합니다. 어머 검도하셨구나.
2: 네. 예. 자 말씀드리는 도중에 두 번째 당첨자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고래잡이님.
1: 당첨자는 0716님.
0: 성공.
1: 선물로 전하신.
2: 자 다시 한번 또 고래잡이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2: 가자. 5 4 3 2 1
1: 고래.
2: 자 고래 또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정답 보내주고 계십니까? 자 단어부 추첨할게요. 지금부터 김준현씨 윗단추를 잠그는 시간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잠궈주시죠. 자 일단 풀려있는 세 번째 단추 잠궜고요. 아, 네 번째. 다음 세 번째. 3 2 자 마지막 단추 잠기냐 안 잠기냐. 잠기냐 안 잠기냐. 잠기냐 안 잠기냐. 잠기냐 안 잠기냐. 잠기냐 안 잠기냐.
1: 잠겼다.
2: 이거 안 잠기고. 이거 안 잠기고.
1: 잠기냐.
2: 아 이대로

0: 단추 잠긴다.
1: Come on, yeah.
2: 그럼 1번 잠긴다 투표해 주신 분들께 추첨해서 선물 드리겠고요. 오늘 월미 백곡곡입니다. 이정현

0: 발표해 주시죠.
1: 축하드립니다. 세 번째 코리점 이태환 씨.
0: 쭉. 지금 약간 피가 좀 쏠리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1: 괜찮아요.
0: 이태환 씨 발표할 때 약간 고규필 씨 느낌이 좀 났고요. 얼굴에서. 지금 이거 안 잠기는 거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끝까지 이렇게 와. 자, 맞습니다. 우린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김동준님. 김준현 씨가 원래 얼굴이 보라색이었나요? 피가 안 통하는데. 제가 분명히 피 안 통한다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지금 이거 잠긴다고 혹시라도 정답 바꾸고 싶으면 말씀하세요.
1: 아니야, 잠기는 걸로 갈까요?
0: 잠기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미에 대한 열정으로. 자, 네 번째 고래 출발합니다. 갑니다. 오! 전송 버튼에 손 올리세요, 여러분. 문자 아무거나 보내세요. 티켓 두 장입니다. 오! 4! 3! 2!
1: 고래!
0: 고래! 고래!
1: 고래!
0: 고래 나왔습니다. 자, 고래 출발했고요. 자, 김준현 씨 고래와 동시에 문자가 도착한 거에 당첨 문자입니다.
2: 왜 배가 너무 재밌어요?
0: 자, 김미나님 절대 안 잠김. 준현 씨 방송에서 첫 번째 단추 잠그는 거 한 번도 못 봄.
1: 정답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0: 자, 정답 바뀌었습니다.
1: 정답
0: 바뀌었어요. 자, 안 잠기는 걸로.
1: 안 잠기는 걸로.
0: 정답 바뀌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답이라는 거 사과하세요.
1: 사과합니다.
0: 자, 죄송합니다 하세요.
1: 잠길 줄 알았습니다.
0: 네, 잠길 줄 알았습니다. 네, 6580님도 단추 좀 불렀으면 해주셨고요. 0697님 읽어주세요.
1: 박기열 씨 되게 웃기시죠?
0: 없습니다. 제가 지금 심폐소생술 준비했고요. 박강노님도.
1: 아, 우리 준현님 말고 준현님 옷을 살려주세요.
0: 인정합니다. 너무 불쌍했어요.
1: 살려줄게요, 우리 단추.
0: 너무 불쌍했습니다. 자, 도착했네요. 네 번째 고래잡이 누구죠?
1: 영재님 축하드립니다.
0: 큰 고래 축하해요. 자, 김준현 씨랑 10초.

0: 라고 그만해라고 그만해라고 자 마지막 고래잡을 마지막 고래잡을 갑니다. 5 4 3 2 1 아 마지막 고래를 쥐어짜냈습니다.
1: 5월 17일 다 오세요. 사랑합니다.
0: 네, 5월 17일 부산 콘서트 티켓을 걸고 자 자리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김준현 씨 얼마 만에 뛰시는 거죠?
1: 아 이게 근데 이게 무슨 라디오예요?
0: 이거 고품격 음악 방송이에요. 고품격 음악
1: 우와,
0: 방송.
1: 와 재밌네 이거.
0: 네.
1: 재밌네.
0: 재밌네 재밌어.
1: 재밌어.
0: 네.
1: 아 좋네.
0: 자 일단 마지막 고래잡이도 발표해 주시죠.
1: 네네 우리. 마지막 고래잡이 3153님 축하드립니다.
0: 축하드립니다.
1: 와. 정답자도 나오셨네요.
0: 네.
1: 안 잠긴다. 우리 변진희 씨 그리고 8004님도 축하드립니다.
0: 야, 우리 한 노래가 두 번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1: 대박이다. 너무 고맙습니다.
0: 제작진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준현 씨.
1: 감사합니다.
0: 일단 오늘 황제 파워에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야. 5월 17일 7시 오후 7시 부산에서 열리는 아무따 밴드 부산 상류 콘서트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티켓팅 하시고요.
1: 고마워요.
0: 오늘 황제 파워 어떠셨습니까?
1: 아 너무 즐겁고.
0: 네.
1: 아, 아쉽, 너무 아쉽고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 빵댕이 여러분들도.
0: 네.
1: 아, 오늘 처음 만나 뵙고 이래가지고.
0: 네네.
1: 조만간 자주자주 좀 놀러 오겠습니다.
0: 아, 진짜 심심하면 항상 놀러 오십시오.
1: 너무 고마워요.
0: 네, 저희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는 완전체로 한번.
1: 아, 좋아요.
0: 네, 한번 방문해 주시고요.
1: 좋지요.
0: 김준현 씨의 또 다른 새로운 도전. 우리 황제파워가 마음을 다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저도 너무 즐거웠고요.

0: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같이 외쳐주시면 됩니다. 남은 하루 끝곡은 아무타 밴드 알고 있잖아 준비했고요. 남은 하루 신나게 맛있게 행복하게 신맛탱
1: 여기까지.

0: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 출발 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 출발 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이 캠페인은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가 함께합니다.
1: 실사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0: 하나도 한 척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댄스킹.
1: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로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5: 보글보글
4: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날씨는 완벽하고요. 코스피는 꿈의 7천을 돌파했다죠. 느낌은 월요일이지만 이틀만 지나면 주말이고요. 뭐 하나 나쁘지 않은 게 없네요. 날씨도 주식도 주말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해도 누군가는 기뻐하고 있을 테니까 그 기운이 돌고 돌아 내게로 올 수도 있으니까요. 좋은 일 앞에서는 같이 좋아해 줍시다. 내일처럼 양껏.

0: Fly Again, 별 박수 해내 러브게임 수요일 첫 곡이었습니다. 저는 라디오계 소나몰라송 DJ 박소현이고요. 윤지민님이 아 오늘 업체 컴플레인 때문에 시달렸는데 노래가 위로가 됩니다. Fly Again. 진짜 저도 예전에 이게 무슨 드라마 9회말 투아웃인가 뭐 드라마 OST여가지고 여러분 예. 저도 이 가사가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많이 들었던 곡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세월이 이렇게 오래 흘러도 윤지민님께 이 노래가 힘이 되네요. Fly Again, 별이었습니다. 4081님, 5일 쉬었더니 그냥 다 좋네요. 행복하세요. 조석근님, 오늘 코스피 7300이라는데 제 주식은 곤두박질. 모든 게 다 빨간데 제 것만 파랑. 아니, 이럴 수 있어요. 그죠? 난 뭐 주식도 안 하는데 뭐 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인데 이럴 수 있는데 코스피 뭐 7000 찍었다고 막 증권사에서 기념사진 찍는 와중에 또 막 7200 넘고 7300 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막 이 와중에 내 종목만 이렇게 떨어지기도 힘든 내 종목만 떨어졌다 하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래도 좋은 일이니까 같이 좀 좋아해 주시면 좋겠고요. 조석근님께는 제가 선물 쏠게요. 기분이 좀 나아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투자에 쓴 돈으로 지출력 받아볼게요. 오늘의 영수증.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이거 다 포함이고요. 내 자신에게 투자한 소비, 내 외모에 투자했다. 아니면 아이한테 투자했다. 아니면 내일 모레 여러분 어버이날입니다. 또 깜빡하고 계시다가 맞아! 예전에 저도 갑자기 아침에 어머 오늘이 5월 8일이었어. 집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단 나가야 선물을 사는데 나오질 못하고 막 예, 마음 불편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뭐 부모님께 투자도 뭐 다 포함입니다. 사소한 뭐 별거 아닌 투자일수록 환영할게요. 오늘 내가 투자한 내역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받겠습니다. 3, 4부에는 러브 119 함께합니다. 허, 영지, 이, 진혁 두 분과 보는 라디오 진행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3: 리아양, 놀러 갈게.
2: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3: 리아양, 함께하자.
2: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3: 리아양,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4: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5: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6: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7: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8: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9: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8: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0: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C 1544-8777.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묵.

아, 요즘 정말 최고의 힐링곡입니다. 완전 꽂혀 있어요. 악동 뮤지션의 소문의 낙원. 예. 진짜 많은 연예인들이 그 챌린지도 했고, 뭐 트와이스의 뭐 정현 씨, 지효 씨, 그리고 추 씨, 뭐 하츠하의 뭐 예원 씨, 그리고 뭐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수빈 씨도 이 곡을 추천해줬고, 그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춤추면서 예 단체로 막 군무를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런 영상들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힐링곡이라 저도 여러분한테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마침 7961님이 신청을 하셨어요. 어제 엄마랑 여동생이랑 양평 두물머리로 드라이브를 다녀왔어요. 엄마가 남는 건 사진뿐이다 라면서 딸들 사진을 엄청 찍어주셨네요. 이 기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신청곡 하나 부탁드려요. 라는 글과 함께 소문의 낙원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있습니다. 남는 건 사진뿐이다. 이 건강할 때 여러분 예쁠 때 사진 많이 많이 찍어놓으시고요. 하중수님 보라 아닌가요? 오늘 3, 4부만 보라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아직도 제가 예, 눈이 다 낫질 않아가지고 여러분 결막염 이슈로 오늘 3, 4부 허영지, 이진혁 씨 함께하는 3, 4부에 보는 라디오 진행할게요.

월스트리트의 전설 존 템플턴이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말로 이걸 꼽았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아, 늘 이번만은 다르길 바라며 같은 선택을 반복하는 우리들, 과연 오늘의 투자는 다른 결과를 낳아줄까요? 오늘의 영수증. 저 친오빠가 사라고 사라고 해서 3,900만원 정도를 샀는데 지금 1,500 증가 2,400만원이 되었어요. 친오빠한테 큰절이요. 야, 대단합니다. 예, 0656님 축하 축하. 4580님 퇴근하자마자 패디 리터치합니다. 연휴 실컷 놀고 마무리를 나를 위한 투자로 단장하네요. 이제 5월 열심히 돈 벌어야 해요. 이 선불권 중에 3만 원을 사용을 하셨고 이제 많이 남았네요. 한 11만 5천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를 위한 투자로, 예, 이분께 선물 갑니다. 1356님 저요 저요. 45세에 힙합에 도전합니다. 힙리니로서 댄스 학원 다녀요. 올해 저에게 첫 투자입니다. 아, 보통 뭐 헬스클럽이나 뭐 필라테스 이런 투자는 많은데, 아, 이렇게 또 댄스 학원, 그 45세, 아, 이분 응원의 마음으로 선물 갑니다. 9357님 올해 3월에 태어난 우리 아들과 와이프가 다가올 여름에 시원하게 탈 수 있도록 와이프 차량에 에어컨 냉매 충전 투자했습니다. 36만원이에요 그 금액이 아깝지 않은 사랑하는 아내와 아기, 우리 가족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진짜 에어컨을 좀 이제 손 봐주셔야 됩니다. 그죠? 이분께도 선물 갈 거예요. 현님, 집에서라도 커피 줄이고 끊어보려고 두유 64팩을 주문했네요. 이제 모닝커피 대신 영양 가득 두유로 마셔보려고요. 여러분, 건강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먹는 거에, 좋은 거 먹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어요. 커피보다야 두유죠. 오이상구님, 저 41살인데요. 이번에 대학교 갔어요. 어? 그동안 가족을 위한 투자만 했는데 저를 위해서 학교 등록금 내고 태블릿 PC도 샀어요. 열심히 공부하자. 아, 아까 그 힙합 댄스 학원 그분도 대단하지만 이분이 더 대단하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신 거 선물 가고요. 파이팅의 의미로 이 곡 한번 전해드립니다. 가호 러닝.

가호 러닝 이어드렸습니다. 8176님 고속도로 보수공사 일을 하고 있는데요. 약 한 달간 대구 출장 와서 지금 13일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이 우리 부부의 결혼 15주년입니다. 지금 집에서 아이들 저녁하며 박서연의 러브게임을 듣고 있을 텐데 윤희진 사랑하고 결혼기념일 축하한다라고 전해주세요. 음식하면서 부인이 꼭 듣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이렇게 가정에 와 있는 8176님 다시 한번 결혼 15주년 축하드리고 러브게임에서 선물도 갈 거예요. 곽진원 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이어드립니다.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지금처럼 급격한 기상변화에 맞서기 위해선 정확한 관측과 대응이 절실한데요. 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수자원 전용 위성개발로 물재해 감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특히 자체 개발 중인 초소형 군집 위성은 실시간 위성 데이터를 통해 물이 있는 곳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데요. 미래 물 문제를 해결할 핵심 자원인 수자원 관측 전용 위성. 세계 최초로 2027년에 발사돼 우리의 물 안보를 책임질 예정입니다.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1: 생활정보.
2: 쌀 한 톨의 무게는 단 0.02g. 크기도 0.5cm가 채 되지 않지만 쌀 한 톨에 담긴 영양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쌀은 전체 영양소의 66%가 쌀 눈에, 29%가 쌀겨에 담겨 있다고 하죠. 쌀 눈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소 가운데 특히 아미노산의 일종인 GABA 성분은 다른 곡물에 함유된 것보다 혈압 개선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뇌 혈류를 원활하게 하고 뇌세포 대사를 돕는다고 합니다. 또 쌀겨에 함유된 여러 영양소 중 다당질 성분은 장내 미생물의 먹이, 즉 좋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어줘 장내 유익균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쌀 한 톨의 힘이 놀랍죠. 오늘도 영양 가득한 밥심으로 모두 힘내세요.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러브 게임의 법칙. 그런 날 있죠. 뭘 해도 일이 꼬이고 안 풀리는 날. 그날이 그런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커피 내리다 원두를 다 쏟질 않나. 운전하는 족족 신호에 걸리고 주차장에 자리는 없고 그 와중에 업무상 급히 볼 일이 생겨서 관공서를 찾았습니다. 단순히 서류 발급 몇 개만 하면 되는 일이었는데 계속되는 실수와 지연, 표정이 굳을 수밖에 없었죠. 이거 몇 번째 설명드리는 건지 아세요? 하지만 상대는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식으로 민원을 넣었고 민원 처리 담당자가 찾아왔죠. 그 역시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습니다.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문제인 거죠. 순간 얼어붙은 공기. 접수되셨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더 있다가는 감정적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서 우선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같은 민원으로 다시 찾아갔죠. 그날 그 담당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확인하셨나요? 이번엔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지 궁금하기까지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때와 똑같다면 받아칠 준비도 해뒀고요. 그런데 네, 우리 쪽에서 잘못한 부분도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인정, 그리고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완벽한 사과. 수북이 쌓인 서류마다 체크 문항이 표시돼 있었고 손때가 묻은 관련 규정집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럼 이번엔 뭐 믿어도 되겠네요? 그 우리 쪽 업무 담당자는 그 사람으로 아예 지정이 되었고 우리는 계속해서 부딪혔습니다. 일 때문에, 말투 때문에, 서로 다른 방식 때문에. 하지만 이상하게도 싸우면 싸울수록 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됐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를 더 알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5분 쉴까요? 아 좋습니다. 저 믹스커피 하시죠. 서로가 서로를 달래는 방식을 알게 됐고 각자 솟아나온 부분을 잘 맞춰가며 합을 이뤘습니다. 그렇게 처음엔 마냥 불편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신경 쓰이는 사람이 되었고 그 신경 쓰임이 배려가 되고 호감이 되고 그리고 사랑이 되고 그렇게 시작된 관계는 끝내 결혼으로 이어졌고 어느덧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만의 러브게임의 법칙. 지금도 우리는 가끔씩 다투곤 합니다. 저는 여전히 직설적이고 이 남자는 여전히 방어적이죠. 하지만 이제 서로에 대한 매뉴얼이 확실히 입력돼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잘 풀어나갈 겁니다.

린과 서인국이 함께 했습니다. 새로 고침. 너와 나의 연결 꼬리 민원의 박효정님이 주셨고요. 이게 싸우면서 정 뜬다더니 그죠. 이분들 진짜 창과 방패였네요. 결혼하면 서로 이해하며 살아야 한다는데 저는 그게 어렵더라고요. 전혜원님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싸워서 이제 시작을 한 커플이어가지고 이분들은 이제 많은 노하우가 쌓인 분들입니다. 야, 20년의 세월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참고로 그 당시에 남편이 막 발령받은 신입 공무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좀 서툴고 예, 그럴 수밖에 없죠. 모든 거를 절차상으로만 파악을 했답니다. 대신에 이 사연자가 막 지적을 하면은 밤새 서류 다시 다 들여다보고 찾아보고 관련 규정 다 다시 보고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일을 했대요. 아마 이런 모습에 또 이게 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멋진 러브스토리 주신 이현정님 감사드리고요.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가고요. 주간베스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러브게임의 법칙 클릭하시고 여러분의 리얼 러브스토리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읽어드리고 선물도 갑니다. 이적 같이 걸을까 이어집니다.

0: 서현진, 유승우가 함께한 사랑이 뭔데 이어드렸습니다. 이유성님, 오늘 아내 생일이에요. 아내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이들 픽업 가고 있네요. 7시면 우리 식구들 완전체, 완전체 5명 모여서 저녁 먹으러 갑니다. 아낌없이 쏜다. 효정아, 생일 축하해. 아, 스윗하다, 이유성님. 예, 요런 게 뭐 사랑인 거죠. 뭐 아내 생일에 이런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거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효정 씨 선물로 쏠게요. 축하 축하. 끝번호가 8888입니다. 우리 아파트 전기실 화재로 인해서 6일째 전기도 가스도 안 나오는 암흑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7층이라 배달도 안 돼서 1층까지 받으러 나가야 하고요. 매일매일 계단을 오르내리며 생수 배급받고 냉장고 음식은 상해서 다 버렸네요. 이야, 이틀째부터 물은 나오지만 찬물만 나와서 샤워는 30분 거리 걸어서 공동 샤워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말이 6일째지 이게 진짜 긴 시간으로 느껴지잖아요. 이런 힘듦이 계속되면은, 아니 이거 뭐 거의 전쟁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지금 이제 공포감만 없는 거지 뭐 물도 지금 제대로 너무 지치고 힘든 날들이 이어지시는데 이게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분께 선물 갈 거예요. 박소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매트리스는 푹신한
1: 잠두잠.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2: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8: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0: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Renault.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 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 Renault. 박서현의 러브게임 함께하고 있습니다. 1476님이 라송을 위해 아프지 마요 잭스키스 이 노래를 신청하고 싶다며 아프지 마요 라송 빨리 나아요.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한 2, 3일이면 그냥 날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게 더 막 며칠이 더 가니까 너무 이 일주일이 길어요. 엄청 오랫동안 지금 앓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다들 결막염 조심하시고 예 1746님 감사드려요. 3, 4부에는 보는 라디오 엽니다. 예, 허영지 이진혁과 함께하는 러브119는 보는 라디오를 활짝 열 계획이니까 여러분 보는 라디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세요. 잭스키스 아프지 마요.

0: 안녕하세요. 가스트론 홍보팀 서윤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의 위험성과 감지기의 필요성을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관심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스트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산업 현장, 아니 현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완전해질 때까지요.
1: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2: 돌아온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2: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4: 고릴라 편이다.
3: 고삐 풀린
4: 고릴라.
3: 왜 다 고릴라죠?
4: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3: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4: 광고기 가성비 갑.
3: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행운의 7시 초성 퀴즈. 제가 초성만 알려드립니다. 예상 단어를 보내주세요. 오늘의 초성 미음 니은. 이번 달에는 가족들이 모일 기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주로 외식을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깊은 고민에 빠지게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외식 땡땡 고르기. 아이들과 부모님 모두의 입맛을 만족시킬 최상의 이것을 정하는 게 어려운 일인데요. 식당에 가면 가장 먼저 펼쳐보게 되는 이것. 두 글자는 무엇일까요?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정답 보내주시고요. 미음 니은으로 재미있는 오답도 기대하고 있을게요.

베블라 이진아였습니다. 오늘 정답은 메뉴. 오늘 저녁 메뉴는 훈제 치킨. 오, 지금 먹는 중이래요. 최미진님 선물 갑니다. 어버이날 메뉴 고르기 어려워요. 부모님 뭘 사드릴까요?

0: 드릴까요? 5723님 또 어제 와이프랑 아이들이랑 1시간을 배달 메뉴 고민했네요. 야, 1시간은 진짜 아유, 너무 오래. 결국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뭘 골랐나 제가 봤더니 결국에는 집밥을 먹었어요. 아우 힘 빠져. 아우 세상에. 1505님 세 분께 선물 가고요. 미음 미은으로 뭐니? 오늘 저녁 메뉴 뭐니? 강내복님 주셨고요. 마님이 왔습니다. 메뉴 모든 결정에는 마님의 말이 맞다면서 이제 와이프 결정에 따르는 거죠. 마님 그리고 마눌 1410님 주셨고 미녀 4116님 그리고 손영민님 막내 미음니은 막내 막내 작가 예뻐요. 예, 우리 막내 작가 가끔 보는 라디오에 얼굴이 이제 노출이 됩니다. 우리 막내 작가 예뻐요. 이 중에서 손영민님 9060님께 선물 갑니다. 잠시 후에는 보는 라디오 활짝 열게요.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는 러브 119 기대해 주세요. 잠깐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즉팡팡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벨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원 헤어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원 헤어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원 헤어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최유라의 메디솔라 시대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식사 하셨나요? 나를 위한 한 끼 챙기기 정말 어려우시죠? 전문가들이 만든 영양 밸런스 식단 메디솔라와 함께해보세요. 저 최유라도 케어받는 똑똑한 맞춤 영양 식단은 메디솔라.
4: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5: 암요 암요 서감이요.
4: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6: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7: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8: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9: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11: 고속도로에서 사고 나면

0: 사랑에 깨지고 다치고 아픈가요?
1: 이리 와요. 우리가 호호해줄게요.
2: 세상 모든 사랑의 응급진료실 러브 119. 보는 라디오에 두 분이 모입니다. 허영지, 이진혁씨 어서오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오,
2: 연애 주치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허영지씨 안경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0: 안경 뭐예요?
2: 아, 요즘에 저 안경, 저도 똑같은 게 있는데 이렇게 약간 컬러가 약간 들어간, 근데 실제로 여러분 보는 라디오 보시는 것보다 조금 더 컬러가 들어갑니다. 근데
3: 이게 좀 이렇게 해가 쨍하면 색이 조금 더 어두워졌다가
2: 선글라스가 됐다가,
3: 네, 선글라스 됐다가
2: 실내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연한, 네. 요즘에 이게 트렌드

0: 핸드라서 아, 예, 맞아, 이렇게 맞아. 안경 헉, 너무 아름답네요.
1: 아, 저 이제 멤버 지영이랑 커플이에요.
0: 아, 커플템이었구나.
2: 되게 수줍게 얘기하시네요.
0: 네, 우리 강지영 씨랑 커플템입니다. 네. 예, 오늘 영재 씨 힙하다면 민준기님 올려.

0: 진영님 코르티스 레드레드 댄스 챌린지 봤어요.
1: 감사합니다.
0: 가득적 해단에 빨간 티 입고 춤추는 진영님 모습에서 연애 모질이 모습은 1도 없었고 멋진만 가득. 아 이분께 선물 갑니다. 아 근데 정말 레드레드 아 요즘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데 막 많은 요즘에 챌린지가 굉장히 많은데 맞죠.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딱 이 곡.
1: 아니 사실 제가 원래 챌린지를 네. 꾸준히 해요.
0: 그렇죠.
1: 근데 네. 인스타랑 이제 아 뭐 여러 가지 SNS들을 네. 이제 자주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네. 아 요새 좀 바빴고 촬영도 있었고
0: 그쵸.
1: 그러다 보니까 한 3주를 못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아 뭘 올려야 되지 계속 고민하다가 네. 마지막으로 그나마 남의 걸 했던 게 네네. 케플러 거 했었거든요.
0: 아 너무 오래됐다. 네.
1: 근데 그것도 그 현장에서 15분? 15분 따고 그냥 네네. 바로 찍은 거라 너무 좀 부족했는데 아 최근에 좀 춤출 만한 게 뭐가 있을까 해서
0: 이거 한 거예요?
1: 이걸 한 거예요.
2: 아, 근데 너무 잘했어요.
0: 너무 잘 어울리죠. 네. 근데 좀 귀여운 거로 따름 따름 따름 예 그거
1: 따름 따름
0: 예 있어요. 널 따라가라고 토스 네. 챌린지 아, 나중에 알아요, 한번 알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 어, 그러니까 잘하겠다 잘하겠다.
0: 그거 이제 좀 아, 귀여운 느낌으로
1: 귀여운 느낌으로
0: 아 근데 이거 너무 멋있어서 여러분 이진혁 검색하셔서 예, 요즘에 또 코르티스 이 곡이 또 많은 사랑 받고 있어서
2: 맞죠. 꼭 보세요 여러분.
0: 예, 여러분 많이 많이 봐주시길. 예, 여기서만 모질이 두 분이지 여러분 이게 연애 모질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모질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줄여가지고 모질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니다 연애 모질이다.
2: 맞아요.
0: 여러분
2: 그냥 모질이라 부르시더라고요.
0: 그래 자꾸 네. 그 모질이
1: 장착이네요.
0: 두, 어, 모질이 두 명 언제 오냐 그래가지고 아니 그분들이 어디 가서 모질이 듣는 분들은 아니라고. 예. 자 러블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연애에 대한 고민만 받습니다. 예, 어떤 분들 직장 내 고민 자꾸 이렇게 보내시는데 여러분 안 받아요. 네, 연애에 관한 고민, 걱정, 의문, 상상, 오해, 한풀이 이런 거 받습니다. 뭐든 보내주시면 저희가 고민 함께 해드리고 참견도 해드리니까
2: 맞습니다,
0: 많이 많이 보내주시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이름을 밝히셨어요.
2: 어머, 원래 항상 저희 익명
1: 익명이었는데 어머,
0: 이분은 익명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노시연님 화장품 세트 선물로 가고요. 어떤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립니다.
3: 안녕하세요. 노시연이에요.
1: 와우.
3: 제가요 소개팅만 나가면 꼭 듣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1: 시연씨 되게 편한 스타일이네요.
3: 뭐 처음엔 나쁘지 않았어요. 편하다는 거 좋은 거잖아요. 대화도 잘 통하고 어색하지 않고. 근데 문제는요 그 다음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1: 편해선 좋은데 꼭 누나 같아요.
3: 네? 누나요? 아니 동갑인데? 아니 급기야는
1: 우리 엄마처럼 얘기하시네요.
3: 이런 말까지도 들어봤어요. 이건 문제다. 변신이 필요하다. 괜히 앞머리도 내려보고 평소 잘 안 바르던 블링블링 립스틱도 발라보고 원피스도 입어보고 아, 다 해봤는데도 결과는 그대로. 사실 몇 달 전 동갑이랑 썸까지 간 적도 있거든요. 만나면 분위기 좋고 연락도 매일 하고 이대로 사귀게 되겠다 했는데
1: 미안 너 진짜 좋은데 설레지가 않아.
3: 그 말 듣고 집에 와서 한참을 멍했습니다. 좋은데 설레지 않은 사람. 그게 저인 거죠. 사실 제가 집에서 첫째고요. 나이 차이 많은 남동생들이 있어서 거의 어버 키우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말투나 행동에서 챙기는 느낌, 생활력 있는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나오는 건 아닐까 싶어요. 저 어쩌면 좋죠? 어떻게 하면 저도 설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예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연상을 만날까요? 그럼 저도 좀 귀여운 느낌이 될까요? 아, 저도 이제 누나 말고 여자로 좀 보이고 싶어요.
0: 아, 시연 씨.
2: 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좋은 말이면서도 네.
0: 설레지가 않아가 최악의 말이기 될 수도
2: 그쵸.
0: 있어요.
2: 아무래도 썸 타는 사이에서는
0: 그쵸. 연인 그쵸. 관계에서는 오늘 문자 주제는 설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이분께 도움을 좀 드리고자
2: 네.
0: 어떤 것에서 설렘을 느끼셨는지 보내주세요. 나는 이런 행동 혹은 이런 멘트에 가슴이 설렜다. 그리고 이런 마음에 그 상대방의 이런 마음을 딱 느끼는 순간 그때부터 가슴이 뛰었다. 설렘의 포인트를 보내주세요. 사실 어느 순간에 그 말에 그리고 그 사람의 진심이 딱 보이는 순간 마음이 확 열릴 때가 있거든요.
2: 그쵸, 그쵸.
0: 그걸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도 좀 써먹고.

0: 먹고 이분도 좀 써먹고 예. 샵 1077 50원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 고릴라로 지금부터 어떤 말 혹은 어떤 행동에 어떤 마음에 설렜는지를 좀 디테일하게 보내주시고
1: 아, 네. 근데 이건 좀 취향 아닌가요? 그냥 제 개인적인 아니, 생각인데
0: 이거 완전 취향이에요.
1: 네, 취향이고 사실 이런
2: 이걸 좋아하는 분도 네. 있어.
1: 좋아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주변에는 맞아요. 이렇게 챙겨주는 스타일의 여성분을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0: 많아요. 맞아요. 특히
2: 연상연하 커플 주변에 연상연하 커플 보면 네. 너는 뭐 왜 좋아? 이러면 나, 누나가 나 너무 잘 챙겨줘서 그렇죠. 뭐 좋아해 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런 분위기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0: 그래서 사실 이걸 이 장점을 매력으로 못 보는 남자들만 만나셨어.
1: 맞아. 그런 거 같아요.
0: 그러니까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의 지금 이거 이제 주변 사람 잘 챙기고 내가 잘 이끌고 이거를 맞아요. 매력으로 보는 남자를 찾는 게 더급해요.
2: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뭐, 연하랑 잘 맞을 수도
0: 그래.
2: 있어.
0: 맞아, 뭐, 맞아. 아니, 내가 지금 뭐 립스틱을 뭘 바르고 앞머리를 자르고 맞아. 이게 중요하지 않아. 없어. 지금 나를 이상형으로 맞아요. 하는 남자를 빨리 찾아 나서야 돼.
1: 이게 연하 중에서도 어른스러운 친구가 있고 연상 맞아요. 중에서 철없는 사람이 있는 거라.
0: 맞아요. 예.
1: 다 다른 거죠.
0: 박지만님이 주셨습니다.
2: 외모가 문제가 아니라 말투나 말 스타일 때문일 것 같은데 새침대기처럼 입 닫고 묻는 말에 대답만 잘해보세요. 신비주의 유지하자 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거는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본인이. 근데 사실은 이 좋은 성격을 왜 바꿉니까? 저는 그렇지. 사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맞아. 않거든요.
0: 그리고 여러분 새침대기처럼 입 닫고 묻는 말에 대답해 이거 잘못 보잖아? 싸가지 없어 맞아. 이렇게 욕먹어요.
2: 오히려 더 안 좋은 인상을 남길 수도 있어요. 있구나.
0: 그래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조금 위험하다는 맞아요. 거지. 예, 정답인데 위험해요.
2: 시연님처럼 행동했으면 좋겠어요.
0: 그렇죠. 5016님. 네.
1: 너무 잘 챙겨주거나 뭐든지 잘해서 남자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대화도 능숙하게 잘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남자들은 보호본능 일으키는 여자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이건 다 그렇진 않죠.
1: 다 그렇진 않죠.
0: 근데 한 몇 대
1: 남자. 누나는 안 그렇잖아. 누나도 그렇고.
2: 그래요?
0: 아니 나, 그러니까 남자들이 그러냐고
2: 보호본능 안 일어나니?
0: 아니, 우리는 보호본능 안 일어나니?
2: 나랑 소연이는 얼마나 챙겨줘야 되는데
0: 아니, 우리는 보호본능 안 일어나냐고
2: 우리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줘야 돼 진혁아
0: 진혁이 진짜 얼마나 잘 챙겼는데 지금 한 10년을 챙기고 있는데
1: 아하. 챙김만 받아가지고 제가 네.
0: 그래서 여러분 근데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보호본능 일으키는 상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2: 이건
0: 있어
2: 이건 진짜로 못 만나신 거야 정말로 네.
1: 그쵸, 그쵸. 네.
0: 그래서 여러분 설렘을 보내달라고 여러분 언제 설렜는지
2: 여러분 좀 예, 보내주세요
0: 보내주시고 네. 예 노래 하나 듣고 올게요 아 설렘하면 이 곡이죠 써니힐 두근두근 이게 뭐였지 극뽕 이거는
1: 극뽕

0: 두근두근 써니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경험담 설렘 포인트를 읽어드립니다. 허수만님.
1: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남자 동창들이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다들 챙기는데 우리 남편은 그런 게 좋다 했어요. 인연이 아닐 뿐이에요.
0: 그래 맞아. 이런 아, 분을 이상형으로 꼽든 맞아. 남성들이 있습니다.
1: 맞아요.
0: 예. 4818님.
2: 사소한 거 기억해 줄 때 설레요. 아. 그냥 지나치면서 한 말이나 내가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걸 기억해주는 모습 발견하면 설레요.
0: 그래 이거는 이제 많이 들어봤어요. 그냥 정말 툭 던진 말이었는데 6개월 뒤에 그 갑자기? 이야기를 꺼낸다든지 그걸 선물한다든지 뭐 이런 거
1: 그쵸, 지나가다가 아니 저 이쁘다 이러고 그냥 지나갔는데 네. 뭐 다음 선물 생일 때 뭐 선물 준다든지 네.
0: 맞아요. 뭐 그 음식을 먹으러 간다든지 뭐 맞아. 이런 게 설렌다 하더라고요. 네. 임다은님.
1: 저는 남친 처음 만났을 때 눈을 잘 못 마주치고 수줍수줍해하는 모습이 참 귀여웠어요. 역으로 사연자님이 수줍어하는 모습이 티가 나면 설렘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생 그거 같아요. 사연자님이 정말 막 모든 자리를 사실 소개팅이라는 자리가 처음 만남이고 이러니까 어색할까봐 막 리드를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0: 그렇지, 그렇지. 왜냐면 그러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그래요.
1: 맞아요, 맞아요.
0: 상대 불편할까봐.
1: 맞아요. 오히려 더 오버하고 맞아. 막 이러니까
0: 그런 게 있어.
2: 살짝 뭔가 레크리에이션 강사처럼 막아 뜨면 안 될 것 같은 그 맞아요. 분위기에 이제
0: 내가 막 이끌어 가는 게
1: 러브 게임 모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0: 다 그래
1: 네,
0: 그래서
1: 다 그러니까 네,
0: 다 그래 너무 배려를 네. 많이 해갖고 너무 힘들어
2: 막아 안 끊겨
1: 네, 너무 다 힘들어. 일어나잖아요
0: 다 네. 힘들어 힘들어
1: 맞아요.
0: 저는 길거리 걸을 때 아 8585님
2: 저는 길거리 걸을 때 도로 쪽에서 걷고 있는 제 팔을 끌어당겨 자리 바꾸는 남편 모습에 설렜어요. 근데 지금은 각자 걷는 중.
0: 아 그러면 결혼하셨잖아요.
1: 네, 그쵸. 처음에 네, 잘 지켜주셨으면 됐죠.
0: 그럼 그럼 아 이런 게 설레는군요. 팔을 끌어당겨서 안쪽으로.
1: 안쪽.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 시연님이 그렇게.
0: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2: 아니죠 아니죠.
1: 아니지. 아 설렘 포인트니까. 그, 설렘 포인트. 이게 설렘 포인트니까. 네.
2: 그렇게. 위험한 상태가 네. 되어야죠.
1: 아, 그게?
0: 그렇게 약간. 근데 꼭 위험한 상태가 안 와도 바깥쪽으로 걷고 있으면 살짝 안쪽으로 넣어주고 본인이 바깥으로 네. 걷는 거 뭐 이런 네. 거. 근데 여러분 이거 땡길 때 잘 땡기셔야 돼요. 여자들 굽이 있고 하기 때문에
1: 아,
0: 발목
1: 땡기면 안 돼요.
0: 삐끗합니다. 맞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9403님.
1: 회사 과장님이 제가 옷을 얇게 입고 나갔더니 입을 하면서 가디건을 덮어주더라고요. 그 뒤로 일부러 옷을 얇게 입고 나갔더니 그때마다 챙겨주고
0: 어머머.
1: 그런 포인트에 반하게 돼서 지금 남편이 되었답니다.
0: 이야, 아~ 야, 이분은 플로팅 성공을 하셨네.
2: 플로팅이네 이거.
1: 다 아~ 계획이 있었네.
0: 그러니까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네. 자켓이나 가디건을 가지고 다녀요.
1: 그리고 예, 여자분은 가지고. 패딩을 안 사셨던 거야. 아예.
0: 아, 그렇네. 아예 그냥 남의 옷으로 입으려고.
1: 그러니까 남의 옷을 입으려고.
2: 아, 아예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1: 구사공사님은 아예.
0: 예. 구사공사님 선물 갑니다. 예, 강동규님.
2: 딱 눈 마주치고 눈 반쯤 감았다가 서로 다가갈 듯 하다가 고개 숙이고 돌리세요.
0: 아 이거 어려워.
2: 하고 간드러집니다.
0: 아 이거 어려워. 옛날에 박나래 씨가 나한테 이걸 가르쳐줬었는데 어. 옛날에 아 이거 와. 어려워.
2: 이게 무슨
0: 눈이 마주치고 나서 상대방이랑 뭐 마주칠 때 네. 살짝 돌리라는 거예요. 이게
2: 아 그러니까 이렇게 쳐가듯이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시선을
0: 그렇죠. 살짝 아, 마주치면 돌리라는 건데 이게 타이밍이 어려워.
2: 죄송한데 이거. 영지 누나는 지금 네. 눈병 걸린 사람 같아요.
1: 눈을 감고 있었어.
0: 반쯤 감고 있었어.
1: 반쯤 감. 근데 이거는 상대방이 자칫하면 피곤. 아 이 사람 나랑 있는데 그치? 피곤한가 이렇게 느낄 수 있으니까.
0: 그리고 약간 내가 너한테 주목하고 막 있다는 게 부담스럽지 않게 살짝 이제 시선을 꺾어주라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1: 뭐 팔이 지나갔어요.
0: 아유 어려워요.
1: 계속 어려워요. 뭐 이렇게 뭐, 예, 팔이 지나.

0: 한 거.
1: 스토리 한번 해봤어요.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2: 배현우님.
3: 차 탈 때 머리 부딪히지 않게 손으로 문 위쪽 잡아줄 때요.
2: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거. 그때 설렌다는.
1: 이게 근데 진짜 뭔가 남자분들이 하면 좋은데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이게 본인이 이게 자각을 하지 않는 이상
2: 어려워요.
1: 이게 진짜 그냥 매너로 나와야 되거든요.
2: 그치. 근데 이거를 늘상 하던 사람이 아니면 이 타이밍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3: 그쵸, 근데 맞아. 그러면 그것도 성황할 것 같은데.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해주나?
2: 근데 그건 맞죠.
3: 타이밍이
1: 기가 막히다. 타이밍.
2: 굿 타이밍.
3: 모든 사람한테 이러나? 이런 착각 들지 않게 네네. 잘하십시오. 예.
2: 잠시 후 4부 이어집니다.

SK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마시기 캠페인. 밥을 지을 때 어떤 물을 쓰느냐도 중요하다고 하죠. 물 속 미네랄은 이온화돼 있어 체내 흡수율이 높은데요. 그렇다면 미네랄이 풍부한 물로 밥을 지으면 어떨까요? 연구 결과 쌀 한 톨 한 톨에 미네랄 성분이 스며들어 일반 생수로 지은 밥보다 칼슘은 6배, 마그네슘은 3배 정도 늘어난다고 해요.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은 몸의 대사와 균형을 돕는 영양소인데요. 물이 약수라면 밥은 보약이 될 수 있겠죠?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전,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우리 친구 부모님께 사랑 표현 어떻게 해요?
1: 저는 부모님한테 그림 카드를 써요. 엄마 아빠 얼굴을 예쁘게 그리고요. 사랑한다는 말이랑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서 주면 부모님이 좋아하시거든요.
2: 저는 엄마 아빠를 꼭 안아줘요. 엄마가 잘 때 옆에 와서 꼭 안아주고요. 아빠가 퇴근하시면 막 뛰어가서 안겨요. 그러면 엄마 아빠 피로가 싹 풀리고 저 때문에 행복하다고 하세요.
0: 가정의 달을 맞아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을 한번 꺼내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어느새 일상이 되니까요. 사랑하는 마음은 표현할수록 더 커집니다.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세상은 SBS와 함께합니다. 리포터 이자은이었습니다. 박소연의

0: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러브119 보는 라디오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애 주치 허영지 이진혁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설렜던 적 경험담을 읽어드리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정림님.
1: 아, 저 머리 길었을 때 식당에서 밥 먹는데 고무줄 구해다 줬어요. 살짝 묶어 먹으라고. 저 그때 설렜어요.
0: 그러니까 이렇게 좀 디테일한 거에 그죠? 네.
1: 사소한 거. 사소한
0: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줌마.
2: 근데 노란 고무줄.
0: 근데 노란 고무줄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줌마. 여기 고무줄 그래요? 그럴 것 같아요.
1: 근데 노란 고무줄이면 왜 안 되죠?
2: 머리 싹 뜯기죠.
1: 뜯기니까.
0: 뺄 때. 그렇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노란 고무줄이어도 입는
2: 이제. 설레.
0: 설렜어.
1: 챙겨줬으니까.
0: 예. 그렇죠. 유승환님.
3: 많은 사람들이랑 밥 먹고 있는데 남 신경 안 쓰고 제가 잘 먹는 음식, 좋아하는 반찬을 제 앞으로 은근히 놓아줄 때 설렜어요.
0: 그래. 이거는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드라마에. 그렇죠.
2: 이거 먹어.
0: 그러니까 근데 뭐 말도 안 맞아. 하고 그 여자 앞으로 쓱 그냥 이렇게 쓱 밀어주는 그냥.
2: 주변 사람들은 다 눈치채지.
0: 그렇지.
2: 왜 그치. 저래? 하는데 둘은 둘만의 세상에 빠져 있잖아.
0: 그렇지, 그렇지. 이거 뭐 많이 나오는 장면입니다. 네. 예, 문미영님.
1: 남편이랑 썸 탈 때 첫눈 오면 저 보러 오겠다고 지나가는 말로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춘천에서 구로까지 밤기차 타고 와서 심쿵엔 감동했어요. 그날부터 1일.
0: 아니 밤기차요?
2: 근데 이 정도면 중간에 눈이 멈췄죠.
0: 아 그래 눈이 멈췄어. 근데 그래도 그래도
2: 아 이거 아름다운 얘기인 거죠.
0: 아름답게 마무리해줘요. 네.
2: 아 너무 진짜. 심쿵이에요 정말.
0: 그래. 아니 근데 이게 밤기차까지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2142님.
3: 저는 사람이 하나의 향기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나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는 향기를 한번 고민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겉으로 보이는 인상이나 분위기만이 아니라 함께한 뒤에도 은은하게 떠오르고 기억되는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거죠.
0: 근데 이게 좀 향이 또 설렘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그냥.
2: 근데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향이 정말 힘이 대단하다고 느끼게 그냥 무의식 중에 우리는 맡잖아요 냄새를. 네. 근데 이게 한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갑자기 그 향이 확 들어왔을 때 그때 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0: 그렇죠. 이게 음악하고 그렇죠. 똑같아요.
2: 맞아요.
0: 향도.
2: 네.
0: 음악도 딱 들으면 그때 가잖아요. 네. 그리로 가잖아요.
2: 맞아요. 이게 진짜 향기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맞아요. 고승환님.
1: 혼자 짝사랑했던 누나였는데 누나가 넘어져 다쳤을 때 약 사다가 직접 발라줬더니 다음날 승환아 너가 남자로 보여 어떡해? 라고 해서 제가 고백하고 사귀었던 적이 있었어요.
2: 되게... 이런 포인트도 심쿵하는 포인트죠. 설렘 그렇죠. 포인트지.
0: 그렇죠? 넘어져서 다쳤을 때 괜찮아? 괜찮아? 막 머리 다 찾아보고 막 괜찮아? 막
2: 이거 어떻게 한번
0: 막 이랬는데 근데 갑자기 그때 이제 이성으로 보이는 거지.
2: 갑자기 이렇게 약간 원숭이처럼 찾아줘야 돼. 대신 여러분.
1: 이거 머리를 다친 거 아닌가요? 이거는 무릎 아니에요?
0: 아니 그러니까 무릎도 어디든 뭐 팔꿈치든 어디든.
2: 근데 이거 어떻게 다쳐볼 순 없잖아요. 누가
0: 그렇죠. 누가 뭔지 약 약간의 문제가 있을 때 뭐 밴드라도
2: 그러니까 그죠. 약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순간에 그치. 어떻게 대처를 하냐.
0: 맞아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이런 분들이 센스도 있어요. 맞아요. 이 대응 능력이 좋은 분들이 이분께 선물 가고요. 자 지금부터 또 러브119 짧은 고민 사연들 문자로 온 사연들 재빨리 참견해드립니다. 로켓상담 OX 참견
2: 빠밤.
0: 남자분이에요. 회사 근처 단골 식당이 있는데 전 여친이 여기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진짜 가성비 좋은 맛집인데요. 그냥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 다닐까요? 아니면 포기하고 다른 식당을 갈까요? 자 계속 다녀라 하면 오, 딴 데 가라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0: 예. 여자분입니다. 회사 남자 후배가 회사에서는 선배라고 깍듯이 부르는데요. 회사 밖에만 나가면 누나라고 불러요. 근데 저도 그게 싫지 않거든요. 이거 그린라이트일까요? 그린라이트다 하면 오 아니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1: 오!
0: 자 여자분입니다. 썸남의 어머님이 식당을 개업하셨대요. 식사하러 가서 인사도 드리고 잘 좀 보여볼까요? 아님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까요? 가라 하면 오, 아직 그럴 때 아니다 하면 X를 외쳐주세요. 하나 둘 셋
2: X.
0: 이게 여기서 갈리네요.
2: 아 두 개가 갈렸네요.
0: 근데 이게 지금 썸남인데 어떻게?
2: 왜냐면 썸남인데 이건 사실은 굳이? 왜냐면 썸남 심지어 이 남자도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 상태인 거잖아요.
0: 그쵸,
2: 지금
0: 썸남. 예.
2: 근데 어머니까지 보러 간다. 이거는 너무
0: 아니 왜냐면 좀 그쪽에선 좀 부담으로 느낄 수도 있는데
2: 오히려 잘 되다가 꺾일 수도 있어.

0: 의견 좀 알려주세요.
1: 아니 저도 사실 네. 많이 고민했어요. 좀 반대가 있긴 했었는데
0: 그래도
1: 근데 사실 요런 재미도 있거든요. 아. 갑자기 서프라이즈 딱 등장해서 어 뭐야 여기 왜 어떻게 왔어
0: 그러면 그런 거 있죠.
1: 그러면서 이제 연결이 잘 되는데 만약 이걸 하실 게 거면 이 썸남이 진짜 마음에 드셔야 됩니다.
0: 아, 이분이 지금 마음에 드는 거예요.
1: 그럼 들으면 해야죠.
0: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또 이진혁 씨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오히려 썸남일 때 가능한 액션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1: 맞아요.
0: 만약에 사귀잖아. 그런데 어머님 보러 간다 그러면 이게 좀 더 부담일
1: 수도 있어요.
0: 근데 썸남일 때는 그냥 친구처럼 갈 수 있는 거죠.
1: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거니까.
2: 아 너무 부담스러운데.
0: 근데 이게 아니 근데
2: 너무...
0: 부담이긴 해. 왜냐면
2: 이게 오셨어요.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오셨어. 근데 아 어머니 두 명이요. 내가 이렇게
0: 그치
2: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아요?
0: 아니 그리고 어머니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
2: 그니까요.
0: 그래서 어머님이.
1: 아니 어머니는 일단은 썸남 썸녀니까 친구라고 소개를 하겠죠.
0: 그러겠죠.
1: 아, 친구라고 소개를 엄마 내 친구야 네. 그러면 이제.
2: 아 그쵸
0: 근데 이거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해보자.
2: 근데 일단은 가지 마세요 그냥 그러니까 갈까 말까 조금 이 부분 조금
0: 할 때는 가지 마
1: 무슨 말인지
2: 언니 이 말이 맞아요 언니
0: 맞아.
2: 오늘은 맞아요.
0: 맞아요
2: 갈까 말까 고민될 때 오늘은 가지 마세요
0: 맞아요 네. 왜냐면 가고 하는 것보다 안 가고 있는 게 나아요
1: 맞아요, 예. 맞아요.
0: 아까 또 갈린 게 회사 근처에 단골 식당이 있는데 여기가 진짜 가성비 좋은 맛집인데 네. 어떻게 여기 전 여친 때문에 못 가는 네. 거냐 가도 네. 되냐
1: 이거는 좀 조금 네. 다르긴 한데
2: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가요? 왜 가지 말 아 왜 가지 아 가라 그러는 거예요?
1: 아니 이거는 너무 당연한 게 회사 근처고 저는
0: 가성비
1: 가성비를 따져야 될 때거든요.
0: 그러면 이제 서비스라도 하나 더 줄 수 있다.
1: 아 필요 없어요.
0: 아,
1: 그냥 전 여친 눈치를 애초에 볼 필요가 없어요.
0: 아 끝났으니까
1: 제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가서 그냥 떳떳하게 먹고 나오면 된다.
2: 그 의견이에요?
0: 네, 신경 쓰지 말아라.
2: 저는 그거예요. 먹을 게 그렇게 없으니까 솔직히 아니 왜냐면 전 여친 얼굴 보면서까지 밥을
0: 먹어야 되냐
2: 여기서 드셔야겠어요 굳이
1: 제가 그래도 누나도 아시다시피 뭐 KBS 뭐 네. K본부나 아니 S본부 SBS나 저 M본부도 다 그 주변에
0: 맛집 있죠
1: 맛집들이 많잖아요
0: 있죠.
1: 근데 뭉쳐 있잖아요
0: 뭉쳐 있죠
1: 뭐 다 다닐 순 있어요
0: 네네.
1: 근데 본인만의 페이보릿한 그런 곳이 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거기만 자주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도 냉면
0: 그쵸.
1: 진짜 좋아해서 예. 딱 한 곳만 간단 말이에요
0: 근데 거기에 전 여친이 있어도
1: 있다.
0: 먹는 게 더 강하다
1: 먹는 게 더 강하다
0: 아 그렇네
2: 아 이거는 그 차이인 것 같아요
0: 그래 그래 맞아 이게 정신
1: 얼마나 식탁이 많냐
0: 그치
2: 아니, 얼마나 뻔뻔하지 아니 근데, 얼마나 근데, 먹을 걸 좋아하냐
0: 네. 허영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 쓰이는 게 싫으니까 아, 나 입맛 밥맛 다 떨어져서 안 가는 거지
2: 동성 걸리는데 그걸 왜 그러고 있냐고
1: 모른 척하면 되잖아
2: 아니 왜 뭐 어떻게 모른 척 솔직히 모른 척 하게
1: 아니 알아봤지만
0: 그냥 들어가요
1: 그러고
0: 쓱 들어가
2: 그럼 그 여자친구가 갑자기 쟤 나한테 미련 가지고 있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해
1: 그건 그 사람만의 생각이고
0: 그러니까 어차피 나잖아. 나는 상관없어
1: 나는 맛있게 먹고 나가면 되는데
0: 근데 이 두 분의 의견에 오늘 저 그냥 50-50입니다
2: 아 그래요?
0: 너무 이해가 돼요 양쪽 입장 다 이해가 가니까 그냥
1: 치열하네요.
0: 마음대로 하시는 걸로
2: 이거는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0: 노리플라이와 한효주가 함께합니다 Don't you know

0: Don't you know 노리플라이 한효주가 함께한 곡이었습니다. 1476님이 주셨습니다.
1: 영진님 안경 쓴 모습 보니까 갑자기 80년대 홍콩 느낌도 나는 것 같더라고요. 당시 잘나갔던 유덕한님의 천장지구 한 컷에 넣어봤어요. 러브119 출동. 다른 한 컷은 진영님도 넣었는데 두 분만 봐주세요. 라고
0: 와 이거 저
2: 아니 근데
1: 나 깜짝 놀랐어 지금.
0: 진영 씨 얼굴이 나나 씨인 줄 알았어.
1: 그러니까 저도 나나 언니인 줄 알고 지금 깜짝 어머 지금 어, 이거
0: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왜냐면 허영지 씨 지금 모습을 가지고
1: 너무
0: 이렇게
1: 똑같아요.
0: 포스터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2: 근데 왜 제가 여주죠?
1: 네. 여주예요. 지금 선이 좀 고와요.
2: 네. 아 그렇군요. 어,
1: 제가 사랑하니까. 조금 테토녀 같고 약간 네. 네. 느낌이 약간
0: 이분이
2: 가죽까지 입고
0: 이분이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이 SNS에 혹시 올려도 될지 저희한테 답 한번 주세요. 아니면 우리끼리만 보는 게 또 나으면은 그냥 공개 불가라고 올려주시고 만약에 공개를 해도 되면은 1476님 공개 가능이라고 문자 한 번만 주세요.
1: 아 근데 너무 대박이다 진짜로.
0: 어. 아니 이게 천장지구의 그 이제 포스터를 아니 영지 씨가 테토남이네. 너무 멋있네. 난 이런 스타일 좋아. 영지 씨 같은. 나 이런 사람 좋아.
1: 저 괜찮아요. 언니.
0: 이런 남자. 네, 이런 사람 좋아. 네.
1: 저 합격.
0: 합격. 여러분 안경 낀 모습이 너무 멋집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분께는 네. 선물 갑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러브 119 다음 사연은 여자분이고요. 익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공살균 청정기가 선물로 가고요. 어떤 연애 고민인지 함께 읽어드려요.
3: 지난 주말이었어요. 카페에 앉아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죠. 이어폰을 꽂고 책을 읽으며 그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4: 저기
3: 처음 보는 남자가 제 눈앞에 있는 거예요. 네? 뭐죠?
4: 저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그런데요. 번호 좀 물어봐도 될까요?
3: 어머나 세상에. 저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남들이 이런 일 있었다고 할 때마다 다 뻥인 줄 알았는데 내게도 일어나다니. 거기다 이 남자 나쁘지 않아요. 사람 착해 보이고 키도 크고 아니 나쁘지 않은 정도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주. 제가 이런 거 쉽게 알려주는 사람은 아닌데 010
4: 예 010
3: 바로 알려줬죠.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0: 두고
3: 전화가 안 와요. 왜죠?
0: 헐.

0: 이렇게 번호 물어봐 놓고 왜 전화 안 하고 문자도 안 하죠? 이건 도대체 무슨 케이스인가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그 사람 번호 물어볼걸. 혹시 이제라도 전화 오면 그래도 받나요? 아, 아니면 거절할까요?
1: 아니 뭐 이제라도 오면 아니 이제라도 오면 무조건 받아야지 뭘 거절해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2: 맞죠, 맞죠.
0: 근데 이런 경우는 받아야지. 뭘까요? 그러니까 아니 보이스피싱 할 거야.
1: 아, 보이스피싱일 수도 있어. 요즘에 아. 세상이 아주 흉흉해가지고.
3: 맞아. 공감이망이 아니었어.
1: 아니, 여러분 이거 개인정보 이런 거 이렇게 막 해줘도 돼요. 이거 아니지.
0: 이거는 그 개인정보 보호되는 거 있잖아요. 그럼. 요즘에 그 번호 보호 안심번호로 그래. 알려줘야 돼.
1: 맞아. 안심번호. 아니 요즘에 그 강화도래 강화문 여러분 그 대형 서점에 네. 네. 아니 거기가 번따의 성지가 돼가지고
0: 그래요?
1: 아니 다 책 읽으러 오는 건데 거기서 왜
2: 번호를 딴다고
1: 왜 그러는 거야?
2: 진짜 읽다가
1: 그래서 거기에
2: 잠시만요 타임
0: 아, 네.
2: 눈이 너무 번쩍거려요.
0: 아니 왜냐면 그래요? 아 신기해서
1: 근데
0: 신세계잖아.
1: 아니 근데 영지 씨 거기 가서 번따 하면은 큰일 나. 왜냐면 몰입의 시간을 지켜주세요라고 붙여놨습니다.
2: 아.
1: 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 다른 사람들 조용히
0: 아, 저는
1: 하지 말라고 영지 씨.
0: 신기해서 예, 예, 예. 신기해서요.
2: 예. 아,
1: 야 근데 예. 이런 거 생각도 못했는데 이게 왔어요. 4818님.
2: 혹시 친구들과 내기한 거 아니에요?
1: 와, 이거 어때요?
2: 아, 아
1: 우리는
2: 진짜.
1: 우리는 다 연애 모질이가 많네. 이게 생각도 못했어요. 이분께 선물 갑니다.
2: 와 진짜.
0: 아, 진짜.
1: 야.
2: 와 근데 진짜 그럴 수 있구나. 어 내기 내기.
0: 이건 이거 좀 근데.
2: 좀 선 넘었다.
0: 아, 좀 선 넘었다. 이건 진짜 너무 선해서 이거는 어떻게 너무 억울한데?
2: 아니 근데
1: 이거 아니 근데 이분이 연락을 안 할 때는 뭐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문자 좀
0: 맞아요.
1: 주세요.
0: 아니면 이제 그분도 약간 해놓고 용기를 내서 했는데 다음 용기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그 카페 좀 자주 가보세요. 왜냐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1: 아니면 이럴 수 있어. 끝번호가 2324인데 2328로 저장하는.
0: 그러니까 이렇게
2: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0: 그러니까 모르고
1: 네. 그러니까
0: 왜냐면
1: 끝번호
0: 불러줬잖아.
1: 그래서
0: 불러줬잖아. 010 땡땡땡땡 2324요 이렇게 했는데 2324요 했는데 2323으로 한 거야.
1: 그렇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0: 어떡해. 이거는 카페에 한번 앉아 이게 운명이라면 다시 분명히 만날 수 있으니까.
2: 아. 근데 내기는 좀 아닌 것 같은 게 이게 지난 주말 카페에 앉아 있었음 그러니까 네, 낮에 네. 설마 내기를 하는 사람들이
0: 아,
2: 있겠어요?
0: 맞아, 네, 낮에 말이야. 굳이.
1: 아 그러면 네. 아까 그분 선물 취소하고 민중기님께 선물. 선물 민중기님 선물할게요. 아,
2: 선물 취소가 네. 돼요? 네,
1: 취소가 되죠. 네, 취소돼요.
2: 아, 취소돼요.
1: 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아니면 이진혁 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서 민중기님으로
2: 네, 네.
1: 잘못 저장했나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2: 네, 네, 네, 네.
1: 예. 7642님
2: 그 사연자분께 죄송한데 그럴 수도 있어요. 번따를 자기만족으로 나 이만큼 번따 해봤다 이렇게 만족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 근데 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도 이런 분 만나면
2: 진짜로?
1: 안 되지. 네. 이거 잘 피한 거지.
0: 맞아 오히려 무슨... 그러면 정말로 잘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2: 그럼. 무슨 포켓몬 모으듯이 번호를 왜 모아요? 네.
1: 그러니까.
0: 요즘에 또 유행이라고 모으나 봐요.
1: 요즘
2: 아 그런가 봐요.
1: 네. 여러분 세상이 흉흉합니다. 예, 이렇게 번따 이거 조심하세요.
0: 근데 연락이 만약에 온다면 네, 네 한번 이어나와보십시오.
1: 그치,
0: 용기를 내신 거니까.
1: 맞아 네. 만약에 연락이 오면 무조건 받아야죠.
0: 맞아요, 맞아요.
1: 이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0: 맞아요.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1: 기다리게 되네 또 남의 일이래도.
2: 우리도 기다리게,
1: 기다리게 되네.
0: 아,
1: 이분이
0: 잘 됐으면 좋겠다.
1: 그렇네요.
0: 아니면 진짜 그 카페 한번 더 가세요.
2: 네, 그래,
0: 주말에
2: 이게
0: 주말
2: 맞아요.
0: 낮에.
2: 그게 그래, 맞아요. 그래.
1: 같은
0: 그대로.
1: 시간에 가요.
0: 맞아요,
1: 같은 맞아요. 시간에. 네. 예. 잠깐만요.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3: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4: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흑표옥 침대가 가정의 달 맞이 할인 행사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가격 부담은 줄이고 사은품은 풍성하게.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전국 흑표옥 침대 매장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1577-6674.
7: 사랑해요. 흑표 흑침대.
8: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9: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0: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박서현의 러브게임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실비김치,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 병 혈당차 히핏, 한방비건 AWE에서 5초속잠 주름 개선 선물 세트, 미국 프리미엄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진짜 치맥 전문점 전설의 치킨에서 치킨 교환권, 부산 바다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 옷 승선권, 주방 안심 솔루션 자연그램에서 과일 채소 세정제, 엉덩이 백임 끝 밸런스 온에서 기능성 차량용 방석, 유럽산 명품 템포 티슈에서 한 칸만 딱 5겹 롤 휴지, 똑똑한 제로웰 에어닥터에서 세균 잡는 공기청정기, 에이펙 공식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발냄새의 근본 토키퍼에서 구리이온 향균 패드, 데일리 웰리스 루틴 홀베리에서 유기농 레몬즙 세트,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서울우유에서 고품격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나를 위한 웰리스 카키자에서 로즈원이 리추얼 세트,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를 드립니다.
1: 저기 잠시만요. 웬만한 연애의 시작.
0: 이석훈 연애의 시작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인사드릴 텐데요. 박수경님 주셨습니다.
2: 여기가 동네 빨래터구나. 이모님들 남의 연애사에 난리 났어.
3: 아유 재밌어.
2: 아유 재밌어. 너무 재밌어.
0: 남의 연애 재밌어. 다음 주에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연애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가지고 예,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3: 안녕.

0: 모든 인수에 가능한
1: 사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사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생의 유토피아 사원에드피아.
2: 성공 꿈을 역시 사원에드피아.
0: 국민인생

0: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로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나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맑다라는 말을 주로 날씨에 사용하지만 정신과 함께 쓰기도 합니다. 아침에 푹 자고 일어났을 때, 컨디션이 좋을 때 정신이 맑다라고 말하곤 하죠.

우리의 일상에도 그런 순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신이 맑아야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도 사라지고 지금 이 순간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맑고 화창한 날씨였는데요.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땠나요? 혹시 흐림이었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맑음으로

0: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웬디의 영스트리트 첫 곡은 준의 날씨의 하루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이 많이 올랐습니다. 갑자기 초여름이 찾아온 듯한 날씨였어요. 저는 집에 이렇게 있다가 나왔는데 그 창문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날이 춥나? 해서 안에 니트를 입고 가죽 자켓을 입고 나왔는데 이러고 밖에 나왔다가 운동을 간 거죠. 운동을 가는데 운동은 다른 이게 반팔 입고 했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오늘 니트를 입고 나왔는데 아 정말 날씨에 대한 개념이 정말 없구나. 그래서 나오기 전에 항상 날씨를 체크하고 나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덥더라고요. 예. 우리 김태란님께서 완디 저는 오늘 맑음이요. 지난 9월부터 헌혈 수치가 모자라서 못했는데 오늘은 혈장 헌혈하고 오는 길이에요. 120번째랍니다. 우와! 멋있다. 너무 대단한데요? 근데 이 헌혈도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100%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기준도 되게 까다롭고 되게 건강해야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한 것 같아요. 와 120번? 대단합니다. 우리 333님 연휴 다음날이라서 기분이 조금 우울할 뻔했지만 완디와 8시에 만날 생각에 하루 종일 설레는 마음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이 영스를 생각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고 한다면 저는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항상 원래 연휴 다음 날에 축 처지는 그런 게 있어요. 언제 또다시 이 긴 연휴가 또 찾아오나라는 생각이 있지만 제가 다시 그 기분을 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영스 소개해드릴 차례인데요. 우리 민명희님께서 오늘 스튜디오가 다르네요. 게스트 나와서 그런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2부와 3부에서는요. 영스엔 웬일이야 미니 8집으로 컴백한 크래비티 9명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라이브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1부에서는 영스 가족들과 일상을 나누는 시간 Talk to me. 여러분의 일상을 공유해주세요.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듣고 있는지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연휴 후유증을 앓고 계신 여러분을 위해 영스가 달달한 초코 음료 쿠폰 쏠게요. 사연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웬디의 영스트 1부는 손흥민이 선택한 비타민 캡틴 하루틴과 함께합니다.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 국밥!
1: 열정 국밥!
2: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닥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닥고 치킨.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2: 든든하게
1: 집에서도
3: 간편하게
1: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3: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딸
1: 오딸.
4: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5: 오래오래 락토핏.
4: 종근당 건강.
6: 건강기능식품.
7: 와, 건강한데 맛있네.
8: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7: 죽이네.
9: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10: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내가 굉장히 버거 싶다면?
1: 리아야, 놀러 갈게.
0: 오늘처럼 행복한 날엔?
1: 리아야, 함께하자.
0: 버거운 하루를 마친 후에도?
1: 리아야, 보고 싶었어. 우리에겐 언제나 리아가 있다.

알고 싶고 더 듣고 싶은 완소들의 이야기 Talk to me. 2975님 연휴 동안 쌍둥이 아들 둘 데리고 캠핑 다녀오고 놀이공원도 갔다 왔더니 살이 빠졌습니다. 체력도 키워야겠어요.

와, 근데 이게 육아잖아요. 심지어 쌍둥이 아들 둘 캠핑에 놀이공원 안 빠질 수 없는 그런 일정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날도 너무 좋았었고, 예, 연휴 동안.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예, 끼니 잘 챙겨 드시면서 운동도 조금 가능하시다면 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 챙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예, 본인의 몸도 조금씩 챙겨가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가웠던 연휴도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분들 많으시죠? 지금 연휴 후유증으로 지친 완소들을 위해 영수가 달달한 초코음료 쿠폰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연 소개된 모든 분들께 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 뭘 하며 듣고 있는지 연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사연 남겨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8670님, 전 이번에 연휴를 못 쉬었는데 연휴 없이 보내서 아쉽다가도 오히려 쉬다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더 힘들어서 차라리 평상시처럼 보낸 게 다행인 것 같기도 해요. 완전히 쉬다가 돌아가는 게 더 힘든가요? 쉼이 없는 게 더 힘든가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렵다. 둘 다 힘든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쉬다가 돌아가면은 또 쉼에 익숙해졌어서 그런 거고, 쉼이 없으면은 또 너무 바쁘게 지내는 것도 힘들고 한데, 둘 다 어려운데? 근데 쉬다가 돌아가는 게 더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일이 많은 게 전 좋기 때문에 오히려 바쁘게 지내는 게 더 좋다? 네. 쉬다가 돌아가면은 그래도 열심히 쉬었다라는 기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리고 푹 쉬었다라는 그런 편안함이 있잖아요. 근데 쉼이 없다는 거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좋게 생각하면 그렇다. 우리 고일 사모님, 퇴근 후 첼로 레슨 받고 나와서 들어요. 연휴 동안 쉬고 놀고 자고 연습을 안 했더니 오늘 무지 힘들어요. 왠지 밝은 목소리 들으니 에너지가 채워지는 듯요. 감사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악기도 그렇고 노래도 똑같아요. 이게 근육이고 쓰는 거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안 쓰면 좀 다시 돌아가 있어요. 예. 그리고 악기도 조금이라도 안 하면 확실히 굳잖아요. 손가락 같은 것도. 그래서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에너지를 채워드린다고 해서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또 장세정님, 버스에서 졸다가 완디 웃음소리를 깼어요. 근데 여섯 정거장이나 지났네요. 급하게 내렸는데 날도 좋은데 걸어갈지 피곤하니 환승할지 고민이네요. 어떡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시간이 만약에 밤 10시였으면은 환승하라고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아직 8시입니다. 예, 8시라서 그래도 걸어가시는 거를 좀 추천드릴게요. 여섯 정거장이면은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그래도 한 40분? 3, 40분 정도면은 그래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 40분 정도 걸릴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그래도 요즘 날씨에 걷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좀 많이 걸으려고 하거든요. 지하철 타고 그냥 걷고 조금 일찍 내려서 걷고 하는데 바람이 그렇게 많이 불지 않는다면 걷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래도 다행이네요. 제가 좀 빨리 웃어드릴 걸. 아, 빨리 웃었으면 한 두 정거장 좀 남았을 때 좀 괜찮았을 텐데. 제가 좀 늦게 웃어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앞으로 오프닝 때 웃는 걸 좀 넣어드릴까요? 이렇게라도. 조금 걸어가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연휴가 끝나고 일상을 지낸 완소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는지 남겨주시면

화사의 So Cute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주신 사연들 만나볼게요. 0317님, 이번 연휴는 저희 집 셋째가 어린이날 전날부터 열이 나서 놀러가지도 못하고 종일 집에만 있었어요. 집에서 마지막 어린이인데 슬픈 어린이날 보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그래도 안 아픈 게 제일 중요하니까 어린이날은 그래도 1년에 한 번 있지만 아쉬워할 수 있으니 아파서 제대로 못 보냈잖아요. 그래서 빨간 날은 다시 오지 않지만 그래도 아이를 위해서 슬퍼할 수 있고 속상해할 수 있는 아이를 위해서 아이만을 위한 어린이날을 보내주는 건 또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픈 게 좀 나았나요? 네, 부모님의 사랑과 이 케어를 받고서 다 나았을 것 같긴 한데 날을 잡아서 네, 어린이날을 아니면 어버이날과 함께 보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8969님, 어린이날 선물로 받은 보드게임 종이 찢어진다고 하나하나 다 잘라서 손코팅한대요. 지금같이 손코팅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습니다. 도경아, 내일 하면 안 될까? 한번 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부모님 말씀도 잘 안 들리는데 제가 제 말이 들릴까요? 아, 제 말이 조금 들렸으면 좋겠는데 도경아, 이게 오늘, 그러니까 내일

해도 될 것 같아. 내일 한다고 해서 이 보드게임 종이가 뭐 찢어지거나 사라지거나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아. 그래서 우리 내일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더 예쁘게 손 코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이 웬디 이모가 든다. 그래서 한번 내일 어머니랑 아버님이랑 합심을 해가지고 내일 한번 손 코팅을 해보면 어떨까? 내일은 더 예쁘게 될 수 있을 거야. 한번 해봐. 그리고 5052님, 오늘 조카가 생애 첫 소풍을 갔대요. 엉금엉금 기어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소풍을 가다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다행이었어요. 딸기 농장에서 딸기 따먹은 조카 사진 보낼게요. 귀엽죠? 하면서 어떡해. 딸기가 손바닥만 해. 너무 귀엽잖아. 그리고 아기들은 왜 이렇게 옆모습 봤을 때 볼이 너무 너무 귀여워요. 아니 그리고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딸기 하나를 딱 지금 따려고 딱 하는 그 자세를 하고 있는데 딸기 하나가 그렇게 큰 사이즈도 아닌 것 같은데 손바닥만 해요. 딱 손만 해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헐! 헤어핀! 헤어 집게핀을 4개 했는데 긴 머리를 따가지고 딸기 집게핀을 했어요. 또 어머니가 또 포인트를 또 이렇게 주셨네. 너무 귀엽다. 어머, 제 애기들 너무 좋아하는데 사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애기들은 또 이렇게 금방금방 크죠? 아, 요새 또 딸기 농장 철이군요. 나도 가고 싶다. 아, 너무 귀엽네요. 우리 전향환님, 옷가게 운영 중인데 지금 옷 실밥 정리하면서 듣고 있어요. 지루한 일을 하는 중인데 영스트림에 힘내볼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디서 또 옷가게를 운영 중이신가요? 네, 옷 실밥 정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한두 개 하시는 게 아닐 거잖아요. 아, 이게 또 일이다 보니까 이게 지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루하지 않게 또 영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향환님 화이팅! 우리 이종원님, 연휴에 캠핑가서 힐링과 고생을 동시에 경험하고 왔습니다. 눈 떠보니 벌써 일주일의 중심. 너무 긴 연휴도 힘드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캠핑을 보통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 캠핑을 준비하는 그 과정 그리고 마무리할 때 그 치우는 과정도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생각해보면은 오늘 딱 수요일이기 때문에 수요일 거의 다 끝나갔죠? 예, 목, 금 하면 다시 또 행복한 주말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힘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2, 3분은 영센 웬일이야 미니 8집 리디파인으로 활동 중인 크래비티 완전체와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Avon Max의 Loving Myself.

생명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산소. 하지만 농도에 따라 우리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농도가 낮으면 질식의 위험이, 농도가 높으면 화재의 위험이 따르는 거죠. 밀폐 공간에서는 우리가 매일 들이마시는 산소는 물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메탄 같은 가연성 가스까지, 이 다섯 가지가 사고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가스 감지기는 똑똑해야 합니다. 밀폐 공간 오래가스를 모두 감지해야 하니까요. 단 하나의 가스도 놓치지 않고 단 한순간의 방심도 용납하지 않을 때 비로소 안전은 완전해지는 법입니다. SBS 가스 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 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짠.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1: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2: 기프트.
1: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0: SBS 생활정보.
1: 생일 아침이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음식, 바로 미역국인데요. 생일에 미역국을 먹으며 축하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왜 이런 풍습이 생겼을까요? 언제부터 생일에 미역국을 먹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미역국은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오래된 음식입니다. 새끼를 낳은 고래가 미역을 먹는 모습을 보고 산모에게 미역국을 먹였다는 기록도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미역은 철분과 요오드가 풍부해 몸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생일에 미역국을 먹는 건 어쩌면 단순한 풍습이 아니라 나를 낳아준 어머니를 떠올리는 우리만의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2: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오늘은 여덟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크래비티와 함께합니다. 단체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1: 네, 크래비티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2: 개커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입니다.
0: 아, 반갑습니다. 지금 보는 라디오로 진행 중인데 한 분씩 카메라 보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먼저 우리 형준 씨부터 차례대로 가보겠습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동그리 형준입니다. 반가워요.
4: 예스.
5: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태형입니다.
6: 나이스.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원진입니다.
7: 네,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막내 성민입니다.
8: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우빈입니다.
9: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민입니다.
10: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앨런입니다.
11: 앨런.
12: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정호입니다.
13: 모정 모정.
14: 안녕하세요. 크래비티 세림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크래비티가 완전체로 영세 놀러 온 게 처음이에요. 와!
15: 대박.
0: 너무 환영하고요. 에이. 완전체로 나온 만큼 더 좀 신나게 재밌게 놀고 가실 수 있나요?
6: 당연히. 왠지 선배님께서 혹시 저희의 텐션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죠? 당연히.
0: 전 언제나. 언제나. 네, 전 지금도 준비되어 있고. 네. 나이스. 아니, 우리 세림 씨랑 우빈 씨는 또 제가 진행하는 영수는 또 처음입니다. 네, 소감 궁금합니다.
14: 일단
0: 어떠신지.
14: 네. 일단 저는 너무 오고 싶었는데 네. 못 와서 좀 속상했어요.
0: 왜, 왜요?
14: 네?
0: 못 와가지고.
14: 네, 못 와서 좀 속상했어요.
0: 얘기 좀 들었어요?
14: 아, 당연하죠. 멤버들 나온다는 것도 다 보고 들었는데
0: 네.
14: 사실 속상했다는 건 좀 그냥 장난이고 네. 너무 좋습니다. 나와가지고.
0: 나와서. 네. 나와서.
14: 어허. 너무 좋습니다.
0: 우리 우빈 씨는?
8: 저는 멤버들이 항상 영스 왔다 가면은 아니 갔다 오면은 되게 좋았다는 말만 해가지고 저도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었습니다.
0: 아, 진짜요? 어떤 것이라고 도대체? 아, 갑자기 또 왜 어떤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좀 이렇게 어깨가.
6: 아,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영스 너무 재밌죠.
0: 제가 좋은 곳으로 네. 또 오늘 또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아니,
0: 지난번에 왔던 멤버들이 정모 씨, 원진 씨, 형준 씨, 태영 씨인데
6: 네.
0: 우리가 크래비티의 정예 멤버다 라고 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인정하시나요? 안 오셨던 두 분 우리 우빈 씨랑 세림 씨.
8: 네, 깔끔하게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0: 진짜요?
8: 네네네.
14: 아, 저는 오늘부터 바뀔 것 같아요.
0: 어떻게?
14: 제가 끼지 않을까.
5: 아, 그럼 혹시 누가 빠지고 끼는 건가요? 그냥 끼는 건가요?
14: 아, 뭐 그런 것까지는 생각 안 해봤고요. 저는 낄 것 같아요 일단.
0: 일단 나부터 끼는 게.
14: 네.
6: 포켓몬 스토리. 오케이 오케이. 보겠습.
0: 그럼 일단 우빈 씨랑 세림 씨, 크래비티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한 분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8: 네. 아, 뭐 저부터 할게요.
0: 네.
8: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메인 보컬 맡고 있고요.
0: 네.
8: 저기 그리고 약간 개그캐라고 하나요?
0: 오!
8: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약간 놀림감이 되는 그런
6: 탱커 탱커.
0: 근데 놀림감과 개그캐는 되게 다르거든요.
6: 맞지.
8: 제가 이제 스스로 그 놀림감을 자처합니다. 보통.
0: 아.
8: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죠.
0: 아하.
6: 그래서 다리 이렇게 쭉 펴고 앉은 거예요 지금? 라이브 중인데? 접으세요.
8: 그럼 구부리고 앉을까요?
6: 조신하게.
0: 아,
6: 그쵸?
0: 요런 느낌으로 계속 뭔가 하나를 걸고 넘어지게 되네.
8: 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14: 조심해야지.
0: 아하,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세림 씨는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14: 저는 이제 크래비티에서 나이를 맡고 있고요.
6: 아하.
14: 그다음에 힘도 맡고 있고요.
6: 아하.
14: 또 뭐 맡고 있죠?
8: 냄새 맡고 있지 않나요?
14: 아, 냄새도 맡고 있고
0: 네. 네,
14: 많은 것을 맡고 있습니다.
0: 네. 오늘 그러면은 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열린이 넘치는 모습 기대해봐도 될까요?
6: 짬에서 나오는 바
14: 기대해주세요.
0: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이렇게 완전체로 영수를 찾아준 이유가 있죠.
6: 네,
0: 바로 크래비티가 여덟 번째 미니앨범 리디파인으로 컴백을 했습니다. 어떤 앨범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14: 네,
7: 성민 씨. 네, 이번 앨범은 이제 완벽해서 빛나는 청춘이 아니라 이게 무너지고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과정과 순간을 담은 앨범입니다.
6: 오. 예스.
0: 오! 아니, 앨범 소개를 어떻게 막내 성민 씨가 하게 되었네요?
6: 저희 막내이기 때문이죠.
7: 형들이 안 해여가지고.
8: 내가 말랑해서 기특하다 기특해.
0: 너무 완벽한 너무 앨범 기특해. 소개였습니다.
6: 네. 앨범이 좋습니다.
0: 아니, 이번에도 멤버들 청량을 버리고 다크비티로 변신을 했다고
6: 맞아,
0: 또 들었습니다. 컨셉도 너무 잘 어울린데 우리 삐삐님께서도 아이돌 팬들이라면 전부 원한다는 사제 컨셉으로 돌아왔는데

0: 컨셉을 듣고 멤버들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누구보다 자신 있다 했던 멤버가 있을까요? 이라고 보내주셨어요.
1: 우선 저희가 이렇게 타이틀곡이 정해진 다음부터는 네. 아, 이 노래는 저희가 진짜 무조건 좀 컨셉추얼하게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컨셉 제대로 잡고 약간 네. 의상이나 뮤비나 다 그냥 진짜 그 컨셉만을 위한 걸로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좀 냈었는데 네. 이렇게 또 사제 컨셉으로 해서 좀 저희가 되게 사제를 되게 완전한 존재 그리고 그 사제를 준비한 신학생을 좀 불완전한 존재를 해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약간 아직까지는 불완전한 존재가 좀 더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그런 과정을 좀 담은 거거든요.
2: 맞습니다.
1: 되게 좀 재밌게 찍었었던 것 같아요. 네.
0: 그럼 이런 컨셉을 조금 기다렸었던 멤버가 있어요? 좀 어떻게 보면 정반대의 그런 컨셉인 거잖아요.
3: 맞죠.
1: 또 네. 컨셉이라고 하면은 저희 세림이 형이 좀 되게 과몰입이 잘하거든요. 그래서 세림이 형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은데요.
2: 제가 일단 컨셉추얼한 거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컨셉추얼한 걸 하고 싶다고 그 곡이 정해지기 전부터 좀 많이 어필을 했었는데 네. 이번에 또 하필 또 다크한 컨셉을 하게 돼가지고 네. 저희가 또 전 타이틀이랑 전전 타이틀이 좀 밝은 느낌이었어서 네, 네, 네, 네. 아 이제 또 좀 연륜을 보여줄 때가 됐나 하고 이제 좀 되게 자신이 있었습니다.
0: 본인이랑 또 이렇게 연결되니까 어제 잘 소화한 것 같나요 컨셉을 여러분?
4: 네 완전히. 너무 네. 멋있는 것 같습니다.
0: 만족도 어떠세요? 이 컨셉에 대해서 다 같이 팀의
1: 만족도
0: 네
1: 맛있습니다.
5: 배불러요. 너무 소화를 잘해가지고
0: 아 너무 소화를 잘해서 배부르다.
2: 오케이,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0: 제가 봤을 때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뮤비를 처음 봤을 때 네. 오 이런 것도 되게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너무 멋있게 나오셔가지고
2: 너무 감사합니다.
0: 우리 오우님께서 청춘을 노래하던 크래비티가 이번에 어른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아요. 앨범에서부터 어른의 향기가 물씬 나는데 수염 기르기 금지, 벌컥 금지를 외치는 크래비티잖아요. 괜찮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런 조항이 있어요?
6: 그냥 살짝 저희끼리 요즘 뭐 명언을 많이 날리는데 멤버들이 그 중에서 그냥 좀 남자병이랑 연예인병 이런 게 좀 요즘 유행하잖아요.
0: 그래요?
6: 막 남자병이라고. 네. 요즘 막 남자들이 이제 막 이제 벌크업 하고 수염 기르고 싶어 하면 그 남자병이라고 하는데.
5: 장발하고.
6: 네 그런 거를 하지 말자라고. 하나?
5: 근데 애초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저희
6: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0: 없어서 수염 기르고 싶은 멤버 나중에 커서 나중에 좀 더 이렇게 와. 나이가 들어서도
7: 누굽니까?
0: 있어요? 원진 씨 그러고 하고 싶으세요?
1: 아 제가 그 뭐지 저희 한번 그 뭐냐 바이러스 때문에 네. 한창 세상이 시끄러웠을 때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때 걸려가지고
0: 네, 집에만 있을
1: 잠깐
0: 때.
1: 집에만 있었을 네. 때 한번 길러볼까 싶었었는데
2: 진짜로?
7: 진짜?
0: 길러볼까?
1: 그때 그냥 바로 포기했어요.
0: 왜요?
1: 이게 안 되겠더라고요. 제 얼굴 못 보겠더라고요.
2: 피부과 가서 제모하세요.
1: 네, 제모 열심히 맡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0: 아니 또 제보에 의하면 요즘 몇몇 분들이 애교를 안 하고 피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7: 진짜요?
0: 네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혹시 누군지
6: 제가 보기에는 요즘에는 네. 우빈이 형이 좀 피하고
0: 네네네네.
6: 그리고 태영 씨도 좀 피하는 것 같고
0: 네네네.
6: 그리고 사실 제가 봤을 땐 세림이 형도 조금은
0: 연륜이 있기 때문에
6: 네, 피하는 것 같지 않나.
7: 남자병의 조짐이 있어.
0: 이렇게 세 분?
6: 네.
0: 어허.
6: 그래서 오늘 여기서 좀 혼내줬으면 좋겠어요. 이 맞아요. 애교로 이 세 명이.
0: 네, 우리 우빈 씨랑 태영 씨랑 세림 씨.
6: 네.
0: 이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8: 저 얘기 잘해요.
0: 태영 씨는 네 괜찮을 것 같고.
7: 나쁘지 않네.
0: 이 정도 예 바로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우빈 씨랑 세림 씨의 답변을.
2: 저는 얘기할 게 있는 게 네. 저는 빼진 않아요.
0: 빼진 않는다.
2: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렇게 애교를 하면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0: 전혀 뭐 저희는 그런데
1: 그러니까요.
0: 본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1: 그러니까.
2: 물론 그렇죠. 이제 저희 팬분들 러비티 분들께서 너무 귀여워해 주시고 해가지고
0: 지금 이 방송을 또 러비티 분들께서 많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1: 그렇죠.
0: 네네네.
2: 오케이 okay, 그러면 어떻게 한번 웬디 선배님이 추천해주시는 애교 한번 해볼까요?
0: 제가요?
4: 와 기대된다.
0: 저는 애교를 잘 몰라서
2: 아 그래요? 네,
0: 좋아하는 그거를 요새 유행하는 뭐 없나요? 애교 잘하시는 멤버 없으세요?
2: 막내가 추천 하나 해주시면
0: 좋아요 좋아요. 우리 성민 씨께서 추천하는
4: 뭐가 있을까?
0: 그쵸.
5: 성민이 너무 피지컬로 해가지고

0: 그냥 아무거나 뭐 사달라고 거. 하거나 치즈버거 사달라고 하거나.
1: 좋다. 치즈버거 좋다.
2: 귀신 꿈 꿨다 해요. 귀신 꿈.
3: 치즈버거.
1: 아 이것 봐. 이거 봐.
4: 진짜 안 되는군요.
5: 지금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0: 저게는 뭐 하고 싶다.
1: 이거 뭐 안 뺀다며.
4: 아까 태영 씨가 했을 때 바로 했었어야 돼.
1: 그러니까 안 뺀다면
4: 아, 이렇게 하시면 이제 우민 씨가 어떻게 돼요? 형. 우민 씨도 해야 되는데.
6: 아, 형 이러면
7: 저 언제나 준비돼 있습니다.
4: 왜 찍고? 그럼 우민 씨 가고 바로 세지림 씨가 치즈버거 가실까요?
7: 알겠습니다. 네,
4: 좋아요.
8: 저는 치즈버거 말고 피자가 좋아요.
4: 세리 씨 바로.
9: 저는 브링컵. 아 저는 치킨. 치킨이요. 치킨 드세요.
4: 네, 타이틀곡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5: 아, 너무 좋습니다.
4: 타이틀곡, 네, 아주 어웨이크, 네, 어웨이크인데요. 곡 소개 해주세요. 곡 소개 누구 담당이죠?
6: 성민 씨.
1: 성민 씨. 네, 이번에 어웨이크는요. 아, 제가 끝났다라고 싶었던 네. 그런 순간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강렬한 퍼포먼스를 보실 수 있는 그런 곡입니다.
4: 아, 곡 소개, 앨범 소개 아주 완벽하게 하시네요, 성민 씨.
1: 감사합니다.
4: 네.
6: 점점 그래 변형이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4: 아, 그래요? 그만큼 완벽하게 하시니까.
1: 매번 yeah. 같은 식으로 하면 조금
4: 재미없으니까.
1: 성의가 없을 수 있어요.
7: 거기까지 생각을 했어.
4: 역시
7: 이게 아이돌이지.
5: 이게 아이돌이다.
7: 참 아이돌이다.
5: 너 평생 소개해라.
4: 아, 근데 노래가 너무 궁금하니까 듣고 와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수를 위해서 라이브로 와우.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예스. 감사한 마음으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10: 네. 네.
4: 우리 고우진님께서 라이브 기대돼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우리 윤도겸님께서 오늘 강아지 10마리 모인 것 같아요. 와글와글 이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네. 멤버분들 준비되셨을까요?
10: 네.
4: 네. 그럼 저희는 크래비티의 신곡 Awake 라이브로 듣고 올게요.
10: Let's go. Let's go. Let's go.

0: 웨이크 라이브로 듣고 왔습니다.
1: 나이스.
0: 이 노래가 세림 씨랑 앨런 씨 작사에 또 참여를 하신 곡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아, 뮤비도 너무 잘 나고 강렬한 이번 앨범 자체가 비트들이 되게 다 좋은 것 같아요.
1: 오, 맞습니다.
0: 비트들이 되게 좋고 이 노래는 특히 강렬한 비트랑 신스도 되게 좋았고 그 안에서 근데 보컬이 네. 강렬한 것 같으면서 되게 부드럽게 느껴지는 그런 반전 매력이 되게 있어서 되게 매력이 가득 담긴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퍼포먼스도 너무 뭐 퍼포먼스 항상 좋으시니까
1: 감사합니다.
0: 네, 보는 재미도 있다라고도 느꼈습니다. 우리 8738님께서 강아지들인 줄 알았는데 노래하니까 갑자기 확 변신하네요라고 보내주셨고요.
2: 변신!
0: 장세정님께서 라이브에서 들리는 숨소리가 참 좋아요. 노래가 살아 숨쉬는 기분이거든요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아니 이 곡 처음 들었을 때 어땠는지 첫인상 좀 궁금한데요. 혹시 누가 제일 좋아하셨는지.
4: 사실
5: 누구지?
4: 모든 멤버가 이 노래를 처음엔 반대했었어요.
0: 한 명도 없었어요.
4: 한 명도 없었고
6: 이 멤버들이 고르는 후보곡 중에 이 곡이 있지 않았었어요.
4: 네.
0: 아 진짜요?
4: 이거 좀 편곡이 또 많이 되었고 많이 180도 바뀌었어요.
0: 아 그래요? 첫 네. 버전은 이게 아니었구나.
4: 네. 그래서 네 처음엔 저희가 다 뽑지 않았었다 이 정도만. 네.
0: 하지만 편곡되고 나서
4: 저희는 그래도 네. 다 만족을 했던 것 같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어허 그러시구나.
4: 예스.
0: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이틀곡에 세림 씨랑 또 앨런 씨가 작사에 참여를 하셨잖아요.
1: 네.
0: 비하인드가 또 궁금합니다.
7: 일단 그 회사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앨범의 살짝 키워드가 우르브로스라고 이제 뱀 그 키워드가 있는데
0: 네.
7: 그 내용이 조금 그 뭐지 가사에 좀 부족해가지고
0: 네.
7: 랩 파트에 좀 그런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0: 아,
7: 해서 저희가 둘 다 좀 우르보로스를 좀 생각하면서 썼던 것 같습니다.
0: 어허.
1: 그 세림이가 그 가사에 히스 히스 히스라고 약간 뱀이 씩씩 거리는 그런 그 아르마나피아 그런 위성어를
0: 네네.
1: 넣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리버브랑 딜레이 이렇게 효과를 걸어가지고 약간 그 악마의 속삭임 그런 효과 같이 나오면 되게 멋있겠다 해서 뭐 믹스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진짜 소름 돋을 정도로
8: 오.
1: 너무 컨셉과 너무 곡이랑
0: 잘
1: 너무 잘 어울리게 나와서 뿌듯합니다.
0: 이런 아이디어들이 쌓이고 쌓여서 좋은 결과물들이 또 나온 것 같습니다.
1: Yes.
0: 네, 이렇게 또 크래비티의 신곡까지 만나봤고요. 저희는 이쯤에서 광고 듣고 올게요. 오.

0: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1: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2: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3: 요즘은 서감 생소금 구이가 대세. 퇴근 후 삼겹살 땡길 땐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사과김치 돌돌 말아 한입 가득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우리 가족 이번 주말엔
4: 암요 암요 서감이요.
3: 삼겹살은 역시 서감 생소금 구이.
5: 소시지 베이커리 오딸 탱글탱글 소시지 오팜. 우리 가족 밥도둑은 오팜. 탄력적인 맛과 향 오팜. 캠핑에도
6: 든든하게
5: 집에서도 간편하게 소시지 베이커리 오뎅. 감탄사를 부르는 스테디셀러 햄 오팜. 오늘 오뎅? 오뎅.
7: 돌아온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7: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에어니플.
9: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샤브올데이.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0: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 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 올데이.
1: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2: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3: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웬디의 영스티트 광고 듣고 왔고요. 3부에서도 계속 크래비티와 함께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깜짝 퀴즈. 형준씨 문제 내주시죠.
1: 네, 크래비티의 8번째 미니앨범 리디파인의 타이틀곡 제목은 무엇일까요?
2: 자, 보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Awake, 오! 2번 Mosaic. 어떤 걸까요?
0: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어디로 보내면 되나요, 태영씨?
3: 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0: 많이 텐션 참여해 주시고요.
2: 아니, 앞에서 텐션을 모자이크 하고 웬디 선배님께서 어디로 보내실까 하는데 네, 문자
4: 정답 보내주시고
5: 너 남자병,
6: 남자병이다.
2: 남자병이에요.
0: 저희는 3부에서 계속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외쳐주실 수 있으실까요?
2: 네.
0: 저희는 잠시 후에
7: 마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나들이 떠나기 딱 좋은 봄날. 주의해야 할 게 있죠. 바로 식중독입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도시락, 김밥 등 배달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늘고 있는데요. 대량으로 만드는 배달음식은 집단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량으로 음식을 조리할 땐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육류와 어패류는 충분히 익혀주고 음식을 바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소분 후 즉시 냉각하거나 냉장 보관하기 꼭꼭 기억하세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

0: 방탄꼭지
1: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0: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부리면 방탄꼭지
1: 방탄꼭지 에어니플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3: 와우
2: 스티커 선반지 명함 다 있어
4: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프레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0: 인쇄는 와우 프레스
5: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0: 뉴바옴
5: 운동할 때도
0: 뉴바옴
5: 당 건강에도
0: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5: 뉴바옴
6: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번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홀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조정 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0: 웬디의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3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여덟 번째 미니 앨범으로 돌아온 크래비티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정모 씨 문자 하나 네. 소개해 주세요.
2: 알겠습니다. 네, 현주님께서 활동 첫 주를 무사히 마쳤잖아요. 멤버들의 만족도 어떤가요? 올해 첫 활동인데 멤버들끼리 재미있었던 일 있으면 알려줘요.
3: 재밌던 일.
4: 이게 이 질문이 왔을 때 어떤 일에서 고민해봤는데 오늘 성민이가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네. 스태프분들이랑 재밌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저희 스태프분들이 아닌 거예요.
1: 네.
4: 근데 너무 즐겁게 떠들고 있길래 가서 제가 혹시 크래비티 스태프분이세요? 했는데 아니래요.
1: 예전에
4: 투어스 하셨... 스태프예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무 재밌게 떠들고 있길래 초면인데
1: 예전에 하셨던 스태프분인가?
5: 아니요.
4: 아니요. 어떤 일이죠 성민씨?
6: 아니 그 저희가 사전 녹화가 끝나고 잠깐 뜨는 시간이 있어서 네. 약간 배회하고 있었는데 네. 저희 대기실 옆이 그 투어스 분들 네네. 대기실이어서 그 복도에 스태프분들이 나와 계셔서 오. 그 왁부볼이라고
1: 아 알죠 알죠 요새
6: 네, 요즘 네네. 유행하는 막 슬라임을 갖고 놀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얼마 전에도 저희 팀에 새로운 스태프분들이 많이 들어오셔서 당연히

0: 저희 스태프님이라고. 아~ 오 이거 왁부벌이죠. 와 이거 요새 유행하는 건데 하고 아~ 가서
1: 어 귀엽다.
0: 만져봐도 돼요? 막 이랬는데 너무 어색해 하시는 거예요. 아~ 뭐지? 뭔가 잘못됐는데 혹시 저희 스태프분 아니세요? 하니까 네. 어, 그럼 누구 스태프이세요? 하니까 투어스 분들 스태프분들이시라고.
2: 아 근데 너무 다정하시다.
0: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에 도망갔습니다.
3: 결국에 왁구볼도 받았잖아요.
4: 왁구볼 받은 것도
0: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스태프분들께서 성민 씨 이거 한번 만져보실래요? 하고 선뜻 먼저 건네주셔가지고
1: 너무 스윗하다.
2: 안 되겠다.
1: 너무 스윗하다.
2: 이거 성민이가 영상 편지 한번 남기죠.
3: 그분들한테요?
0: 투어스 스태프분들 감사합니다. 왁구볼 갖고 재밌게 놀았어요.
5: 감사합니다. 우리 막내 예쁘게 봐주셔서.
2: 장난감 좋아하는 아이다.
1: 성민 씨한테 왁구볼 선물해주고 싶다 이 정도면.
0: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4: 갖고 놀다 그 터지지 않았어요?
0: 네, 멤버들 엄청 막 와서 만지고 그래가지고.
1: 원래 왁구볼 잘 터져요. 맞아요. 아, 너무 귀여우시다.
0: 재밌었습니다.
1: 아니 우리 또 장예슬님께서 형준군 오늘 음악방송 엔딩에 언밸런스한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어떤 언밸런스한 모습이었는지 보여주실 수 있나요?
6: 아 그
2: 여기서 시원하게 시원해서 시원하게
6: 시원하게 한번
7: 아 끌지 않죠.
2: 배님 앞에서 어.
7: 그냥 해보겠습니다. 5, 6, 7, 8 언밸런스 이 모든 게 이걸 했어요.
6: 이야
7: 제가 네 허경환 선배님이랑 네네네. 같은 통영 출신입니다.
0: 아 그래서
7: 네
1: 어허 했습니다. 이런 거는 미리 연습을 하고 올라가시나요?
7: 아 아니요 그냥 팬분들께서 사노을 했는데 엔딩 뭐 할까 했는데 갑자기 언밸런스 해줘.
1: 아 팬분들이 요청을 하셔서 그냥 그 자리에서 하신
2: 맞아요.
1: 거구나.
2: 네.
1: 와 요청하면 바로 이게 빡빡빡 나오시네요.
4: 자판기죠 거의 형제.
1: 이야 오.
4: 예. 인간 자판기.
1: 아 2주 차에 뭐 생각하신 그런 엔딩 있나요 여러분들?
4: 아하.
7: 이제 좀 귀엽게 하나요? 아니면 웃기게 하나요?
4: 근데 첫 주 멋있게 했으니까 둘째 주는 좀 귀엽게 해도 되지 않나?
7: 그렇죠. 귀엽게 해도 되겠죠.
4: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약간 이렇게 아이디어 고갈이 좀 많이 돼가지고 팬분들께 좀 추천 많이 받는 타입입니다.
1: 팬분들 하나 문자 좀 보내주세요. 일단 귀여운 거 나왔습니다.
6: 그러니까
1: 귀여운 거 나왔고
6: 추천받아야 돼요.
1: 네, 좀 추천 받아주세요.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는
4: 맞아요, 맞아요.
1: 조금 고갈이 되셨다고 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아이디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네.
1: 아니 우리 또 WM님께서 이번 타이틀곡 안무 중에 웅양즈 페어 안무가 있는데 연습 과정에서 비하인드 궁금해요. 기회가 된다면 다른 멤버 들이 페어 안무하는 것도 보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일단 웅양즈가 누구인지.
4: 네.
7: 웅양즈는
8: 정예 멤버 두 명입니다.
7: 저랑 네. 정모 형입니다.
1: 네 형준씨랑 정모씨.
7: 네.
1: 어허 이 비하인드 연습 과정에서 비하인드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9: 아 아니 진짜로 둘이서 너무 어색해하는 거예요.
1: 아, 처음 연습할 때
9: 연습할 때 둘이서 막 눈도 안 마주치고 막 되게 어색해해서
1: 네.
9: 저희 멤버들끼리 그냥 장난으로 야 둘이 뭐해 빨리 둘이 그냥 저기서 뽀뽀 한번 하고 와.
1: 아 친해져야 되니까
9: 좀 친해져야 되니까 뽀뽀 한번 하고 와 막 이러고 그랬습니다.
7: 진짜 저희 페어 안무도 많이 있었지만 네. 이렇게 가까이 붙는 안무는 처음이었거든요.
1: 네.
7: 그래서 많이 어색했어요.
8: 그래서 처음에는 밑에 이게 위에만 붙고 밑에가 서로 안 붙어서 약간 너무 어정쩡한 자세로 있어가지고 저희가 좀 이렇게 붙으라고 많이 했었어요.
1: 근데 이젠 또 괜찮잖아요. 지금은 또 많이
4: 맞아요.
1: 연습하셔서.
4: 뽀뽀 한번 하고 오니까 좀 괜찮아지던데요.
1: 아~
4: 네 뭐라고요?
2: 적응하는 거죠. 아, 역시 그렇게 이제 친해지는 거죠.
1: 아니 혹시 이 페어 안무 욕심나는 멤버들 있어요?
4: 오,
1: 아~ 이거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아. 우리가 하면 잘할 것 같다.
2: 우빈태요?
4: 우빈 세림?
8: 원진이 형이 원래 여기 밑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4: 아, 네. 저도 그냥 받침대 역할인
8: 받침대가
4: 거고.
8: 좋은
4: 네. 아. 제가 봤을 땐 이 영세 안 왔던 우빈 세림이 잘 하지 않을까.
2: 저희 한번 카메라 잘 보이는데 가가지고.
9: 아니 형준이가 딱 그 정모랑 어색해할 때 딱 그랬어요. 아 세림 형이랑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이랬어요. 형준이.
1: 왜 이유는요?
8: 진짜? 제가 그런 말 했어요?
9: 했어요.
1: 이유는
9: 진짜예요.
7: 이유가
1: 잘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7: 아 뭘까요? 이 형 연륜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찍어서 올려달라는데. 그러면 오늘 끝나고 우빈이 형이랑 채림이 형이랑 페어 안무 해서 올려주세요.
2: 정모랑 형준이가 올려주는 게 아니라요?
4: 아, 우리 네, 이미 올렸어요.
2: 그럼 멤버 볼 수 있잖아.
4: 올렸으니까.
1: 저희는 너무 좋죠.
4: 네. 우빈 세림.
1: 저희는 땡큐. 땡큐.
4: 땡큐.
1: 땡큐.
4: 땡큐.
1: 저희는 땡큐.
2: 아 죄송하지만 죄송한 건 없어.
10: 남자 병?
2: 그냥 죄송하다고.
1: 죄송하다.
2: 죄송하지만
10: 너무 잘 알고
11: 보시는 분들에게 죄송.
2: 보시는 분들에게 좀 죄송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다.
1: 아니에요. 기대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방송이 끝나고 기대하도록 할게요. 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신곡의 포인트 안무도 좀 궁금한데요. 말로 먼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4: 네. 네, 저희가 이번에 또 사제 컨셉을 잡았다 보니까 좀 네. 기도를 활용한 그런 포인트 안무가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형주 씨랑 태영 씨가 앉아서라도 약간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 아, 저희가 이미 찍어놔가지고 아마 이 지금 방송이 끝나면 올라가지 않을까.
2: 와우! 언제 찍었어요?
7: 저희는 다 찍어놨죠. 와.
1: 준비되어 있는 자들이군요.
7: 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2: 진짜.
1: 좋습니다. 네, 포인트 안무 영상과 이건 아직 안 찍으셨잖아요. 우리 우빈세림의 폐허 안무.
2: 아 그렇죠.
1: 네는 영스 공식 SNS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 찾아봐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번 앨범의 수록곡들을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시간상 다 들을 수는 없어서 멤버분들이 직접 세 곡을 뽑아주셨는데요. 어떤 노래들이 있을지 바로 만나볼까요?
0: 네.

0: 이번 앨범의 세 번째 트랙 Fever인데요. 곡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Fever는 사랑이라는 뜨거운 감정을 섹시한 무드로 풀어낸 그런 곡입니다.
0: 오, 진짜 성민 씨 최고다. 와, 성민 씨, 아, 혹시 이 노래 내 최애곡이다 하시는 분 있나요?
2: 아하, 슬쩍 이렇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니 이렇게 최애곡인데 곡 소개를 한 번은 하실 법한데, 그죠?
3: 그래, 얘가 이렇게 잘하니까.
0: 예.
2: 우리 아이가 이만큼 또 잘하니까.
0: 아니 내 최애곡이다라고 부르셨던 많은 분들 중에 어떤 파트를 가장 좋아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2: 아하, 이번에 개인적으로 그 태영 씨가 이거 녹음할 때 되게 잘했다고 네. 막 엄청 어깨가 막 올라가 있는 거예요.
0: 네네네네.
2: 그래서 다 약간 어디 한번 얼마나 잘했나 한번 이런 태도로 좀 들어봤는데도 불구하고 인트로가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래서 제 최애 파트는 아마 태영이의 인트로 파트지 않을까.
0: 이야!
4: 와우.
0: 아니 진짜 제 느낀 게 이번 앨범을 쭉 듣는데 비트에 엄청 신경 쓴 느낌이었어. 이번 앨범에 비트부터 계속 귀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믹스 때 악기 사운드들 되게 엄청 신경 쓴 느낌이 들었어요.
2: 그렇죠.
0: 그래가지고 베이스. 보컬도 되게 샤하게 반전된 느낌도 많이 들고 이 곡이 특히 그렇게 느껴졌던 그런 곡인데요. 이 곡을 멤버분들께서 퇴근할 때 듣기 좋은 노래로 골라주셨어요. 네.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2: 약간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간, 이 공기, 이 온도에 딱 듣고 계시면 딱 아실 것 같은데 너무나도 그냥 딱 퇴근하면서 좀 그 신난 집으로 돌아가는 그 좀 신난 분위기를
0: 에너지를 끌어올려야 돼.
2: 예, 여기에 딱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어허.
5: 딱 퇴근길에 밤 창 그 뭐야 창문 맞아요. 열어놓고 강변북로를 달리는
0: 운전을 꼭 해야 되네요.
5: 네.
0: 네? 아니 오늘 영스가 혹시 마지막 스케줄이실까요?
6: 네. 맞아요.
0: 맞아요.
6: 맞아요.
0: 맞아요. 이거 꼭 물어보시면 퇴근하면 뭐 하실 건가요?
5: 오. 자야죠.
6: 네, 화장 지워요.
0: 화장
2: 폭 찰 것 같습니다.
0: 네. 잠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또 음악 방송을 또 일찍 나오시다 보니까. 네. 그럼 또 다음 노래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0: 이번 앨범의 다섯 번째 트랙 Love Me Like You Do인데요. 태영 씨의 첫 자작곡 이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우리 작곡가분의 곡 소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네, Love Me Like You Do. 이제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 너밖에 나를 그렇게 사랑해줄 사람이 없다라는 테마를 가지고 시작한 곡인데요. 이제 멤버들의 목소리가 더해서 더욱더 서정적이고 감성적인 약간 밴드 사운드의 그런 곡입니다.
0: 이런 팝 락킹한 그런 곡인데 저는 중간중간 그런 떼창들이 계속 중간 나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도 빌드업 돼서 너무 좋았고 코러스들도 너무 좋았어요. 너무 매력적인 그런 곡이었습니다. 언제 만든 노래예요?
1: 한 작년 말쯤 12월쯤에 만들어가지고
0: 앨범을 위해서 만든 건가요?
1: 네, 앨범 위해서 딱 크래비티를 위해서 트랙커분들한테 받아가지고 그게 이제 쓰게 되었어요.
0: 어허, 너무 좋습니다. 혹시 멤버분들은 이 노래를 처음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2: 저는 태영이가 쓴 줄 몰랐어요. 뭔가

0: 태영이 제가 생각한 태영이는 좀 섹시하고
1: 그런 감성이
0: 뭔가 그런 감성이 있는데 네. 뭔가 이런 뭔가 청춘 같은 뭔가 이런 밴드 사운드를 하니까 되게 색다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그 저는 과장 조금 보태서

0: 좋습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아니 우리 정인님께서 Love Me Like It 녹음할 때 태영이가 직접 디렉을 했나요? 멤버들한테 특별히 요구한 거 있나요? 라고.
2: 아 네, 직접 디렉했는데 그 같이 보컬도 하신 분이랑 두 분이서 같이 디렉을 했고. 오. 그리고 처음에는 저도 처음 디렉해서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데 이제 점차 이제 하다 보니까 멤버들이랑 이제 어떻게 대화하는지 하고 그래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멤버들한테는 특별하게 이제 러비티를 생각하면서 불러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감정을 같이 이렇게 좀 일맥상통화 시키려고 한 것 같습니다.
1: 태영 씨의 디렉 어땠나요 멤버들?
3: 아 뭐 환상적이었죠.
4: 아니 당근을 엄청 줘가지고.
1: 아 그래요?
5: 맞아요. 당근을 주는 스타일. 되게
1: 너무 재밌게 좋다.
6: 했었어요. 너무 잘해서 그런지 저 10분 안에 녹음 다 했어요.
1: 와.
3: 저도 한 15분 걸린 것 같아요.
1: 오 진짜요? 네. 보통 얼마큼 걸리신데요?
3: 보통 한 1시간 40분 정도 걸리는데.
4: 되게 디테일하네.
1: 엄청 디테일하시네요. 네. 오, 진짜 빨리 끝났네요 그 정도면?
3: 엄청 빨리 끝났어요.
1: 와 그만큼 오, 결과물도 너무 좋고 너무 좋네요. 네 그럼 또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게요.

0: 마지막 트랙 봄날의 우리인데요. 곡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이 곡은 저랑 원진이랑 앨런 형이 또 같이 작곡 작사한 노래인데요. 너와 떨어져 있는 지금의 나는 약간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낼지언정 내가 기억하고 내가 사랑했던 너만큼은 꼭 봄의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은 노래입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원진 씨랑 앨런 씨가 직접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하셨는데 어떻게 두 분이 함께 참여를 하시게 되신 건지.
1: 저희가 작업실이 있는데요. 그 작업실 방이 바로 옆방이에요, 앨런 형이. 그래서 그냥 서로 원래 평소에도 좀 서로서로 놀러 다니면서 이런 의견 공유 같은 걸 많이 하는데 한번 형 같이 써볼까요? 해서 그래 해가지고 같이 쓰게 됐던 그냥 정말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한 노래입니다.
0: 어떻게 두 분 곡 작업하면서 잘 맞으셨어요?
2: 저희가 감성이 잘 맞다 보니 되게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우리 1992님께서 봄날의 우리 가사가 진짜 눈물 버튼인데 멤버들은 어떤 가사를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우리의 시간을 기억하겠다고 꼭 약속해줘 이 부분이요. 한 소절만 불러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일단 우리 1992님께서는 이 가사를 제일 좋아한다고 보내주셨지만 멤버분들 어떤 가사를 좀 좋아하시나요?
3: 좋은 가사 있어요?
1: 없어요?
0: 이게 갑자기 생각하라 그러면 노래가 가사가 생각이 안 날 때가 좀 있죠.
4: 저는 그거 거기 좋아요.
5: 어디요?
4: 시들어도 메말라도 나의 봄은 너니까.
1: 그 부분이 저희의 메인 테마가 됐던 한 소절이어가지고. 어허.
0: 그럼 이번에는 우리 1992님께서 신청해주신 우리의 시간을 기억하겠다고 꼭 약속해줘 이 부분 한 소절 가능할까요?
1: 이 부분이 또 세림이 형과 성민이 이 만막지의 같은 뭐라 그러죠?
2: 옥타브
6: 페어.
1: 페어 파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목소리 조화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하, 좋습니다.
7: 네, 뭐였지?
8: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기억하겠다고 꼭 약속해줘.
6: 약속할게.
8: 약속해줘.
0: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또 수록곡까지 들으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멤버분들 앞으로 문자들 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민희님. 네, 하나 읽어줄 수 있나요? 보이실까요? 우리 서훈님의 문자? 네.
9: 우리 서훈님, 멤버들이 항상 스케줄 할 때 휴대폰, 이어폰, 개념, 눈치, 예의 챙겼냐라고 서로서로를 챙겨준다고 하는데 멤버의 빈틈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서 늘 긴장 상태로 다닐 것 같아요.
0: 네. 혹시 누가 멤버분들 중에 제일 좀 덤벙...
6: 원진이요.
7: 원진이 형이죠.
10: 원진이죠. 근데 태영이도 진짜 맞아. 많이 넘어가는
1: 맞아요.
10: 것 같아요.
7: 그 앞에 약간 태영이다.
1: 이게 좀 억울한 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조금 거대한 벽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저의 이 거대한 벽에 가려진 멤버들이 너무 많아요.
6: 정말 너무 거대해서이지 않을까요?
1: 근데? 제 그늘 속에 숨은 멤버들이 너무 많아요.
0: 그럼 그게 누구일까요?
1: 일단 태영이 정말 심하고요.
2: 네. 너 있다.

0: 태형이 정말 심하고 제가 봤을 땐 정모 형도 은근 덤벙대는 것 같고.
1: 그래요? 근데 그러기에 너무 만장일치로 바로 한 번에 우리 원진 씨 이름이 나왔기 때문에
0: 이게 또 이게 있어요. 약간 이 제 그늘 속에 숨어진 자들이
1: 아까 바로, 들었던 얘기 같은데?
0: 바로 가리키는 거죠 저를.
2: 목표물이 되기 전에
3: 원진 씨 저기 거. 눈치 챙겼어요 눈치?
0: 여기도 그냥 다 꼬었어 여기도.
1: 아 미니 씨도?
0: 미니 씨도.
2: 그러면 원진 씨 최근에 잃어버린 거 있어요?
0: 저 최근에 잃어본 건 없어요.
2: 진짜?
3: 태형이 오늘
1: 너무 많아서 모르시는 건가?
3: 최근에 샵에서 옷을 이거 멤버 옷 같은데 누구 거예요?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태형이 거네 하고 태형이 줬는데 태형이가 며칠 전부터 잃어버렸다고 한 에어팟이 거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태형이가 찾았다
2: 하고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차에 짐을 두고 다니잖아요. 근데 지금 매니저님이 계속 막 새로 오신 분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차가 계속 바뀌니까 스케줄 끝나고 제가 퇴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탔던 차가 아니라서 이제 짐이
1: 그건 이해갑니다. 그건 충분히
2: 이제 무죄. 잃어버린 게 아닌 거죠 이제.
1: 그쵸. 그건 인정.
2: 어쩔 수 없잖아요.
1: 그건 인정입니다.
2: 너 덤벙.
1: 그것까지 인정합니다.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자 우리 정모 씨 하나 혹시 8841님 문자 하나 부탁드려볼까요?
4: 알겠습니다. 네. 8841님께서 크래비티의 팀워크가 가족 회의라고 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가족 회의의 주제 궁금해요. 아니면 지금의 가족 회의 시간이다 생각하고 얘기하고 싶은 거 있나요?
1: 아무래도 활동 때문에 바빠서 이런 얘기를 할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요.
4: 네네네네.
1: 네. 근데 보통 뭐 무슨 얘기를 하세요? 가족 회의 뭐 이런.
0: 보통 저희가 이제 컴백 전에 좀 이제 다시 마인드셋을 어떻게 할지 좀 그런 것들을
1: 가지자.
0: 좀
2: 하죠.
0: 같이 얘기하고 하긴 하는데 이 지금이 만약에 가족 회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한다면 약간 정모 형의 대본 읽는 약간 이런 실력을 한번 방금 약간
1: 왜요? 아 지금 잘하셨어요. 왜요?
0: 옹량제 멤버의 일원이다 보니까
4: 지금
0: 또.
4: 교정기를 끼고 있어가지고
0: 아하
5: 진짜 너무하다.
6: 맞다
4: 진짜
6: 원진.
4: 너무하다.
1: 왜요?
4: 예의 안 챙겼어요?
6: 뺄까요?
1: 아니요. 저도 깰 때 있어요. 괜찮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셨고
0: 오늘 좀 쉽지 않네요.
1: 오늘 너무 잘하셨고
6: 많은 걸 안 챙겼네요.
1: 너무 잘하셨습니다.
7: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했으면 가족 회의를 했으면 원진이 형 남한테 좀 너무 태클 안 걸어줬으면 좋겠어.
6: 본인의 느낌으로 봤으면 좋겠어.
8: 우리 좋다. 멤버들끼리 서로를 챙겨줬으면 좋겠어.
7: 챙겨줘.
1: 좋다.
7: 이런 거를
1: 너무 좋다.
0: 원진이 형 혹시 광고 듣고 싶지 않으세요?
1: 이 얘기를 잘 새겨두고 저희는 저희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머리가 좀 비어 보이네.
2: 아, 탈모인가?
1: 에이 설마.
3: 할 때가 캐라시딜 할 때. 남자도
2: 여자도
3: 캐라시딜 캡슐. 설마 할 땐 캐라시딜로 오늘부터 지키세요.
2: 탈모 보조 치료제
3: 캐라시딜. 엄마 손은 약손
2: 마다 쓰제야. 약국에서 만나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푸릇푸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이노엔

0: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0: 방탄 꼭지 에어니플.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레노.
5: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4: 레노.

0: 영스트리트.
1: 웬디의 영스트리트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아까 2부에서는 퀴즈 정답을 발표할 차례인데요.
2: 네.
1: 크래비티의 8번째 미니 앨범 리디파인의 타이틀곡 제목은 바로
3: 1번 어웨이크였습니다.
4: 모자이크 했는데
5: 너무 어렵다.
6: 부정 모자이크.
1: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 활동에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7: 감사합니다.
1: 그리고 또 크래비티와 함께한 영세 웬일이야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네. 오늘 완전체로 첫 출연이셨는데 어떠셨나요?
8: 어땠나요 세림씨?
9: 일단 이렇게 정예 멤버로 이렇게 그 뭐냐 넣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8: 넣었어요.
9: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감사합니다.
8: 우비 씨는 어땠나요?
10: 아,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정예 멤버로 합류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또 첫 방문인 만큼 또 다음에 뵈러 올 때는 더더욱 더 준비된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 준남.
1: 저도 오늘 이렇게 완전체로 여러분들 뵐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컴백하자마자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라이브까지 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남은 활동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러비티 분들이랑 함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고 있을게요.
12: 감사합니다.
1: 그럼 저는 크래비티 멤버들 보내드리고 4부 영스랩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분들 안녕히 가세요.
12: 안녕히 계세요.

0: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 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연애에 푹 빠진 남자도,
2: 연애를 하고 싶은 남자도,
3: 스포츠를 좋아하는 남자도,
4: 게임과 만화를 좋아하는 남자도,
5: 결혼한 스윗한 남자도, 매일 밤 10시 남자란 남자는 다 모인다. 배성재의 텐.
6: 높아지는 AI 반도체 비자, 완성된 고덕 1단계 인프라와 학교 공원, 기대되는 행정타운까지, 앞선 차이를 노리는 압도적 고덕 라이프, 고덕 국제신도시 수자인 풍경채 1, 2단지 4월 오픈 예정. 문의 1544-8802. BS 안양 제일건설.
7: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8: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7: Don't worry, be 하겐.
8: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7: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2: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생활정보.
4: 5월이 되면 맛의 풍미가 더해지는 제철 열매가 있죠. 바로 매실인데요. 소화와 피로회복에 좋은 제철 매실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매실청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매실을 깨끗이 씻어 물기를 말린 뒤 매실과 설탕을 1:1 비율로 섞어 용기에 담아줍니다. 너무 오래 두면 매실이 씨에서 쓴맛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2, 3개월 후 매실은 건져내는 게 좋다고 하고요. 매실청은 물에 타서 음료로 마시거나 은은한 단맛과 상큼함을 더해주는 여러 요리의 소스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번 5월에는 매실로 청을 직접 담그며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정성 가득한 매실의 맛으로 봄의 여운을 더 오래 즐겨봐도 좋겠습니다.
5: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왕소들의 취향을 알아보는 이곳 영스랩스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은 8723님께서 새로운 연구 주제를 의뢰해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주제부터 만나볼까요? 요즘 날이 더워질 듯 또 쌀쌀하고 너무 변덕스럽잖아요. 저는 추위를 진짜 많이 타는 편이라 특히 밤에는 더 그래서 아직도 전기장판을 집어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제 진짜 넣어야지 하면 또 추워지고 이젠 5월이니까 진짜 넣는다면 또 쌀쌀하다는 예보가 있어서 아직도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저보고 5월에 전기장판 깔아놓은 사람은 너밖에 없을 거라고 하는데 저 같은 분들 또 계시겠죠? 궁금해서 영스랩스에 의뢰해봅니다.

영스랩스 첫 번째 리서치 연구 전기장판 진짜 정리했다 아니다입니다. 1번 정리했다, 2번 안 했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이한철 그리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이한철 박세별의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듣고 왔습니다. 완소분들이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2번 안 했다. 제 생각에 결과가 했다가 조금 더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해요. 예, 근데 안 했어요. 예, 진짜 놀랄만한 얘기 좀 들려드릴까요? 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안 했다라고 투표를 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지. 당연하지. 나도 그랬는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어제도 켰어요. 예, 깜짝 놀랐죠? 예, 나는 어제도 켰어요. 예, 왜냐? 추웠는데 뭐. 잠깐 나갔다 왔어요. 그러고 추웠어요. 추워서 켰어요. 그러고 저는 2로 해놓거든요. 저는 카본 매트예요. 전기장판이 아니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로 했는데 조금 따뜻해지고 껐어요. 예. 딱 온도가 좋더라고요. 잠옷을 입었는데도 추워요. 예, 그래가지고 솔직히 지금도 추워요. 그래서 오늘 숙침백을 뜯을까 말까 하다가 오늘 날씨가 더웠잖아요, 낮에. 그래서 지금 약간 에어컨 바람이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는. 그래서 추워가지고 할까 하다가 아까 오프닝에서 너무 더웠다는 얘기를 해가지고서 이상하게 차려보실까봐 안 꺼냈습니다. 8670이 2번 안 했다. 전 진짜 한여름 되기 전까진 밤에 무조건 켰는데 제 친구들도 이 말 들으면 기겁을 하더라고요. 숙침팩이 여건의 동반자인 완디는 이 마음 이해하시죠? 제 마음 이해하셨죠? 예, 제가 어제 틀었다는 이해하시죠? 예, 전 여름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에어컨 틀고 약간의 그 카본 매트 틀고 두 가지 했을 때 제일 좋아요. 이불 딱 덮고. 8814님 전 1년 내내 사용해요. 저도 어제 켜고 잤지요. 8814님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김동민님 1번 정리했다. 저는 몸에 열이 많아서 태어나서 한 번도 전기장판 깔고 잡은 적이 없네요. 더우면 잠이 와나요? 전 추워서 잠이 안 와요. 어머, 나 동민님의 열을 좀 가져가고 싶다. 전 추위를 잘 타서. 6063님 정리 안 했다. 전기장판은 1년에 한 달만 끄는 거 아닌가요? 에어컨 켜도 절대 지켜. 어머, 제 맘 아시죠? 6063님 제가 지금 무슨 말 하시는지 정확히 아실 거예요. 윤은주님 정리했다. 저는 열이 많은 30대 중반 남성과 3살 꼬맹이까지 셋이 같이 자는데 저 빼고 둘은 진즉에 이불도 안 덮고 자요. 열 많은 사람 둘이랑 자니 전기장판이 필요 없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혼자 지는 상관이 없는데 카본 매트는 제가 쓰는 카본 매트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게 좋아지잖아요. 반을 딱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쪽만 틀 수 있어요. 제 쪽만. 그러니까 전기세도 한 반 정도 나가는 저쪽만 딱 틀 수 있어요. 블루투스 뭔지 아시죠? 딱 이렇게. 예, 시간도 딱 한 시간 정도만 딱 30분 핸드폰으로 껐다 켰어. 연동돼가지고 뭔지 아시죠? 딱 누워서 이거 해놓으면은 연동만 하면은 이제 한 조절 한 3으로 해봐? 1로 해봐? 예, 꺼봐? 이렇게 핸드폰 하다가 할 수 있는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요새는 신상품 나온 거 보면은 너무 흥분했어요. 신상품 나온 거 보면은 내 온도에 맞춰서 또 딱 해주더라고요. 너무 똑똑해. 근데 그건 없어요. 예, 그건 없고 블루투스까지만 되는 것만 있다. 우리 9796님 안 했다. 갑자기 춥거나 몸살이 나면 찾아서 꺼내기 힘들어서 아직 깔려있어요. 맞아요. 그거 다 다시 연결시키고 빨래하고 깔고 힘들죠. 차라리 365일 내내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예, 예. 완소분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소분들은 전기장판을 정리했다. 24% 아직이다. 76% 전기장판을 아직 정리 안 한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게 뭐라고 기분이 좋지? 아니 아까 정리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분이 좋긴 하다. 예. 근데 요새 일교차가 살짝은 아직은 조금 차이가 나가지고 그래서 조금은 아직은 조금 두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정유성님께서 홈쇼핑인가요? 아니요. 저 광고 1절 받지 않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도 없어요. 제가 뭐 떼어가거나 이런 것도 없고 무슨 제품인지 아직 모르시잖아요. 제가 얘기한 거 카본 매트 뭐 블루투스 이 정도까지밖에 없지만 만약에 뭐 얘기하시면 기다려 있긴 하겠습니다. 저는 연락주세요. 네, 연락주시고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다양한 의견들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리서치 연구 주제 만나볼게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랑 언니는 온도가 정반대라 언니는 덥다고 벌써 선풍기를 꺼내서 청소하더니 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창문 열면 바람이 아직 서늘해서 선풍기 틀 날씨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친구한테 물어보니 꺼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에어컨까지는 아닌 것 같아서 선풍기가 딱 적당하다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들 집에서 선풍기 꺼냈나요? 어떤 비율이 더 높게 나올지 궁금해서 의뢰해봅니다. 알려주세요.

영스랩스 두 번째 리서치 연구는 선풍기 꺼냈다, 아직이다 입니다. 1번 꺼냈다, 2번 아직이다. 두 개 보기 중 하나를 골라 의견과 함께 보내주세요. 샵 1077 짧은문자 50번,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 게시판은 무료고요. 그럼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의견 만나보겠습니다.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오마이걸의 윈디데이 듣고 왔습니다. 완성물을 보내주신 의견을 만나볼 순서인데요. 그 전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 어렵다. 3번 없다. 안 꺼냈다. 뭐 꺼냈다가 아니라 뭐 선풍기가 없는데 꺼낼 수도 있고 없고 안 꺼낼 수도 없어요. 이게 뭐가 없어요. 선풍기가. 그래서 3번. 네. 박숙향님, 2번 아직요. 비닐에 넣은 채 꽁꽁 싸매져 있어요. 아직 이불도 장판도 안 접었는데 선풍기라뇨. 저는 5월은 다 지나서 꺼낼 겁니다. 라고. 아, 그쵸. 또 이민정이 선풍기 넣은 적이 없어요. 머리 말릴 때 드라이기로 쓰기도 하지만 드라이기를 쓰기도 하지만 선풍기로도 말려서. 아, 그쵸. 선풍기로도 머리 말리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요새는 아예 이 스탠딩 드라이기도 있더라고요. 머리 빨리 말릴 수도 있고 이렇게 손 안 쓸 수 있도록. 또 김지혜님, 2번 아직이다. 전기장판 쓸 정도는 아닌데 추워요. 선풍기 아직이야. 그럼 에어컨까지 쓰시기에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리시겠는데요? 선풍기가 아직이면? 이준수님, 저희는 선풍기 꺼냈어요. 집에서 있다 보면 몸에 열이 오를 때가 있더라고요. 잠깐이라도 좋으니까 선풍기 바람 쐬면 열 식히면 기분이 좋아지고 선풍기 틀고 이불 덮어도 좋아요. 그게 제일 좋죠. 예, 시원한 바람 쐬는데 또 너무 추우니까 이불 덮고 있는 거. 그게 여름을 즐기기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완서분들이 보내주신 의견 만나봤고요. 이제 리서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서분들은 선풍기를 꺼냈다 41%, 아직이다 59%, 선풍기를 아직 안 꺼낸 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저처럼 없는 분들은 별로 없었나요? 네, 이렇게 리서치 연구를 함께 왔는데요.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제와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스 전속 리서치 연구소 영스 랩스, 일상 속 궁금했던 다양한 주제들을 연구해드립니다. 친구들과 했던 재밌는 논쟁이나 의견이 갈리는 문제들이 있다면 웬디의 영스 홈페이지 영스 랩스 게시판에 오셔서 사연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선거 홍보물 다들 왜 에즈랜드야?
1: 상상하던 모든 인쇄가 팡팡 터지는 곳. 에즈랜드 스티커 끝 주다 있는
0: 국민 프린트 플랫폼 에즈랜드.
1: 명함 패키지 다 되는 랜드. 인쇄의 월드는 역시

0: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2: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3: 레노

0: 이벤트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오늘 하루 이런저런 일들로 기분에 먹구름이 낀 완수들도 있으셨죠. 하지만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영수의 영향으로 완소들의 기분은 항상 포근하고 쾌청할 겁니다. 언제나 맑은 이곳 영스트리트에서 5월의 선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CJ바이오 코어에서 고함량 500억 유산균, 의사가 만든 베개 시가드에서 3중 구조 베개, 청소이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께는 02-2113-5099번으로 문자 발송되니까 문자 받으시면 기프트몰에 개인정보 입력하시면 됩니다. 내일의 영스트리트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스 시작 전까지는 피곤한 일상에 지쳐 기분이 저기압인 완소들도 있을 텐데요. 기분이 저기압일 땐 영스 앞으로! 인간 햇살 완디가 있는 영스트리트로 놀러오세요!

0: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10시에는 배성재의 텐이 방송됩니다.
1: 웬디의 영수 티즈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영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3989님께서 내일 드디어 코르티스 나오네요. 영수엔 처음인데 너무 기대 중이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내일은 저희 또 코르티스와 함께하니까요.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웬디 기분 좋은 밤. 원나잇.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아크릴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0: 내 맘대로 주문제작
1: 선스킨.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4: 7월 5일까지 중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5: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닥터피아 닥터피아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아 닥터피아.
1: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2: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육수, 30가지 소스, 90가지 재료에 봄을 담았다.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5: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담다. 봄나마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다마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남심저격 리얼토크라디오 배성재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사운드 오브 10 9 8 7 6 5
1: 4 3 2 1 속보 배성재 14살 연하 김다영 건강 걱정해도 태연 가는데 순서 없어.

0: 안녕하세요. 2026년 5월 6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드렸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배성재 아내 건강 걱정에도 태연 가는데 순서 없어 였습니다. 자, 어제 그 동상이몽에 나오는 바람에 기사가 좀 떴습니다. 딴 거보다 저의 비만, 예, 살 빼기, 여기에 사실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한 시간 내내 돌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뱃살이 살짝 나와가지고, 예, 너무 역했다, 꼴보기 싫은 거 보였다, 안 본 눈 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계속 안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아무튼 건강해야죠. 베테너들과 함께 건강하게 오랫동안 또 방송을 하려면 저도 관리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 살도 좀 더 빼야겠고. 근데 오늘 재보니까 85 정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물론 아침을 안 먹고 잰 거지만 여러분도 천천히 그래도 꾸준히 건강 관리하시면서 체중 우하향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방송도 여러분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의 결혼 후배죠. 오존 아무 말 존소리 고민 상담 코너를 합니다. 오존네 상담소 날이고요. 결혼 후에 더 바쁜 남자 오존과 함께 할 거니까 고민 있는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존의 얼굴을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지지지직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채팅창으로 뒷북 오존 결혼 축하 많이 남겨주세요. 코너 전엔 일상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 문자를 소개해드립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성공 보물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리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돌아온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5: 방탄꼭지 에어니플.
6: 와, 건강한데 맛있네.
7: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 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6: 죽이네.
8: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 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9: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함께하는 여러분의 NPC 배성재가 여러분의 심심한 일상도 특별하게 들어드립니다. 문자 소개 코너 NPC 타임. 6367님, 고2 아들이 중간고사 국어 80점 맞았다고 자랑을 하길래 영어랑 수학 점수도 물어보니까 19점, 16점 이렇게 맞았다네요.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라고 대답했지만 참으로 걱정됩니다. 이거는 진짜 열심히 찍은 거네요. 그죠? 보통 이제 20점 이하로 나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냥 찍으면 사실 오지선다일 경우에는 어느 정도 20%를 맞출 수가 있는데 건강만 해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제 곧 군대 가라 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세 개 합쳐서 그래도 100점 넘었네 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9076님, 요알못 자취생입니다. 이틀에 한 끼는 라면을 먹는데 항상 똑같이 먹으니까 질렸습니다. 새롭고 창조적인 라면 요리법 있나요? 라면을 왜 드시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셔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라면이 많이 쌓여 있어서 처리를 하려고 하시는 건지. 라면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예. 짜장라면도 있고, 예. 우동 쪽도 있고, 그 다음에 비빔면 요즘 좋지 않습니까? 비빔면 종류들도 되게 다양해가지고, 예. 그리고 진짜 라면을 써야 된다. 그러면 부대찌개 비슷하게 이것저것 다 집어넣고 크게 만드는 방법도 있고, 라볶이로 좀 졸여가지고 먹을 수도 있고, 요리를 전혀 못하는 저도 하는데, 예, 방법은 많습니다. 2962님, 요새 베텐을 주행 중입니다. 왁서구님과 방송 중에 배디의 결혼 로망은 계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더라고요. 물과 구름, 하늘 얘기를 하면서요. 로망은 못 이루셨지만 예, 방송 보니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계곡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요?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그래도 5월

0: 올해 신규 교사가 됐는데 안산 땡땡 중학교 3학년 얘들아 고맙고 사랑해. 축하드립니다. 선생님이 되신 다음에 배텐을 듣고 계시는군요. 잘못된 교사라고 하신 분 있고요. 임용 축하드린다고 하신 분 있고요. 선생님이 왜 얘들아 군대 가라라고 하신 분. 중3이래요, 중3. 뭐 군대야. 자, 8400님, 제주에서 블루베리 농사 짓는 청년 농부 애청자입니다. 요즘 수학기라 작업하면서 블루베리를 밥보다 더 많이 먹고 있어요. 슈퍼푸드를 밥보다 더 많이 드시면 건강해지시겠네. 야, 이거 사진도 보내셨는데 아주 실하네요. 이거 냉동시켜놨다가 먹고 싶다. 블루베리 샤베트. 진짜 좋아합니다, 저. NPC 타임이었습니다. 쓸데없는 고민도 요리조리 씹고 때리고 돌리다가 어쨌든 해결해드립니다. 요즘 좀 너무한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오존내 고민 상담소와 함께하는 분, 노곤노곤 잠오는 목소리 인간 불면증 치료제 가수 오존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지금 신혼인데,
1: 예.
0: 신혼여행도 안 가고 베텐에 지금 결혼하자마자 계속 2주 연속 출석하고 있습니다.
1: 예, 신혼여행은 지금 여름 휴가랑 합쳐서 여름으로, 아예 한여름으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단은 빨리 이것저것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벌고 앨범도 내고 할 예정입니다.
0: 지금. 네. 좀 가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아, 그거 돌려서 말하신 거구나.
0: 오존 목소리 들으니까 요건요건해진다.
1: 아,
0: 잠이 오는 목소리다.
1: 예, 신혼 전문가입니다.
0: 예.
1: 예,
0: 아니 근데 전문가. 그 채팅창에 오늘 뭐 저렇게 입고 왔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 느낌이 약간 적절한 질문 같네요. 오늘 뭐 벙거지 모자에다가 안경 쓰고 뭐라 그래야 되지, 진짜 뭐 저렇게 입고 왔어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1: 아, 이게 네. 원래 다 이 안경을 쓸 때 안경만 쓰거나 모자 쓸 때 모자만 쓰거든요. 이거를 합치면 이렇게 투머치가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0: 방송하기 싫은 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 그 다음에 뭐랄까 에이. 탈북자 패션이다.
1: 아, 이거는 근데 철학이 있습니다.
0: 우리를 우습게 한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왜냐면 제가 그 입고 온 이 상의 후드티가 약간 녹색이잖아요. 이 정글색입니다.
0: 그러니까 너무 약간 녹색이에요.
1: 예.
0: 희끄무레 해가지고.
1: 이게 사실은 원래 좀 진했는데 제가 락스물에 한번 빨았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물이 이렇게 빠져버렸어요.
0: 아, 물이 빠졌구나.
1: 예.
0: 방송이 장난이냐고 하신 분 있고.
1: 근데 이 모자를 정글모라고 하죠.
0: 네. 예.
1: 이걸로 맞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밀리터리의 기본을 둔 하지만 안경으로 조금 틀은 거죠.
0: 달콤한 인생의 백선생 룩이다. 잘못했음. 캐로로 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아, 안경 예. 때문에 그런가?
0: 네.
1: 맞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안경입니다.
0: 아, 그래요. 하여튼 오늘 뭔가 패션 느낌이 안경이 좀 열받는다고 하신 분들이 있고.
1: 이게 근데 안경에 도수가 없어요. 이게 패션 안경이죠. 이게 패션. 제가 얼마 전에 배운 건데 그 안경을 쓰면 눈에 먼지랑 꽃가루를 막아준대요. 그래서 쓰고 왔어요. 그래서 눈이 간지러워가지고.
0: 네. 저게 패션을 챙긴 거라니 더 열받는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사실 지피는 대로 입은 거예요.
0: 그래요. 예. 자, 8089님. 잠 안 올 때 오존 방송 들으면 바로 졸려요. 노래도 참 좋은데 졸려요. 락이나 헤비메탈 같은 거 해볼 생각 없나요?
1: 제가 목소리가 아니 말하는 게 좀 느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졸린 목소리는 아닌데 그냥 말투. 아, 그래요?
0: 예.
1: 말투가 느려서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0: 그래요. 네. 아니 그 지난 주말에 누워서 노래를 듣는 라이브
1: 네네네.
0: 이벤트를 하셨더라고요.
1: 그 침대 브랜드에서 이벤트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덕분에 제가 또 행사를 하나 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1: 예, 감사합니다.
0: 말이 많고 느린 편, 힘이 쭉 빠진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최악의 네. 조합인가요? 느린데 말이 많은 거.
0: 네. 와. 느린데 말 많은 게 고문이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1: 이게 제가 말을 빨리 할 수 있는데 실수할까 봐 그런 거예요. 지금 프로세스가 좀 느려요, 제가.
0: 네. 침대는 쉬몬스였나요? 뭐.

0: 오랜만에 듣네요.
1: 예.
0: 아 그건 아니었어요.
1: 아니고
0: 예, 국내 브랜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국산품 애용하시고.
1: 아 이것도 국내 브랜드 아닌가?
0: 아 그래요? 영어로 돼 있어갖고.
1: 예전엔 왠지 외국산인 줄 알았는데
0: 알고 보니, 알고 보니
1: 국산 이랬던 것 같은 느낌이
0: 아~
1: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
0: 네.
1: 그 굉장히 압도적인 침대 브랜드가 세 개가 다 형제가 운영하는 거래요.
0: 아? 가족이 네. 운영하는?
1: 가족이 운영하는.
0: 어,
1: 에이땡이랑
0: 돌침대도 포함되나요?
1: 그건 아닙니다.
0: 아, 그건 아니에요. 네.
1: 그건 가족. 침대군요. 그 가족은 아니고.
0: 아.
1: 예. 네. 침대 형제들 이 아... 놀랍게도 가지고 모두 또 한국 사람들이고 네. 한국 브랜드고.
0: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인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한 6년 넘게 바닥에서 잤거든요.
1: 욕 깔고.
0: 예.
1: 예.
0: 그리고 군대 가서도 바닥에서 자고. 그래서 성인 돼서 사실상 제 기억에는 처음으로 어릴 때는 사실 기억이 없으니까 처음으로 침대를 써봤어요.
1: 네.
0: 자취할 때. 슈퍼 싱글을 딱 샀는데 와 침대에서 자는 게 이렇게 좋구나.
1: 어.
0: 나는 왜 그동안 침대에서 못 잤을까. 그게 좀 약간 서럽더라고요.
1: 아.
0: 그게 침대가 이렇게 좋은 발명품이었구나를 성인돼서 처음 알았습니다.
1: 그렇죠.
0: 네.
1: 어. 저는 저도 바닥에서 오래 살았는데
0: 네.
1: 침대가 생긴 다음에
0: 네.
1: 침대가 좀 싫더라고요. 왜냐면
0: 왜요?
1: 누울 땐 좋은데
0: 네.
1: 거기다가 이제 자꾸 뭘 던져놓게 되고
0: 아.
1: 쓰레기장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 침대는
0: 그거 주인 잘못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리고 침대가 그 개 놓을 수가 없잖아요. 요는 자고 일어나서 개 버리면
0: 아.
1: 되는데
0: 아 이게
1: 네. 이렇게 공간을 아. 방의 한 절반을 침대가 차지하니까
0: 그렇죠.
1: 그게 좀 아. 싫더라고요.
0: 맞아 맞아 맞아 맞아.
1: 그리고 밑에 청소하는 것도 귀찮고.
0: 그렇죠.
1: 예. 네.
0: 아 그런 단점이 있어요. 침대를 놓으면 방이 엄청 좁아지는 그 단점.
1: 침대 밑에 네. 먼지가 엄청 쌓이고.
0: 그렇죠.
1: 그리고 그때 키우던 강아지가 침대 밑으로 들어가서 아. 이제 안 나와요.
0: 아.
1: 네. 그럼 걔 꺼내려다가 물리고.
0: 아 스트레스.
1: 예. 네.
0: 먼지 다 끌고 나오고.
1: 그렇죠. 그러다가 나중에 강아지가 이제 침대 위로 못 뛰어 올라오는 노견이 된 다음에
0: 아...
1: 무릎이 안 좋아지니까
0: 에이,
1: 그때부터는 제가 요를 일부러 깔아놨습니다. 마치 임금님처럼 매번 깔아놓고
0: 네.
1: 그냥 거기 항상 누워 있으라고.
0: 아 강아지용 네. 요를 깔아두셨군요.
1: 아니요 제 요를.
0: 아
1: 네. 그래서 다시 침대를 버리고 요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0: 아 강아지 때문에 침대를 버리신 거예요?
1: 네.
0: 와.
1: 네. 왜냐면 요를 깔아야 되는데 감동. 침대 때문에 깔 수가 없으니까.
0: 그렇죠.
1: 네. 그래가지고 한 몇 년간은 요 생활을 또 하다가 요즘은 다시 침대죠.
0: 아 네. 그런 따뜻한 사람.
1: 요냐고 하신 분인데 요입니다. 요. 예. 김상경님. 오존은 어떤 어린이였나요? 반에서 인기 많았나요? 제 조카가 오존 닮아서 궁금해요.
0: 제가 초등학생 때까지는 진짜 까불다가 갑자기 중학교 들어가서 사춘기가 심하게 와가지고 엄청 조용하게 지냈었어요.
1: 인기는?
0: 인기는
1: 없었죠?
0: 사실상 여자친구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적은 사실 평생 없었고요.
1: 네.
0: 남자친구들한테는 인기 많았어요.
1: 남자들은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는?
0: 네네네. 약간 그런 캐릭터였어요.
1: 어허.
0: 조카 어떻게 라고 하시네요.
1: 네. 조카한테 유산이라도 좀 절하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삼촌이 할 소리냐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예. 근데 괜찮아요.
1: 장난으로라도 악플을 못 쓰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에이, 예, 아닙니다.
1: 인기 근데, 많습니다.
0: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항상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 엘리베이터에 잘생긴 친구랑 저랑 둘이 탔어요. 초등학교 때.
1: 네.
0: 근데 저는 그 초등학교 때까지는 객관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좀 잘생긴 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한 5, 6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1: 예, 예.
0: 잘생긴 친구랑 같이 다니니까 저도 잘생긴 줄 알고 엘리베이터에 딱 타서 할머님이 타시면서 애기 참 잘생겼네라고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게 저한테 한 건 줄 알고 약간 으쓱 이렇게 있었거든요.
1: 양심 반 말아먹었네라고 하신 분
0: 네.
1: 있고.
0: 그래서 갑자기 딱 저를 보시고 아유 참 개성 있게 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나보고 한 얘기가 아니었구나. 그때 약간 그 조금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1: 그 나이 때까지 집에 거울이 없었냐고 하신 분 있고요.
0: 아 있었죠. 있었죠. 근데 그때는
1: 친구한테 이용당했네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고등학교 때까지 좀 그런 편이었죠.
1: 아하. 이게 왜냐면 남자들 사이에서 못생기면 인기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나보다 못생겼다. 예.
0: 주변에 잘생긴 친구들이 진짜 좀 많긴 했어요.
1: 할머니

0: 할머니한테 그런 소리 듣기 쉽지 않다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렇죠? 할머니들은 어지간하면 덕담으로 가거든요.
1: 근데 그때 좀 말갈랭이처럼 생기긴 했었어요.
0: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1: 점점점.
0: 예예. 예. 자, 오존내 상담소. 잠깐만, 최현우님이 보내셨는데, 네. 오존님 침착맨 운동회 잘 봤어요.
1: 아, 네네네.
0: 제 1회 침투부 운동회 참석했는데.
1: 아, 예. 영광스럽게 또 베텐 덕분에.
0: 활약했습니까?
1: 결과를 이미 공개가 다 됐겠죠? 예, 제가 MVP는 못 받았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잘 즐기고 왔습니다.
0: 아, 그래요?
1: 예.
0: 결혼한 다음 날 갔나요 혹시?
1: 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때.
0: 방송이 거의 미쳤네. 결혼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로 예. 방송 출연 이어가네.
1: 예, 빨리 물 들어올 때 노져야죠.
0: 복싱했어요? 예.
1: 복싱이요?
0: 네.
1: 복싱 아직 못 갔어요. 아, 힘들어가지고.
0: 아니 그러니까 침투부 운동에 복싱 종목은 없었나요?
1: 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0: 그래요?
1: 거기 지독한 것만 했어요. 막 그 지하판 멀리뛰기 이런 거.
0: 아, 최악인데 그거.
1: 예, 좀 고난한 것들 위주로 했습니다. 예.
0: 자, 오존내 상담소. 오존 씨에게 고민 상담 받을 분들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고민 사연 남겨주세요. 소개되는 분들께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자, 고민 사연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1076님 사연입니다. 여자분입니다. 제가 했던 얘기를 남자친구가 자주 잊어버립니다. 나 이거 말했었는데 하면 아, 그랬어? 하는 반응일 때가 너무 많아요. 작은 얘기라도 반복되니까 제 얘기를 듣기는 하는 건지 제가 중요하지 않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마음이 없는 걸까요? 저보다 5살이 많은 오빠라 기억력 이슈가 있는 건가요? 5살 정도로는 이 기억력 이슈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네. 저도 근데 가끔 이럴 때가 많아서
0: 이게 금방 까먹지 않습니까?
1: 네. 이게 그냥 현대인의 이슈 아닐까요?
0: 도파민의 시대가 돼버리니까. 네. 폼. 네. 이래서 사람들이 기억력이 더 떨어진 것 같아요.
1: 정보가 너무 많고.
0: 네.
1: 지금 이것도 댓글이 시시각각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넘쳐나는 이 텍스트와 이미지와 정보의 사회에서 이게 네.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다 기억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0: 다른 남자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냐고 의심하시는 분 있고요.
1: 에이, 설마.
0: 남친이 너한테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진짜로
0: 진짜 관심 있는 사람이 얘기하면
1: 네.
0: 그거 자체가 도파민이니까
1: 그럼요.
0: 기억이 안 날 수가 없는데
1: 그럼요. 솔직히 말하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 맞죠. 그러니까 이 머릿속을 하드드라이브라고 생각하면
0: 네.
1: 이게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을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 기억력에 우선순위 그중에 밀린 겁니다 지금. 이 여자친구분이
0: 일이 바쁘니까 정신없어서 까먹은 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이나
1: 네.
0: 뭐 이렇게 앞서서 해야 되는 것들 다음 순위인 거죠.
1: 네.
0: 그러다
1: 네.
0: 보니까 예, 했던 얘기를 까먹게 되고
1: 네. 네. 졌어요 지금.
0: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0: SK 매직과 함께하는 SBS 생활 속 물 마시기 캠페인. 매일 마시는 물 어떻게 고르시나요? 요즘은 물의 성분과 맛, 식감까지 따져 고르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물은 어떤 물을 말할까요? 세계보건기구는 유해한 물질이 없고 미네랄이 적당히 함유돼 약한 알칼리성을 띠는 물을 좋은 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네랄이 적당히 들어있는 물은 몸의 균형을 돕고 건강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헬시 플레저 시대, 건강을 챙기는 일은 나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은 미네랄 워터와 퓨어 워터를 내 맘대로 SK 매직 투워터 정수기와 함께합니다.
1: 야근은 줄고 효율은 늘어나니까 성과가 쑥쑥 올라가요.
2: 이런 만큼 제대로 보상받으니까 진짜 일할 맛이 나요.
3: 이제 눈치 안 보고 아이들 데리러 갑니다. 먼저 퇴근할게요.
4: 대표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비결이 뭔가요?
5: 비결은 바로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입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찾아와서 문제점을 진단해주고

0: 우리 회사에 딱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주거든요. 2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누구나 정부 지원 사업이라 비용 부담 없이 믿고 맡길 수 있답니다.
1: 함께 만드는 더 좋은 일터, 일터 혁신 상생 컨설팅.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이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gorilla.
1: SBS 생활 정보.
2: 겨울철 이상고온에 이어 봄부터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큰 일교차를 보였죠. 꽃들 사이 꿀벌들은 무사할까요? 국내 최대 양봉 지역인 경남에서는 지난 겨울 월동 전후 꿀벌 개체 수가 평균 18% 줄었다고 합니다. 포근한 한낮에 밖으로 나온 벌들이 밤사이 크게 떨어진 기온을 견디지 못해 폐사로 이어진 거고요. 또 올 봄엔 꽃들이 한꺼번에 피고 지면서 꾸준한 먹이 활동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 뇌염주의보도 예년보다 일주일 빠른 3월 20일에 발령됐다니까 기후변화는 이제 자연을 넘어 우리의 일상까지 바꾸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SBS 고릴라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4: 매쉬! 행복이나 사랑 위해 일을 하고 돈 벌지만 시험치듯 결론 나는 인생살이 아니잖아. 우린 절대 주파 수절대로 헷갈리지 말자. 파워 FM 배송제의 텐 중에서 배텐이다. 여자들이 오히려 더 알고 싶은 남

0: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들어왔는데 왜 닌자 거북이가 있냐라고 하시면 있고요.
1: 네. 아 오랜만에 듣네요.
0: 도나텔로. 약간 그 음바페가 닌자 거북이의 별명이거든요.
1: 아 예, 들었어요.
0: 그렇죠. 자, 1부에 근데 사연 딱 하나밖에 못했습니다.
1: 아 좋다. 예. 그러면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고발해서 추헌길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저는 스포츠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내는 하나 이글스 찐팬입니다. 연애 초부터 저는 아버지가 응원하시던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고 했는데요. 기아 대 하나 경기에서 하나 성적이 좋지 않으면 제가 눈치가 보일 정도로 아내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물론 기아 하나 경기가 아니어도 하나 성적이 안 좋고 기아 성적이 좋으면 눈치를 보게 됩니다. 아내가 저를 라이벌로 생각하는 걸까요? 하나 수위가 안 좋으면 하나 순위가 안 좋으면 저기압인 아내의 스포츠 거머림 어떻게 대처하죠? 오호라.
0: 야구에 한번 빠지면 사실 이게 매일매일이 힘들거든요.
1: 네.
0: 와.

0: 이제 저희 누나는 그 매형이랑 누나랑 둘다 같은 팀의 팬입니다.
1: 어디요?
0: 기아 타이거즈 팬이라서 거기는 항상 화목해 보입니다. 그 뜯어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제가 겉에서 관찰했을 때는 굉장히 화목하고 그 야구 얘기만 하면 정말 행복해 보이고 그런데요. 뭔가 근데 하나랑 기아가 약간 오래된 그런 라이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쵸?
1: 그렇죠. 원년 뭐 그런 기아 타이거즈가 있고 한화 같은 경우는 예전엔 빙그레였었는데 이제 하나로 바뀌었고 근데 그래도 오랫동안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0: 오래된 팀.
1: 예 대전과 광주 뭐랄까 라이벌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습니다만
0: 그렇죠.
1: 그래도 이제 대부분의 야구팀들은 이제 팬과 연고지 뭐 이런 쪽이 뿌리가 잘 내려져 있죠.
0: 아, 뭔가 신경이 쓰이는구나. 그래도
1: 그럼요.
0: 이게 아무리 그 라이벌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어쨌든 계속 경기가 있잖아요. 이
1: 네.
0: 팀저팀저팀 이렇게 붙다가 그 이거 약간 눈치 많이 보이겠는데 이 정도로 야구를 좋아하시면
1: 남자인 남편 추헌길님이 오히려 스포츠를 별로 안 좋아하고 아내가 한화 찐팬인데 이럴 때뭐 방법이 없습니다.
0: 그냥 선언을
1: 예.
0: 하세요. 그러면
1: 뭐라고요?
0: 나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으니 기아가 이기던 하나가 지던 나는 사실 상관이 없다. 아예 선언을 해버리세요.
1: 예.
0: 공표.
1: 이 오늘 한화 일단 이겼고요. 네. 이번 주에 지금 한화랑 기아가 시리즈를 주중 시리즈를 하고 있거든요.
0: 아, 민감한 시즌이네요.
1: 그렇죠.
0: 야.
1: 채팅창에 한화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거다라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0: 그럼 아예 그러면 그냥 한화 팬이라고 하세요. 신경 쓰이면.
1: 아, 그건 또 아니죠.
0: 아, 그건 욕날 못
1: 그거는
0: 하는 건가? 이게
1: 더
0: 지금.
1: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넌 아무래도 상관없어?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되니까.
0: 그럼 어쩌라는 거야? 와.
1: 어제는 기아가 이겼고 이긴 사람이 기분 좋으니까 상대편한테 그 회사 주식을 사주자.
0: 오.
1: 예.
0: 야.
1: 남편이 이기면 현땡차 주식 사세요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오. 좋은데요? 지금
1: 그렇죠.
0: 굉장히 비싼데.
1: 예. 갑자기 기아 팬이라고 했다가 나 한화 팬 할게 그러면 이러면 너 따위가 왜 한화 팬?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0: 아, 안 받아주는구나.
1: 네. 너왜 갑자기 한화 팬이래?
0: 와,
1: 너
0: 진짜
1: 뭔데? 이렇게
0: 어렵다.
1: 돼버리면 그것도 이 기분 상하게 할수 있습니다.
0: 아, 이게 스포츠 팬들은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1: 박쥐를
0: 어떻게.
1: 싫어해요. 예.
0: 그럼 아예 진짜 그냥 선언을 하세요. 아, 근데 이것도 스포츠를 안 좋아하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야, 이게 진짜 어렵다. 저도 사실은 스포츠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저는 복싱이랑 UFC만 보거든요. 딱 다른 거 구기 종목은 고등학교 이후로 그 팔로우하는 걸 멈췄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봤을 때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진짜 부지런한 분들이에요. 주변에 보면 형님도 그렇고 그 카더가드님도 스포츠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0: 근데 공통적으로 엄청 이걸 계속 팔로우하면서 그 시시각각 변하는 그 결과랑 이 트렌드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1: 예.
0: 분석하고 자기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1: 자, 일주일에 거의 한 6번은 화나는 스포츠가 야구거든요. 이기는 날에도 마음 편히 이기질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화가 납니다.
0: 그러면 왜 좋아요? 그렇게 화나는 게? 약간 근본적인 질문.
1: 발을 잘못 들여놓은 거죠. 예, 네, 발을 잘못 들여놨고 중독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매일 하니까 잊기도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축구면 주말 스포츠니까 한번 보고 일주일 동안 좀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데
0: 기본 이 프리셋 자체가 화난 상태구나. 항상
1: 그렇죠.
0: 야구 팬들은.
1: 이겨도 열받아요. 왜 이따위로밖에 못 이겨?
0: 와.
1: 왜 이렇게 해? 이게 있고 네,
0: 그러다 가끔
1: 도파민이
0: 즐겁고
1: 가끔
0: 그것 때문에 미치는
1: 잠깐
0: 거구나.
1: 즐거운 거. 도박도 맨날 잃지만 중독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신 분
0: 세상에.
1: 있고, 예. 장마철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땐 야구 안 한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0: 그 못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쵸?
1: 그쵸.
0: 그럼 비 온다고 또 열받고.
1: 예.
0: 야, 이게 쉽지가 않네 야구 팬이. 그럼 어떤 스포츠가 지금 보셨을 때는 그나마 제일 좀 열이 덜 받나요?
1: 열이 덜 받는 거.
0: 팬으로서.
1: 사실 이게 내가 그 팀의 서포터, 팬이 되는 거가

0: 사실 굉장히 힘든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1: 아,
0: 네.
1: 일단 입문을 하면.
0: 그래서 제가 굳이 야구면은 차라리 해외에
1: 네.
0: 강팀
1: 아,
0: 메이저리그 팀을 하나 찍어서
1: 잘하는 팀.
0: 일단 저녁 시간에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근데
1: 아,
0: 메이저리그는 새벽이랑 아침이니까
1: 그쵸.
0: 한번 보고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1: 아, 와, 근데 그 약간 그 야구나 해외 중계 보면 그 시차가 바뀌잖아요.
0: 예.
1: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팔로우 하기가.
0: 그것도 좀안 좋죠. 그래서 서부 지구의 팀을 원하는 게 낫습니다.
1: 거기는
0: LA 다저스.
1: 아, 거기는
0: 그럼
1: 주로
0: 보통
1: 아침이.
0: 오전에, 예, 오전 아침에
1: 아,
0: 하니까 예,
1: 아,
0: 서부 지구 팀 하나 강팀 찍어가지고
1: 와, 과학적이다. 아,
0: 예.
1: 그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구나.
0: 그렇습니다. 아니면 뭐
1: 네.
0: 농구팀 초강팀 뭐 이런 거 하나 잡아가지고
1: 아,
0: 하다 보면은
1: 마음
0: 이거
1: 편한
0: 예,
1: 팀으로.
0: 농구는 그래도 좀 야구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점수가 많이 나기도 하고 많이 잃기도 하지만 많이
1: 네.
0: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1: 아,
0: 플레이를 좀
1: 그쵸.
0: 즐길 수 있어요.
1: 아, 그게 좀
0: 예.
1: 다르구나.
0: 화려한 플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1: 네.
0: 예. 자, 월요일 하루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아, 월요일을 쉬는구나.
0: 예.
1: 아.
0: 자, 다음 소개해 주실까요?
1: 네. 오존잘남님. 오존잘남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5월 14일은 결혼 후 처음 맞는 제 생일입니다. 와이프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딱히 필요한 게 없어서 고민입니다. 알아서 골라달라고 했더니 그게 더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답을 주고 싶은데 뭘 달라고 하는 게 좋을까요?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서 받고 싶은데 선물 좀 추천해 주시겠어요? 오, 되게 착하다.
0: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머니를 추천하는데 이제 게임을 안 하시는 분일 수도 있으니까
1: 문화상품권이요?
0: 아니요 게임 문화상품권도 되죠. 근데 게임 상품권이 더 좋죠. 괜한 압박이 없잖아요. 이걸로 책 사, 뭐 영화 봐 이런 압박이 없으니까.
1: 아, 솔직하게 그냥
0: 네.
1: 내가 하는 게임에 게임머니.
0: 그렇죠. 5만 원에서 10만 원 남편이 받을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1: 5만 원에서 10만 원이면 뭐가 너무 많긴 한데 이 정도 선이면. 근데 아예 이렇게 딱 달라고 하는 게 사실 조금 애매하긴 해요. 나 이게 갖고 싶어 하는 게 현실적이지만 낭만은 없고.
0: 채팅창에 와이프가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계속 물어보는데 딱히 필요한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1: 네.
0: 너만 있으면 돼라고 했어야 된다. 쯧쯧이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1: 이분
0: 이건 못 쏠릴 가능성이 있죠. 예, 그냥 이론으로 우리한테 훈계하는.
1: 그래서 저런 얘기 하면 그래서 뭐 필요한데 이렇게 가겠죠 그냥. 아하,
0: 글로 배운 결혼들 쯧쯧.
1: 안
0: 예.
1: 되죠. 네.
0: 너만 없으면 되라고 하십니다. 예.
1: 이거는 아니면 그, 아, 근데 진짜 애매하다.
0: 할게
1: 그냥,
0: 없으면 친정이라도 가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1: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사실 제일 깔끔하긴 하고 아예 필요한 게
0: 현금은
1: 없다면.
0: 좀 애매합니다. 왜냐면 그 현금으로 뭔가 샀을 때또 눈치가 좀 보이기 때문에 물건으로 받는 게, 현물로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지금 안
1: 지금
0: 받으면 평생 못 받는다고
1: 그쵸
0: 하시더라고요.
1: 그쵸 지금 받긴 해야 되는데.
0: 지금 받아서 조금씩 액수를 늘려가야지.
1: 아,
0: 이거를 아난 괜찮아 너만 있으면 돼 이러면 이제 평생 못
1: 안
0: 받습니다.
1: 되죠. 스타트 잘 끊어야
0: 내년엔
1: 되는데.
0: 나만 있으면 안 되나 봐뭐 이런 식으로. 올해는 어떻게 그걸로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1: 아, 누가 어떤 분은 그냥 뭐 어떤 주식에 뭐 0.1주 이 정도로
0: 0.1주?
1: 한다. 뭐 엄청 비싼 주식에 0.1주 뭐 이런
0: 0.1주
1: 정도.
0: 안 됩니다.
1: 이게 확 정해야 될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게임머니 받으신 적 있으세요? 생선물로?
0: 저요?
1: 예.
0: 받은 적, 그러니까 물론 아내에게 받은 적은 없고,
1: 아,
0: 예,
1: 친구한테.
0: 친구한테 받은 적 있죠.
1: 와,
0: 예.
1: 와, 솔직하네. 아니면 이건 좀 그런가? 외박권, 친구들이랑
0: 외박권.
1: 놀고 오게 해줘라. 금액은 괜찮고, 예, 하루 친구들이랑 놀고 오게 허락해 주세요.
0: 나 자고 들어올게.
1: 네.
0: 나 내일 들어올 거야.
1: 여행권.
0: 여행권?
1: 예.
0: 나 친구들이랑 여행 좀 갔다
1: 예,
0: 올게.
1: 아니면은 집을 하루 비워주기권.
0: 이혼권이라고 하신 분 있고요. 사실상 가출하고 싶니? 물어보신 분 있는데 오전 벌써 가출하고 싶어요?
1: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 가출은요. 아이, 집이 제일
0: 친구들이랑
1: 좋아요.
0: 여행권? 나 때문에 답답한가 봐.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1: 아니, 같이 가야지.
0: 아, 같이 간다고요? 친구들이랑 여행인데 친구들 표정 어떨까요?
1: 친구들이 한번 져줘.

0: 그렇죠.
1: 예. 아니 댓글 참 민심이 너무 안 좋네.
2: 그러니까. 자 각방권 준다라고 하신 분 있고.
0: 아 재밌다.
2: 새 신랑 벌써 가출 희망하고 있냐고.
0: 아 아니죠. 저는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 여사남이기 때문에 여행을 정말 좋아합니다.
2: 여사남? 뭔가 오해 소지가 있는 축약어네요.
0: 행사남.
2: 저런 두 인간도 결혼을 했는데라고 하시면 돼. 저거 뭐 저는 문제 없죠. 예.
0: 아 산으로 가네. 예, 그 여행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권을 준다면 정말 하늘이 아 정말 날아갈도록 정말 좋을 것 같아요.
2: 아... 자, 아무튼 10만 원짜리 좋은 거 받으시고 저는 그냥 게임 머니 추천드립니다.
0: 네.
2: 자, 다음 소개해 주세요.
0: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벌레를 진짜 극혐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모기도 못 잡고요. 손톱만한 무당벌레, 개미를 비롯해 벌레만 보면 사자호를 지르고 오바로 난리를 쳐요. 물론 무서울 수 있지만 벌레 좀 잡아달라고 저한테 징징거리고 화내고 좀 짜증날 때도 있어요. 친구가 벌레 공포증 이겨내게 할 방법 없을까요?
2: 여자분인가?
0: 그럴 수도 있어요.
2: 남자들끼리인데 네. 오바하고 사자우 지르고 난리치면 이제
0: 잘 못 보긴 했어요.
2: 턱 돌아가죠.
0: 네. 네.
2: 남자들끼리는 이런 거 못합니다. 네. 근데 여자들끼리니까
0: 네.
2: 오바... 하면서 막 잡아줘 잡아줘 막 이렇게 할 수
0: 그럴 있을 수도 있죠.
2: 예.
0: 근데 이게 같이 사나? 같이 사는 친구라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걸
2: 룸메이트일 수도 있고.
0: 예.
2: 예.
0: 그러면 이거 근데 저 그런 것도 봤어요. 그 중고 거래 어플 있죠.
2: 네.
0: 동네에서 거래하는 거. 거기에 벌레 잡아주실 분 해가지고 뭐 건당 얼마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걸 제가 봤어요.
2: 아 혼자 사는 분들 네. 벌레 좀 잡아달라.
0: 벌레가
2: 좀.
0: 나왔는데 이제 못 잡겠어서.
2: 바퀴가 있어요.
0: 네.
2: 만 원에 좀 잡아주실 네. 분 구해요.
0: 그런 것처럼 이제 친구한테도 이제 개미 크기당 몇 미리에 얼마 뭐 이제 개미나 뭐 이런 건 얼마 이렇게 해서 정찰제를 실시하시는 게 어떨지. 이게 벌레 잡는 것도 굉장한 그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2: 그렇죠.
0: 네.
2: 이게 아무리 돈을 받았다 그래도 네. 벌레를 내 손으로 잡는다.
0: 네.
2: 더군다나 막 바퀴벌레인데
0: 어후.
2: 뚱뚱해요.
0: 네.
2: 네. 그리고 뭐 제 잡으면 왠지 막 100마리가 더 나올 것 같아. 이러면 못 잡죠.
0: 애매한데. 네. 그 바퀴벌레는 그 변기에 내려서도 안 되고 무조건 그 어떻게 불로 태우는 게 좋다고 누가 그러는데.
2: 변기에 내리면 왜 안 돼요?
0: 그거를 제대로 안 죽이고 변기 내리면 그 하수관에서 번식해서 다시 올라온다는 그 소문이 있어요.
2: 진짜?
0: 예. 네. 그래서 이게 처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2: 예. 네. 난 평생 변기에 버렸는데.
0: 예, 네, 저도 그랬었어요. 네.
2: 터트려서 버려라라고 하신 분이 있고.
0: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2: 바퀴가 터졌다고 생각했지만 살아 있는 네. 경우 있습니다.
0: 예.
2: 네. 네.
0: 알이 있는 친구들은 위험합니다.
2: 최악이네.
0: 예. 네. 조심해야 됩니다.
2: 난 수장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0: 예.
2: 이거... 에어프라이어기에 넣으면 되냐라고 하시는 있고.
0: 아, 그러면 그걸 버려야 되잖아요. 에어프라이기.
2: 안 됩니다. 바퀴는 식감인가요? 얼마 줘야 되지?
0: 이거를 정찰제를 해가지고 크기별로 또 어떤 종족별로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이 시간에 이거 듣고 지금 잠 깨실 분들 많은 것
2: 그러니까
0: 같네요.
2: 너무 서머스러운 얘기를 한 것 같네요.
0: 네.
2: 자 바퀴벌레 오늘 꿈에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0: 아 그럼 좋은 꿈입니다.
2: 그래요?
0: 예.
2: 바퀴 그, 꿈이 좋은 거라고요?
0: 그 보통 안 좋은 게 나오면 좋은 꿈이라고 하지 않나요?
2: 그래도 아닌가? 벌레 쪽은 아닌 것 같은데.
0: 아 그렇구나.
2: 예.
0: 저도 잘 모릅니다.
2: 자 다음.
0: 네. 9125님 남자분 사연입니다. 5월 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랑입니다. 결혼식에 오신 분들의 답례품 같은 거는 어떤 게 좋을까요? 결혼식에 들어갈 비용이 한두 푼이 아닌데 또 어떤 게 무난하고 가격 대비 훌륭한 답례이지 고민이 됩니다. 이게 지금 5월인데 이제 잠깐만 지금 5월이잖아요.
2: 예.
0: 예전에 보낸 사연이신가? 이게 벌써 결정을 하셨어야 될 시기이긴 합니다.
2: 아,
0: 예.
2: 5월 말일 수도 있죠?
0: 예, 지금 저 그 결혼 전문가로서 제가 조언을 드리면 이제 현실적인 조언은 그 결혼식장에 연계된 업체가 있을 겁니다. 무조건. 그래서 답례품은 아마 거기서밖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2: 아.
0: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선택의 폭이 없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2: 근데 꼭 네.

0: 거기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1: 그게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도 다른 데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체결된 계약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서 연결된 데서만 정해진 항목으로만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0: 어차피 오신 분들의 명단은 내가 알잖아요.
1: 네, 네.
0: 그럼 그분들한테 내가 그냥 답례품 업체 선정해가지고 네. 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근데 그게 저희도 그러려고 했는데 안 그런 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예 그걸 못하게 막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0: 그래요?
1: 네. 요새는 좀 그 계약에 저게 다양하니까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주로 와인이나 뭐 떡 이런 걸로 하시긴 합니다. 네.
0: 넌 속은 거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보고 잡혔네라고 하신 분 있고.
1: 네.
0: 답례품 뭐가 좋겠습니까?
1: 제가 알기로는 제일 무난한 게 그냥 와인이고
0: 저도 와인?
1: 네, 여기저기 결혼식 갔을 때 그러니까 이게 답례품이 오신 분들을 다 드릴 건지 아니면 식사 안 하고 가신 분들을 드릴 건지 뭐 이런 식으로도 나뉘긴 합니다. 그래서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주로 와인 드리고 네, 근데 네, 뭐 좀 개성 있는 거 원하시면 좀 이런 거 저런 거 잘 찾아보셔서 먹는 거 말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뭐 손수건 아니면 뭐 수건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0: 오존 CD 어때요?
1: 부적으로
0: 답례품으로 오존 사인 CD
1: 부적으로 쓰세요.
0: 왜요?
1: 차에 넣어놓고 귀신 쫓기
0: 괜찮은데 오존 네. 사인 CD
1: 네, 포토카드 만들어드릴게요. 아예 그 CD 말고 좀 더 강력하게.
0: 예. 냄비 받침으로 못 쓴다라고 하신 분 있고요.
1: 녹아요 플라스틱.
0: 그러니까 자 다음 소개해주세요.
1: 네, 익명으로 온 사연입니다. 서비스직에서 일하는데요, 손님들 드시라고 꺼내둔 서비스 과자 초콜릿을 무더기로 한 움큼 집어가는 손님이 계세요. 자유롭게 드시라고 꺼내둔 거긴 하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손님 때문에 과자는 1인 한 개만 가져가세요 팻말을 써두는 것도 너무 매정한 것 같고요. 마땅한 해결법이 있을까요? 와 이거 애매하겠다.
0: 그런 사람이 꼭 있습니다.
1: 예,
0: 예.
1: 그러신 적 있으세요?
0: 저요?
1: 예.
0: 저는 꼭 하나만 먹습니다.
1: 무조건 하나 드세요?
0: 예.
1: 두 개, 세 개도 안 해보셨어요?
0: 두 개까지는 먹어본 것 같아요.
1: 그래도
0: 움큼으로 집어가진 않아요.
1: 그렇죠.
0: 예.
1: 이게 솔직히 한국 사람이면 눈치 보여서 이렇게 한 움큼 가져가기 힘든데. 이거.
0: 예.
1: 예. 얼마나 맛있는 거였길래.
0: 예. 근데 또 거기 쌓여 있으면 좀 먹고 싶어지긴 합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한두 개 맛보는 것까지야
1: 네.
0: 괜찮지만 한 움큼 가져가는 건 이제 그쪽에서 또 채워놔야 되고
1: 네.
0: 예, 빌런이 되는 거죠.
1: 네. 아 근데 이게 그게 진짜 맛돌이에요. 그렇게 올려놓은 친구들이
0: 예.
1: 약간 인간 사료라고 하잖아요. 그런 품목들이 있어요.
0: 검증이 돼 있는 것들이죠.
1: 진짜 맛있는 애들이 경우가 많아요.
0: 저 형은 맛별로 하나씩 가져간다. 그거는
1: 아, 걸러서
0: 좀 하게 되지 않습니까?
1: 아 고를 순 있잖아요, 솔직히. 예. 만약에 한두 개만 골라야 된다면 맛있는 걸 골라가는 게 맞죠.
0: 네. 초콜릿 같은 거 놔두면은 이거는 네, 그냥 진짜 너무 많이 먹게 됩니다.
1: 아니면 품목을 그거 아시죠? 다이아몬드 모양 박하사탕. 꺼끌꺼끌한 거.
0: 많이들 못 먹는 거.
1: 네.
0: 누룽지 사탕.
1: 네. 그래, 누룽지 사탕도 좋죠.
0: 사탕은 잘 안 팔려요. 초콜릿, 과자,
1: 네.
0: 뭐. 빵 종류 이런 것들이 진짜 잘 나갑니다.
1: 이게 너무 맛있는 걸 해놓으셔서 문제네요. 예, 조금 그런 먹을 순 있으나 예, 홍삼 캔디 그래 그런 걸로
0: 괜찮네.
1: 예, 딱 좀 매니악한 걸로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0: 계피맛 사탕.
1: 아 먹고 싶다.
0: 아 저는 세상에 홍삼 캔디.
1: 네.
0: 뭐 이런 것들이
1: 네.
0: 왜 있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1: 네.
0: 어딘가는 확실히 수요가 있어요.
1: 맛있긴 해요. 오랜만에 먹으면.
0: 그렇죠.
1: 내가 사 먹고 싶진 않지만 남이 주면 맛있는 그런.
0: 토마토 젤리, 해리포터 귀지맛 캔디 놔두자라고 하신 분이죠.
1: 와 이거는 손님 이게 서비스업인데 안 되죠. 예.
0: 자 광고 듣겠습니다. 쇼리실라!

0: 편안하게 코웨메디 오래오래 코웨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웨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웨메디 코웨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5: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4: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8: 레노.
9: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8: 레노

0: 멀티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신곡 No Tears on the Dance Floor로 활동 중인 이채연입니다. 배성재의 텐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푸딩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3: 안녕하세요. 딘딘입니다.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라디오 파워 FM. 잠시 후 11시에는 뮤직하이가 방송됩니다.
4: 배텐 고민 상담 코너 오존의 오존내 상담소 함께 하셨고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다음 주 생방송 시간에는 특집 패밀리 위크여서 오존 씨가 못 나옵니다. 네네. 장기하 씨가 대신 나오고요. 하지만 오존과 배우자 전준희 씨의 야. 마피아 코너 참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 다음 주에 오존 있긴 있습니다.
5: 있긴 있습니다. 예.
4: 자, 신혼부부의 첫 방송 출연이 바로 배텐입니다.
5: 와우.
4: 아, 기대된다.
5: 역사적이다. 잘 부탁드립니다.
4: 다음 주 기대되고요. 예. 자, 오늘 끝곡은 러블리즈 켄젤럽입니다. 소등합니다. 꿈에서 연애하세요.
5: 네.

0: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해운대에서 온 쇼단원 정현진입니다. 전 첫째 임신했을 때 컴투쇼 방청을 왔었는데요. 걔가 벌써 6학년이 됐어요. 서울 여행 왔을 때 아이들하고 같이 컬투쇼 보고 균주도 같이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고 계속 클 때까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쇼단원의 태교를 책임지는 컬투쇼. 컬투쇼 20주년을 축하합니다.
1: 김태교 아저씨 사랑해요.
2: 20주년 컬투쇼.
3: 오디 컴퍼니의 완성도 높은 흥행 대작 뮤지컬 데스노트.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숨쉴 틈 없이 빠져드는 예측 불허 두뇌 게임. 끝을 알 수 없는 강력한 신드롬을 기대하라. 지금 공연 중. 디큐브 링크아트 센터. 14세 이상 관람가.
4: 우리 돼지 포크.

0: Silicon Valley.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캐릭터와 콜라보한 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쇼핑하는 재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한테도 이런 콜라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똑같은 일상에 내가 좋아하는 것 딱 한 가지만 곁들여도 평소보다 활기찬 하루가 될 거니까요. 활력을 더하고 싶은 밤, 딘딘의 뮤지카입니다.

지드래곤 그리고 김윤아의 미싱 유로 5월 6일 수요일 딘딘 뮤지컬이 시작했고 저는 DJ 딘딘입니다. 요즘 캐릭터와 콜라보한 상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특히 포켓몬이면 진짜 많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아, 이런 콜라보 제품들 뭐 브랜드끼리 콜라보한 거 뭐 이런 거 아티스트랑 콜라보한 거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관심이 있는데 사실 요것들이 문제가 이제 좀 트렌드가 빨리 변하니까 한 시즌만 지나도 약간 애매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하죠. 예, 그래서 예, 그게 좀 애매한데 너무 예쁘면 또 그게 또 프리미엄이 붙어서 쭉 가니까. 근데 제가 사실 막 이런 애니나 캐릭터 이런 거에 정말 관심이 진짜 1도 없어서 정말 몰라요. 그래서 막 키링이나 이런 것들 한창 유행할 때도 저거를 왜 달지? 약간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저 나라면 저거를 저런 비용을 주고 사느니 안 할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환장을 하시니까 뭐 개인의 취향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잠들기 아쉬운 이 시간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은 노래 함께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오늘은 밤에 라디오에서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질러! 고려 깊어져!

0: 하면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꼬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꼬.
5: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꼬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다꼬 치킨.
6: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

0: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3: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1: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6: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아직도 생각나는 그때 그 장면, 나의 모든 순간. 요리가 취미인 아내 덕분에 결혼하고 1년 만에 살이 10kg 넘게 쪘다. 더 찌면 안 되겠다 싶어서 슬슬 다이어트를 하려는데 친구들이 날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하는 말, 야, 너 배 좀 봐라, 살 좀 빼.

0: Eat it up.
1: 자, 나의 모든 순간 뒤에 이어진 곡은 르스라핌 그리고 제이홉의 스파게티였고요. 이 준범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결혼 1년 만에 10kg가 찌셨는데 친구들한테 살 좀 빼라는 말을 들으셨다고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거에 조금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한 너무 단기간에 급격히 살이 찌면 이게 건강 뭐라 해야 될까, 좀 차곡차곡 건강하게 찐 살은

뭐 무릎이나 이런 것들이 원래 내가 나의 근육량에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체중이 10kg가 늘면 그거에 따른 이제 반사작용이 엄청 있을 거라 저는 이렇게 좀 급격해진 거는 조금 그래도 피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원래 소식을 좀 했어. 원래 소식 가고 아기 때부터 잘 못 먹었어요 원래. 근데 제가 또 문제가 그 못 먹는 거에 비해서 또 엄청 마른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조금만 뭐라 그래야 될까, 저는 좀 술이나 이런 걸 좀 먹으면은 안주도 안 먹는데 가끔 조금 한, 저 같은 경우는 작으니까 1, 2kg만 쪄도 좀 티가 확 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요즘 좀 쪘다 싶을 때는 조금 먹는 거를 뭐라 그래야 될까, 되게 고통스럽지 않게 그냥 좀 덜 먹지 뭐 약간 요렇게 하면은 또 되기는 해가지고. 예. 자 어쨌든 다이어트 꼭 성공하셔서 후기 보내주시고요. 사연 보내주신 이준범님께 선물 보내드리고 여러분의 사소하지만 다양한 순간들 저희에게 나눠주세요. 소개된 모든 분들께 선물 드리도록 하고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홈페이지에 나의 모든 순간 코너 게시판도 열려있고요. 그래서 저는 타로의 Love Today 그리고 도겸의 Go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신청곡 있으신 분들은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무료인 고릴라로 나눠주시고요. 8506님이 중학생 딸의 그림이 미술 전문 잡지에 실렸어요. 게다가 그 작품이 전시회에도 걸려서 오늘 다녀왔답니다. 축하해주세요 해주셨는데, 진짜 엄청 재능이 있으신가 보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이럴 때 아이가 좀 미술을 뭔가 찐으로 이렇게 좀 하고 싶어 하면은 저는 진짜 적극적으로 좀 부모님이 밀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뭐라 그래야 될까, 수상 뭐 이런 걸로 이제 좀 더 모티베이션이 생겨서 동기부여가 되니까, 예,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잠시 후 2부에서는 밤에 라디오 함께 할 거고요. 저는 걸스데이의 한 번만 안아줘, 그리고 이승환의 슈퍼히어로, 이렇게 두 곡 듣고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늦은 밤 갑자기 생각나는 그 노래, 어두워진 밤에 잘 어울리는 그 노래, 라디오에서 흘렀으면 하는 그 노래가 지금 나올지도 모릅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Saw you standing there. I didn't know I'd care. There was something. 뮤지카의 청취자의 신청곡으로만 치워집니다. 밤에 라디오에서 3060님의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근하고 터덜터덜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가 반가워서 저도 모르게 홀린 듯이 문자 보내요. 다들 오늘도 고생 많았습니다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예. 라디오를 좀 오래 하면은 그 시간에 좀 익숙한 목소리가 기억이 남죠. 예. 종종 이렇게 들려주시고요. 자, 뮤지카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듣고 싶은 음악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문자샵 1077이나 무료인 고릴라로 하고 싶은 이야기와 함께 노래에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뮤지카이 홈페이지 밤에 라디오에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오들공사님이 시험 기간에 콘서트 다녀온 우리 딸 이제 공부에 집중 좀 하려나 싶었는데 전혀 아니네요. 벼락치기라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NCT Wish의 Ode to Love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참 근데 개인적으로 뭐 공부 말고 또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꼭 공부로만 모든 일이 진행되는 건 아니니까 예. 아이가 뭘 하고 싶은지 좀 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청해주신 NCT Wish의 Ode to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NCT Wish의 Ode to Love 듣고 오셨고요. 9867님이 요즘 날이 풀려서 며칠 전에 아빠랑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요. 열심히 응원가도 따라 부르고 응원가도 따라 부르시고 골 들어갔을 때 좋아하시는 아빠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어요. 딘딘님도 부모님이 귀여워 보일 때가 있나요? 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건 있죠. 뭐 제가 최근에 부모님 이렇게 요리해 드렸을 때 아빠가 막 너무 좋아하신다거나 막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좀 평소랑 다를 때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거나 이러면 좀 그럴 때 좀 귀여운 느낌이 있고, 엄마가 그냥 엄마 원체 좀 이렇게 긁으면 바로 긁히는 스타일이라 좀 그런 게 좀 귀여운 면이 있죠, 확실히. 예. 근데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다가 점점 그 딱 어느 전환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손익분기점처럼. 그러니까 엄마 아빠보다 내가 이제 좀 더 엄마 아빠가 이제 어려지는 속도랑 내가 나이 먹는 속도가 이제 딱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기간 딱 지난 후부터는 계속 좀 이렇게 내가 뭔가 부모님을 좀 더 챙기려고 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2779님이 큰 마음 먹고 비싼 선글라스 하나 맞췄습니다. 유행하는 디자인으로 샀는데 쓰고 다니니까 젊은이 된 것 같고 힙해진 기분이네요. 요즘 돈값 하려고 매일매일 선글라스 쓰고 다녀요. 경서에 어디든 가자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이게 선글라스를 사실 뭐라 그래야 될까, 요즘은 좀 많이들 이렇게 쓰고 다녀도 좀 괜찮은 추세인 것 같긴 한데, 저 쇼미더머니 딱 나갔을 때가 2013년도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선글라스를 이렇게 끼고 돌아다니면 약간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지,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조금 있었어요. 예, 뭐 아이고 지가 연예인이야? 막 이런 분들이 종종 있었어요. 종종. 예.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선글라스를 아마 캐나다 있을 때 샀던 선글라스를 끼고 한국에 들어왔었는데, 아 그치 그때는 2010년대구나. 그때는 약간 맞아, 선글라스 끼면 왜 오바하냐 약간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 요새는 뭐 어디 뭐 성수동만 가도 선글라스 끼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죠. 예. 이제 좀 인식이 이게 좀 멋있다랑 좀 이게 굉장히 실용성이 있다를 인식하신 분들은 이제 선글라스를 못 벗으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전할 때 선글라스 진짜 많이 끼거든요. 자, 그럼 2779님이 신청해주신 경서에 어디든 가자 이 노래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경서에 어디든 가자 듣고 오셨고요. 혜진님께서 단기 알바 교육하다 떨어졌습니다. 시험을 못 본 건 아닌데 은근 외워야 할 게 많아서 못 따라가겠더군요. 남편이 퇴근하고 오더니 저에게 마지막 교육 어땠어? 묻는데 눈물이 났네요. 나 떨어졌어 여보 흑흑 해주셨는데 단기 알바? 뭐 떨어질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뭐 레시피를 외우는 거나 이런 건가? 이게 근데 사실 뭐 내가 원래 하던 일이 아니면 바로 익숙해지기가 어렵죠. 예. 뭐 그냥 나랑 좀 안 맞는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냥 나랑 안 맞았다. 예. 나랑 안 맞았다가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막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시고. 예. 아니 뭐 단기 알바 떨어졌다고 눈물을 흘려요 지금. 그러니까 이름이 단기잖아요. 단기. 내 인생이 엄청 짧은 영향도 못 주는 그 단기 알바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린다는 게 그러기엔 우리 삶이 더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예. 김지선님이 자신있게 저녁을 준비하겠다는 딸 아이 덕분에 기분 좋게 퇴근했는데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 눈이 따가울 정도로 매운 연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화생방 수준인 집안을 급하게 정리하고 나서 기대 없이 맛을 봤는데 생각보다 맛있어서 놀라웠어요 해주셨는데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예, 이거 잘못하면 그 스프링클러 울려가지고 막 집에 막 비상 막 알람벨 막 울리고 이런 큰일인데. 약간 훈연이 됐나? 연기에 음식이. 솔직히 말해서 이거 요리도 망쳐서 만약에 다 타버렸으면 진짜 화났을 텐데요. 그건 아니라 좀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김송인님이 신청해주신 A스타일의 아쉬운 마음인걸 그리고 조규현님이 보내주신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이스타일의 아쉬운 마음인걸, 그리고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듣고 오셨습니다. 오둘둘 하나님이 아이들과 할아버지 배로 파주에서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항상 시끌시끌한 아이들은 뒷좌석에서 자고 있어서 남편과 조용히 딘딘 목소리 들으며 가고 있답니다. 데이트하는 느낌 나요 해주셨는데, 뭐 사실 부부가 자녀가 생기는 순간 뭔가 둘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진짜 많이 없잖아요. 이 짧은 순간이라도 좀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상민님이 수원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막차 운행하고 있는데 너무 졸리네요. 신나는 노래 블랙핑크 뛰어 부탁드려요 해주셨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문상민님이 신청해주신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랙핑크의 뛰어 듣고 오셨고요. 7302님이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둘 다 요즘 구하기 힘들다는 치즈 과자를 구해온 거예요. 전 친구 주겠다고 며칠 뱅뱅 돌아서 열심히 찾아왔는데 그 친구도 저랑 똑같이 그랬던

라고요. 둘이 나란히 맥주 가서 안주를 먹고 있는데 고마운 마음에 과자가 두 배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해주셨는데, 요즘 구하기 힘들단 치즈 과자가 뭐지? 제가 좀 트렌드에 뒤처지는 건가요? 전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야 요즘 치즈 과자 구하기가 진짜 힘들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예. 아, 이 촉촉한 이 과자요. 아, 요게 치즈 맛이 나왔구나. 와, 맛있나?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제가 막 발벗고 나서서 살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 뭔가 나왔을 때, 저는 약간 저런 걸 발벗고 나서서 사고 싶어 하는 타입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사람들이 다 너무 좋아해? 그리고 약간 아직 그 홍대병 같은 게 있어서. 아, 그럼 나 안 먹어. 약간 이러다가, 이제, 유행이 다 끝날 때쯤에 먹어보고, 너무 맛있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자, 1980님이 신청해주신 홍이삭의 Doesn't Matter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1: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딘딘의 뮤직하이.
1: 자, 딘딘의 뮤직하이 오늘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지영님이 면접 떨어지고 다시 부산 내려가는 고속버스 안입니다. 버스표 예매하려는데 카드에 문제 생겨 역에서 밤새는 줄 알았네요.

이래저래 안 풀리는 날 기분 좋아지고 싶어요. H.O.T의 행복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이 참 면접 떨어지고 이렇게 다시 뭔가 내 고향으로 이렇게 내려가야 되면은 아 기분 참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좀 안 풀리는 날은 좀 다 안 풀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뭔가 이 면접 떨어진 거에만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라 뭐 카드 안 된 것도 열받고 뭐 길도 오래 걸리고 뭐 이런 다 열받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은 그걸로 범퍼가 되면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번에 면접을 보실 때는 꼭 합격해서 기분 좋게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길 바라겠고 자 그럼 저는 백지영님이 신청해 주신 H.O.T의 행복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H.O.T의 행복 듣고 오셨고요. 3326님이 자고 나면 알바 가야 하는데 가기가 싫습니다. 매니저들끼리 사이가 좋을 땐 친자매 같다가도 뭔가 일이 생기면 남보다도 멀어지는 게 역시 사회에서 만난 인연은 쉽지 않다고 다시 한번 느끼는 밤이에요. 오, 아이 그쵸. 이게 아, 참 아이 어렵죠. 예. 그리고 사실 일로 이렇게 만난 사이가 막 가족처럼 느껴지는 거는 참 복받은 건데.

우리 생각해보면 가족들도 좀 뭐 트러블 있으면 좀 멀어지잖아요. 예, 너무 막 그 인연에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인연이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이러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거지만 좀 기대를 좀 많이 안 하게 되는 것도 있고, 예,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민현숙님이 드라이브하다가 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꽃잎들을 보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꽃가루 때문에 세차는 해야겠지만 감성 충전 제대로 했네요. 하성운의 피날레 듣고 싶어요 해주셨는데, 아 이거 진짜 쉽지 않죠. 네. 저 같은 경우는 꽃가루 알러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사실 운전하고 이렇게 가다 보면 눈앞에 그 민들레 씨가 이렇게 흩날리잖아요. 그거 보면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 옛날에 그 막 오락실에서 하던 게임 중에 비행기 이렇게 막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 총알 날라오는 총알 피하잖아요. 저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거에 묻으면 뭔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아 저거 닿으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가지고. 예. 자 민현숙님이 신청해 주신 하성운의 피날레 그리고 미라님이 신청해 주신 악뮤의 소문의 낙원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성운의 피날레야 그리고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 오셨습니다. 황치택님이 30대 초반에 두 아이를 키우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새벽에 출근해서 11시에 퇴근하는 일상을 살고 있는데요. 힘들기도 하지만 최근 집도 분양받게 됐고 자식들 커가는 모습 보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해주셨는데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게 사실 집을 분양받는다는 거는 진짜 전생에 너무 잘 살아온 사람들한테만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진짜 축하드립니다. 예. 이게 참 요즘 집 이렇게 분양받고 하는 게 참 쉽지 않죠. 뭐 청약 통장을 계속 하고 해도 사실 적금되는 것처럼 계속 하고는 있는데 이게 뭐 내일 같지도 않고 예. 그래도 예, 진짜 30대 초반에 내 집도 분양받고 예, 자식들도 둘이나 이렇게 잘 키우고 있고 대단하십니다. 예. 자 6765님이 이번 중간고사 보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서 고민이에요. 양심 없지만 찍어서 100점 맞기를 응원해주세요. 버즈 마이더브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저의 라디오를 잘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예, 제가 절대 좋은 이야기를 안 해드리는 편인데 문제는 전 뭐 요즘 그 드라마 중에 기리고라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뭐냐 약간 그런 거거든요. 그 소원을 비는 거예요. 공부 그래서 그 한 친구가 이제 수학을 100점 맞고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면은 24시간 있다 죽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어플이 있더라고요. 예, 지금 뭔가 제가 볼 때 밈으로 만든 어플인 것 같은데 한번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왜냐면 제가 응원은 못해드릴 것 같아가지고. 예. 자 이쯤에서 6765님이 신청해주신 버즈의 My Love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즈의 My Love 듣고 오셨고요. 저 재민님이 핸드폰 잘하다가 갑자기 폰이 꺼지더니 안 켜져서 급하게 수리받고 왔습니다. 내일 면접 있어서 핸드폰이 꼭 있어야 했거든요. 10년 감수했습니다. 동방신기의 허그 신청해요 해주셨는데 참 이러면 다 난감하겠어요. 예, 내일이 되게 중요한 날인데 핸드폰이 만약에 안 됐다 이러면은 끔찍하네요. 예. 자, 이관하육님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만 보며 시간 보내는 게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림 색칠하는 걸 시작했어요. 번호가 매겨진 캔버스에 아크릴 물감으로 색을 칠하는 건데 완성하고 나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작업하면서 듣게 자우림의 오렌지 마멀레이드 틀어주세요 해주셨는데 아 뭔지 알아요. 그리고 요즘 뭐 이런 거 뭐 색깔 책 뭐 그림북 뭐 드로잉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컬러링북이라 그러나? 예, 그래서 이렇게 막 번호대로 이렇게 색칠하면 되는 게 있는데 완성하고 나면은 일단 기본 테가 업체에서 만든 거라 잘 잡혀 있어서 완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네. 자, 그럼 저는 조재민님이 신청해주신 동방신기의 허그, 이구하나육님이 신청해주신 자우림의 오렌지 마멀레이드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잠은 안 와서 이어폰 끼고 뮤직하이 듣고 있습니다. 어반자카파의 혼자 신청곡 보내요. 남은 이번 생활 뮤직하이와 함께 하겠습니다 해주셨는데 뭐 때문에 입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입원 하신 거는 그래도 회복이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서 꼭 잘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라디오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자, 지금까지 밤에 라디오에서 함께했습니다. 오늘 안 나간 노래는 저희가 챙겨놨다 틈틈이 들려드리고요. 저는 강청아님의 신청곡 어반자카파의 혼자 듣고 나서 딘카이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방신기의 허그, 자우림의 오렌지 마멀레이드 듣고 오셨고요. 강청하님께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병실 불은 다 꺼졌는데

뭐라도 하고 싶은 밤 뭐든지 추천해드립니다. 딘딘의 아카이브 딘카이브. 오늘 제가 딘카이브에서 골라본 건 술입니다. 그럼 드렁큰 타이거의 굿 라이프 듣고

자, 드렁큰 타이거의 굿라이프 듣고 오셨고요. 오늘 딩카이브에서 제가 골라본 건 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뭐 제가 뭐라 그래야 될까, 자리들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뭐 미팅 자리도 있었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친해졌으면 좋겠다 촬영 전에 해서 이렇게 좀 회식 같은 느낌이었고 그리고 또 뭐 끝나고 촬영 끝나고 또 뭐 하고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아 어느 순간부터 정말 술을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던 사람인데 이게 체력적으로 좀 아 부친다 이런 게 느껴지니까 술을 먹으면서 그 다음 날을 좀 생각을 하고 그 주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술이 좀 안 먹고 싶게 되는 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시니까 아 진짜 먹기 싫다 약간 이런 게 있어가지고 아 좀 이 기회를 통해가지고 좀 줄이던지 좀 안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꼭 심하게 하고 있는데 계속 뭐가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래서 진짜 술은 못 끊는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런 거 아닐까. 뭔가 이 사회가 사람을 만나면 뭔가 술을 꼭 먹게 되는 자리들이 되게 많아서 예. 뭔가 뭐 송별회를 해 만약에. 그럼 사실 저녁 먹지 않잖아요. 꼭 술을 먹잖아요. 그리고 또 송별회면 좀 진하게 먹잖아요. 아 참 이런 것들이. 또 그렇다고 거기서 막 송별회인데 아 나는 내일 일이 있어서 이것도 좀 저는 싫으니까 아 참 이래서 진짜 어른 되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길고 봉구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77,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4262님이 중3 사춘기 아들과 티격태격하고 속상해서 나왔어요. 남편이 제 기분 풀어준다고 드라이브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데이트하는 것 같고 좋네요. 집에 와서 아들과 화내지 않고 대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가서 또 얼굴 보는 순간 또 이제 화가 다시 오르실 겁니다. 예. 기분 좋게 딱 왔는데 보자마자 뭐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뭐 이랬는데 내가 왜? 엄마 잘못했잖아. 뭐 이래버리는 순간 이제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실 텐데 예. 잘 해결하시길 바라겠고 자 저는 제이크의 골든 아워 그리고 엘리샤 키스의 If I Got You 이렇게 두 곡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엘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엘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엘메디, 튼튼하게 코엘메디, 오래오래 코엘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엘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엘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가격.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2: 자, 광고 듣고 오셨고요. 딘딘의 뮤지컬 끝곡으로 박원의 All of My Life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4: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5: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클럽.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오늘은 작곡가 요하네스 브람스가 태어난 날입니다. 수많은 명곡을 남겼지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건 역시 그의 자장가 아닐까 싶은데요. 사랑하는 이 아이가 깊게 잠들길 바라는 마음으로 쓴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선물 같은 곡이죠. 내일 어버이날을 앞두고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아직까지 고민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첫 번째 선물도 이런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잠투정하는 머리맡에서 나지막이 불러주던 노래, 혹은 불안한 꿈을 꾸지 않게 가만히 토닥여주던 손길 같은 것들 말이죠. 가끔은 그때 그 무조건적인 평온함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김정보입니다.

프리토리움 야공작소 첫 곡은 마로의 키스미였습니다. 마로는 브라질리언 음악을 하는 브라질 가수인데 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오히려 학교에서 학생들 때문에 알게 된 아티스트인데 예전 곡도 그렇고 지금 곡도 그렇고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또 모르는 사람도 우리가 만약 차트에 등장하는 음악은 아니니까 굉장히 유명하고 지금의 팝 또 브라질의 옛 음악들 같은 것도 너무 멋지게 잘 소화하는 가수여서 요즘에 저도 굉장히 즐겨 듣고 있습니다. 1부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문자 그리고 아티스트의 새 음악과 함께합니다. 6379님은 야간 근무하는 간호사입니다. 계속 듣기만 하다가 용기 내서 글 남깁니다. 오늘도 4시까지 일해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시군요. 저희 청취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일 텐데 사실 이게 의지와는 또 관계없이 이 시간에 정말 청취자분들 중에 굉장히 오랫동안 보면 이 시간에 병원에서 일하는 분들하고 가장 많이 저희가 그냥 소통이라기보다는 텔레파시 같은 것을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들이 이렇게 다들 휴식 잠을 잘 때 가장 신경을 곤두서 며서 일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분들이기도 하셔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5280님은 회사일로 몇 주째 이 시간에 퇴근하다 잠시 차를 세우고 문자 보내봅니다. 회사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사람 일이 다 마음 같지만은 안 와서 쉽지 않네요. 어쩌다 보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5280님. 이 시간에 퇴근하다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세우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군요. 제가 저희 방송 가끔가다 인터뷰할 때 제가 인터뷰가 많은 음악가가 아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라고 물을 때 제가 말하는 사연이 있거든요. 그게 어떤 거였냐면 저희 퇴직을 해고를 당하신 거죠. 해고를 당하셨는데 이분이 저랑 거의 같은 연배셨어요. 근데 그날 차에서 아마 아파트 주차장이었겠죠. 차에서 못 내리시고 늦은 시간까지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에 못 올라가고 저희 프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였거든요. 제가 그게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문자가.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때 그 문자가 나름 이렇게 이 프로를 하는 저한테는 이렇게 뭐랄까 누군가 내 방송을 듣는다면 이런 분들에게 그냥 조금이나마 뭐랄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하고 함께하는 꼭 음악이나 그런 걸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해준 굉장히 그런 사연이긴 해요. 그렇죠. 사실은 뭐 모든 사람들이 힘들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 밤 시간이긴 하지만 저희 같은 사람들의 세대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정말

퇴직을 갑자기 해야 되는 상황에서 정말 집에 못 올라갈 것 같거든요. 제가 똑같 그랬어도 저도 아마 똑같이 집으로 못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때 사실 라디오를 켜게 되잖아요. 그때는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을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됐던 게 그 사연인 것 같은데, 그냥 5180님의 사연이 그런 사연과 되게 닮아 있어서 그냥 굉장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병원이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좀 올라가셨겠죠, 집에.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사연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눠주세요. 사연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1077이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머디스트 마우스의 피킹 드래곤스 퍼킷스, 그리고 와, 제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 알라보마 쉐이크스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물론 지난해 싱글 같은 것들이 나왔긴 했는데, 아 이거 그냥 낸 거 아니야? 정성이 들었고, 아 이제 진짜 기다리던 팬들을 위해서 제대로 나왔구나 하는 곡인 것 같습니다. 아메리칸 드림, 두 곡 들어보죠.

아니라 부재의 감정일 거예요. 이제 부재. 누군가가 없다는 거. 사람들은 오히려 이렇게 혼자 있다. 이렇게 덧셈의 개념보다 뺄셈의 개념에 더 민감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걸 느끼고요. 소장님은 또 당연히 느끼셨겠죠. 지금은 또 편히 잠을 자주 주무실 수 당연히 있으시겠죠. 들어오셨을 테니까. 박민성님은 낚시하면서 듣습니다. 개구리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그냥 갈까 고민하다 라디오 들었어요. 친구랑 같이 왔는데 한 시간만 더 있다 가야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낚시하시는 분들 저도 한번 경험해보고 싶긴 해요. 예. 그냥 경험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경험하지 않고 싶은 게 있는데 전 진짜 경험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전 드리프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인생에 무슨 뭔가 취미를 가질 수 있다면 누군가 같이 원하고 막 카레이싱 같은 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1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1년 전. 제가 스피드를 엄청 즐기지 않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호르몬의 이상인지 정말 1년 전부터는 막 그런 데 관심이 생기더라고요. 그거랑 하나가 밤낚시. 둘 다 경험 못 해봤는데 언젠간 꼭 해보고 싶어서 민성님처럼 풍경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도 막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종종 밤낚시 가실 때마다 사연 보내주세요. RKS의 음악입니다. What's on your mind? 그리고 로엘 오티스의 Sweet Hallelujah입니다.

고소정님은 남편이 출장 가서 혼자 있습니다. 결혼 전 혼자 자취해서 남편 없어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무섭네요. 라디오 들으면서 잠을 청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유, 혼자 자취하는 거랑 다릅니다. 남녀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하여튼 뭔가 가족을 이루면 또 이렇게 몇 사람 있다가 누군가가 없으니 이거는 혼자 있는 게

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푸디토리움의 야간 공작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김진아님은 다이어트 시작했습니다. 닭가슴살, 비타민, 감자도 주문했고요. 첫째 돌 촬영 때 가족사진 컷이 있는데요. 예쁘게 찍고 싶어서요. 곡출산전 몸무게로 돌아가서 사진 찍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와, 화이팅입니다. 가족사진 찍을 때 진짜 이렇게 뭔가 잘 차려입고 최선을 다해서 찍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 가족사진은 참 옛날에 어른들 이런 말씀하실 때 제가 진짜 무슨 말씀이야 이랬는데 가족사진이 남긴 남더라고요. 예. 그리고 한창 돌아가셔도 남고 꼭 어떤 가족 간의 그런 기억 때문만이 아니라 저 얼마 전에도 진짜 오랜 세월이 큰아버님 댁에 갔었는데 교류가 이렇게 있지가 않아서 근데 큰아버님이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 사진을 갖고 오는 건데요. 그게 군대 있을 때 사진인 거예요. 근데 뭐 부모님과의 기억을 떠나서 이게 흑백으로

찍은 사진인데 거의 여러분 그 우리 가끔 막 다큐멘터리 보면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잘 찍은 기록 사진 있었어, 이런 사진들이 진짜 있더라고요. 와, 서울이 이 지역이 이랬는데, 와, 그 당시에 이렇게 잘 찍힌 사진들이 있었구나 하면서 역사책에 한 장면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어떤 이유건 간에 가족사진은 최선을 다해서 잘 찍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아님 화이팅입니다. 한예인님은 휴학하고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집에서 사파 그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정신이 없어요. 잠 깨려고 아주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늦은 밤에 깨어있는 사람이 저 혼자가 아니라는 게 새삼 느껴져 덜 외롭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사파 그린 일하고 계시는군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저희 원래 적어도 야간공작소 핵심이긴 합니다. 늦은 밤에 깨어있는 사람이 우리 혼자만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쵸?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너무 종종 하시면 잠을 자야 되니까 예인님도 가끔 작업하실 때 같이 깨어있는 분들 함께하는 시간, 네, 일로 들어오세요. 자, 여러분들의 사연 계속 기다리고 있고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사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77입니다. 빌리 차일스의 음악, 재즈 두 곡이 전부 다 사실은 새 음악들이에요. Ask Me Now, 그리고 니아의 I Get Along Without You Very Well. 챗 베이커의 버전이 그래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또 좋은 버전이 이번에 나온 것 같아서 좋습니다. 빌리 차일즈와 니아의 음악 들어보겠습니다.

영화, 드라마, 광고, 세상의 모든 사운드 트랙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오늘은 성난 사람들 시즌 두 번째 사운드 트랙 만나봅니다. 얼마 전에 공개된 성난 사람들 시즌 2편은 2023년 4월에 나온 블랙 코미디 성난 사람들의 후속 작품입니다. 성난 사람들은 한국계 미국인 이성진 씨가 각본 및 제작 감독을 맡아서 큰 화제가 되었죠. 시즌 1은 미국 내 계층에 따른 동양인의 삶, 현실적인 인생을 표현하면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는데요. 이번에 공개된 시즌 2편은 전작과는 완전히 독립된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왔습니다. 미국 상류층이 모이는 초호화 컨트리클럽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자본주의 시스템과 계층 간 대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는 평과 함께 배우들의 연기가 좋았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가웠던 건 윤여정, 송광호 배우의 특별 출연이었는데요.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보여주며 극의 부계감을 더했습니다. 일상의 균열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작품 성난 사람들의 시즌 2편 사운드트랙 오늘 만나봅니다.

성난 사람들 시즌 2편 중 피니어스 오코넬의 Vicious Thoughts였습니다. 많은 분들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겠죠? 사실 성난 사람들 첫 번째 편은 정말 그래도 막 상도 많이 받고 저도 그냥 무심코 봤다가 와 정말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이 편은 이제 1편을 너무 좋아했던 분들이라면 꼭 봐야지 이런 분들이 많았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이런 걸 속된 말로 각 잡고 본다고 하잖아요. 시간 다 정하고 내가 꼭 이거는 몰입해서 보겠다. 심지어 모든 가족에게 난 성난 사람들을 볼 테니 볼 사람 보고 건들지 마. 안 돼. 아이도 자고 막 그렇게 해서 보기 시작했는데 제가 3편, 4편 넘어갈 때쯤에 더 못 보겠더라고요. 재미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보다 이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모르겠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3, 4일이 지난 다음에 그래도 화제작인데 하면 제가 제 작업실에서 음악 작업실에서 학교 행정일을 하면서 그냥 쭉 틀어놨거든요. 제가 쭉 틀어놨는데 그래서 그냥 제가 보지 않더라도 다 대사가 들리거나 쭉 틀으면서 행정일을 하는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추합니다. 이게 저 지금 어쨌든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또 어떤 드라마의 구조기도 하고 저는 여기 크리에이터신 이성진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거의 이번에 속된 말로 뼈를 이렇게 잘 부셔서 넣었다. 이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들이 그 최근에 박찬욱 감독 인터뷰는 레이어가 많은 작품이 좋다 뭐 이런 표현을 쓰시던데 그 표현대로 정말 레이어라는 그러니까 정말 많다. 그 표현이 딱 맞는 거고 나중에는 이제 막 한국의 뭐 고유적인 괴 이런 것들이 모양으로 끝나는 장면도 나오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코드들이 너무너무 많이 녹아져 있어서 그런 것들을 늘 막 그냥 보는 것 자체만으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1, 2, 3편을 그렇게 재미없게 봤을 때도 제가 계속 감탄했던 건 음악이 진짜 좋아서였는데 음악이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귀에 편하다가 아니라 음악을 너무 독특하고 낯설게 쓴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잘 쓴 것? 아마 제가 처음 3, 4화까지도 한 번에 볼 수 있었던 건 1편에서 안 끄고 완전히 음악 때문이었을 정도로 음악이 굉장히 독특하고 긴장감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음악의 쓰임새도 우리가 기존의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쓰임새가 굉장히 달라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본 때는 제가 이제 이 코너를 준비하려고 찾아보니 피니어스 오코넬이었습니다. 빌리 아일리시의 오빠이자 빌리 아일리시 음악을 다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 드라마 속에 피니스 오코넬이 잠깐 등장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할 때 처음에 이렇게

빌리 알리시의 음악이 약간 살짝 나와서 아 이거 지금 웃기려고 이러는 거야? 그 실제로 피니어스 오코넬이라는 실제 이름으로 등장하거든요. 음악가로. 그래서 주인공한테 이제 자기 밴드의 이제 소개팅을 주선하는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아우 왜 저래 했는데 진짜 영화 음악을 피니어스 오코넬이 했고 아마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성난 사람들로 인하여 어쨌든 이 크리에이터로 이름을 올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더 큰 작품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과 피니어스 오코넬의 이 드라마 음악은 영원히 그 또 매니아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회자가 되겠구나 할 만큼 한동안 이렇게 보고 나서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뒤에는 굉장히 또 재밌기도 하고 액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음악도 잘 들어보시면 좋겠고 음악의 쓰임새로만 따지면 이제 원 배틀 오브 더나더 이후에 저는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한 곡 더 들어볼까요? 피니어스 오코넬의 레드 라이트 테라피입니다.

1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2부에서는 빌보드 시간여행 함께 할 거고요. 여러분의 사연도 다 만나보겠습니다. 1부 마지막 곡은 마야 하우케 음악 Bring Home My Man, 이 곡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곧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0: 5월은 행사가 참 많은 달이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이렇게 사랑과 감사와 축하를 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달입니다. 계절의 여왕이라 불릴 만큼 아름다워서 부부의 연을 맺는 분들도 많은데요. 5월에 결혼한 한 부부는 해마다 결혼기념일이면 사랑의 의미를 세상과 나누고자 온기가 필요한 곳에 기부금을 보낸다고 합니다. 둘만의 작은 기쁨을 세상과 함께하는 더 큰 기쁨으로 키워낸 부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눔은 특별한 결심이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결혼은 둘이 하나가 되는 일이지만 하나가 된 마음은 둘보다 더 커다란가 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1: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산불은 건조한 시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는 절대 산행을 하지 말고 입산 시에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의 인화성 물질을 가져가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할 때는 반드시 간이 소화 장비를 소지하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는 취사나 야영을 하면 안 됩니다. 산행 중 산불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대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프리토리움의 야간공작소 2부 시작합니다. 2부는 빌보드 시간여행 먼저 함께합니다.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빌보드 핫100 차트 이번 주에 음악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의 음악, 누군가에게는 지금의 음악보다 더 지금의 음악 같은 신선함을 선사하는 코너죠. 오늘은 1974년 이번 주 음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74년 이번 주 1위 음악입니다.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의 The Locomotion입니다.

74년 1위고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의 The Locomotion 이었습니다.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 하면 아주 거친 록밴드죠.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항상 이 곡을 들을 때만 느끼는 거지만 저에게 로코모션은 카일리 미노그라는 가수의 음악입니다. 카일리 미노그가 뭐 지금도 신곡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저희 작가님도 가끔 카일리 미노그 좋아해요 이런 적도 있으셨지만 저희 때는 카일리 미노그가 대단했거든요. 근데 이후에 제가 이제 음악하는 사람이 되고 나서 카일리 미노그가 로코모션의 원곡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때 바로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가 불렀다는 걸 알았고 아 그랬구나 이런 록밴드가 이렇게 팝적인 곡을 불렀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 코너를 하면서

로코모션의 또 원곡이 그랜드펑크 레일로드가 아니라 1962년 리틀 에바가 불렀던 음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서 이 음악의 원곡자를 아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재미있는 곡이기도 하고 특히 카일리 미노그는 댄스 음악 그쵸 80, 90년대 유로 댄스 같은 그 느낌을 굉장히 상징하는 가수기도 했고 또 70년대 록을 상징하는 밴드는 분명히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를 빼놓을 수 없는데 각기 다른 장르를 했던 사람들이 같은 곡을 했을 때 이렇게 메인스트림 차트에서도 너무너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본인들의 색깔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곡 많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사실 거의 드물죠. 예, 로코모션 항상 그래서 인상이 남는 것 같습니다. 74년 6위곡입니다. 글래디 나이트 더 핍스의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컨트리 작곡가 짐 웨더리가 쓴 곡인데 또 글래디스 나이트가 부르면서 완전히 세련된 또 지금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필리 소울 느끼한 필라델피아 소울 스타일의 명곡으로 재탄생했죠. 자, 그러면 글래디스 나이트 앤 더 핍스의 Best Thing That Ever Happened To Me 들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옮겨서 198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84년 1위 곡은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드러머가 드러머 출신의 가수 그리고 오히려 드러머라는 이름보다 팝 가수로도 유명해진 그런 사실은 굉장히 드문 케이스이긴 하지만 지금도 필 콜린스를 그냥 가수라고 기억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제네시스의 드러머이기도 했고요. 그냥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1975의 우리 보컬도 사실 드러머였다는 말이 있죠. 아무튼 뭐 하지만 뭐 데뷔를 했을 때는 드러머가 아니었으니까. 필 콜린스의 가장 전성기를 보여준다면 Against All Odds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84년 2위는 같은 80년대 발라드계를 장식했던 라이오넬 리치의 음악 중 헬로입니다. 헬로는 라이오넬 리치의 많은 곡 뭐 Say You, Say Me도 있고 하지만 84년은 저에게 길거리 불법 테이프의 황금시기였다고 기억이 되거든요. 그때 아무튼 그냥 레코드 가게 들어가서 좋은 음악 계속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라이오넬 리치 헬로는 안 들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유행이 어떤 좋아하는 이성 친구나 또 이런 친구들한테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를 녹음해 주는 시대여서 저만 그랬나? 아무튼 동네 레코드 가게 사장님께서 항상 이 곡과 Say You Say Me 넣어주셨다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필 콜린스의 Against All Odds 그리고 84년 2위곡 라이언 리치의 헬로입니다.

1994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94년 3위 곡은 프린스의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In the World. 그렇죠. 프린스의 전모특허인 팔세토, 소위 말해서 가성 보컬이 극대화되었다라는 평이 있고, 아마 저도 국내에서는 프린스의 음악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곡은 이 곡이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음악 하시는 선배님들, 제 세대보다 선배님들 항상 얘기하실 때 왜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 프린스 하면 다 꿈뻑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한 적도 굉장히 제가 많이 들었었거든요. 어릴 때 유명하신 연주자 선배님들 보면,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프린스 그렇게까지 유명하진 않은데 왜 이렇게 서양 막 그런 학교나

그런데 가면 왜 이렇게 프린스 프린스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렇죠. 그만큼 아무튼 프린스의 존재는 음악을 하는, 음악 공부하는, 또 이렇게 제가 보기엔 서양인이 아니고 아메리칸에 국한 듯한 것 같긴 한데 굉장한 영향을 끼쳤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94년 9위 곡은 또 이 시대의 발라드를 대표하는 리처드 막스. 그러고 보니까 80년대가 라이오넬 리치라면 90년대도 리처드 막스가 있었네요. 그렇죠. 영화 Get Away 삽입되면서 굉장히 큰 사랑을 얻기도 했죠. 그리고 그때 기사들 보면 아내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여 만든 곡이라는 막 기사들이 있는데 이러는 거야말로 그때 한창 유명하니까 다들 쓸 수 있는 그런 기사인 것 같고, 아무튼 우린 작곡가의 마음은 알 수 없으나 90년대를 대표하는 발라드 Now and Forever 이 곡을 꼽는 데 이견이 없음은 맞는 것 같습니다. 94년 3위 프린스의 Most Beautiful Girl in the World, 그리고 94년 9위 리처드 막스의 Now and Forever입니다.

0: 라이터 클럽 프리토리움의 야간 공작수.
1: 여러분은 지금 SBS 파워 FM 애프터클럽 프리토리움의 예.

정착수 함께하고 계십니다. 0027님은 식자재 납품 기사입니다. 강남역 배달하고 잠실 가는데 피곤하네요. 납품 기사님들 화이팅,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아이고, 야간 시간에 이 시간에 막히진 않겠지만 항상 차 조심하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소율님은 벌써 5월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시간의 속도를 느낄 때마다 시간을 같이 있게 보내겠다고 다짐하지만 퇴근하고 막상 집에 들어가면 뻗어서 저녁 시간을 후딱 가버리고 그렇게 어영부영 보내고 나면 또 후회하고 늘 딜레마예요. 네, 소율님 다 저희 그렇지 않나요? 아, 그럼 특히 4월은 막 벚꽃이 피고 이러니까 해마다 사람을 좀 설레게 하는 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직장을 대부분 다니고 또 학생들은 공부하고 일상의 루틴이 있다 보니까 아, 이제 뭐 날씨도 좋은데 우리가 잠깐 어디 좀 나가볼까? 이렇게 하는 생각을 막 강하게 할 때가 딱 4월 아닌가요? 벚꽃 필 때. 그래서 그런지 이럴 때마다 더 이런 느낌이 사실 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박소율님이 요즘 제가 제 스스로에게 하고 있는 말을 마치 대신해 주시는 것 같아서 우리 어영부영했다고 생각하지 않기로 하시죠. 네, 4월을 맞는 자세다라고 생각하시고 올해 또 열심히 하면 되죠. 자, 탄미 씨의 새 음악들 띄엄띄엄이지만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띄엄띄엄 성공기가 되고 있는 것만큼 띄엄띄엄이지만 한 곡 한 곡이 다 타이틀인 것처럼 좋더라고요. Flowers in Bloom 그리고 나일 호란의 디너 파티 두 곡 들어보겠습니다.

최정희님은 오늘 동생이 캐나다 유학을 마치고 오는 날입니다. 이따가 동생 데리러 가야 해서 새벽에 이렇게 깨어있습니다. 2년 만인데 엊그제 헤어진 것 같은 느낌도 있고 또 꽤 오랫동안 못 본 것 같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네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담담하지만 이게 담담하게 진짜 최정희님 쓰신 것 같은데 되게 보고 싶으신 것 같아요. 예. 엊그제 헤어진 것 같은 느낌도 약간 있고 그냥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새벽에 깨어 계시잖아요. 이거 진짜 안 보고 싶잖아요. 깨우고 싶어서 잠듭니다. 되게 동생 좋아하시는구나. 너 사실 근데 이런 거 보면 너무 부럽고 막 그래요. 예. 그냥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너무 보기 좋습니다. 신가영님은 어린이집 교사입니다. 요즘 행사가 많이 바쁘네요. 정신없이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얼른 5월이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진짜 어린이집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선생님들 가장 많이 바쁘실 때 이게 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 학부모니까 지난주에는 과천대공원에 갔거든요. 가족과 함께 이렇게 걷는 행사 이런 것들도 학교마다 다 그렇게 있어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외에도 굉장히 많은 다른 학교들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들을 다 담임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다 이렇게 손수하셔야 되니까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뭐 이렇게 답사를 왔었는데 이제 요런

그런 건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그날만 가시는 게 아니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답사도 하고 뭘 또 하고 또 가면 또 우리 미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션 프로그램 만들고 요즘은 또 이거 종이로 안 넘어져가지고 전부 다 QR로 만드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네, 아시겠지만 선생님들이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저와 비슷한 연배도 계시고 저보다 더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거를 준비를 하는 게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랑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 때보다 참 5월은 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4월과 5월은 너무나 아름다운 계절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은 정말 힘드실 수 있겠다. 근데 반대로 아이들과 가족들은 대신에 선생님들의 노력 때문에 정말 좋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학교 그런 행사들이 그게 아니면 어떻게 그냥 온전히 그냥 학교의 프로그램이니까 먼 곳까지 가서 뭔가 산책들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5월에는 요즘에 깨닫습니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왜 다 5월인지 이제 알겠더라고요. 네, 아무튼 전국의 선생님들 너무 고생 많으세요. 걸스의 음악입니다. 트윅 그리고 DXX의 인트로입니다.

다양한 해리스타일스의 새 음악 중에서 페인트 바이 넘버스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해리스타일스가 약혼을 했다라는 기사가 났죠. 그의 휘양세는 조이 크라비츠. 이때쯤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조이 크라비츠가 이제 바로 전설적인 또 스타 레니 크라비츠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이게 관계가 저희랑 상관이 없지만 또 그 레니 크라비츠가 또 요즘 화제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뮤지션들 사이에서 레니 크라비츠 밴드의 베이시스트가 최훈님이라고 다들 저 베이시스트가 국내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좀 아는데 그렇죠? 그 전 세계에 다 유명한 쇼와 운동 경기장에서 레니 크라비츠의 쇼에서 굉장한 어떤 파격적인 비주얼과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최윤 베이시스트가 있다. 그래서 연주자들은 그때 그랬어요. 막 스테디움에서 이럴 때 뭐 한국에서는 BTS가 있다면 연주자 이제 가수들 뒤에서 연주를 해주신 분들 그들 사이에서 우리에게는 최윤이 있어 라고 했을 정도로 국위선양을 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전해드리며 아무튼 해리스타일스의 페인트 바이 넘버스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을 라틴 음악으로 가보죠. 쿠바의 쿠바 음악의 또 마스터 베부 발데스의 라벨라 쿠바나, 그리고 루이스 미구엘의 음악으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사보르함이 이 곡들을

사실 많은 쿠바 음악가나 미국의 재즈 음악가들이 연주했는데 또 브라질리안 음악을 하는 엘라인 엘리아스가 치코리아와 함께한 앨범에 사보라미를 새로 해석했습니다. 이 두 곡을 오늘 마지막 곡으로 할게요. 여러분들과의 두 시간 수다 또 잘 떨다 갑니다. 한 주간 좋은 음악 찾아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디토리움 김정범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인천의 한 도서관. 누군가는 책을 읽고 누군가는 공부하며 조용히 책장을 넘기고 있을 때 한쪽에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며 의식을 잃었기 때문이었죠. 상황을 전해들은 직원들이 달려와 빠르게 심폐소생술을 한 덕분에 쓰러진 남성은 호흡을 되찾았고 119 구급대의 도움으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도서관은 평소에도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교육을 꾸준히 해왔다고 하는데요. 이곳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대상으로 응급처치법을 교육하는 도서관들이 많이 있으니 우리 동네 도서관 게시판을 살펴보면 어떨까요?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재였습니다.
1: SBS 이현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와 대처 요령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테이블이나 책상 밑으로 몸을 피하는 게 안전하고 실내에 갇히는 사태를 대비해 문은 열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진 발생 시에는 가스레인지나 난로와 같은 화기 사용은 삼가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지진. 평소 철저한 대비만이 나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SBS 이현경이었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성공 레시피, 감성 한 스푼, AI의 학습력 두 스푼, 그리고 봉골레들의 추억 가득. 저 봉태규랑 한 곡 같이 드실래요?

SBS 아나운서 정성문입니다.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계절입니다. 특히 산불 사고의 80% 이상이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산행 전에는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 지역에서의 산행을 삼가야 합니다. 산에 오를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가져가지 않고 취사와 흡연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불을 다뤄야 하는 경우에는 소화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산 근처 논밭에서의 소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초기에 작은 산불은 나뭇가지를 이용해 두드리거나 외투 등으로 덮어서 꺼야 합니다. 진화가 어려울 때는 불길이 약한 곳으로 피하고 산불이 이미 진행돼 타버린 곳이나 저지대, 도로, 바위 등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산불이 발생한 주변 주택가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닫고 집 주위에 물을 뿌린 뒤 신속히 공터로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산불을 예방해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야겠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의 유명한 라멘집. 맛집으로 소문난 이 가게에서 식사를 하려면 한 가지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그건 바로 음식을 먹는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라멘집 사장님이 이런 규칙을 정한 건 쉽게 붓는 면발을 사용하는 만큼 음식이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손님이 즐겁게 식사하길 바라는 마음 때문이라고 합니다. 일본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 가족과 대화를 나누도록 스마트폰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아예 노폰 존으로 운영하는 식당이 있는데요. 아름다운 5월엔 스마트폰보다 매일 푸르게 변해가는 세상과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에게 시선이 더 오래 머물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함께 만드는 기쁨, 아나운서 김선지였습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1: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만든 감성 최적화 공간 파워스테이션, 매일 밤 3시부터 5시 파워스테이션은 청취자 여러분이 사랑하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이 프로그램은 나를 알아주는 AI 선곡과 함께합니다.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노래와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의 플레이리스트 파워 스테이션. 인생의 명장면 속 흐르던 당신만의

AI가 큐레이션한 파워 FM 맞춤형 리퀘스트 뮤직쇼 파워 스테이션. AI가 어렵게 고른 다음 곡은 바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호출보 HLSQ FM 107.7MHz 파워 FM입니다. SBS 파워 FM은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청취자 여러분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는 세계 속 디지털 방송 문화의 주역으로서 차원 높은 고품격 방송을 선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생산과 공유의 시대, 사람들이 모이고 방송에 대해 말하고 생각을 더하는 그 모든 곳에서 진짜 방송은 태어납니다. SBS는 함께 만드는 방송, 함께 만드는 기쁨으로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갑니다. SBS 파워 FM 방송 책임자는 은지양입니다. SBS 파워 FM은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SBS 파워 FM과 함께 밝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1: 안녕하세요. 코리안 특급 박찬호입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베스트 슬립과 함께 특급 편안함을 누려보세요.
2: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펀펀투데이의 찡디 아나운서 이인권이고요.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B1A4의 거짓말이야입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에겐 너무 힘든 시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시험기간이라고 합니다. 와, 참. 돌이켜보면 이 시험기간 때 똑같이 마음은 불안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나 생각을 하면은 떳떳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때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아, 좀 후회도 남고요. 네. 이런 시험 기간에 맞춰서 새로운 유행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뒷공부입니다. 뒷공부. 저희가 뭐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은 왠지 펀펀 식구 중에서는 이경빈 변호사가 이거를 했을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뒷공부란 겉으로는 노는 척하면서 뒤에서 몰래 공부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래요. 학창시절 시험기간 때마다 이렇게 뒷공부로 배신감 아닌 배신감을 받게 하는 친구들 있었죠.

막 아, 나 큰일 났어, 망했어 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면 막 전과목에서 하나 틀리고 아, 에이, 이런 친구들 꼭 있었어요. 지난해 말 애니메이션 영화 뽀로로의 대모험이 일부 OTT 플랫폼에서 뽀로로 의대모험으로 이게 줄이 잘못 나뉘어 표시됐었는데요. 아니 이걸 보고 노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던 뽀로로가 이거 사실 몰래 의대 공부하고 있었던 거냐 라면서 웃긴 밈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뒷공부 유행어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네, 지금 공부하고 있을 모든 친구분들 앞공부, 뒷공부, 역공부 다 하셔서 정말 원하는 결과 얻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목요일 지금 이 시간 뒷 라디오 하는 분들도 계신가요? 뭐 하면서 펑펑 듣고 계신지 듣고 싶은 신청곡을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광고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0: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마더스 제약.
1: 엄마 손은 약손 마더스 제약.
2: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3: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4: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5: 가격이

0: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맛닦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맛닦고 치킨.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건강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 원.
3: 아나운서 김경란이 전하는 기후보험 뉴스. 온열질환, 한랭질환 진단비에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까지 보장해주는데요. 가입 방법은? 아, 경기도민이면 되는군요.
4: 경기도민이라면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 자세한 보장은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0: 멀티 박스.
1: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일부 막을 올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친구분들의 문자 하나하나 소개해드릴게요. 7882님. 저도 학창시절엔 애들 앞에선 공부 안 한 척하고 뒷공부에서 반에서 1등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의대는 못 가지만요. 울 애들 제발

저 몰래 뒷공부해줬으면 좋겠네요. 이게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친구들 앞에서 뒷공부하는 친구들은 있어도 부모님 앞에서 뒷공부하는 친구는 못본것 같아요. 부모님 앞에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 그냥 앞에서라도 열심히 했으면 좋겠네요. 0751님, 징디, 저는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사가 잘안 돼서 매일 불면증에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징디 방송 듣는 날은 일찍 일어난 날이면 좋을 텐데 잠을 못 자고 밤샌 날이네요. 흑흑. 그래도 우울한 마음 찡디의 밝은 목소리 들으면서 이겨내 보려고 합니다. 반대로 찡디는 이른 아침 출근인데 너무 힘들진 않나요? 이제 적응돼서 괜찮나요? 일어날 때는 힘든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근데 나와서 우리 0751님 같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은 아, 난 정말 더 열심히 하겠구나. 반성도 하게 되고요. 또막 재밌는 이야기들 들려주시면은, 혹은 저 놀리면은, 그거대로 웃으면서 잠도 깨고요. 시작을 하면은 괜찮아지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0390님. 엄마가 요새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눈이 많이 가렵다고 하소연하시네요. 약이라도 사드릴까 얘기를 꺼내면 한사코 거절하시니 속상합니다. 오늘 퇴근하면서 몰래 약 사드려야겠어요. 아, 저희 알러지 심한 분들은 이게 약 드시면은 사실 진짜 씻은 듯이 바로 좋아지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이, 이런 약 드셔도 된다. 혹은 어머니 또 경제적으로 부담될까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다 하면서 약좀꼭 챙겨드리길 바랄게요. 자, 저희는요, 강금화님의 신청곡, 스탠딩 에그의 오래된 노래 이곡 듣고 목동 익무새로 돌아올게요.

그런 날 있잖아.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날.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드립니다. 목동 익무새.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 드릴 익무새 인권입니다. 2026년 5월 7일 찾아주신 분은 이우리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서울 마포구에 사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새 우리 남편이 승진시험 준비 중인데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도 꿋꿋하게 해나가는 남편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유치원생 아들을 남편이 등하교시키고 돌보는 데다가 주말엔 아이와 단둘이 여기저기 놀러 다녀요. 그리고 밤이 되어서야 잠을 줄이고 승진시험 공부를 합니다.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전혀 티내지 않아요. 자기는 괜찮다며 오히려 제 건강이나 신경 쓰라는 남편, 육아도 일도 공부도 모든 걸 열심히 해주는 남편이 정말 든든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만난 건 정말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나에겐 최고의 남편, 아들에겐 최고의 아빠, 당신을 늘 응원하고 존경하고 사랑해. 우리 남편의 힐링송 아이유 김창완의 너의 의미 신청합니다.

0: 도대체 넌 나에겐 누구냐?
1: 아이유 김창원의 너의 의미 듣고 왔습니다. 사연 소개된 이유리님께는 선물 보내드릴게요. 우리 남편분 정말 멋진 분이시네요. 진짜 말 그대로 슈퍼맨이다 이런 표현까지도 딱 떠오르는데요. 이게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두 분이서 나란히 같이 끌고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우리는 인생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한 분이 조금 더 끌어가는 시기가 있을 거고 또 이러다가 남편분은 지치실 수 있죠. 그때는 우리님이 얼른 몸 잘 챙기셔서 그때 조금 더 끌어주시면 되는 거죠. 네. 무엇보다도 우리 남편분 승진시험에서 정말 좋은 결과 있기를, 이런 거 하나의 이 성취나 결과가 우리 남편분에게 큰 힘이 될 것 같다 이 생각도 들고요. 자, 우리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목동 이무새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선물과 함께 신청곡도 들려드릴게요. 목요일 아침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듣고 싶은 신청곡 같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들 이어서 만나볼까요? 1507님, 인천공항에서 4교대 근무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새벽 배송하며 듣던 라디오를 이직하고 공항에서 다시 듣고 있으니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오늘 하루도 사고 없이 모두 안전한 하루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1507님. 네. 무엇보다 1507님도 오늘 하루 별탈 없는 행복한 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원민수님. 딸이 결혼한 지 10년 만에 드디어 임신을 했어요. 근데 입덧이 너무 심해서 음식을 잘 못 먹길래 제가 집에서 맛있는 거 만들어주고 있네요. 우리 딸이 건강하게 잘 출산할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오민수님. 10년 만에 아이가 찾아왔다고요. 물론 저는 이런 걸 경험을 못 해봤고 앞으로도 할 수 없겠지만은 이때 많이 생각나는 음식이 또 엄마 음식이래요. 그 음식을 먹으면서 너무 몸이 힘든 기간 버틸 수 있는 뭔가 위안을 얻었다 이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우리 민수님이 따님 잘 좀 챙겨주시고요. 네, 우리 예쁜 손자 또는 손녀 얼른 만나기를 또 기대해봅니다. 1602님의 신청곡 김나영의 봄내음보다 너를, 김광진의 동경소녀 두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너무 부럽네요 진짜. 근데 가서 물 조심하고, 이게 물을 좀 잘못 마시거나 하면은 이게 휴가 가서도 며칠을 고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물 꼭 조심하시고요. 0727님, 새벽 일찍부터 출근해서 더러운 곳 정리하는 중이에요.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마 들으면서 청소하고 싶네요. 아, 그럼 이 곡 바로 띄워드려야죠. 사실 저도 막 더러운 곳 치울 때는 특히 으액으액하면서 가장 이 망설이는 공간이 그 화장실에 수채구멍 있잖아요. 그 물이 막히기 전에 한번 해야 되는데 그때 막 악악하면서 뽑는데 하고 나면은 또 이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요. 그 시원한 기분 꼭 느끼시길 바라면서 다비치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띄워드릴게요.

0: 이인권의 펀펀 투데이.
1: 이리 치이고 저리 치여서 다친 내 마음에도 연고가 필요한 순간, 상처엔 솔솔 잉데카솔. 오늘 잉데카솔이 필요하신 분은 똑똑 자니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찡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한 푼이라도 아껴야겠다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물건은 비싼 새 상품 대신 중고 거래로 구해봐야겠다 생각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 물건을 중고 거래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자전거를 타고 20분 정도 되는 곳에서 거래 약속을 잡았어요. 퇴근하고 저녁 바람 맞으며 나름 기분 좋게 출발했죠.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판매자가 오질 않더라고요. 조금 늦나 보다 싶어서 20분을 기다렸습니다. 혹시 급하게 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 채팅도 남겨봤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20분을 더 기다려봤는데요. 결국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 그렇게 아무 연락도 받지 못한 채 다시 자전거에 올라 돌아왔고요. 같은 길인데 올 때와는 다르게 돌아가는 길은 참 길고 허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돈을 아껴보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는데요. 시간도 마음도 괜히 손해본 것 같아 속상했던 하루였습니다. 다음엔 조금 더 신중하게 거래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찡디, 잉데카솔로 위로 좀 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똑똑 자니님께 선물 챙겨 보내드릴게요. 아, 참 속상함보다 저였으면은 화가 나는 게 먼저, 그 감정이 먼저 올라왔을 것 같은데. 아니, 거래하러 갔는데 사실 연락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것도 기분이 나쁘거든요. 근데 지금 20분 기다리고 20분, 40분을 기다렸는데 결국은 그냥 돌아오고 바람 맞은 건,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무리 가벼운 거라도 꼭 거래 매너는 꼭 지키자고요. 이렇게 마음 다친 순간들 홈페이지 잉데카솔 게시판이나 문자로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위로해드리고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패닉의 기다리다 들어볼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찡구들의 이야기를 편하게 털어놓는 대나무 숲이 여기 있습니다. 찡대한테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 남겨주세요. 나누고 싶은 즐거운 소식, 위로받고 싶은 이야기, 화가 났던 일들 모두 저에게 알려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친구, 애인, 가족처럼 공감하고 응원해드릴게요. 사연은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862님, 올해 들어서 7시 아침 수영반 수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회의가 오전에 잡혀서 6시 아침 수영반에 왔는데 이거 할 게 못 되네요. 아침에 양치도 못하고 올 뻔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7시 아침 수영반으로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아, 이게 진짜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5시에 활동하는 게 다르고 6시 다르고 7시 또 달라요. 우리 펀펀투데이 식구들은 7시면은 아유 뭐 좀 늦게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말 해도 당당하잖아요. 우리는 7시면 끝이 나는데 펀펀투데이가, 그죠? 그래서 펀펀투데이 끝이 나는 7시 수영반, 요게 내 루틴으로 가져가는 거 저도 한 표 드릴게요. 김슬기님, 저는 11년 만에 같은 회사 정규직으로 들어왔어요. 너무 힘들지만 파이팅 해볼게요. 찡디가 응원해주세요. 노래는 우주소녀의 해피 틀어주세요. 이야, 해내셨군요 슬기님. 이게 이런 자리도 쉽게 나지 않고 또 자리가 된다고 이 전환되는 것도 이 보통 일이 아니라고 했거든요. 슬기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이제 정규직이 된 만큼 이제는 쭉 다녀야 되는 거 누구보다 잘 아시죠? 네, 항상 우리 이 시간 만나면서 우리 쭉 함께해요. 김슬기님의 신청곡 우주소녀의 해피, 박문화님이 신청한 채연의 사랑 느낌 두 곡 띄워드릴게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잠시 후 2부에는 문안 인사로 잠 깨워드리고요. 요즘 점점 더 웃겨진다는 개그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와 줄거드리는 남자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누군가와 싸웠던 일 보내주시면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1077,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세요. 1부 끝곡으로 5820님의 신청곡 김경호의 샤우트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그대와 함께 언제나 SBS
3: 파워 FM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인건의 펀펀 투데이 시작합니다. 이러냐냐냐냐냐 안녕하세요. 오늘의 기상송 마마무의 힙

마마무의 힙 듣고 왔습니다. 박광수님의 신청곡이었고요. 다들 일어나셨죠? 출석 체크 만나보겠습니다. 9583님 아직도 적응 안 되는데 신나긴 하네요. 출석 체크 완료. 버스 탑승 완료. 아 좋네요. 시작이 좋습니다.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경빈 변호사와의 줄 그어드리는 남자가 이어질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광고 듣고 올게요. 쇼리 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2: 맨날 하는 회의 MG는 침.

0: 여기가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단체 티가 필요할 땐

0: 참길해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1: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아, 쉬어도 피곤할 땐? 운동할 힘도 없을 땐? 풀리지 않는 피로엔 비맥스 제트. 고함량 비타민 B9종을 한 번에. 피로는 제대로 비맥스 제트로.
3: 판매사 주씨 녹십자 허가권자 한풍제약 비맥스 제트정 광고 심의필.
4: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5: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6: 레노.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100kW 전기모터가 탑재된 245마력 하이브리드 엔진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전 시장에서 시승해보세요.
7: 레노.
8: 여보, 이 사업체 알아봤어? 청소업체는? 가전 이전 설치는 언제야? 하, 한 번에 다 되는 곳 없나? 하이마트로
9: 가요. 복잡한 이사를 한 번에 쉽고 간편하게. 가전과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까지. 이제 이사 준비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0: 그리 이게 뭡니까? 변호인 지금 반론하세요.
11: 존경하는 재판장님, 정글저서 있어빌리티하게 바꾼 것뿐입니다.
12: 세상 모든 글을 더욱 있어 보이게 바꿔드리는 시간.
11: 줄거리는 남자.
10: 아직도 철이 들려면 멀어 보이는 금쪽이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도 네. 철이 들려면 아직 좀 더 기다려야 될까요?
11: 아우 그렇죠. 아니 이게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10: 아 그래요?
11: 네, 별로 바뀐 게 없어요.
10: 그럼 지금은 솔직하게 몇 살 정도, 몇 년 전의 상태에서 멈춰 있는 거?

0: 같아요?
1: 몇 년 전이요? 저는 한 30대 초반?
0: 오. 네. 그때부터 지금 쭉
1: 그 비슷한 것 같아요. 마음가짐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드는 걸 부정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0: 아, 그렇죠. 사실 근데 남자들이 대부분 다 30대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저도 30대 딱 됐을 때 나랑 지금의 나랑 전혀 성장하지 않았어.
1: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30대고 뭐 얼마 안 지났잖아요.
0: 일곱이잖아요.
1: 아,
0: 이제는 마흔에 더 가까워진데도 갑자기 딱 하고 나서도 나는 과연 돌아보면은 똑같은 것 같은 거예요, 진짜. 아,
1: 근데 이제 30대 하고 40대 되면 또 마음가짐이 달라요.
0: 아, 그래요?
1: 예. 네, 약간 30대는 우리가 이제 그 직업도 생겼고 이게 뭔가 내가 이제 돈도 벌기 시작을 하니까 그렇지. 좀 안정적으로 이제 그런 이제 상황에 나아가거든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조금 이제 30대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괜찮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0: 그런데?
1: 근데 40대로 넘어가면 이제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진짜 사자를 앞에 달면은 좀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아요.
0: 나 지금 몇 년 안 남았네. 큰일 났네. 5월이 시작이 되고 연휴가 또 많았어요. 네. 그 연휴 동안 좀 바쁘셨어요? 아니면 좀 쉬셨어요? 어때요?
1: 아, 저기 5월 그 노동절에 네. 진주 내려갔다 왔거든요.
0: 아.
1: 그때 10시간 걸렸습니다.
0: 와, 운전해서 가는데요?
1: 네, 차 갖고 갔는데
0: 너무 힘들었겠다.
1: 그날도 제가 그 아침에 저기 다른 방송사에 뉴스 하고 네. 간다고 이제 그 차를 갖고 갔거든요. 원래는 이제 고속버스 예매를 해놨다가 네. 고속버스 타고 갔으면 버스 전용 차로로 가니까 괜찮은데 이게 차 갖고 가니까
0: 안 되죠.
1: 와, 전국에 모든 분들이 차를 갖고 나오신 것 같은 느낌. 근데 그나마 괜찮았던 게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하게 막혔다고 사람들이 이제 인증샷을 올리는 거예요.
0: 아, 네.
1: 그래서 나만 고통받지 않았구나. 참 못된 생각인데.
0: 정말 금쪽이다.
1: 조금 나아졌어요.
0: 네. 그러면 진주 가서는 또 10시간의 시간만큼 즐거운 시간 보내셨던 거예요?
1: 아니요. 진주 가서
0: 아니라고요?
1: 네, 진주 가서 저녁 먹고 네. 거의 부모님 얼굴 그냥 보고 저녁 같이 먹고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일찍 왔거든요.
0: 네. 네.
1: 그래서 뭐 저녁만 같이 먹으러 간 느낌?
0: 그럼 잠깐만, 내일이 어버이날이잖아요.
1: 네. 예.
0: 어버이날에는 이번엔 그럼 직접 얼굴을 뵙고 식사라거나 이런 거는 없겠네요?
1: 그렇죠. 저희 집에 가서는 그렇게 하기엔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다시 10시간 갈 수는 없잖아요.
0: 10시간 안 걸릴 수도 있는데.
1: 그러지 말아요. 우리 어머니 들으실 수 있거든요.
0: 아, 그래. 가만히 있어야겠다. 그러면 요거는 물어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버이날 전화도 한 통 드릴 거고
1: 그렇죠.
0: 선물이나 이런 좀 준비한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1: 근데 제가 이번에 내려갈 때 그 저기 꽃을 드렸어요.
0: 아, 미리.
1: 예.
0: 그럼요.
1: 그래서 겸사겸사 이제 했던 거여 가지고 전화 이번에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아,
0: 용돈 없이 꽃만 딱 드렸었어요.
1: 용돈도 드릴게요.
0: 아, 드릴게요예요?
1: 아, 그때 아직 안 드렸죠.
0: 아, 그래요?
1: 예.
0: 아, 알겠습니다. 예. 자, 이어서 친구들이 문자들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지호님이 문자 주셨는데 이거는 직접 예.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예, 양지호님이 저 변호사님과 블로그 서로 이웃했어요. 제가 생각한 얼굴이 아니라 너무 핸섬하고 멋있어요. 어우, 감사합니다.
0: 야, 엄청난 칭찬이에요. 지금 잘생기고 멋있다고 하는데
1: 예.
0: 근데 블로그 이웃은 그러면은 신청하면 웬만하면은 예. 해요? 아니면은
1: 아, 저는 펀펀투데이 보고 신청합니다 이렇게 이제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 네.
1: 그럼 무조건 합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근데 요즘도 그 블로그 운영 열심히 하고 계세요?
1: 옛날만큼 그렇게 막 열심히 하진 않는데 그래도 뭐 맛집도 종종 올리고 네, 뭐 사건 진행했던 것도 좀 올리고 뭐 그렇게 하고는 있어요.
0: 요즘 또 워낙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1: 그쵸.
0: 예전만큼은
1: 맞아요. 사무실에 붙어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0: 네. 네. 이어서 8572님이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분을 웃길 수 있는 거죠? 토요일에 소개팅인데 찡디한테는 못 물어보고 이렇게 여쭤봅니다.
1: 찡디한테는 왜 못 물어보고?
0: 이분이 네. 급하긴 해도 네. 신중한 분이네.
1: 중요한 소개팅이네요.
0: 중요한 자리인 거예요. 지금은 네. 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거는.
1: 그렇네요.
0: 이번에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한번 이경민 변호사가 예. 또 이미 성공을 해서 지금은 또 행복한 가정을 가지고 있는 예. 유부남의 입장에서
1: 예.
0: 어떻게 하면 소개팅 자리에서 여성분을 조금 편하게
1: 또는
0: 즐겁게 재미있게 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1: 일단은 대화를 누가 주도해가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내가 대화를 주도해가는 입장이라면은 이걸 너무 이제 이끌고 가지 마시고 상대방한테 내 거 이야기하고 한 번쯤은 상대방 이야기를 물어봐줘야 돼요. 그러니까 같은 주제로.
0: 그렇죠.
1: 그러면 나는 이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에 또 더해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리액션을 하는 식으로 가줘야 뭔가 그래야 좀

0: 상대방도 이제 충분히 말도 하고 아 나도 이제 상대방이 뭘 이야기하는지도 또 알 수가 있고 그 와중에 소소하게 조금 이제 드립을 좀 날려주시면
1: 어 어떤 드립인지 혹시
0: 아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조금
1: 대화의 맥락에서 그렇죠. 끄집어낼 수 있으니
0: 예, 지금 여기서 제가 다짜고짜 지금 찡대 얼굴 보고 있는데 드립이 나오진 않거든요.
1: 아, 예. 뭐 말문이 막혔어요?
0: 남자니까 아. 뭔가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싶긴 한데
1: 그러면은 예. 제일 힘든 것 중 하나가 스몰 토크가 중요한데 스몰 토크의 주제인 것 같거든요.
0: 아 그렇죠.
1: 스몰 토크 주제들 이런 것들 괜찮은 것 같다.
0: 아 예.
1: 추천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0: 아, 주제는 무조건 취미나 아니면 직업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1: 취미, 직업.
0: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영화 좋아하는지 음악 좋아하는지 뭐 이런 쪽으로 이런 쪽으로 이제 보통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진짜 이거 잘 모르시겠으면 연애 프로그램 진짜 많잖아요.
1: 네.
0: 거기서 보면 첫 대화 시작할 때 이제 어떤 질문 서로 하는지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1: 아, 요즘 또 연애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으니 네, 네, 네. 거기서 참고를 한번 해봐라.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가장 피해야 될 거.
1: 피해야 될 거?
0: 시사. 아. 시사. 막 이거 다주택자 뭐 이거 중과세 이런 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되고 정치적인 이야기 하지 마시고. 네. 싸웁니다. 싸웁니다.
1: 아, 네. 그렇죠. 시사 정치는 상당히 가까워진 후에 하는 걸 추천한다. 네, 네.
0: 근데 저는 사실은 머릿속에 온통 그런 생각, 그런 지식밖에 없어요.
1: 하루 종일 그 일만 하시니까 또.
0: 지금 뉴스로 이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1: 좋습니다.
0: 하면은 막 와이프가 싫어해하는 게 느껴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1: 우리 8572님 이번 소개팅 정말 후기가 기대가 되거든요.
0: 네.
1: 후기 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지난주 찡구 참여 재판 만나보겠습니다. 지난주 어떤 사연이었죠?
0: 네. 이불빨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은 빌라 3층에서 살고 계시는데요. 목이 메이네. 이불빨래를 하고 베란다에 널어놨는데 2층에서 집 창문을 가리지 말라고 하면서 다툼이 생기셨던 사연이었습니다.
1: 맞습니다. 찡구 배심원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듣고 누가 잘못했는지 결정해보겠습니다. 1973님이 사연자분에게 빨간 줄요. 아래층 분들은 그동안 참아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위험해서 창밖에 이불빨래 널지 말라고 아파트 관리실에서 방송하더라고요. 바람에 날려 떨어지면 위험하다고요.

0: 베란다나 창밖에 걸어둔 거를 많이 못 본, 못 봤네요 진짜.
1: 근데 저도 이제 보니까 이거 진짜 털다가 떨어지는 분도 그런 사건도 본 것 같아요.
0: 그런 기사로. 사고들도 예전에 네, 있었어요. 네,
1: 위험하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긴 해야 될 것 같아요.
0: 네, 그러니까 위험하니 까지 말라라고 2973님이 말씀해 주셨고요.
1: 네, 3417님이 아랫집에 빨간 줄이요. 이불을 세로로 널어놓은 것도 아니고 끼케야 주말에 하루일 텐데 굉장히 예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연자분도 미세먼지 심할 텐데 굳이 밖에다 이불을 걸어놓으시네요.
0: 아,
1: T 아닙니까? 대문자 T?
0: 어, 그러니까 어 되게 애매하게
1: 네, 네. 여기도 저, 까고 네, 저기도
0: 두
1: 까고
0: 두 분을 다 이제 네. 공격을 했는데
1: 모두 까기.
0: 저는 오히려 여기서 마지막 문장에 조금 더 공감이 가기도 해요.
1: 어떤 거?
0: 요즘 그리고 송화가루 때문에
1: 아~
0: 이 알러지 고생하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꽃가루의 미세먼지.
1: 맞아요.
0: 생각해보니까 굳이 지금 이때는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1: 아 근데 생각해보면 겨울 이불 정리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 이불 빨래 할 수밖에 또 없어요.
0: 아 빨아서 넣어야죠.
1: 네, 빨아서 이제 더 널어, 넣어야 되니까.
0: 하민아님이 일조권 침해고 바깥을 보기 위해 통풍을 위해 있는 창문이 가려지는 건데 당연하다고 생각하다뇨. 다른 곳에 건조시킬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면 굳이 남에게 피해주는 범위에서 널지 말고 다른 곳에 널어야죠.
1: 오, 일조권 침해. 오, 이거는 법적인 용어인데.
0: 그렇죠. 하민아님이 약간 그쪽 계시는 분인가 생각도 들고 아니면은 요즘 빨래방 건조기들 네, 강력하게 잘해주잖아요.
1: 네.
0: 만약 그냥 거기로 바로 갔다면 네. 이런 문제가 없었을까? 라는 아.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1: 아 근데 이불 들고 가기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0: 근데 요즘 다들 들고 가더라고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집에 있는 걸로는 네. 그 건조기가 아. 뽀송뽀송하게 못해주니까
1: 예, 예.
0: 그 큰 대용량으로 그렇죠.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아.
0: 자 지금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경민 변호사가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민의 선택은?
1: 제 선택은 2층 거주자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0: 오늘 배심원분들은 의견이 많이 갈렸었는데
1: 예.
0: 결국은 2층 거주자가 잘못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1: 예, 저는 조금 2층 거주자가 멀리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멀리 봐라요?
1: 예, 이 왜냐하면 지금 이불빨래 이거 걸어가지고 내가 지금 햇빛이 조금 가렸다. 요거 문제를 삼으시면은 사실 이제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윗집에 살고 있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조금 그게 기분이 나쁘면 조금 더 세게 걸을 수도 있잖아요.
0: 층간소음으로까지 네, 번질 네. 수 있다.
1: 그러니까 서로의 이게 조심해야 될 부분인 게 사실 조금 이제 양보를 하고 배려를 해주면은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게 하나 이제 시발점이 돼가지고 서로 이렇게 다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아 일조권 침해되는 거 물론 이제 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아주 오랫동안 그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면은 조금 2층 분도 배려를 해주시면 3층 분도 2층 분이 이런 것도 배려를 해주셨으니까 그럼 내가 이제 걸을 때도 조금 조심해서 걸어야지. 이렇게 서로 이제 배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0: 그러니까 오늘은 뭐 누가 잘못했다에 방점을 두기보다는 조금 더 여기서 대인배의 면모를 보였다면
1: 그렇죠.
0: 좀 아쉬움의 선택이었다라고 느껴져요.
1: 맞습니다.
0: 자 우리 2층 거주자에게 빨간 줄을 그어드리면서 저희는 이어서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어떤 코너인지 설명을 드리고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 줄 그어드리는 남자는 나만의 킥이 있는 한 줄을 만들고 싶을 때 찾아와 주시면 됩니다. 저 찡디가 붉은 펜 선생님이 되어서 온갖 방법으로 글을 이스터빌리티하게 첨삭해 드릴 테니 찾아와 주세요.
0: 이인권의 펀펀투데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목요일 코너 줄 그어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남기시거나 지금 바로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1077 또는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 저희가 밑줄을 그어드릴 분은 만지지 마세요 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4D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굉장히 예민하다 보니까 손님들이 만지면 안 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손님들이 체험할 때 무한으로 반복합니다. 손님 여러분 자리에 앉아주세요. 그리고 기계는 만지지 말아주세요.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와중에도 앉자마자
2: 아이고 자기야 자기야 내가 씹어줄게요. 어? 이거 이렇게 끌으면 되는 거 아닌가?
0: 아니 누가 애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이제 본인들이 기계를 꺼내서 쓰거나 옆 사람 씌워주고 기계를 엄청 만지시는 거예요.
2: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러지?
0: 손님 제발 만지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금방 해드릴 거예요.
2: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에? 왜요? 아, 지금.

0: 잘 썼는데?
1: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편하실 대로 하십니다. 심지어 기계에도 손대지 말아주세요 라고 써 붙여있고 말로도 손대지 말아주세요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굳이 굳이 만지고야 마는데요. 대체 뭐라고 써놔야 기계를 만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강력하고 이서빌리티한 멘트 부탁드릴게요. 사연 보내주신 만지지 마세요 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4D 체험하는 곳에서 예. 그 기계에 만지지 말아달라고 하는 그렇죠. 강력한 한 줄이 필요하다고 하시네요.
2: 예.
1: 근데 이경민 변호사는 예. 어딜 가도 뭔가 하지 말라는 거 그런 규칙들 잘 지킬 것 같은데 어때요?
2: 그렇죠, 그렇죠. 저는 잘 준수하는 편입니다. 이런 것들 뭐 이제 특히나 이제 무서운 놀이기구 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하면 꼭 지킵니다. 뭐 이렇게 내릴 때까지 내리지 말고 장그라 갈 때까지 기다려.
1: 가만히 있다가 네, 네. 속으론 걱정을 하죠.
2: 엄청 걱정되죠.
1: 이거 왜 안 내려오지?
2: 네, 네. 근데 타이밍이 된 것 같은데. 네. 잘 지키시는 편이죠.
1: 저도 겁이 많아서 네. 웬만 시키는 것들은 웬만큼 좀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2: 네.
1: 그럼 여기서 법적으로 하나 궁금해지는 네. 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를 많이 했어요.
2: 예예. 네, 네.
1: 붙여놓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런데도. 만져갖고 기계가 고장이 난 거예요.
2: 예, 예.
1: 그럼 손님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죠.
2: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고 이게 이제 만졌을 때 기계에 이제 뭔가 크리티컬한 그런 이제 결함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 이제 책임 비율이 커질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조금 건드려서 만약에 이제 뭔가 망가졌다 이러면은 네. 과실비율이 높지 않아도 어느 정도 책임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러면 진짜 말 잘 들어서. 안 만지고 고장 안 내고 네. 잘하고 나오는 게 중요한 제일 거잖아요.
2: 좋죠, 제일 좋죠.
1: 서로에게 행복하니까.
2: 그렇죠, 그렇죠.
1: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서빌리티한 한 줄을 예. 만들어 드려야죠.
2: 예.
1: 저부터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저는 이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4D 기계 고장 나면
2: 예.
1: 손님 통장 잔고가 아포디. 나 오늘 나 손에 땀이 났어. 와.
2: 가만히 있다가 터지네.
1: 오면서 이게 괜찮을까 말까라는 생각이 많았는데 진짜 만져봐요. 손에 땀 났어.
2: 어쩐지 오늘 시작부터 계속 굳어 있더라고요.
1: 네. 근데 또 요거, 피식이 나와서 네. 내 마음은 아나포디. 다행이다.
2: 이렇게 하면은 저기 청취자분들이 좋아하십니까? 제가 이제 새벽 시간에 이제 모든 걸 듣진 않다 보니까
1: 그런 멘트는 아포디.
2: 네. 아포디 네. 오케이. 네.
1: 자, 우리 이경규 변호사의 한 줄 한번 들어볼까요?
2: 네, 저는 이제 여기가 포디 체험장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에 대해서 조금 이제 연장선상에서 생각했을 때
1: 네.
2: 만지지 말라는 기계 계속 만지면
1: 네?
2: 경찰서 체험도 가능.
1: 괜찮은데?
2: 네.
1: 경찰서는 현실 체험까지
2: 그렇죠.
1: 내가 해드릴 수 있다라는
2: 그렇죠.
1: 거잖아요. 약간 귀엽게 가려면은 아포디 아니면은 경찰 체험으로 한번 둘 중에 하나로 이끌어 가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쯤에서 MC 해머의 You Can Touch This 이 곡 듣고 3부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로 찾아올게요.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You can't touch this.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물을 절약하는 습관이 익숙하지 않다면 절수형 샤워헤드와 같은 도구의 도움을 받아보면 어떨까요? 간단한 설치만으로도 많은 양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 샤워헤드가 분당 12리터 이상의 물을 사용할 때 절수형은 7리터 이하로 사용하는데요.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연간 27톤의 물을 아낄 수 있고 수도요금은 10만 원 이상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샤워 시간까지 조금씩 줄여간다면 더욱 완벽한 실천이 되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3: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2: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3: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4: 미국, 일본, 동남아에 한 번에 상품 판매하려면?
5: 카페24.
4: 세계 80억 소비자에게 손쉽게 상품 판매하려면?
5: 카페24.
4: 현지 배송과 결제까지 글로벌 판매 제대로 시작하려면?
5: 아, 카페24.
4: 해외 판매는 카페24가 딱이니까.
6: 해외 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다다다.
7: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8: 함께 만드는 기쁨 SBS 파워 FM이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9: SBS 우리말 지킴이.
10: 주의를 기울이다. 두리번거리며 주의를 살피다. 두 문장에는 각각 잘못 쓰인 단어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바로 주의와 주의를 잘못 쓴 것이죠. 서로 바꿔 써야 맞습니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고 할 때 주의는 마음에 새겨두고 조심함, 어떤 한 곳이나 일에 관심을 집중하여 기울임 등의 뜻으로 주의가 산만하다처럼 쓰이죠. 다음으로 두리번거리며 주위를 살피다 라고 할 때 주위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또는 그 환경, 어떤 사람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등의 뜻으로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다처럼 쓰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현경이었습니다.
9: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경민아, 너 철든 거 맞지?
1: 당연하지. 그럴걸? 내 기분 책임져.
0: 날 속상하게 만든 사람, 날 힘들게 만든 갈등 상황들 모두 다 내 기분 상해죄로 고소합니다.
1: 빨간 줄 거드리는 남자. 친구들을 위해서라면 어떤 모습도 보여줄 각오가 되어 있는 이경민입니다. 누군가와 싸웠는데 누가 더 잘못한 건지 모르겠을 때 저에게 사연 보내주세요. 제가 누가 더 잘못한 건지 판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77,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그리고 홈페이지 목요일 코너 줄거드리는 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빨간 줄 그어드리는 남자 언니 무서워 님 사연 소개해볼게요.
2: 안녕하세요, 찡디 변호사님. 얼마 전이었어요. 언니랑 의견이 안 맞아서 대판 싸웠습니다. 서로 기분이 안 풀려서 싸우고 말을 안 하는 중에 길을 걷다가 언니의 딸이자 제 조카를 만났죠.
3: 이모, 이모, 어디 가?
2: 나 집에 가는데 너 어디 갔다가 이제 가는 거야?
3: 나 학원 갔다가 이제 집에 가.
2: 일로 와봐. 예지 밥 먹었어?
3: 아니, 안 먹었어.
2: 예지, 뭐 먹고 싶어?
3: 나 라면.
2: 여자 조카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그렇게 조카를 데리고 가서 라면에 탄산 음료, 디저트로 아이스크림까지 3종 세트를 사 먹였습니다. 언니가 저 세 개만큼은 죽어도 안 먹이거든요. 예지야, 맛있었지? 좋았어?
3: 너무 좋았어. 맛있었어. 이모 최고.
2: 이렇게 조카에게 이모의 책임없는 사랑을 전하며 소심한 복수를 성공했죠.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언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3: 딸랄랄랄랄랄랄랄. 여보세요? 이 비리리 비리리야. 네가 정신이 나갔지 비리리야.
2: 저한테 이렇게 쌍욕하는 거 있죠? 완전 마음에 큰 상처 입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요? 그래도 전 조카 만나서 혼자 저녁 먹어야 된다는 거 밥 사준 건데요. 너무 억울해서 찾아왔습니다. 진짜 쌍욕은 아니지 않나요?
0: 사연 보내주신 언니 무서워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조카에게 맛있는 저녁을 사줬는데 예. 하필 그게 언니가 절대로 안 주는 음식이었다고 하네요.
1: 예, 예.
0: 이것 때문에 전화로 쌍욕을 들은 사연이었는데
1: 예.
0: 아마 전국의 어머님들은 화가 날 만한 사연이다 생각이 들어요.
1: 아 근데 저도 이제 이 육아를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어떤 정도로 이제 그런 뭐 잘못된 건지 와닿지는 않는데
0: 네.
1: 근데 제가 그건 압니다. 애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이제 뭔가 먹을 거를 이렇게 챙겨주잖아요.
0: 네.
1: 그래서 뭐 간식 같은 것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사실 이제 먹이는 시간도 또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라면, 아이스크림, 요거 물론 애가 엄청 좋아하겠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거를 안 먹이고 싶어서 이제 못 먹여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먹이는 거잖아요.
0: 그렇죠.
1: 예. 네. 근데 그걸 함부로 먹였다? 이러면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0: 이게 저도 아예 한두 번은 괜찮지 않아? 네. 가끔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조카를 보니까 네. 이게 악순환의 반복이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먹으면 그 다음에 먹어야 될 밥을 안 먹어요.
1: 아~
0: 거기 이미 자극적인 맛이
1: 길들여져가지고요.
0: 왜냐면 애기들이 먹는 것들이 또 그렇게 자극적인 것들로 안 하거든요. 너무 자극이 들어오면 다른 거를 버티질 못하는 거야.
1: 그렇구나. 생각해보면 그래, 이유식 맛 없잖아요.
0: 그렇죠. 그리고 엄마들도 애 좋아하는 거 주고 싶죠. 아,
1: 그렇죠.
0: 근데 건강상에서 나도 참고 안 주는 건데
1: 그렇죠.
0: 좀 화가 나셨다.
1: 그렇죠.
0: 이 부분에선 충분히 공감을 해볼 수가 있는
1: 그럴
0: 거죠.
1: 그럴 것 같습니다.
0: 그러면은 네. 조카가 9살이고 아동이란 말이에요.
1: 그렇죠.
0: 미성년자 유인 범죄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1: 근데 이제 이게 물론 가족 습관이니까 네. 이게 이런 의도는 아닌 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제3자가
0: 네.
1: 아이한테 접근해서 뭐 짜장면 사줄게 갈래 이렇게 하면 이거 다 미성년자 유인으로 걸립니다.
0: 그건 범죄죠.
1: 네, 실제 이게 미성년자 약체 유인으로 실제 기사도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 정도로 아이 입장에서는 이게 분별 사리 분별 능력이 사실 지금 상태는 아직까지 정립이 안 됐거든요.
0: 없죠.
1: 예, 네, 그러다.

0: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뭐 먹이면서 이렇게 뭔가 환심을 샀다? 이러면 이거는 정상 참작이 될 게 아니라 아예 그런 상태를 이용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1: 여기서 이제 사연자분도 소심한 복수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본인도 이게 살짝은 잘못된 거를 의식을 한 것 같아요.
0: 예.
1: 근데 여기서 갑자기 욕을 막 했단 말이에요.
0: 예.
1: 여기서 이제 대립이 되는 거거든요.
0: 예.
1: 근데 누군가에게 욕을 들었다면은 이거를 같이 그냥 시원하게 하고 털어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선은 법적으로 항상 하는 얘기 증거부터 수집을 해라. 길게 봐야 된다. 뭐가 더 나을까요?
0: 이것도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욕이 여기 만약에 계속 이어진다.
1: 네.
0: 막 이 삐리리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정신적으로 막 그런 이제 고통을 주는 그런 욕이 계속 한 1분 정도 이어진다. 이러면은 증거를 수집을 해주시고요. 근데 단발성이다. 이 삐리리야 끝. 이러면은 같이 하십시오.
1: 하고 그냥 털어내라.
0: 네, 같이 하고 그냥 털어내라.
1: 쌍방으로 그냥 시원하게.
0: 네, 이 정도로 이제 형사처벌 안 되고 민사적으로 위자료 책정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야 그냥 나도 해버립시오. 단발성일 때.
1: 야 오늘 또 어려운 질문 했다 생각했는데 시원하게 답변을 또 정리해 주셨네요.
0: 그 이거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 그러니까 이경민 변호사가 짧은 욕은 나도 욕하고 긴 욕은 증거를 저장하라.
0: 네.
1: 이렇게 저장 이게 정리해 주신 거잖아요.
0: 단발성 욕일 때는 받아치고.
1: 받아치고.
0: 네, 길면은 증거를 수집하고
1: 네.
0: 참아라.
1: 네. 우리 지금 당하고만 살지 마십시오.
0: 네. 네.
1: 자 그러면은 이 사연에서 결국 누가 잘못해서 빨간 줄이 그어질지 알아봅시다. 이경민의 선택은
0: 제 선택은 동생에게 빨간 줄을 긋겠습니다. 사연자.
1: 어쨌죠. 사연자분에게 네, 네. 빨간 줄을 이어 한번 들어볼까요?
0: 사연자도 지금 이제 조카가 이렇게 지금 태어났고 조카가 이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1: 알죠.
0: 예. 네, 알면서 본인도 소심한 복수했다고 했잖아요.
1: 네.
0: 그럼 이거 나중에 본인 애기 나왔을 때 돌아옵니다.
1: 아.
0: 더 큰 걸로 돌아올 수 있어요.
1: 그렇지.
0: 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조카의 건강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육아는 결국 전적으로 이 엄마가 이제 케어를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부모의 방침을 존중해줘야죠.
0: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접근하는 거는 좀 그 선을 넘은 것 같다. 생각했기 때문에 사연자에게 빨간 줄을 그었는데 이 청취자분들이 우리 또 이제 육아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1: 네.
0: 좀 이런 의견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더 제가 참작을 하겠습니다.
1: 맞습니다. 혹시 육아를 하신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0: 네.
1: 저와 이경민 선수는 그 부분은
0: 그렇죠.
1: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0: 이 정도면은 막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디 감히 내 딸한테 이러면서.
1: 그치. 라면까지는 괜찮은데 아이스크림 네. 선 넘었다.
0: 그렇죠.
1: 이런 것들을 저희가
0: 그 탄산도
1: 좀
0: 막 제로 콜라 아니고 막 이제 막 그냥 제로 아닌 걸로 했다. 이러면
1: 당 많이 든 거.
0: 네.
1: 저에게 가르침을 좀 주십시오. 이어서 저희는 갓세븐의 딱 좋아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0: 갓세븐에 딱 좋아 듣고 왔습니다. 다음은 친구 참여 재판인데요. 팀원님이 보내주셨어요.
1: 안녕하세요, 찡비 변호사님. 회사에서 억울한 일이 생겨서 찾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게 됐어요.
2: 자, 다들 아이디어 가져와서 같이 회의해봅시다.
1: 회사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어서 팀 내부 회의를 할 때 아이디어를 엄청나게 많이 준비해갔습니다.
2: 경민 씨, 좋아요. 아주 좋아요.
1: 팀장님이나 다른 선배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팀 프로젝트가 왠지 성공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제 아이디어가 발전될 것 같아서 너무 설레죠. 그런데 며칠 뒤 임원 보고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2: 저희 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팀장이 제 아이디어를 본인 아이디어처럼 발표를 했는데 문제는 저를 따로 언급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회의 자료 일부는 제가 만든 내용 그대로였고요. 근데 너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고 따로 말씀을 드렸더니
2: 그게 팀 아이디어가 된 거지. 팀 프로젝트라 같이 하려고 회의한 건데 괜히 예민하게 굴지 마라.
1: 좀 젊어지신 것 같은데요, 목소리가.
2: 예민하게 굴지 마라.
1: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런 경우 제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회사에서는 원래 이런 건지 헷갈립니다. 정말 팀 프로젝트니까 팀원인 저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참 어렵습니다.
0: 사연 보내주신 팀원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팀 프로젝트에 아이디어를 냈다가 왠지 나의 기여도를 뺏긴 것 같아서 억울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1: 네.
0: 근데 이게 업무상 그 아이디어 창작물 이런 것들은
1: 예.
0: 회사에 귀속되는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월급 받고 살면은.
1: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이 회사의 구성원으로 지금 있는 거니까 회사의 소유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0: 우리 친구 배심원 분들이 정확한 판결 내릴 수 있게 우리 이경민 변호사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한번 우리 친구분들도 판정에 도움을 얻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이게 지금 팀 차원에서 이제 어쨌든 프로젝트를 하는 거기 때문에 팀 구성원의 그런 이제 개개인의 의견을 뭔가 이제 내세우기보다는 팀 자체의 의견을 내세우고 팀 프로젝트라는 성격을 강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은 팀원 중에서도 내가 기여가 너무나 이제 월등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그냥 팀 자체의 성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좀 그걸 이제 각각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은 제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어떤 거죠?
0: 팀이 팀원을 위해 있는 건지 네. 팀원이 팀을 위해 있는 건지 이게 어쨌든 두 분 팀장님하고 우리 사연자분의 관점의 차이가 지금 여기서 트러블을 뭔가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펀펀투데이가 이번에 청취율이 만약에 최고였다
0: 네.
1: 이랬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목요일 코너 이 사람이 잘했다.
0: 와.
1: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변호사가 아닌 것처럼 했던 사람
0: 끌어냈다.
1: 그렇죠. 그 사람이 잘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0: 본인의 입으로 이걸 이야기를 했다. 이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이건 아니다. 제작진들이 너무나 잘한 거다.
1: 저는 후자예요.
0: 아니 잠깐만요. 이 의견을 그렇게 물어보자고.
1: 아 물어보자고요. 네. 아, 결과가 나오고 나서 물어봐야죠.
0: 그렇죠.
1: 우리 메인 작가는 나 목 돌려요 지금.
0: 저도 그래서 오늘 그쪽 안 보고 있어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예를.
1: 알겠습니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알겠다고.
0: 예시입니다. 예시.
1: 넘어가라고.
0: 그렇게 쉽게 접근.
1: 만약에 결과가 잘 안 나와서 변화가 필요하다면 이게 어떻게 될지도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0: 그건 우리 팀원 모두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구성원이 잘못한 건 아닌 것 같다.
1: 아 잠깐만 그럼 제작진 잘못이라고요?
0: 아니죠. 아하. 우리 모두가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지.
1: 같이 이끌어 나가야 된다.
0: 그렇죠.
1: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발 좀 잘 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친구 참여 재판 이경미 변호사의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 사연자 팀장님 둘 중 누구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야 하는지 이유와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친구분들의 의견 잘 모아서 다음 주에 판결 내려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0: 한국이 하면 하하림.
1: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5: 효소에 대한 그...

0: 검색창에 그레이넘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와, 건강한데 맛있네.
2: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1: 죽이네.
0: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3: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4: 아우, 남는 게 없어요.
0: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6: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7: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7시부터 김영철의 파워 FM이 방송됩니다.

0: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앞서 소개한 팀원님의 사연은 오전 7시까지 찐구 배심원들의 의견 더 받아보겠습니다. 찐구분들의 의견 반영해서 다음 주에 이경민 변호사가 판정할 거니까요. 마지막까지 찐구 배심원분들 의견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 오늘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날 건데 예. 그 전에 친구들에게 또 인사 좀 나눠주시죠.
1: 네, 내일이 이제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조금 뭐 그동안 연락 좀 잘 못하셨던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또 연락을 하시면은 부모님 너무 좋아하실 것 같거든요. 저도 이제 그냥 집에 가다가 너무 집에 어머니한테 연락을 안 드린 것 같아 가지고 지하철에서 한번 전화를 드린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연락을 주셔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유. 근데 이 표현을 들으니까 와 이게 이렇게까지 고마워하시는 그런 상황이었구나라고 생각이 되니까 뭉클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일 더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좀 그 기회 삼아서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항상 부모님들은 우리들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네. 네, 말씀드리면서 오늘은요 끝곡으로 여행 스케치의 왠지 느낌이 좋아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고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하루도
1: Amazing,
0: I love you,
1: 스마징,
0: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남보라입니다. 최근 빈번해진 폭염과 폭설, 예상치 못한 폭우와 홍수는 이제 더 이상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점점 잦아지고 강해지는 기후변화는 불편을 넘어 삶과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구는 지금 우리에게 아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하기, 집에서 에너지를 아껴 쓰는 습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을 구매하기, 지구를 지키는 생활 속 작은 실천. 오늘부터 함께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SBS 안심 캠페인

0: 걱정은 줄이고 안심은 더하고는 걱정 말고 긍정하자 NH농협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돌아온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칠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테트리스는 폭신한 잠 두 잠.
1: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2: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2: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3: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2: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3: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2: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4: 전국 사장님들의 축제 현장. 속담 이어 말하기 오답이 속출하는데요. 가재는
5: 고릴라 편이다.
4: 고삐 풀린
5: 고릴라.
4: 왜 다 고릴라죠?
5: 1등 인터넷 라디오니까.
4: 적은 비용으로 광고 효과는 크니까.
5: 광고기 가성비 갑.
4: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자, 우리 철가루들 중에서도 여고 시절에 영순아 나는 후라이 해올게 너는 시금치 싸와 이런 식으로 특대형 비빔밥을 만들어 보신 분 계실텐데 랜덤 비빔밥만의 포인트는 이 모든 재료들을 약속하지 않고 각자 생각해서 싸운다는 겁니다. 아무튼 일단 필요한 거는 큰 양푼이겠죠. 그 안에 밥을 한가득 담고 혼자 생각해서 싸온 재료들을 하나씩 넣는데 SNS에 올라온 영상들을 보니까 어느 회사는 계란만 30개, 또 어느 모임은 김가루만 와장창, 또 어디는 열무 김치 파티가 열렸고요. 그 와중에 양념 육개를 싸온 팀원은 큰 박수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와. 양념 육개 싸우시면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아무튼 랜덤 비빔밥 하나면 빅잼이 완전 가능할 것 같지 않나요? 웃음도 주고 배도 채우고 점심시간 이벤트로 괜찮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우리 팀들도 한번 고고해볼까요? 진짜 랜덤을 아무 알아서 싸우기.

김인하님이 꺅 첫 곡 신난다 하셨네요. 클론 나누로 2026년 5월 7일 목요일 김영철의 파워 FM 시작했습니다. 7235번님이 우리 사무실에서도 해봤는데 8명 중 부장님이 소고기 볶음을 해와서 오 함성 나오고 중요한 계란과 고추장은 하나도 없었네요. 사실 비빔밥에 그래도 있어야 되는 게 밥하고 고추장. 사실 달걀은 우리가 뭐 없어도 있으면 너무 좋지만 참기름도 없어도 그래도 와, 고추장이 없으면 진짜 이거 뭐 죽도 밥도 안 되는데. 야 근데 어떻게 소고기 볶음. 오 부장님. 이하나님은 저도 친구 7명이서 랜덤 비빔밥을 했는데 5명이 밥, 1명이 계란 후라이. 제가 맛다시를 챙겨서 친구들이 엄청 좋아했었어요. 군대 간 옷바닥에 맛다시

0: 사실을 알게 돼서 챙겼거든요. 야, 근데 어떻게 밥은 제외하고 해야 되나 이거 약간 그죠? 이렇게 많이 겹친다고요. 아니 그 랜덤 비빔밥 영상을 본 적은 없는데 만약에 랜덤 비빔밥으로 한다면은 사람들이 저를 달걀 좋아하니까 달걀에 싸울 거라고 생각할 것 같죠. 예. 달걀 후라이가 집에서 힘들어가지고 아마 저도 고추장을 싸오거나 참기름을 들기름 같은 거 갖고 와볼까 오히려. 아무튼 이제 뭐 쭉 이렇게 하고 뭐 보니까 사연들도 보고 영상들 이제 그 저기 댓글 보니까 뭐 젤리 같은 걸 싸온 분도 있었다고 하고 그건 좀 그렇죠 그죠. 어쨌든 맛있고 재밌게 이벤트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목요일이 들어왔고요. 오늘 철파임 스페셜이 함께 있는 날인데 오늘 연극 비기닝의 두 배우 유선 씨, 이천희 씨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반대인 두 남녀가 나누는 대화를 통해서 사랑이란 뭘까에 대해서 깨달음을 주는 연극이라고 하는데 시즌 1 할 때 NS 윤지가 할 때 보고 오긴 했었는데 연극 아주 재밌거든요. 러닝타임 없이 아무튼 쫙 달리는데 아 집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자 그러면 3부부터 두 분께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기로 하고요. 2부에서는 스타 문학 강사 김재마 쌤과 가슴을 울리는 문학 얘기 나눠볼게요. 향긋한 차 한 잔 미리 준비해 주시면 더 좋겠고요. 자 오늘은 잼마쌤 여러분 보라를 보라 보는 라디오 만나실 수 있습니다. 고릴라 켜놨고요. 잘 보이죠? 너튜브는 여러분 에라오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아침에 김영철이죠. 워낙에 광고 듣고 오대리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오대리부터 2시간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다 같이 달려라니
1: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0: 매트리스는 푹신한 잠두잠.
1: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안녕하세요. 코일메디 모델 장윤정입니다. 임플란트 코일메디로 시작하세요. 편안하게 코일메디, 튼튼하게 코일메디, 오래오래 코일메디. 임플란트는 역시 코일메디. 코리아 웰메이드 임플란트 코일메디. 코일메디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여기가 뉴욕입니까?
5: 이곳이 파리입니까?
4: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5: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6: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 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7: 안녕하세요, 화사입니다. 유산균 증식 뭔지 아세요? 유산균은 장 끝까지 화사하게 증식하는 게 중요하니까. 코어가 다른 유산균 CJ 건강기능식품입니다.
8: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

0: 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환 6월 분양 예정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철가루 여러분, 노래강시 콩콩 아니 아니 노래강사 준비 중인 저는 슬기슬기 박슬기입니다. 오늘도 신나게 달려볼까요? 자, 원, 투, 다같이 서야 서야 꼬물꼬물 돌아떴다 파 어라? 얼라리요. 그렇죠, 텐션 끌어올려. 자, 흥 잔뜩 올려 우리 철가루들을 위해 선물 팍팍 쏴드리겠습니다.
3: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대한산업보건협회에서 헬스키퍼 구급함,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몬스에서 리클라이너 소파, 대전 선화동 매운 칠비김치에서 맛있게 매운 칠비김치, 쑥인절미 명가 떡함지에서 명품 쑥 인절미 선물세트,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남이섬에서 스카이라인 집와이어 이용권, 맛과 건강을 한 번에 식사 후 한병 혈당차 히핏, 스마트 앤 심플 무아스에서 플라즈마 헤어드라이기, 청소가 즐거워지는 쿼시에서 세정 롤티슈 선물세트, 햅쌀 밥맛을 그대로 미락에서 특허받은 진공쌀통, 한국 쉘 석유에서 프리미엄 엔진오일 쉘 힐릭스 울트라, 건조한 피부 해결사 미별에서 히알루론산 수분크림, 공간케어 파트너 케어원에서 백화점 상품권,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국 블루베리 의무자 조금에서 프리미엄 블루베리 생과, 캐나다 건강기업 오로니아에서 남성 활력 V파워를 드립니다.
2: 지금까지 흥세라데이의 증기명기 신기방기 슬기슬기 왁슬기였고요. 저는 매주 토요일 내 맘이 한 번 취해요 에서 춤추면서 기다릴게요. Waiting for you.

게임 데일리 리포츠 오드리 차 달려봐요. 오, 오, 오, 오. 데일리 생활의 플러스 오드리 간추린 뉴스는 오드리 267 맞춰 맞춰 박경진씨 잘 들어왔어. 세월의 플러스가 되는 뉴스만 간추린 오드리 뉴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청년들이 많죠. 그런데 시험 볼 때마다 들어가는 응시료가 생각보다 부담이 됩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가기술자격시험 접수 사이트인 Qnet에서 원서를 접수할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지원은 1인당 연간 3회까지 가능하고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고 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서울 한복판에서 다양한 야외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먼저 서울 광장에서는 12월까지 매주 수요일마다 클래식부터 마술, 뮤지컬 공연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 공연이 펼쳐지고요. 로들섬에서는 5월 9일까지 노을 스테이지가 운영이 됩니다. 오후 햇살과 노을을 배경으로 인디밴드 공연을 즐길 수 있다고도 하네요. 그리고 5월 22일과 23일에는 광화문 광장과 한강 일대에서 무료 야외 오페라 공연이 열리는데요. 광화문 광장에서는 광화문에서 만나는 아리아 공연이 열려 오페라 명곡을 해설과 함께 쉽고 친근하게 감상할 수 있고요. 여의도 한강 물빛 무대에서는요. 야외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공연도 펼쳐집니다. 6월에는 클래식 명곡과 불꽃놀이가 어우러지는 서울 시향 강변음악회도 예정돼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일정은 서울문화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선한 바람 맞으면서 도심 속 문화 공연을 즐기면 좋을 텐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 데일리 리포트

자, 오늘도 오늘이로 정보 많이 챙기셨죠? 선선할 때 진짜 여러분 야외 공유도 한번 즐겨보시면서 금방 또 더워질 테니까 더더더 더워지기 전에요. 자, 2267번님, 철업 뒤 반백살에 교생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게

0: 267번님도 전날 이제 옷 이렇게 준비해놓고 아침에 하나씩 하나씩 그 힘든 과정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그러다 보면은 아우 아침이 너무 좋을 걸 전날 다짐하고 잔다니까. 내일 아침에 학교 가가지고 예쁜 옷 아이들한테 뽐내야지. 뭐 그런 걸로 실력을 뽐내야지 등등등. 아침에 제가 모닝 파트너가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추억거리도 많이 생기겠네요. 그죠? 아 교생이라 얼마나 설레고 좋을까. 그죠? 267번님 멋지고요. 박경진님은 철없디 요즘 기름값에 주차비까지 너무 경제적 타격이 커서 출근길에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철파임 2주를 못 듣다가 도저히 힘이 안 나서 무선 이어폰을 구매해서 철없디 목소리 들으며 출근해요. 이제 좀 힘이 나네요 하셨습니다. 아, 어떻게 안 듣고 이렇게 어떻게 금단현상 안 일어났어요? 그죠. 아 요즘 뭐 이제 전철 요즘 운전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생각보다 차가 조금 줄어든 것 같다고. 막 막히는 구간이 좀 덜 막히는 것 같고 요즘 이제 아무래도 기름값 등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차에서도 우리 철파임 함께요. 경진 씨, 267번님 두 분께 진짜 닭가슴살로 만든 면 JCDM에서 꼬단면 세트 드리고요. 7시 18분 24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날씨 어제보다 조금 꾸물꾸물한데 미세먼지일까요 뭘까요? 백혜 백혜원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이 꾸물꾸물의 원인은?
1: 구름입니다. 비 소식도 조금 있어요.
0: 날씨 얘기 들어볼게요.
1: 네 중부지방에 계신다면 작은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하늘 표정 흐리고요. 오후부터 밤사이 중부와 전북 서부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진 않겠는데요. 다만 중부와 호남에 순간적으로 초속 15m 안팎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 서울은 21도로 어제보다 2도 떨어지겠습니다. 반면 남부지방은 초여름 더위 보이겠습니다. 광주 24도, 대구 구미 27도까지 오르겠고요. 일교차엔 대비하셔야겠습니다. 파워 FM 날씨였습니다.
0: 왠지 손이 막 흔들어지지 않나요? 9154번님이 철파인 들으며 오늘도 신나게 출발해요. 악뮤의 소문에 나고 정하셨죠? 자, 이 노래 듣고 빵냐 빵냐 이어갈게요.

나의 티티 굿나잇 티티 기운 아침 모르면 나무해 나무해 나의 티티 굿나잇 티티 멜라토닉 꿀잠 베이베 아침을 열어 젓가루들아

0: 프로그램에서 결승까지 진출하게 됐어요. 친구에게 너무 축하하고 응원한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어? 전화 연결이 된 순간 제가 노래 앞부분을 부를게요. 절가루가 뒷부분을 불러주시면 되고요. 최숙희님.
1: 네, 안녕하세요. 철업디.
0: 왠지 트로트 노래 한번 가줘야 될 것 같은데. 박현빈 씨 노래 한번 가볼까요?
1: 네.
0: 건드레 만드레.
1: 나는 취해버렸어.
0: 아직 안 취하신 것 같은데요. 숙기님 굿모닝.
1: 네, 안녕하세요.
0: 아니 함께 자란 고향 친구들 딱 7명. 와, 네. 그 진짜 빠질 수 없는 월화수 목금 토요일 레인보우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
1: 네.
0: 팀 뭐 이 팀 어, 친구 팀 이름 있을 것 같은데요?
1: 이름은 딱히 없어요.
0: 아, 딱히 그냥 7명.
1: 네.
0: 아 진짜 만나면 뭐 하고 놀아요?
1: 저희 그냥 이제 1박 2일로 가족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친구들이랑.
0: 어.
1: 예, 네, 1박 2일로 그냥 재밌게 놀고 있어요.
0: 1박 2일로? 그럼 어디로 주로 놀러 가요?
1: 어, 다 지역이 달라서 그때그때 그때 저희가 중간 지점으로 예, 만나고 있거든요.
0: 지금 숙기 씨는 어디 계시는 거예요?
1: 저는 이제 의정부에 살고
0: 의정부 있으면은 뭐 서울 쪽에서 만날 때도 있고.
1: 네, 보통은 이제 충청도.
0: 충청도, 뭐 아, 그 대전 네. 쪽에서 이렇게 가운데.
1: 네네.
0: 아, 그렇게.
1: 응원할게. 우리들의 자랑 이르네 화이팅. 1등 가자.
0: 자, 1등 가자. 우리 숙기 씨도 오늘도 전화를 대시고요.
1: 네, 감사합니다. 철업디 건강하세요.
0: 네.
1: 네.
2: NH농협생명과 함께하는 SBS 건강 캠페인. 걷기 운동이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을 강화시키고 지방을 태워서 체중을 빼는 데 효과가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건강 상식인데요. 여기에 하나 더. 걷기 운동은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오래 걸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하루에 몇 분 짧게 걷는 것만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주기 때문인데요. 따뜻한 계절 봄이 오면 도착지보다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서 근육도 든든하게, 마음도 건강하게 걷기 운동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SBS 건강 캠페인, 평생을 든든하게 일상을 건강하게는 사랑받는 평생보험 NH농협생명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4: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3: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4: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3: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4: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3: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5: 안녕하세요. 현역 가수 현숙이에요.

이 코너는 의사가 만든 멜라토닌 허브차 나이티와 함께합니다. 의사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오늘 도전할 절가루는 최숙희님인데요. 저는 진도의 작은 섬 대마도에서 자랐는데요. 함께 자란 동창 7명이서 1년에 한두 번씩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중 한 명이 트로트 가수 서바이벌 프로그램

0: 될걸? 할인 훈라면.
1: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작품 같은 집. CL스톤을 선택한 당신의 안목이 확신이 되는 순간.
2: 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함께 누리고 싶은 삶의 공간.
1: 흔들림 없는 프리미엄 주거의 새로운 기준.
2: CL스톤, 우암건설이 함께합니다.

0: 국내 최초 동물복지 닭고기 참프레.
1: 수입차 브레이크 패드 걱정되시죠? 수입차 브레이크 이젠 하겐.
2: 벤츠 폭스바겐 포드 랜드로버.
1: Don't worry, be 하겐.
2: BMW 아우디 토요타 볼보도.
1: Don't worry, be 하겐. 대한민국 1등 브레이크 수입차 전용 상신 브레이크 하겐. Don't worry, be 하겐.
0: FM 107.7MHz SBS 파워 FM입니다. HLSQ. 함께 만드는 기쁨 SBS

0: 파워 FM이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케이워터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하는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가족, 반려동물과 함께 하천 주변을 산책하기 참 좋은 때죠. 이런 소중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산책하면서 생긴 쓰레기는 정해진 곳에 버려야 하천으로 흘러가는 걸 막을 수 있고요. 하천에 사는 생물에겐 사람이 먹는 음식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반려동물의 배설물은 잘 수거해서 수질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을 존중하는 실천이 모인다면 소중한 산책 코스를 오래오래 걸을 수 있겠죠? SBS 캠페인 물은 생명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합니다.

타임. 오늘은 최윤주님의 사연입니다. 오늘도 랜덤 선물 뽑기 가볼게요. 그 전에 아주 나이스. 이 기분은 뭐 어떻게? 아주 나이스. 아주 나이스. 자, 오늘 랜덤 선물은 자, 뭐지? 스틱 커피. 자, 최윤주님 스틱 커피 받아가시고요. 오늘 최윤주님이 철없속 주인공이 되셨어요. 요즘 밖에서 한 끼 먹으려며 만 원이 훌쩍 넘잖아요. 그게 살짝 부담스러운데 일 특성상 외식을 줄일 수가 없어서 항상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렴한 식당 정보 공유하는 사이트를 알게 된 이후로 한 끼 만 원 이하로 잘 찾아 먹고 있네요.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들려주세요. 자, 아 이게 저도 처음 들어서 초저가 식당을 이렇게 딱 모아보는 사이트가 아 진짜 라디오를 매일 하고 진짜 뭔가 늘 새로운 정보 아까 오데리 이런 것들 보면 정보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 이런 쪽 정보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 윤주님 어떻게 잘 찾으셨니? 어떻게 찾았어? 스레땡? 인스땡? 이런데 어디서 찾았어? 자 오늘 그러면 공감부자 주제 나의 외식비 줄이는 법입니다. 부담스러운 외식비 때문에 아끼려고 노력 중인 분들 많죠. 쿠폰을 쓴다거나 지역화폐를 쓴다거나 등 나만의 외식비를 줄이는 방법 공유해 주시고 듣고 싶은 분들은 함께 주세요. 근데 가끔 저는 외식을 줄이려고 하는 게 집에서 하잖아요. 더 드는 거 알죠? 뭐 되게 그냥 사오면 그 술집 나와서 어떨 때는 그 집 앞에 저도 국밥 먹고 오는 것도 나을 때가 있고 한데 백반집이라 등등.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 나만의 외식을 줄이는 법도 있을 겁니다. 문자는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자, 첫 번째 졸업성 소란의 리코타 치즈 샐러드 뮤직 스타트.

철없성 주제가 나의 외식비 줄이는 법. 아, 우리 철가루들한테 꿀팁 좀 얻어가야겠다. 외식비를 줄이는 법. 자, 어떻게 하지? 한 2인분짜리 사놔서 반 나눠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있을까? 1961번님이 외식할 때 지역 상품권을 쓰고요. 90%는 300평 농사 지어 먹어요. 오, 이렇게 지역 상품권을 쓰는 거. 90%는 300평 농사. 요거 이게 어떻게 한다는 얘기지? 알아볼게요. 자, 이아영님은 저는 주말마다 친정 한번, 시댁 한번 가요. 그렇지. 가면 반찬 얻어오고 기생충 같지만 4인 가족 외식비 조금 줄더라고요. 오히려 친정엄마가 더 아유 그만 가져가라고. 시어머님은 어때요? 가져가 가져가. 그렇지. 아들하고 또 손자도 먹어야 되니까. 약간 내 부지런과 어떤 좀 그죠 성실함을 또 팔아가지고 이것도 괜찮대요. 주말마다 격주로. 강정림님, 저는 학교 급식처럼 일주일 식단표를 짭니다. 아, 아무래도 외식을 덜하게 되더라고요. 아, 식단표 짜는 거 그죠? 나도 월수금 샐러드 받아 먹고 이렇게 해볼까 했는데 하려고 하다가 안 세웠는데 식단표 언제 뭐 한번 짜보고 싶다. 주로 조식 먹으러 가는 시간, 아영 때 뭐 먹는 거 딱 있거든요. 저도. 강정림, that's good idea. 강은하님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시중가보다 조금 더 싸지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은 또 아니니까 잘 활용하면 좋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마트에 그 10시에 갔는데 저는 딱 알죠. 8시 반부터 8시쯤 어떨 때 제가 가면 30%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거 활용하는 방법도 저녁에 이제 퇴근하고 장 보는 방법 이런 것도 있을 거고. 0683, 저는 외식비 줄이는 방법으로 무한 리필을 이용합니다. 돈가스가 땡길 때 돈가스 무한 리필집을 이용해서 배 터지게 먹으면 일주일 동안 돈가스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 내일 또 먹을 확률은 떨어지고. 아이, 먹었는데 어제 다른 거 먹게 되지. 사람은 참 이런 건 비슷해. 점심에 뭐 먹었다고 안 겹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3579, 반주를 좋아하는 저는 술집에서 마시는 대신에 포장을 해와요. 포장하면 일단 술값 줄고, 포장하면 양도 많이 주시더라고요. 덜어 먹고 남으면 한 번 더 먹을 수도 있고 좋아요. 그래, 이게 아, 그 포장마차에 대해서 좀 싸우기가 되게 알뜰해 보이지만 이게 또 막 포장지 없는데 막 그 알죠? 아이, 포장을 딱히 안 해드리는데 그 괜히 또 아니요. 이것도 좋네. 냄비 들고 가가지고 받아오는 것도 괜찮겠다. 9146, 저는 걷기 포인트 열심히 쌓아서 치킨 같은 거 시켜요. 그 나도 맨날 어플 따라 해야지 하는데 안 했는데 야, 치킨까지 갔어요. 이거 성취감도 있고 뭔가 내가 노력도 한 것 같고 좋은 일도 한 것 같고. 일석 몇 조야? 8101, 전 외식비 줄이기 위해서 밀키트 사용해요. 요즘 외식비가 너무 비싸고 밀키트 잘 나옵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거 비슷한 거. 밀키트 또 양이 좀 약간 그죠? 좀 소량보다는 좀 적당히 있어가지고 약간 두 번에 먹을 수 있는 거 있잖아. 특히나 곰탕 이런 거는 은근히 그죠? 2인용은 아닌데 난 두 번에 먹어. 국물 많이 안 먹다 보니까 그치 되죠.

홍연희님은 외출할 때 밥 딱 한 숟갈 주먹밥을 해서 갖고 나가요. 그럼 다른 간식도 안 사 먹게 되니까 돈을 아낄 수 있어요. 블락비의 헐 들려주세요. 미리 주먹밥도 해서 아 요것도 저도 오늘 아연감이요. 오늘 과자랑 좀 준비해놨거든요. 과자를 사 먹을 일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만 나의 과자 치팅데이. 그렇다고요. 자, 스위저스 무슨 말이 필요? 모두 커피 쿠폰 챙겨드리고 두 번째 사람 성민이 스타트.

0: 부식 탈출 영철 쇼. 우리 모두가 무식을 탈출하는 그날 폐지될 곳당 코너죠. 목요일에 문학 여행을 떠납니다. 스타 강사 김재마 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문학 강사 김재마입니다.
0: 5608번님이 잼마쌤도 김밥, 아 집밥. 아, 오, 나 지금 김밥이 땡기나 봐.
1: 왜?
0: 집밥 문제를 보면서 김밥을 읽었어. 김밥, 김밥. 집밥 자주 해 드시나요?
1: 집밥이요? 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아.
0: 그러면 집에서 김밥 같은 거 싸서.
1: 김밥은 어제도 먹었죠.
0: 아니 그러니까 싸서.
1: 네. 아 싸서요?
0: 어, 지금 집밥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1: 가물가물합니다.
0: 그 정도로.
1: 네. 아, 아쉽네요.
0: 요리할 시간이 없죠. 네. 아이들 위해서 학생들 위해서 공부 또 준비해야 되니까.
1: 네 그렇습니다.
0: 2311번님이 잼마쌤 나오는 날은 집중 빡 하게 됩니다. 어떤 감동을 주실지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1: 저도 잘 부탁드려요.
0: 검도하듯이 집중 빡!
1: 빡!
0: 목요일엔. 감성 충전 타임. 오늘은 그러면 떠나기 전에 신지영님이 또 잼마쌤 애들이 공부가 안 되겠어요. 잼마쌤 미모에 눈이 부셔.
1: 원래 눈이 부시면 더 반짝반짝 공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아 네. 그렇죠. 눈이 반짝반짝 뜨니까.
1: 네. 그래서 오늘 반짝반짝한 거 입고 왔습니다.
0: 보는 라디오 한번 켜주셔요. 아 여기 목 쪽에 이렇게 딱 반짝반짝. 어 아주 예쁜 옷을 입고 오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문학여행 어디로 떠나볼까요?
1: 네.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조금 서늘하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랑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분홍빛 설렘? 달콤한 속삭임?
0: 사랑!
1: 서늘하네요.
0: 네, 오늘 진짜 잘 맞췄죠?
1: 좋습니다. 오늘은 가끔 사랑이 이렇게 서늘한 집착으로 둔갑할 때가 있는데요.
0: 네.
1: 오늘 한 편의 스릴러 영화 같은 조선시대 선비들의 집요한 사랑 속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두 편의 시조는 등골이 오싹할 정도의 집착의 끝판왕 시조들이에요. 조선판 미저리 느낌. 오. 그 오싹한 문장들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자, 좀 전에 잼마쌤 미모 때문에 집중이 안 돼요 하셨는데 이제 집중될 거예요.
1: 서늘하게.
0: 제가 괜한 노래 사랑 했더니 서늘해지셨는 것 같은데요. 잠 덜 깨신 분들 지금 화들짝 잠이 깰 것 같지 않아요? 일단 들어보죠.

0: 내 영혼 술에 섞여 김삼현. 내 영혼 술에 섞여 님의 속에 흘러들어 굽이굽이 창자를 다 찾아다닐 망정 날 잊고 남 향한 마음을 다 태우려 하노라. 이물한 회양금성 이정보. 이물한 회양금성 오리나무 되고 나는 3, 4월 칡넝쿨이 되어 그 나무에 그 칠기 납검이 나비 감듯 이리로 칭칭 저리로 칭칭 외오풀어 옳게 감아 얽어지고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없이 찬찬 구비나게 휘휘 감겨 주야장상 뒤틀어져 감겨 있어 동서달 바람 비 눈 서리를 아무리 맞은들 떨어질 줄 있으랴.
1: 아 저는 뭐 서늘하다 그래가지고 네. 뭔가 약간 그 아 뭐 이 뭐 잃어버린 어떤 네. 어 뭐 이런 거인데 지금 일단 첫 줄은 김삼현 님이시는 뭐 그냥 뭐 임의 속에 흘러 뭐 오자 뭐지
0: 오장육부를 다 태워
1: 갑자기 뭐 창자 뭐, 태, 뭐 다음 장도 뭐 줄에 칭칭 강, 뭐 밧줄로 꽁꽁 야, 생각했던 것대로 더 오싹하지 않습니까?
0: 더 어마어마하죠.
1: 약간 공포시조예요. 이거?
0: 공포시조예요. 네. 이 김삼현의 시조를 좀 먼저 네? 볼까요? 내 영혼을 액체로 만들어 술에 섞은 다음에 님의 몸속 창자까지 우와. 굽이굽이 다 찾아가겠답니다.
1: 내시경인가?
0: 그렇죠. 네. 단순히 곁에 있고 싶은 게 아니라 상대의 신체 내부까지 장악하겠다는 파격적 발상이죠.
1: 와 우리 속마음 내 마음속 아닌데 이게 아니라 그 진짜 신체 내부까지
0: 너의 모든 걸 통제하겠어. 목적은 더 무서워요. 네. 나를 잊고 딴 사람 생각하는 그 마음을 안에서부터 태워버리겠다.
1: 야, 근데 이런 신은 거의 처음 아니에요?
0: 거의 처음 보시죠.
1: 발상 자체가 보통 그 너의 마음과 영혼을 뺏어오겠다고 하지. 야, 오장육부 다 들어가서 우와.
0: 후덜덜합니다. 이정보의 시조도 한번 짚어보면 네. 자신을 칡넝쿨에 비유하고 님이라는 나무를 이 감아내는 묘사가 디테일합니다. 네. 이리 칭칭 저리 칭칭 빈틈없이 휘휘 거미가 나비를 칭칭 감듯이 밤낮으로 뒤틀려 감겨 눈보라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건 포옹이라기보다는 포획 수준이에요. 네, 상대방은 숨이 막혀 죽을지도 모를 지경이죠. 당시 사람들에겐 이것이 일편단심의 극치였을지 모르지만 지금 보면 기괴하고 무서운 애정관 소유를 향한 어떤 광기 어린 집착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1: 내가 그대를 포옹하지 못하면 포획하겠소.
0: 포획하겠소.
1: 뭐 이런 느낌이요? 칭칭. 아니 그 사랑 시조하면 네. 달빛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0: 네, 분위기가 바로 달라지네요.
1: 예, 막 윤슬 네. 거기에 비친 당신의 모습을 보며 상상하고 다가갈 수 없는 어떤 뭐 서정적인 표현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와 두 편 다 정말 파격 시조.
0: 그죠. 네. 조선 시대에도 사랑이 쉽지 않았나 봐요. 네, 사실 이런 변신 모티프는 네. 조선 시조에는 자주 등장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달이 되어 님의 창을 비추겠다라든지,
1: 그렇지.
0: 나비가 되어 님의 옷에 앉겠다라든지 이런 서정적 표현들은 굉장히 많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두 작품은 스타일이 확 다르고 네. 수위가 좀 높죠.
1: 그렇네요.
0: 네, 추상적인 달빛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창자와 넝쿨이 등장하니까요.
1: 와.
0: 우리 조선시대 선비들이라고 하면 허허실실 점잖기만 했을 것 같은데 네. 사랑 앞에서는 뜨겁다 못해 아 뜨거 데일 정도로 하드코어한 감성을 가지신 것 같아요.
1: 그게 무슨 하드코어예요? 아 뜨거
0: 아 뜨거
1: 아 뜨거 아 뜨거
0: 아
1: 뜨거
0: 아 이거네요. 네. 이겁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에게 난 너 없으면 안 돼 라고 집착하고 계신가요? 사랑은 적당한 거리두기가 생명이라는 점. 그 사람을 너무 칭칭 감지 마시고 반발쯤 떨어져서 편안하게 서로를 응원하고 품어주는 건 어떨까요?
1: 그렇죠. 그렇죠. 아마 이런 시에서 아마 그 우리 김용임 씨 노래가 나왔나? 밧줄로 꽁꽁 단단히 묶어라 이렇게.
0: 아 그러네.
1: 안지민 님이
0: 이런 오싹한 시조가 있었다니 처음 알았어요.
1: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0: 아니 선생님은 진짜 공부하면서 많이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오늘 소개를 드디어 해주시네요.
1: 정말 흥미로운 게 많습니다.
0: 아니 김기영님도
1: 조선시대에도 저런 집착남이 있었네요.
0: 그러니까 조선 고려 옛날도 다 똑같고 사랑이 옛날에도 어려웠다는 거는 다 공감이 되네요. 네. 우리 7079호님이
1: 요즘 가스라이팅처럼 무서운 시조네요.
0: 가스라이팅이네.
1: 맞아요.
0: 네, 통제하려고 그러고.
1: 그렇죠. 포획하는 거죠.
0: 기노승님은
1: 이기심의 끝판왕인데요. 사랑의 배려가 빠졌군요. 상대도 행복해야 진정한 사랑이겠죠. 정확하신 설명입니다.
0: 그렇죠.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1: 맞아요.
0: 사랑이 그렇네요. 아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러면 복습 퀴즈로 마무리해볼까요?
1: 오늘은 조선의 조금은 오싹한 애정시조를 만나봤는데요. 조선 후기의 가객 김삼현은 내 영혼 이것에 섞여 님의 속에 흘러들어 구비구비 창자를 다 찾아다니겠다고 노래했습니다. 무엇일까요?
0: 보기 나갑니다. 1번 내 영혼 술에 섞여, 2번 내 영혼 콜라에 섞여.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려 무료인데요. 지금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오늘 콜라는 네. 노래 힌트가 없지. 아, 하고 바로 들어왔는데 역시 젬마. 오 고고반입니다. 젬마쌤 썰렁해서 너무 재밌어. 매력 있는 젬마쌤.
1: 감사합니다.
0: 자 지금까지 스타 강사 김젬마 쌤이었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1: 감사합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2: 아우, 남는 게 없어요.
1: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3: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4: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배고플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좀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3: 제조 우리 바이오 판매 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4: 와, 건강한데 맛있네. 낙지김치 비벼봐, 불고기 낙지도 비벼봐, 장조림버터 비벼봐, 비빔밥도 죽이네 죽이네.
5: 모두가 기다린 봄의 향긋함을 이제 비빔밥으로. 지금 매장에서 냉이된장 불고기 비빔밥을 만나보세요. 본지겐 비빔밥.
6: 제가 부모가 되어 나이가 들어갈수록 제게 베풀어 주신 부모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호가는 프리미엄 골드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7: 1833-3399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제조원 동진제약, 판매원 매일생활건강.

0: 지 냉면.
1: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2: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워킷만 신어.
3: 워킷 안전화를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워킷. 워킷 안전화.
4: 맨날 하는 회의 MG는

0: 증권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 자, 6019번님이 1번 내 영원 술에 섞여 집착은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정답 주셨고 8795 김현하님도 정답 맞추셨습니다. 1부 철가루 규정다 애호박이었죠. 이하영 애호박. 제 태몽이 애호박이었대요. 그래서 얼굴이 긴가? 힝. 나도 물어봐야지. 난 노각. 2562 이혜진님도 모두 선물 챙겨드리고요. 선곡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글리랑 뉴스 듣고요. 배우 유선 이천희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연극 비기닝 관련된 얘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Stay tuned.

0: 지난달 전국 각 지역 내 우수 기능인을 발굴하는 2026 지방기능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 입상한 기능인들은 8월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지역대표로 출전하게 되는데요. 특히 올해는 9월 중국 상하이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가 개최되는 해이기 때문에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열기가 더 뜨겁기만 합니다. 정직한 땀방울과 숙련된 손끝이 빚어내는 기술의 힘, 전국 모든 기능인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현진이었습니다.
1: SBS 희망리포트, 도전하는 내일이 아름답다.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파트너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함께합니다.

0: 모든 인수에 가능한
1: 서머네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네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성공 꿈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0: 구매해도 판촉도 내 맘대로 주문 제작.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1: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아름다운 선택. 뮤지컬 스윙 데이즈 암호명 A의 완벽한 독립작전이 시작합니다. 유준상, 박은태, 신성록 등 출연.
2: 7월 5일까지 충마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됩니다. 8세 이상 관람가.
3: 유재석이 추천합니다. 깨끗.

0: 닥터피에 클래스가 다른 필터 샤워기 닥터피에 닥터피에.
1: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2: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하이엠솔루텍.
3: 서울 속과 성수동에서 열리는 가장 힙한 박람회는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전 세계가 사랑하는 유명 캐릭터 정원부터 해외 초청 작가와 정원 디자이너의 고품격 정원, 서울 그린 컬처를 주제로 한 테마 정원들까지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라니. 어머, 여긴 꼭 가야 해. 누구나 무료 즐기는 도심 속 대정원. 5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우리 서울 숲에서 만나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 국제 정원 박람회 누리집에서. 이 캠페인은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봄나마에 가면 5가지
5: 육수,
4: 30가지
5: 소스,
4: 90가지
5: 재료에
4: 봄을 담았다.
5: 샤브샤브의 봄이 왔어요.
6: 샤브샤브 봄나마, 샤브샤브 봄나마,
4: 보글보글 샤브샤브의 봄을.

0: 봄담아 무한리필 샤브샤브 전문점 봄담아에서 정시를 알려드립니다.
1: 굿모닝 may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아, 시네요. 지금 아침도 시작됐고요. 지금 라디오 다 켜셔야 돼요. 아, 배틀

아침에 김영철의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 3부 시작했습니다. 김기영님이 와 지금 유선 이천희 배우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라디오에서 뵙는 것 같네요. 연극 대박 기원합니다 라고 지금 문자 주셨습니다. 오늘 절밤 스페셜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연극 비기능의 주연 배우 유선 이천희 씨와 함께 할 거고요. 김병란님도 깨악 대추구미 지적인 마스크 유선님이 나오신다고요? 두근두근. 아 어떤 느낌인지 딱 알죠. 그죠? 그리고 말도 또 조곤조곤 얼마나 또 우아하고 지적으로 엘레강스로 이렇게 하시는데 잠시 후에 이천희 씨도 살이 또 조금 빠져있어가지고 천희야 살이 왜 이렇게 많이 빠졌어? 더 잘생겨졌어. 잘생긴 우리 또 배우 이천희 씨 예쁜 유선 씨랑 뉴스 듣고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빨간맛의 고향 충북 괴산에서 5월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괴산 빨간맛 페스티벌과 함께하고요. 자 광고 먼저 듣고 와서 정상근 기자님과 뉴스로 돌아올게요.

0: 하얀? 하하림.
1: 가격이 착해, 맛있는 치킨. 놀라운 맛에 꽂혔다. 이런 치킨은 없었다. 맞다고 치킨. 건강한 치킨. 맛있는 닭이 꽂혔다. 맞다고.
2: 착한 가격에 오븐에 구워 건강한 맞다고 치킨. 성공 창업도 역시 맞.

0: 판판 킬바사 언제 어디서나 종쿡 델리미트
1: 케어 원해요?
2: 케어 원해요.
1: 해충 방제부터 클린 케어까지 공간 케어를 원한다면
2: 케어 원해요.
1: 케어 결과를 보고서로
2: 케어 원해요.
1: 1577-1199 검색창에 케어원.
3: 자동차 렌탈 금융회사에서 알아보세요. 렌터카는 롯데렌터카 마이카에서 알아보셔야죠. 방문 점검부터 사고 정비 그리고 멤버십 혜택까지.
2: 금융에는 없다 마이카엔 있다.
3: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5년 6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연합회 등록대수 기준.
4: 뿌릇뿌릇 순수한 15cm 새싹 보리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단체 티가 필요할 땐 하이디.

0: 함께라서 즐겁다. 단체 티는 역시 하이티. 하이티.
1: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2: 프랭크버거가 치킨버거의 공식을 바꾼다. 닭다리 하나를 통째로 튀겼다. 그것도 아주 바삭하게. 셰프의 특제 소스가 흐르는 이 압도적인 두께. 이제 다른 치킨버거들이 긴장할 시간. 프랭크버거의 이유 있는 반란. 프랭크 치킨버거 3,900원. 지금 당장 프랭크버거로 달려가.

0: 12시간 빠른 뉴스 8시 뉴스 지금 시각 8시 5분 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정상훈 기자님 정상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임복희님이 정글리는 태몽이 뭐였나요? 혹시 복돼지가 엄마 품으로 뛰어들어오는 꿈? 크크크크. 꿈까지 정해줘 이제. 네. 그러니까 이다 아니다 이거 대답만 하는 시간.
1: 네. 아, 아닙니다. 아. 네. 근데 제가 태몽이 딱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근데 만약에 복돼지가 들어왔으면 그렇게 제가 잘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0: 오히려 반대로.
1: 네. 네. 나 자신이 되는 거니까. 아.
0: 뭐든 시간이 문제가 어떻게 했다 문제가 아니었죠.
1: 아, 그렇죠.
0: 문자가 문제가 되고 오늘 나 OX 퀴즈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X였습니다. 임복희 씨. 네. 자, 그럼 이제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0: 소수 씨, 코스피가 어제 7,000선을 돌파했다고요?
1: 네, 어제 코스피가 6%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7,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장보다 447.57포인트 오른 7,384.56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승폭은 역대 두 번째로 역대 1위는 올해 3월 5일 기록됐던 490.36포인트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시작부터 2% 넘게 올라가며 단숨에 7,000선을 넘겼습니다. 코스피 200 선물지수가 급등하면서 한때 프로그램 매수가 일시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해 10월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넘었고 3개월 만에 5,000선, 또 한 달 만에 6,000선을 넘겼다가 다시 2개월여 만에 7,000선까지 넘겼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전날보다 7.7원 내려가며 1455.1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어제 삼성전자 주가는 전장보다 14.4%나 급등해 26만 6천원으로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1555조 원이 됐는데요. 이 대만 TSMC에 이어서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넘어섰고 월마트와 버크셔 해서웨이보다 시가총액이 높아지며 세계 11위 기업이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시가총액 세계 16위로 올라섰습니다. 다만 코스피 상승 종목이 200여 개인데 비해 하락 종목이 679개였습니다. 증시 전반으로 온기가 번지지 못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도 하락했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 청와대가 남우호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고요.
1: 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남우호의 상황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남우호는 조만간 현지 항구로 예인이 완료될 것이라고 했고요. 조사팀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위성락 실장은 화재 초기 피격 가능성이 거론됐고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정보를 추가 검토한 결과 아직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고요. 미국의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참여 요청과 관련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필요치 않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과의 합의가 거의 이루어졌다며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들을 돕는 이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중단을 선언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외교 전문 언론에서는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끝내고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틀을 담은 한 페이지짜리 합의안 체결에 근접했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0: 하루빨리 모든 선박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1: 네.
0: 자, 다음 소식은 고등법원의 판사가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일이 있었다고요?
1: 네. 어제 신종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전날 밤 12시 무렵 가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법원 청사를 수색하던 중 어제 오전 1시쯤 고인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현장에는 간략한 분량의 유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죄송하다는 취지였다고 하고 또 재판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사망에 범죄 관련성은 없다라고 봤습니다. 한편 신종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사건 2심 선고를 한 재판부 중 한 명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일부 유죄로 선고하는 등 1심보다 2배 이상 형량이 늘어난 징역 4년을 선고했던 바 있습니다.
0: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한 로봇

0: 불교에 귀의했다고요?
1: 네,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가비의 수계식이 열렸습니다. 수계식은 이 불교에서 부처님께 귀의하고 불교의 계율을 지키겠다고 다짐하는 의식으로 기독교의 세례식과 비슷한 개념이라고 합니다. 승려뿐 아니라 일반 신자들도 계를 받을 수가 있는데 가비는 그 일반 불자의 자격으로 계를 받았지만 명예스님으로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가비라는 것 이름은 그 로봇이 받은 법명입니다. 가비는 삭발한 머리를 연상시키는 헬멧을 쓰고 장삼에 가사를 두른 채 입장을 했고요. 수계를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참회와 연비도 거쳤습니다. 사람들이 팔에 이 향불을 대는 방식으로 연비를 진행하곤 하는데 가비는 대신 스티커를 붙이고 108염주 목걸이도 걸었습니다. 이날 로봇 수계식은 대한불교 조계종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마련한 특별 행사였습니다. 가비는 로봇으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해치지 않는 것, 다른 로봇과 사물을 훼손하지 않는 것, 사람을 잘 따르고 대들지 않는 것, 기만적인 행동과 표현을 하지 않는 것, 에너지를 아끼고 과충전하지 않는 것 등의 5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0: 네. 아유. 자, 이렇게 사진까지 함께 이렇게 봤는데 처음 언뜻 보면서 몰랐어요. 키가 크고.
1: 네. 지금 밑에서 찍어서 그렇지 키는 한 130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다들 옆에 앉아 있군요.
1: 네, 네, 그렇습니다.
0: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상 기자님, 우린 내일 뵙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자, 여러분 배우 유선 이천희 씨와 함께 돌아올게요. 두 분께 궁금한 점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일라 무료. 먼저 이천희 씨가 도경수의 팝콘 노래 신청하셨죠. 이 노래 듣고 같이 돌아올게요. 여러분 스테이 튠.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어떻게 출근까지 사랑하겠어? 7시 철파엠을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김영철의 파워FM.

0: 사랑을 시작할 타이밍을 놓치셨나요? 그렇다면 연극 비기닝으로 다시 시작해보세요. 더 솔직하게 돌아왔습니다. 배우 유선 이천희 씨와 함께합니다. 철판 스페셜 선희와 천희의 뉴 비기닝. 시작할 용기를 드립니다. 배우 유선, 이천희 씨 두 분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방금 유선 씨 하다가 선희야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집에 선희야 이렇게요? 선아?
1: 선아, 선희야 부르는 분들도 있고.
0: 선희야 가방을 왜 선희? 이 노래 알아요?
1: 아유 그럼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성을 사실 빼가지고.
0: 그렇죠.
1: 네 그냥. 유선아 유선아 하는 사람이 더 많죠.
0: 아, 네. 또 옆에 또 천이야.
1: 아니 아침부터 목청이 되게 좋으시네요.
0: 아니 목이 조금
1: 깨꼬리 같으시네.
0: 그랬는데 목이 조금 쉬어가지고 감기기가 와가지고
1: 아,
0: 이제
1: 진짜요?
0: 다 끝났어요. 끝물인데 아 목소리 컨디션이 가장 안 좋은 날 이 정도면
1: 그러니까
0: 정상치 어떻겠어요 누구야 하셨는데요. 이미숙님이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매력 유선님과 멋진 뿜뿜 천희변이 너무 반가워요. 두 분 한 분 한 분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제가 천희야 선희야 다 인사를 놓쳐가지고 sorry.
1: 네 이번에 연극 비기닝으로 다시 인사드리게 된 저는 유선입니다. 반갑습니다.
2: 네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번에 비기닝으로 돌아온 이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0: 아 우리 소재님이 유선님 철파임에서 또 만나니 너무 반갑네요. 천희님은 첫 출연이시죠. 유선님에게 철파임 얘기 좀 들으셨나요? 유선 씨는 이제 작년 3월에 철파임에 한번 오셨고
1: 맞아요.
0: 오늘 이제 두 번째인데 두 번째 온다는 거 보면은 철파임이 뭐 이제 마음에 든다는 얘기인 것 같고
1: 그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 아 진짜 이 철파임을 들으시는 이 청취자분들은. 네. 정말 이 아침을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생활에 굉장히 또 활력 있게 하루를 시작하신 분들인 만큼 이런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에도 바로바로 받아들이시고 이게 바로바로 예매율로 이게
0: 바로 또 이제 실행하고
1: 예, 실행이 되더라고요.

0: 네, 함께 하게 돼가지고 꼭 같이 하고 싶었어요.
1: 선희 씨는 아침형 인간이에요?
2: 아 저도 보통 좀 일찍 일어나요. 뭐 7시? 오늘은 좀 빨리 일어났죠.
1: 좀 더 빨리 일어났죠. 네. 미용실 갔다 오신.
2: 네, 갔다 왔습니다.
1: 어, 미용실. 미용실?
0: 저는 홈샵.
3: 집에 있어요.
1: 홈케어. 홈케어. 아니 김영진 님이 지난번에 유선언니 나왔을 때 일이 겹쳐서 철파임을 못 들었는데 네네. 오늘은 보는 라디오까지 켜서 지금 챙겨보고 있습니다. 언니 사랑해요.
0: 감사합니다.
1: 우리 보는 라디오 지금 챙겨보고 있다는 영진 씨를 위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한번 포즈 한번 또 치신다면은 그렇죠. 역시 쇼츠를 많이 찍고 요새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걸 시키면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요. 우리 선희 씨도 오랜만에 그렇지. 아니 근데 천희 씨 좀 더 오래되지 않았어요?
0: 저 깜짝 놀랐어요.
1: 살이 또 조금 빠졌어요. 저부터 보자마자 천희야 이제 저는 이제 동생처럼 네. 지내니까 천희야 살이 왜 이렇게 빠졌어? 했더니 뭔가 약간 소년미.
0: 저랑 생각보다 나이가 가깝더라고요. 네. 볼 때마다 지금 연기하면서도
1: 우리 셋 다 7자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
0: 나름 열심히 관리하면서 살다 보니
1: 그럼요.
0: 또.
1: 그러니까 더 네. 어려졌어요.
2: 형도 되게 아직 주름도 없고 너무 좋은데.
1: 제가 얼굴 관리를 꾸준히 하고 있어가지고.
0: 그러니까 뱀파이어 같으세요 진짜.
1: 아니,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진짜 뱀파이어 두 분이 오셔가지고 왜? 아니 자기 칭찬해달라고 저런 거야, 그렇지?
2: 아니에요.
1: 그래서 이제 사실 네. 오늘 두 분이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연극 비기닝에 이제 함께하시는데, 네. 요거 이제 어떤 작품인지. 번갈아 감사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
0: 네, 사실 작년에 제가 여기 철파엠 나와서 소개했듯이 네. 3월에 공연을 했었는데 너무 일정이 짧아가지고 좀 아쉽다 해서 지방을 돌았어요. 근데 지방에서 정말 다 전회 만석으로 막 환영을 해주셔서 아 이거 너무 아깝다. 다시 서울로 컴백해서 재공연을 그치. 해야 되겠다.
1: 앵콜 해야 된다. 네,
0: 하던 중에
1: 된다.
0: 이렇게 일정이 생겨서 이번에 더 좋은 극장에서 더 많은 관객들을 모실 수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됐죠.
1: 배경은 런던이에요. 런던으로 가더라고요.
2: 런던. 네. 뭐 그 되게 좋은 동네에서 뭐 이렇게 로라가 여는 하루 하우스 파티에서 마지막에 남아 있는 두 사람이 한 시간 반 동안 서로의 감정을 좀 확인하는.
1: 러닝 타임이 없어. 그냥 쫙 뭐라고
0: 실시간이에요.
2: 나가지도 않고 한 시간 반 동안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1: 그 직원이 그 없어요.
2: 지리할 틈이 없죠.
0: 두 남녀의 밀당이 여자는 굉장히 적극적인 사랑에 적극적인 여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뜨거운 밤 보내자.
1: 슬쩍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해도 되죠.
0: 네네.
1: 그렇죠?
0: 근데 네. 남자는 왠지 모르게 자꾸 빼고 피하고 회피해요. 그만의 또 이유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터놓으면서 비로소 이제 그렇죠. 가까워지는 그 과정인데 거기에서 이 밀당의 웃음도 있고 굉장히 직설적인 화법으로 좀 현실적인
1: 맞아 맞아. 그 이제 둘의 이제 포인트인데 네. 유선 씨도 나오고 또 한 분이 더 있죠.
0: 여자는 저랑 이윤지 씨가 이제
1: 더블 페어고 로라 여기고
0: 네 원년 멤버인 이종혁 씨가 또 이천희 씨랑 같이 데니 역으로
1: 네. 0281번님이 이번이 재연이잖아요. 네. 유선 씨는 초연과 재연 다 출연을 하시는데 또 참여할 만큼 비기닝에 애착이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괜히 더 궁금해지는 작품입니다 하셨는데 유선 씨랑 이종혁 씨는 저번에 했었고 이제 이번에 네. 또 재연 이제 천희 씨는 이번에 합류를 하셨고 네.
2: 거의 제작팀이에요.
1: 제작자 아니에요 혹시?
2: 저를 캐스팅도 누나가 있고 천희야 뭐 대본 좀 한번 봐봐.
0: 제가 추천했거든요.
1: 왜냐면 드라마를 네. 아까 종이달 같이
0: 네. 했었고요. 그때 저는. 호흡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성실한 배우거든요. 되게 열심히 준비해오는 게 막 현장에서 막 느껴질 정도로 그래서 데니 역할에 너무 잘 어울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연습하면서 와 내 안목이 정말 탁월했다.
1: 연극은 특히 호흡이 유난히 중요하죠.
0: 네. 너무 성실하게 임해주는 그 자세도 너무 고맙지만 역할을 너무 잘 소화해가지고 와 정말.
1: 이천희의 데니가 너무 어울려요.
0: 너무
1: 그 쭈뼛 약간 그 생각 밀당도 아닌 그 약간
0: 그러면서 약간 소심한 듯 하면서도 순수함이 있고
1: 적극적인 순수함도 있고
0: 네. 맑음도 있고
2: 데니는 절대 밀당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잘 모르는 거지. 잘 몰라요.
1: 로라에게 좀 이끌려가나요?
2: 이끌려가다가 또 근데 결국
0: 멱살 잡고 가죠 로라가.
1: 서현주 님이 작년에 연극을 너무 재밌게 봤어요.
0: 아 진짜요?
1: 또 보고
0: 감사합니다.
1: 싶어요. 2020 버전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네.
2: 꼭 보러 오세요.
1: 네. 아니 4380번이면 지난번에는 고정 페어였는데
0: 맞아요.
1: 이번에는 페어 스위치라고 들었습니다.
0: 네네.
1: 작년에 유선 이종혁 씨 페어로 봤는데 올해는 유선 이천희 씨의 페어도 궁금하네요.
0: 완전 새로운
1: 비기닝 짱잼. 오 다들 보세요 하셨는데 이게 이제 페어가 스위치라는 건 어떻게 저번에는 고정으로 딱
0: 맞아요. 고정으로 이렇게 두 팀이 아예 팀으로 나눠졌었고
1: 그럼 약간 좀 지루함이 있지 않나요? 아 저 상대방 남자도 좀 만나보고

0: 50대 저 상대 데니는 어떨까?
1: 근데 그때는 약간 연령 차이가 나가지고 선기가 좀 애매했었어. 너무 김윤지 씨랑 종혁이 오빠랑 12살 넘게 차이가 나가지고요. 그건 조금 애매했었고.
0: 그래서 그냥 딱 고정을 했는데 네네. 이번에는
1: 뭐 스위치가 좀 그래도 가능해가지고.
0: 그러면 이제
1: 저랑 천희 씨랑 뭐 어차피 또 나이가 또 가까운 편이고.
0: 천희 어때 차이가 나요? 윤지 씨랑 여기 또 이제 이윤지 씨잖아요 이번에. 네네네. 이윤지 씨랑 유선의 네. 로라의 차이점?
2: 좀 두 분이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정말. 그리고 왠지 누나가 되게 좀 또 포스는 누나가 있을 것 같은데 누나는 로라가 되게 귀여워요.
0: 귀여운 로라. 네,
2: 귀여운 로라고 좀 사랑스러운 로라고. 윤지는 조금 무서워요. 되게 딱딱 떨어지는.
1: 저는
2: 정확한
1: 굉장히
0: 같은 대사인데. 네.
1: 저는 굉장히 제가 차도녀를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2: 누나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1: 보는 사람들이 귀여운 로라라는 거예요.
2: 너무 귀여워요.
0: 본인은 되게 딱 부러지고 이 정도면 런던의 어떤 딱 차도녀였는데
2: 되게 도회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0: 근데 반대로 또 윤지 씨는 네?
2: 정말 도회적이고 정말 도시여요. 도시여자고
1: 그리고 굉장히 좀 엉뚱함이 있고 윤지 씨는
0: 그래요. 네. 근데 사실 그 같은 대사는 똑같이 하죠 두 분 다.
1: 그럼요. 똑같아요.
0: 근데 그 느낌이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죠?
1: 캐릭터에 대한 해석도 조금 달라지면서 소화하는 이제 배우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다르게 표현되더라고요.
0: 그렇군요. 그럼 또 이종혁 씨는 어때요? 반대로
1: 이종혁 씨는 약간
0: 천희 씨랑 비교하면
1: 천희 씨는 이게 이 집 안에 여자 혼자 남아 있는데 남자가 집에 간 줄 알았는데 싹 들어오거든요. 다시 여자를 찾아서 들어와. 그 첫 걸음, 첫 등장부터가 너무 달라요. 천희 씨는 이제 들어올 때 뭔가 순수함과 맑음을 갖고 들어오고
0: 이종혁 씨는, 이종혁 씨는 뭔가 목적이 있어 보여요.
1: 삶의 찌듬을 갖고 찌듬이.
0: 야 이게 등장신이 이렇게 다르구나. 네. 아니 우리 8639님도 누구와의 케미가 그래서 잘 맞나요? 이렇게 하셨는데 맞는 거는 솔직히
1: 근데 케미를 비교하기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0: 달라서
1: 네, 전혀 다른 남자를
0: 하기야 이때까지
1: 느낌?
0: 배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극중 이렇게 더블인데 누구랑 더 잘 맞아요? 전 솔직히 이천희 씨가 더 잘 맞아요. 이런 분은 없었어요. 없었던 것 같아요.
1: 거의 뭐 파국이죠, 그럼.
0: 그렇지.
1: 다시 돌아가서
2: 거기서 끝나는 거죠.
1: 그 배우랑 해야 되는데
0: 그분이랑 떠나서 또 하는 날이 있더라도 오빠 장난이에요. 최미선님이 비기닝 2인극이라 대사가 많은데 오랜만에 연극을 하시는 천희 씨 대사 외우기 힘들지 않았나요? 아까 6년 만에 지금 연극.
2: 네. 한 6년 만에 이제 그 전에 아트라는 3인극을 해서 그때는 3명이 나눠서 이제
0: 미술 작품 가지고 얘기하는 거.
2: 네 맞아요. 근데 그때는 3명이 나왔는데 이제 2명 나오니까 44페이지를 반반해요. 22페이지를 외워야 되는 거더라고요.
0: 3명과 2명이 또 다르던가요?
2: 달라요.
0: 네. 3명은 왜냐면 둘이 그러면 나가긴 하잖아요.
2: 나갔다 들었다
0: 여기는 둘이 나가는 적이 없죠.
1: 퇴장이 없어요.
2: 한 번도 안 나가요. 그냥 관객과 같이 그냥 한 시간 반 동안.
1: 근데 저희가 그 작년 비기닝과 이번 비기닝이 사실 대본이 좀 리뉴얼 돼가지고 원작의 좀 직설적인 화법을 더 많이 갖고 와서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원년 멤버지만 대사를 다 다시 외웠어야 됐어요.
0: 다시 해야 되는군요.
1: 근데 저희보다도 이천희 씨가 더 빨리 외웠어요.
0: 역시. 6년 만에 연극. 여러분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뉴 비기닝이죠 그러면.
1: 그렇죠.
0: 거의 뉴 비기닝으로 돌아왔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유선 이윤지, 이종혁, 이천희 씨의 각각 다른 매력을 볼 수 있는 연극이 5월 15일에 시작이 됩니다. 이제 다음 주네요. 다음 주 금요일에. 네. 사랑의 시작을 앞둔 두 사람의 두려움과 설렘 등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는 이 연극의 제목은 뭘까요? 1번 비기닝, 2번 파이널리.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1: 너무 어려운데?
0: 문자 100원, 고일러 무료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1: 네.
0: 네. 정답 소개된 분들께 햄버거 쿠폰 보내드리고요. 4부에 뵐게요 여러분. Stay tuned.

안녕하세요. 가스트론 홍보팀 서윤석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가스 안전은 매우 중요하지만 익숙하게 느껴지지 않는 분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가스의 위험성과 감지기의 필요성을요. 감사하게도 지난 2년간의 캠페인을 통해 안전에 대한 관심이 생겨났고 그 관심은 의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가스트론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가스 안전의 중요성을 전하겠습니다.

0: 산업 현장, 아니 현장을 넘어 우리 모두의 안전이 완전해질 때까지요.
1: SBS 가스안전 캠페인은 안전을 완전하게 만드는 사람들, 가스감지기 제조기업 가스트론과 함께합니다.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0: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가 함께합니다.
1: 친환경 농산물.
2: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3: 기프트.
2: 판촉물 최저가 보장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판촉.

0: SBS
1: 생활정보.
2: 동의보감에 기록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성이 평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으니 위의 기운을 고르게 하고 속을 따뜻하게 설사를 먹게 하며 기운을 도두고 번열을 없앤다. 늦게 거둔 백미가 더욱 좋다. 바로 쌀에 대한 기록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소화기 질환을 가진 허약한 환자에게 훌륭한 식이요법이자 약재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쌀은 밀가루나 다른 곡류에 비해 소화 흡수율이 높고 속을 따뜻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특히 쌀을 갈아 우유를 넣어 끓인 타락죽은 수락관이 아닌 내의원에서 직접 만들어 왕에게 올렸다니까요. 쌀은 주식을 넘어 그 자체로 보약 같은 귀한 식재료인 셈이죠.
3: 이 캠페인은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0: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서툴지만 진심인 연애를 보여드립니다. 현실보다 더 현실적인 로맨스 기대해 주시고요. 배우 유선 이천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3부 끝에 드린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정답이 제목이 뭐였죠?
1: A beginning.
0: Beginning이
2: 1번입니다.
0: 정답이었는데요. 아니 이거 손은지 님이 정답을 1번 비기닝 하면서 약간 이거 삼형수 같은 것 같은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1: 어머.
0: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네. 문 좀 띄워주실래요?
2: 비.
0: 비도 오고
1: 길에서 네 생각이 나서.
0: 할 수 있구나.
3: 잘하시네요.
0: 나 못할 줄 알고 네. 내가 보여주려고 했는데.
1: 아 닝. 제가 운만 띄우는 거였어.
0: 아니 아니 잘했어. 닝으로 해야지. 비도 오고 길에서 닝.
1: 닝 생각이 나서.
0: 유선 노래 잘하네. 아 근데 영국에 노래하는 장면은 없죠.
1: 없죠.
0: 노래는 없어요.
1: 아쉽네요.
0: 대신 영국에서 욕은 좀 하지 않나요?
1: 찰진 욕을 좀.

0: 합니다.
1: 약간 유선 버전의 그 욕은 어떤 느낌인지 뭐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고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이제 화가 나니까 맞아요. 하는 네. 게 있는데. 자, 그리고 우리 9575번님 가보실까요? 1번 비기닝 찬희 씨가 한번 읽어봐요.
2: 이종혁 이천희 배우님의 데니 유선 이윤지 배우님의 로라 모두 궁금해서 다 보러 갈 것 같아요.
1: 다 와, 보러. 다 보려면 이번에 약간
2: 몇 번 보셔야 되는데.
1: 몇 번 봐야 되죠?
3: 네 번.
0: 네 번 보셔야죠. 조합을.
2: 왜냐면
0: 네
2: 이거 다 이게 다 달라서 다 네. 보시려면 다 보셔야 돼요.
1: 나 아까 그 이종혁 데니와 이천희의 그 등장신이 되게 기대가 돼요.
0: 그죠?
1: 또 한 명은 되게 순수하고 해맑게 등장하는데 한 명은 삶의 찌든.
2: 근데 종혁이 형도 되게 사방사방하게 들어오는데
1: 그니까 그거잖아요. 느낌이 본인은 사방한데 그렇게 보는 거고 본인은 도덕했는데 귀엽게 보는 거고
0: 네 맞아요.
1: 이윤주 씨도 아마 되게 부드럽게 했다고 했는데 되게 딱딱하게 보고 이런 거 아닌가요 아까? 각자 보는 자기가 하는 거랑 우리가 보는 게 다르니까
0: 그럴 수 있어요.
2: 네.
1: 양숭실님이
0: 네. 어머 비기닝 24일 표 예매했어요. 신랑이랑 보는 두 번째 연극이네요. 기대 만발이에요. 헬스하기 전에 티켓팅부터 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니, 바로 진짜. 이렇게 라디오를 듣자마자 티켓팅 역시. 하시는 분들 이 철파엠
1: 아니 유선 씨도 진짜 리액션이 좋은 게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예매했다는 걸 딱 보자마자 어머 없는 아니, 어머까지 어머
0: 아니 너무 감사하잖아요.
1: 그러니까 송실 씨 네. 대박 진짜
0: 감사합니다.
1: 우리 또 백은지님은
2: 1번 비기닝. 두 분의 밝은 에너지가 보는 라디오만 봐도 느껴져요. 비기닝 제목도 확 땡기네요.
1: 네. 와. 진짜 보는 라디오 지금 보고 계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9908번님도
0: 와. 연극 티켓 사고 바로 KTX부터 예매해야겠어요. 와, 지방에서 KTX 타고 올라오신다는
1: 그렇죠,
0: 거예요.
1: 그렇죠. 전국적으로. 네. 연극 와. 티켓을 먼저 사고 KTX를 예매하세요. 보통 티켓 KTX 끌었는데 시간이 안 맞아요. 이러면 안 되니까.
0: 네, 티켓을 사고 네, KTX. 그렇죠. 감사합니다.
1: 김포공항 근처죠, 이번에. 마곡 쪽이니까.
0: 마곡이니까요. 네, 오시기가 또 편하실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성빛나 님도
2: 예, 비기닝. 연극은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고1 딸이랑 보러 가도 될까요?
1: 몇 살부터 관람이 되죠?
0: 고등학생 관람 가긴
2: 네, 고등학생
0: 하거든요.
1: 고1 딸이랑 딱 네. 좋네요. 그죠?
0: 네네.
1: 그 고1 딸한테 좋아하는 남자친구 있는지도 물어보고
0: 그쵸. 엄마랑 그쵸? 서로 그냥 오픈해서
1: 그치. 엄마의 첫사랑도 물어보고
0: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 아, 이소영 님이요?
0: 네. 로라가 적극적인 여자라고요? 보고 좀 배워야겠어요 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사랑이 되게 소극적인 스타일이거든요. 로라를 통해서 저도 대리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막 들이대는 불도저 같은
1: 진짜
0: 스타일.
2: 불도저예요 누난 정말.
1: 극에서는 네. 실제는 안 그렇다고. 실제랑 좀 달라요?
0: 저는 예전에도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라도 눈 마주칠까봐 눈을 애써 돌리고 그 사람이 딴 데 볼 때 쳐다보고 네, 지금 되게 소극적인 스타일.
1: 눈 마주친다는 얘기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자 일단 소개되신 분들 선물 보내드리고 선곡 확인하시고 2101번님이 연극 포스터를 보면 대사가 써있던데 실제 연극에 나오는 대사인가요? 혹시 살짝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대본에 네. 천희씨 버전 그다음에 유선 씨가 이제 와인잔을 들고 있고 이렇게 이제 포스터 같아요 이게.
0: 네 개인 포스터.
1: 근데
0: 네.
1: 여기 대사가 뭐라고 했죠 로라?
0: 파티에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 눈을 똑바로 봐요.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1: 그래서 제가 아까 눈빛 얘기를 했어요. 네네. 예전에는 유선 씨가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이 저를 보거나 눈도 못 마주쳤는데
0: 네, 왜냐하면 마음을 들킬까 봐 그거거든요. 근데 이 로라가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사랑이 소극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표현하고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 조언을 해주는 거야. 그냥 눈만 똑바로 봐봐. 그 눈만 보면 알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는 대사예요.
1: 그러는데 데니는 대사가 뭐라고 돼 있죠?
2: 저기 로라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어요?
1: 근데 데니랑 너무 어울리잖아요. 그 극중의 데니가 이 느낌이 근데
0: 찰떡이라니까요.
1: 아 실제 잠깐만 네. 이천희 씨랑 나의 실제와 데니는
2: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사실 좀 저도 표현에 좀 서툴르고
1: 지금 톤 그 자체가 지금 그거네요.
2: 네,
1: 첫눈에 반한다는 네. 말 믿어요?
2: 믿어요. 네. 엄청 떨면서 전 이게 되게 용기 낸 거예요.
1: 그치.
2: 데니로서는 정말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어요 라고 하는데 이 말조차도 하기 힘든데 정말 용기 내서 하는 말인데 이제 왜냐하면 로라가 계속 용기를 주거든요. 너의 마음을 얘기해봐 뭐 표현해봐.
1: 그렇죠. 그리고 뭐 중간에 조금 이제 보태자면 자꾸 가려고 해요. 우버를 부르고 우버가
0: 맞아요.
1: 또 늦게도 오고

0: 또 어쨌든 네, 또 못 가기도 하고 뭐 이런 네, 상황이 있는데 네. 그게 여러분 1시간 반 안에 가능하다고 1시간 반 안에 벌어지는 일인데 지루할 틈이 없이 계속 그 쭈뼛쭈뼛과 네. 어떤 적극적인 것과 우리 수민님이 연극은 관객과 배우가 가까이서 호흡한다는 게 참 매력적이죠. 네. 이번 비기능을 본 관객들이 공연장을 나가면 이거 하나만은 꼭 가져갔으면 하는 게 있나요?
1: 일단 저희 공연이 담고 있는 주제가 이 소통에 대한 거거든요. 정말 내가 마음을 열 수 있는 용기와 또 내 마음을 상대방한테 솔직하게 털어놨을 때 진짜 진심과 진심이 만나는 그 순간에 대한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공연을 보고 나가면 누군가에게 나도 조금 더 솔직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고 나가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말할 때도 약간 로라 느낌이 좀 있죠. 네. 네.
2: 딱 부러지게.
0: 근데 실제 느낌은 아니 아까 방송도 로라처럼 하는 거예요? 방송 끝나고 오빠 좀 말 잘했어요? 떨려가지고.
1: 진짜 소심해요.
0: 의외로 실제 만나면 오빠 이런 톤이거든요. 근데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나갈 때 사랑이 정말
3: 미가 잠깐 로라가 왔는 줄
0: 네. 그리고 끝나고 어떻게 잘했어요?
1: 나 실수한 거 없어.
0: 없어. 아직 없어. 0301번님이 네 분이 더 친해지셨을 것 같은데 평소에 회식도 자주 하시나요? 회식할 때 분위기를 이끄는 분은 누군지도 궁금. 일단 네 분이 회식을 한번 했어요?
2: 저희
0: 네.
2: 했죠. 저희 뭐 자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또 너무 이제 연습해야 될 시간이 없다 보니까 회식보단 연습하자 하는데 이제 늘 회식을 원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 종혁이 형이
0: 찌든 분이시라고 네,
2: 조금 이렇게 야 우리 한 술도 마시면서 해야지
1: 야 오늘 그냥 연습 끝내고 빨리 끝내고 그냥 한잔하자
0: 야 친해야 연기를 잘하지 그렇죠. 이런
1: 분이죠 네 그리고 약간 또 그걸 술자리에서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또 작품에 대한 얘기를 하기도 하고
0: 그렇죠
1: 또 편안한 자리 속에서 또 친밀감도 생기고 실제로 최근에 술을 그렇게 또 잘 사주더라고요 후배들이라고 그래서 맛있는 것도 많이 얻어먹고
0: 이분 또 네. 그때도 문자 오지 않았어요? 듣는다고 이종혁 씨.
1: 근데 결국은 안 일어났다는.
0: 아니 근데 분위기를 이끄는 분은 한데 우리 유선 씨가 천희 씨에게 손을 딱 이렇게 방향을 지시를 했거든요. 회식 때 분위기를 오히려 주다는 쪽이에요?
1: 천희 씨가 얘기하라고.
3: 저 얘기하라고.
1: 내가 얘기해.
3: 또 저라고 해서
0: 얘기하라고 그렇게 한 건데. 로라 미안해. 말 뜻을 못 알아들었어.
1: 괜찮아요. 네.
0: 이효진 님이 또 문자를 주셨는데 연극 그 소개서를 보니까 집착형 여자와 회피형 남자의 조합인 것 같더라고요. 두 분은 실제로 어떤 타입? 아까 사실 우리가 좀 물어보긴 했는데 이효진 님이
1: 네.
0: 문자를.
1: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소심녀이기 때문에 집착은 한 스타일은 아니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막 짝사랑을 하다가도 상대방이 나한테 전혀 관심이 없으면 길게 애태우지 않고 관심 없음에 또 마음을 접는 스타일이에요. 기면 기고 아님 말고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0: 우리 또 아까 쭈뼛쭈뼛하고 또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2: 여러 면이 있는 거 같아요.
1: 그러니까 막 매달리는 걸 싫어해요.
0: 매달리는 것도 싫어하고. 천희 씨는?
2: 저는 약간 이렇게 좀 모든 거에 좀 잘 못 느껴요.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좀 느려요.
0: 괜히 그 자체구나.
1: 맞아요. 비슷한 점이 있어요.
2: 뭐 이게 회피를 한 건 아닌데 난 회피하려고 회피한 게 아닌데 회피가 돼버린 잘 몰라서 그냥 넘어가 버린 경우
1: 무덤덤함에
0: 그래서 싸우는 적 되게 많죠 무뎌가지고
2: 네, 그래서 왜 그걸 몰랐는데 나 그 감을 잘 몰라요
0: 머리 그래서. 자른 것도 못 알아보고
2: 여자가
0: 예
2: 네. 그건 몰라보죠
1: 진짜
0: 나 막 그건 알죠
1: 나도
0: 그건 뭐라고
2: 머리를 자르러 간다라고 얘기해주고 아주 잘 잘랐나? 그 전에 머리가 어땠지? 이렇게 돼요. 좀 약간
0: 연기 연습 이번에 많이 안 했겠어. 대니 그 대본 보고 그냥 있는 그 자체.
1: 그러니까요. 등장부터가.
0: 그 대니가 지금 되게 네. 근데 이 천이를 보고 있을 것 같아. 천이야. 대니 천이.
1: 대니 천이.
0: 자 연극 너무 기대되고요. 비기닝. 0905번님 유선님. SNS 보니까 춤선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춤엔 언제부터 관심이 있으셨어요? 아니 요새 자꾸 올리죠 이제 그
1: 릴스를
0: 올리는데 네네. 동작이 굉장히 빨라요.
1: 제가 예전에 수우파를 보다가 와 너무 매력 있는 거예요 댄서분들이. 그래서 정말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연기까지 들어가잖아요. 춤을 춘다는 것 자체가 안무뿐만이 아니라 연기, 표정 이게 다 들어가는데 너무 멋있고 그래서 동경하는 마음이 생겨서 제가 댄스 학원을 가가지고
0: 그렇죠. 그 옆에 같이 됐어요. 찍는 분이 이제 레슨하는
1: 셔플 댄스 선생님이랑 한때 셔플도 레슨까지 많이 배우고
0: 쌤이 솔직히 뭐래요? 춤의 감각이 있대요?

0: 저는 이제 머리에서 이 몸까지 연결되는데 시간이 되게 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머리에 쥐가 나요. 근데 되게 빨리 숙지하는 편이라고 빨리 하시더라고요.
1: 동작이 딱 그 빨리 안 하고는 못할 춤인데 최근에 혹시 연습한 춤 뭐예요?
0: 최근에 뭐 어디 예능 나가면서 전소미 씨 패스트 포워드를 또 연습해서 가희 씨한테 또 그때 배워서 나갔죠.
1: 해가지고 했고 네. 와 대단합니다. 춤추고 나니까 뭐가 좋아요?
0: 성취감이 있어요. 아, 내가 이거를 트렌디한 거를 내가 이렇게 소화했다라는 성취감이 있고 뭔가 좀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나이는 내가 먹어가지만 그래도 내가 같이 가고 있다. 요즘 세대랑 같이 가고 있다.
1: 그 춤 하나 그 딱 연습하고 따는데 며칠 걸려요?
0: 그날 배워서 사실 그날 올려요.
2: 오 진짜요?
0: 네.
1: 나 방금 몇 시간 걸려 하면 아이 너무 오반가 싶어서 아이 몇 시간이라니 며칠이 할 줄 알고 며칠인데. 당일.
0: 네, 당일 올린 거예요.
1: 여러분 이거 당일 이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쉽지 거의 신동한테 들은데 신동하고 그쪽에 들은 네. 진짜 두세 시간이면 다 따는 거 알죠?
0: 아니,
2: 저는 춤을 딴다는 말도 되게
1: 나도
2: 그 춤 따는 게 뭐야?
1: 형 춤 따는데 얼마 걸려?
2: 다 땄어요. 이런 게 뭐야?
1: 신동한 친구들은 두 번 보고 오케이 따더라고 이렇게. 그걸 도전해 보시라고요.
2: 한번 보고
0: 그 동작 외우는데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아, 네. 정말 대단합니다. 천희 씨는 또 목공을 치고 하죠. 예. 이게 지금 가구 브랜드까지 운영을 하고요.
2: 예, 브랜드까지.
1: 19년 차 목수.
0: 그러니까요.
1: 본업이죠, 그러면 본업이에요.
2: 아 근데 제가 한 13년 정도 운영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은퇴를 한 줄 알아요. 그것만 사업만 한 줄 알고 해서
1: 천목수 네. 배우는 안 하나 이렇게 하는데
2: 그렇게 해서 작년부터는 좀 이거를 좀 내려놓고 이제 본업에 충실하자라고 해서 지금 연극도 하고 뭐 예능도 하고 드라마도 지금 찍고 있고 해서
1: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다른 취미 같은 것도
2: 요즘에 그 전에 목공이나 뭐 캠핑 이런 거 서핑 뭐 이런 거는 다 제가 좋아서 했던 건데 요즘에는 와이프랑 같이 테니스 수영 이런 거 같이 할 수 있는 거
1: 같이 아 그렇죠 네. 이렇게 단식 주고받고 하니까 네. 테니스 어느 정도 치는
2: 이제 서브, 같이 배우고 있어요.
1: 아 이제 네, 그 포핸드 정도
2: 포핸드 백핸드 뭐 네. 어저께 서브 배우고
1: 무릎 조심하시고요.
2: 아, 네. 네.
1: 저 하다가 반월상 연고파열 무릎 찢어지고
0: 어머
1: 네. 오바하다가 나이에 비해서 너무 찍 다리 찍 벌리다가 아니면 그렇게 천천히 또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이 메네요. 이쯤에서 그러면 우리 유선 씨의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 들어볼까요?
0: 제가 정승환 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최근에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이거를 듣는 순간 저 지하철을 타고 이제 연습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계속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듣자마자 또 심쿵하면서
1: 어떤 제목이길래
0: 정승환 씨의 잠 못 이루고
1: 참 매력적이에요. 춤은 또 전선미 춤을 배우고 노래는 정승환 노래를 듣고 네. 신곡 정승환의 잠 못 이루고 듣고 오는 동안 여러분 두 분께 궁금한 점 샵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골라 무료

0: 정승환 잠 못 이루고 듣고 왔습니다. 유선 씨의 신청곡이었어요. 8시 49분 54초 지나가고 있는데 박현도님이 천희 형 김숙 누나 집 고치는 방송 열심히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크크크 정말 버라이어티 하더라고요. 진짜 짠 거 아니고 실제로 다 있었던 일 맞죠?
1: 아 맞아요.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집에 처음 갔는데 완전 폐가더라고요. 폐가여서 아 이거 이건 이거 어떻게 고치지 그랬는데 그거부터 중요한 게 뭐 이제 문화재 뭐 어쩌고 하면서
0: 그쵸.
1: 거의 촬영을 못 원래는 작년 9월 10월 뭐 이렇게 끝난다고 했는데 허가 받고 뭐 하고 하면서 중단되고 해서
0: 길어졌군요. 지금 제주도에 요즘, 갔죠. 김숙 씨의 네. 그 집 제주도 폐가를 고치는 예측 불가 라는 프로그램인데 네.
1: 폐가 맨 처음엔 저한테 폐가라고는 안 했어요. 그냥
2: 아 천이야 그냥 제주도에 아이씨 들어봐 집이 있는데 아주 좋은 집이 있어 땅도 좋고 가보자고 같이 있으면 해줄게
0: 누나 폐가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허락부터 받고 그래서 지금 잘 돼가고 있고요.
1: 네 지금 다 고쳤습니다.
0: 다 고쳤던 건 이제 김수 씨가 저한테 굉장히 사진을 이제 보여주긴 했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1: 아,
0: 변하는 거예요?
1: 너무 달라졌어. 지금 보면 깜짝 놀랄걸요.
3: 그게 얼마나 걸린 거예요?
1: 고치는데 사실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렸는데 예. 그냥 허가 받고 그런 모든 문화재청 이런 데랑 얘기 끝나는데 좀 시간이 걸렸어요.
0: 시간이 걸려서.
1: 7개월, 8개월.
0: 어때 일하면서 이거는 내가 했지만 좀 만족스럽다 한 건 있나요?
1: 아 저는 사실 그런 가구만 만들어봤지 집은 처음 만들어보는 거라서
0: 그치.
1: 석가래 올리고 막 위에 막 그 지붕 올릴 때 뭐 그게 나무로 만들어서 올리잖아요. 그게 진짜 만들어지더라고요.
0: 가구 만드는 거에 비하면 또
1: 완전 달라요.
0: 다르고 네. 어마어마하죠.
1: 이게 사이즈부터 무게부터
0: 집이니까.
1: 집이니까. 절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또 이걸 엄청 견고하게 잘 짜임으로 넣어야 돼서
0: 집 만드는 거에 비하면 가구 만드는 거 좀 수월했나요?
1: 아, 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그건 이제 혼자는 못하니까.
0: 그렇죠. 아, 우리 또 호재님은 유선님이 쇼츠랑 유행에 엄청 민감하시더라고요. 아까 다 따라하려고 그러잖아요. 요즘 혹시 따라하려고 눈여겨보는 쇼츠 있으신가요? 아, 쇼폼 장인. 아, 아까 나도 같이 그들과 함께 나이 들어가고 싶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쇼츠를 하는데 어때요? 네. 쇼폼. 요즘 뭐 아니면 이거 놓쳤다 하는 거 있어요?
3: 공연을 홍보하는데도 사실은 이런 쇼츠가 되게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0: 이미 쇼츠 찍어 올렸더라고요.
3: 네, 이미 올리게 됐고 최근에 천이한테 이거 한번 해볼까 한 게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소문에 나고 지치고 힘든 나. 이렇게 끊어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습실에 지친 풍경을 한번 담아볼까.
0: 아, 역시 네. 우리 세대야. 옛날에 신승훈 노래 빨리 부르게 너는 장미다. 그런 거 아니에요.
3: 그런 거죠.
1: 악뮤를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0: 악뮤라고 그래.
3: 아유 따라갈래도 이렇게 티가 나.
0: 그러니까 우리 DJ 덕.
1: 그러니까요.
0: 그렇지. 광고 듣고 올까요?
4: 사장님, 요즘 기름값 때문에 힘드시죠?
5: 아우, 남는 게 없어요.
4: 그럼 새로 나온 스타리아 일렉트릭 어떠세요? 공간 넉넉하죠? 20분 만에 최대 80% 충전되죠? 한 번에 387km 주행까지.
5: 사장님의 계산이 달라집니다. 더 뉴 스타리아 일렉트릭 출시.

0: 땐 뭐 먹지? 배고플 땐 열정국밥!
1: 열정국밥!
2: 안녕, 나 리아야. 언제 봐도 어떤 말을 해도 어색하지 않은 우리 사이. 오늘부터 편하게 나를 리아라고 불러줄래?
3: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4: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3: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4: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4: 제조원
5: 현대 오피스.
6: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6: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7: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6: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8: 주식 차트는 매일 열어보면서 퇴직연금은 왜 덮어두세요?
9: 이젠 IRP도 KB국민은행으로 시작해보세요. 퇴직연금만 잘 바꿔도 퇴직 후가 바뀔 테니까. 퇴직연금은 역시 KB국민은행.
1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1: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2: 레노.
13: 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 이텍. 동승석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세계의 오픈할 파노라마 스크린과 리터당 15.7km 동급 최고 수준 복합 연비. Think Wider. 르노 그랑콜레오스. 지금 가까운 르노 전 시장에서 시승해 보세요.
12: 르노.
3: 이사 한 번 하는데 포장 이사에 입주 청소 가전 이전 설치까지 이게 다 얼마야? 하이마트로
14: 가요. 가전 살 때 이사 서비스 함께 구매 시 추가 할인. 같이 살수록 더 저렴해지는 하이마트 이사 올 케어. 이제 이사가 필요할 때도 하이마트로 가요. 가전이 쉬워지는 곳. 롯데 하이마트.
15: 안녕하세요, 복태규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좋아하는 1등 라디오 SBS 파워 FM. 잠시 후 9시에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가 방송됩니다.
16: 이유리님이 아니 이제 막 비기닝 했는데 벌써 엔딩이라니요. 유유 너무 아쉬워요. 아 이렇게 또 센스 있게.
17: 아쉬움은 공연 보러 오시면
16: 그럼요 그럼요.
17: 채워지실 겁니다.
16: 네, 5월 15일 다음 주 금요일이에요. 그죠?
17: 네, 맞아요.
16: 첫봉이. 네. 7884번님이 다음 주에 15주년 결기인데 꼭 비기닝 볼게요.
17: 결기에 딱 어울리는. 우리도 15주년인데.
16: 다음 주가
18: 아니 저희 올해가.
17: 저 2011년에 결혼했거든요.
16: 와, 아니, 잠깐만요.
17: 우리
18: 둘이
17: 결혼한 건 아니고요.
18: 누나도 15주년, 저도 15주년.
16: 아니 우리도 15주년 같이 했거든요. 7884번님 꼭 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7: 네네.
18: 오셔야 되겠다.
17: 같은 네. 15주년끼리 이천 씨랑 저랑 하는 거 보러 오시면 돼요.
16: 좋아요.
17: 15주년끼리
16: 꼭 대박 나길 바라면서 팬사 함께 할게요. 두 분 오늘 하루
17: 오픈업
16: 시스템은
18: 지열업
16: 영철이랑
18: 천이
17: 선이랑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쿨한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0: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1: 땀 차지 않아 답답하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

나의 놀이터가 되어준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부모님과 함께했던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결혼할 때 장만한 트렌디한 소파도 알고 보면 다우닝. 익숙함 속 새로운 발견. 찾아보세요. 다우닝.

0: 전 세계가 극찬한 전설의 무대, 수천 마리의 기립박수, 그 감동의 기록,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 2026년 반드시 경험해야 할 단 하나의 무대. 블루스퀘어 우리은행원 지금 공연 중.
1: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소유미입니다.
1: 유미 씨, 소기업 소상공인 곁엔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가 있죠?
2: 네, 바로 노란우산인데요. 최대 600만 원 소득공제, 연봉리 이자로 퇴직금 역할은 물론
1: 신속한 비대면 대출로 어려울 때도 힘이 되는 노란우산.
2: 사장님 한 명 한 명의 삶, 그 삶의 무게를 알기에.
1: 사업을 시작할 때도 힘들 때에도 노란우산이 늘 함께합니다.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3: 전국의 사장님들을 위한 세 글자 스피드 퀴즈. 1위 라디오 채널은
4: SBS.
3: 1등 인터넷 라디오는
4: 고릴라.
3: 부담없는 비용으로 고릴라에 광고하면 무허가 쑥
4: 매출.
3: 광고기 가성비 갑.
5: 지금 바로 고릴라 광고를 검색해보세요.

아름다운 이 아침 봉태규입니다. 마냥 좋아서 자꾸 들여다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천사 같은 얼굴로 잠든 아이 얼굴이 그렇고요. 회사 선배에게 받은 칭찬 가득한 메시지, 또 싱그러움을 잔뜩 머금은 5월의 풍경도 시선을 자꾸 붙잡죠. 보고 또 봐도 마음이 참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렇게 우리를 미소짓게 하고 더욱 최선을 다하고 싶게끔 만들어주는 것들 덕분에 오늘 하루도 분명 괜찮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